A1은 다시 60배수가 되니까 A1에 해당하는 거 1, A2에 해당하는 거 2, A3에 해당하는 거 6, A4에 해당하는 거 24들을 총다 더해주시면 얘가 33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다 60으로 묶일 거니까요. 그럼 6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정답 얼마겠습니까? 정답은 3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대입해서 어느 순간부터 60 배수가 나온다? 그러면 다 60으로 묶이니까 남은 것들만, 작은 수들만 다 더해서 6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따져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5 이하의 자연수 P와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얘도 여러 개의 수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초기 값을 기준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처음에 A1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두 번째 A1이 1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서 볼게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A2가 A1 플러스 P가 돼요. 1보다 큰 경우에는요, A2가 A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놓고 얘도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A2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A2가 2보다 큰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A2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얘도 A2가 2보다 큰 경우,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A3이 이 숫자 A2에서 P만큼 더할 거니까 A1 플러스 P에다 다시 P 더해서 2P가 될 거고요. 얘가 2보다 크게 되면은 A3은 여기에다가 2만큼 뺄 거예요. 그래서 A1 더하기 P-2가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A3는요. 여기에다가 P만큼 더할 거니까 A1-1 더하기 P가 될 거고요. 여기서 A3는요. 이 숫자에다가 다시 2만큼 뺄 거죠. 그래서 2만큼 빼게 되면은 A1-3이 되겠습니다. 얘네들 값이 5가 될수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5가 되도록 하는 P는 어떤 애들이 있을 거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 P는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P가 만약에 1이면 A는 3이고 P가 만약에 2면 A는 1이에요. P가 지금 현재 3이면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요. P가 만약에 4면 A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8,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고 봤더니 A2가 2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A2는 A1 더하기 P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A1에 1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요. 1 이하니까 여기 3개 중에 하나는 될 건데 요 A1에다가 P에 해당하는 거를 더해 봅시다. A1 더하기 P 3이죠? 3 2보다 작거나 같다? 불가능하죠. 얘부터는 가능하네요. 2고 얘가 1이니까 요거 두 개는 가능하다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5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A1 더하기 P에 해당하는 값이 7 되게끔 하는 거를 나열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P가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5, 4, 3, 2, 1로 쓸게요. 그러면 A1은 그것에 맞춰서 2, 3, 4, 5, 그 다음에 6으로 써주면 되는데 A2가 2보다는 커져야 되기 때문에 2 자체는 안 되고요. 2보다 큰 수들에 대해서 맞는지만 따져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때 A1에 해당하는 게 1보다 작거나 같은지 봤더니 다 1보다 작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다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5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A1 더하기 P의 값이 6이 되어야 되는데 이 P에 해당하는 자연수의 값을 1, 2, 3, 4, 5 해서 5, 4, 3, 2, 1로 쭉 나열을 하면은 여기는 그것에 맞춰가지고 보강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A2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A2가 A1 빼기 1인데 A1에다가 1을 뺀건1 하니까 얘는 만족되고. 그 다음 여기 A2가 2보다 작거나 같은지 따져보니까 3 대입하면은 2가 되니까 얘는 가능하죠. 4 대입하게 되면 3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을 수 없어서 이때부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경우의 경우의 수는 A1이 8이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게 돼서 P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5개가 모두 다 가능하고 이때 2개가 되고 이때 2개가 되는데 제가 하나 빠먹었네요. 예, P가 5인 경우까지 하나 추가가 돼서 총 3개. 그래서 3, 2, 5개. 토탈 개수는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의 경우는요, 첫 번째 A1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를 다 해준 다음에 가능한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차근차근 따져나가서 개수를 따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5시간까지 오느라고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는 뭐 미적분을 보거나 다른 것들을 보셔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삼각함수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만 좀 복습을 꼼꼼히 하신다면은 대수와 관련된 문제는 쭉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50강 완강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인류와 사상 다섯 번째 시간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지난 4강에서 우리 불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죠. 석가모니, 그리고 이어서 인도의 대승불교, 중국의 교종과 선종까지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인도의 대승불교, 용수의 중간 사상과 그렇죠. 세친의 유식 사상을 좀 어려워해요. 자, 둘다다 공공 사상을 연기와 중도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은 독자적인 속성인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무자성을 얘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어떤 게 있었어? 그렇죠. 일체 개 공,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까지만 얘기했던 중간 사상, 즉 용수와는 다르게 세친, 즉 유식사상은 오직 마음작용인 식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식사상과 관련된 글을 읽다 보면 유달리 오식, 육식, 다섯 개의 마음작용, 여섯 개의 마음작용, 요 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간과 유식사상과 관련된 문항도 친구들 스스로 꼭 반드시 수능특강에서 열심히 찾아서 푸셔야 해요. 예컨대 46페이지에 있는 3번, 실전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지난 시간에 못 다뤘지만 친구들이 그렇죠. 용수의 중간과 세친의 유식사상을 잘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문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 대비하시면서 꼭 푸셔야 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능의 선종사상까지 공부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불교의 마지막이죠. 한국불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원효의천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의 사상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요, 중국을 거쳐서 드디어 한국의 전래가 됐습니다. 친구들 잘 알고 있는 원효의 사상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효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사상은 바로 한마음, 그렇죠. 일심 사상이 되겠네요. 자, 원효는 일심을 이야기하면서 일심, 즉,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이원적인 대립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 우리 자꾸 나누려고 해. 우리는 자꾸만 둘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대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깨끗함과 더러움은 다른 거야. 자꾸 나누려고 해요. 참과 거짓은 다른 거야. 나와 너는 다른 거야. 부처와 중생은 다른 거야. 부처는 깨달은 자, 중생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 다른 거야. 진여와 생멸은 다른 거야. 진여는 진리의 깨달음이고 생멸은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현실 세계야. 진여와 생멸은 다른 거야. 이렇게 자꾸만 나누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원효는 나누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결코 둘로 나눌 수 없는 절대 분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마음, 부처의 마음, 진리의 마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중요해, 얘들아. 원효의 일심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이런 일체의 이원적인 대립을 어떻게 해라? 초월해라. 절대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원효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결국은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똑같은 바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심에도 깨달음의 경지인 진여와 즉, 깨달음의 경지인 무엇과, 그렇죠, 진여와 무명이 어떻게 할수 있다? 그렇죠,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았어요. 자, 진리를 깨달은 진여,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무명. 우리 이거 자꾸 구분하려고 하잖아.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무지는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모든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뛰어넘고 초월해라. 절대 불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것들 그 세트를 잘 기억해 봐야 돼.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렇죠. 부처와 즉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중생 혹은 뭐 진여 진리와 그다음에 그렇죠. 생멸을 반복하는 그런

윤회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세계, 이런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 우리 정말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거 나누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원효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체의 유심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보아라. 결국 그 마음은 부처의 마음, 한 마음, 일심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일체의 유심조. 얘들아, 이거 일체의 유심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던 무슨 사상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말이야? 그렇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 너무 잘했다. 인도의 대승불교였었던, 마음작용을 중시했었던, 그렇죠. 유식사상에서. 좋아. 세친의 유식사상에서 일체 유심조가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 사실은요, 지난 시간에 그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갔잖아. 특별히 지혜와 능력이 있는 선종의 대가인 해능을 공부했었는데, 해능도 이런 일체 유심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전래된, 불교에서도 원효의 사상 속에서 일체 유심조는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효는 그 당시에, 종파 간에 서로서로 나누어져서 대립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자, 원효는 결국 모든 이론과 종파, 모든 이론과 종파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어때? 전체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원효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교종만 전래가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원효는 교종 안에서의 종파 간의 조화를 추구한 인물이야. 아,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건 틀려. 왜냐하면 원효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교종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교종 안에서의 종파 간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자, 원효는 모든 이론과 종파의 특수성과 상대적인 가치를 다 인정하면서도 전체로서의 조화를 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종파, 요런 종파, 요런 종파의 공통점, 얘만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머지 요런 부분들. 각 종파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상대성까지도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드론을 띄워서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서 붕 띄우면 전체적으로 한눈에 조망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르는 그러한 조화를 이야기했다는 것. 즉, 각 이론이나 종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상대성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원효는 일심을 강조하면서 인간답게 사는 길은 존재의 원천인 그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일심으로 돌아가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일심 사상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이러한 일심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원효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다툼과 대립에서부터 벗어나서 화해하고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좋아요. 화쟁 사상을 이야기하죠. 다툴 쟁이죠. 다툼을 멈추고 조화를 이루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만하여 막힘이 없이 온갖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더 높은 차원, 카메라를 드론에 달아서 붕 띄우는 거 생각하라고 했어.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원융회통의 논리가 담겨 있죠. 친구들이 사실 일심, 화쟁 요 정도는 중학생 때 한국사 시간에도 다들 들어봤어. 이제 우리가 윤사 공부하고 있으니까 원융회통이란 어려운 말도 알아야 되겠죠? 원만하게 융통하여 어때? 만나고 통한다는 거야. 아, 모든 종파의 상대성과 특수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일심이라고 하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르는 원효의 대표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원효는 수행을 할 때에도 애로사항, 즉 걸림돌이 없는, 장애가 없는 그러한 수행을 강조했어요. 자, 뭔가 막히는 걸림돌이 없는 자유로운 수행을 얘기했다는 거야. 걸림돌이 없는 실천과 수행을 제시하면서 그 당시에 불교를 어렵게 느끼던 대중들에게 염불, 즉 불교의 짧은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만 외우면 누구나 다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왕실 중심의 이런 엘리트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답니다. 아, 민중들도 어때? 그렇게 어렵게만 느끼던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외행, 걸림돌이 없는 애로사항이 없는 그러한 수행을 강조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자, 원유가 교종 안에서의 종파 통합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시대가 흘러서 고려 시대가 되자 그렇죠. 의천과 진율은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얘들아 의천과 진율이 활동하던 고려 시대가 되면 이미 교종뿐만 아니라 선종까지도 우리나라에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교종과 선종 간의 대립이

이서는 교관, 겸수, 내외 겸손을 주장했습니다. 교라고 하는 건 경전을 읽는, 그렇죠. 교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자, 관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잖아. 뭘 봐? 그렇지. 어지러운 것을 정지하고 내 마음을 보는 지관 수행, 즉, 마음을 보는 참선, 선종의 수행을 얘기합니다. 교종과 선종의 수행을 겸해서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는 내외 겸손을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내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들여다보는 보는 게 바로 선종의 수행이잖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종과 왜? 바깥에 있는 교리, 바깥에 있는 경전, 바깥에 있는 그렇죠 불교 경전을 보는 그런 외적인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종 이것을 함께 해야 한다. 겸해서 해야 한다. 교내에 계신 의천왕자님을 떠올리면서 교관 겸수 내외 겸전까지 반드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천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또 공부해 두어야 할 사상가가 바로 그래요. 진울이 되겠네요. 자, 진울은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에는 그래.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한 또 대표적인 승려가 되겠네요. 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어. 의천과 진울이 다 중요하죠. 특히 내신 시험에서 우리가 의천 진울 반드시 다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쏟아서 공부해야 할 사상가는 그렇죠 진울이 되겠죠. 진울이 훨씬 더 이제 많은 내용들 상세하게 윤사에서 다루고 있고 수능에서는 진울이 훨씬 더 강조돼서 네 다루어지고 있어요. 자 진울 한번 보겠습니다. 진울은 선종의 깨달음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행, 참선 이런 거 강조하겠지? 자 선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당연히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교종에서 중시하는 경전 공부의 필요성까지도 인정하면서 선종과 교종의 공존을 이제 꾀했습니다. 자, 진울은 당연히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선교 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선종과 교종은 결국은 하나의 근원을 갖고 있다는 거야. 가만히 보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마음과 같으며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종과 교종은 본래 하나다라고 진울이 엄청 유명한 말을 남겼고 이 말이 반드시 여러분 내신 공부할 때꼭 기억해 둬야 하는 명문장입니다. 진울 공부하면서 이 말을 빼놓고는 얘들아 공부할 수가 없어. 진울 관련된 문제 풀어보세요. 정말 많이 출제가 돼. 보통 어떻게 출제가 된다고? 그렇죠. 요 선교 자리를 뒤바꾸거나 마음과 말씀 자리를 뒤바꿔서 오답선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면 시험 볼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이해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진다. 천천히 생각해 보자. 선종은 얘들아 무엇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강조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강조하지. 내 마음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 불성 있다는 걸 뜨하고 한 번에 도노 한 번에 딱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자,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선은 부처의 마음이야. 그렇지? 자, 반면에 우리 교종,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해? 교종. 교종은 교리를 강조하는데 그건 경전에 써 있지. 얘들아, 경전은 글자로 써 있잖아. 결국은 블라블라 언어네. 블라블라 말이네. 그러니까, 교는 부처의 무엇이야? 말씀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 그런데 경전은 한두 권이 아니었잖아. 엄청 많았잖아. 그래서 교종에서는 그렇지 점진적인 수행, 점차적인 수행 이걸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해봐. 선은 부처의 마음, 교는 부처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말씀은 결국은 본래 하나다. 선교 이런 중요한 진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울은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하죠. 친구도 너무너무 유명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렇죠. 돈오 점수를 이야기해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선종을 먼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잖아. 선종이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선종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해능의 뜨 도노 사상을 진울도 당연히 받아들이겠지. 내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가 있어. 내 안에 불성이 있어. 특별히 우리 선종에서는 불성을 그래 자성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지. 그 불성, 그 자성을 단박에 깨닫는 도노를 해능은 강조하죠. 당연히 진울도 그 도노 그렇지 중시하죠. 자, 진울도 단박에 진리를 깨치는 도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삐뽀 삐뽀 잘 봐봐. 진울의 도노 점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해능의 사상과는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야. 자,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해능의 사상과 잘 구별해야 돼. 왜냐하면 해능은 분명히 돈오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깨달으면 어때? 그렇지. 그것으로 갑자기 수행도 완성되는 거야. 돈오, 돈수야.
그러니까 내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어. 내 안에 부처의 가능성이 불성이 있어를 드하고 돈으로.

못 깨달으면 더 이상의 수행은 필요하지 않은 거야. 돈 오, 돈수야. 갑자기 돈 깨달을 오, 갑자기 돈 깨달을 수. 미안, 깨달을. 자, 다시 할게요. 갑자기 돈 깨달을 오, 갑자기 돈. 그리고 닦을 수. 한마디로 갑자기 깨달으면 수행도 그렇지. 그걸로 끝이야. 돈 오, 돈수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진우는 돈오까지는 해능과 공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다르지. 그 다음이 다르지. 진우는 어때? 돈오한 이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진우는 먼저 첫 번째로 돈오를 꼭 해야 돼. 단박의 진리를 깨우쳐야 돼. 그런데 단박의 진리를 깨우쳤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에 축축하게 배어 있는 나쁜 습관, 그걸 나쁜 습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 따라서 이 나쁜 습기를 어떻게 하는? 좋아요. 점점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는 점수, 즉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 순서가 중요해. 뭐가 먼저야? 그렇죠. 도노가 먼저야. 선돈.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습기,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점차적인 수행이 그 다음으로 이루어져서 선돈 후수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아직 후수가 다 끝나지 않았어. 아직 점진적인 수행이 다 끝나지 않아서 나쁜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먼저 도노는 가능한 거야. 그치? 다시 해봐. 먼저 도노한 다음에도 여전히 나쁜 습기가 남아있을 수는 있는 거야. 자, 순서가 중요해.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렇죠. 나쁜 습관, 나쁜 습기를 제거해 나가는,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쌤, 그러면요. 이 점진적인 수행은 어떻게 하는데요? 자, 그 점진적인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 혹은 이것을 점수의 요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점진적인 수행인 점수의 방법은요. 바로 정해 쌍수야. 쌤, 이 정해 혹시, 예, 정해야 공부해라. 네, 엄마, 개정해. 그 삼학의 정해인가요? 너무 잘했어. 맞아. 정은요, 선정. 해는 무엇이어서 지혜.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돼? 쌍. 함께 수행하는 거야. 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구나. 왜냐하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뜨아하고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아, 이건 드러난 마음의 작용으로, 오, 진누는 해석했기 때문에, 아, 본체와 작용이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것처럼, 선정과 지혜도 뗄래야 뗄수 없기 때문에 함께 닦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 사이에는 먼저와 나중, 선후의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는 선후의 관계는 없는 거야. 함께. 쌍수야. 함께 닦아야 해. 하지만 도노와 점수 사이에는 선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도노가 먼저, 그 다음이, 그렇죠. 점진적인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한국 불교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큰 바다와 같아서 그 가르침을 모두 헤아려 알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경전들의 부분을 통합하면 무수히 많은 설들이 하나의 의미로 돌아갈 수 있어. 자, 서로 많은 주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의미로 통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이러한 하나의 의미라고 한건 결국 부처의 지극한 보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펼치면 여러 학파들의 여러 종파들의 옳고 그르다는 주장을 무엇할 수 있다? 화합할 수 있다. 우리 일심과 화쟁을 이야기했던, 그렇죠. 원효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자, 선가에서 교종의 언어를 빌리지 않고 이심전심만 주장한다는 건 최상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할수 있는 길이다. 즉, 이심전심을 강조하는 그런 선종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화될 순 없다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자질의 사람이 천박한 학문으로 하나의 도리를 터득하고서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거나 경전의 가르침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더볼 것이 없다고 여긴다면 이 또한 저 잘못이다. 즉, 한쪽에만 치우친 수행은 옳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와 관의 마음을 다 써야 한다. 즉, 교종의 수행과 마음을 보는 선종의 수행을 함께해야 한다? 교내에 계신 의천왕자님 교교교, 그렇죠. 교관 겸 수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을은 의천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원효와 의천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일심의 관점에서 보면 진여와 생멸은 그 근본이 같다. 그렇지. 너무 중요했었지. 진여와 생멸, 부처와
중생, 깨끗함과 더러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렇죠. 절대 불이한 것으로서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 통합될 수 있다라고 원효는 이야기했으니까요.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쌤, 우리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잖아요.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불교 사상가들 중에서 언어 자체를 집착해 라고 얘기할 만한 사상가가 누가 있겠니? 그치, 얘들아? 이제 불교에 따르면 무언가 이렇게 집착한다고 하는 것그 자체가 헛된 거잖아. 다 무상이고 무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걸 석가모니가 강조했는데, 집착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당연히, 당연히 얘들아, 원효도요.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 이거는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불교의 기본 베이스의 주장으로서 당연히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학에 근거하여 지관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 의천의 주장이었죠. 천천히 보자. 의천은 어때? 교학, 즉 교종을 바탕으로 지관, 부산한 쓸데없는 내 마음을 중지시키고 내 마음을 고요히 바라다보는 선수행, 즉 지관을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보았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까지 조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디귿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경전을 통한 가르침은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얘들아, 깨달음에 이르는 뭐 유일한 길, 이게 경전을 통한 가르침이야? 라고는 얘들아, 공통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해봐. 의천, 무엇과 무엇의 조화를 추구했어?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경전을 통한 가르침만 유일한 길이야? 라고 하는 건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한국 불교 사상가예요. 깨달음 이후에 닦는 길은 단순히 오염되지 않은 닦음일 뿐만 아니라 만 가지 행위를 겸하여 익혀서 자신과 타인이 함께 구제되는 길이래. 이첫 번째 요 표현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다. 먼저 깨달아. 그리고 나서 닦는 거야. 먼저 깨닫는 건 퍼뜩 깨닫는 건데 갑자기 돈 깨달을 오. 그렇죠. 돈 오가 되겠죠. 먼저 돈 오하는 거야. 뜨아, 이미 내 안에 불성이 있었어. 내 안에 완성된 부처가 있었어는 단박에 깨달아. 그런데 돈오한 이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 점차적으로 닦는 길, 점차적으로 수행하는 점수가 있어야 해. 그 점수의 방법이 뭐였어? 정, 해, 쌍수였다라고 누구는 그렇죠. 지, 누른 이야기했죠? 아, 한국 불교 사상가 지누리 되겠네요. 자, 오늘날 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단지 불성을 밝혀서 보이기만 하면 이 타인과 원이 저절로 성취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불성을 밝혀보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부처와 내가 차별이 없으니 만일 자비의 원을 바라지 않으면 적정에 빠질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아, 선종만 오라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까지 추구해야 한다. 진울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쌤, 의천은요, 교내에 계신 의천왕자님 이런 게 있었는데 진울은 뭐 없나요? 있지, 얘들아, 봐봐.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어때? 교종과의 갈등을, 아하, 무엇하려고 했어? 정돈시키려고 했잖아. 조화시키려고 했잖아. 아,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통해서 정돈을 하려고 했어? 선 무엇이었어? 그렇죠. 선교 1원. 돈은 무엇이었어? 그렇죠. 돈5 점수. 그 점수의 방법이 무엇이었어? 그렇지. 정해. 쌍수까지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진울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의 말씀인 선과 부처의 마음인 교는 서로 다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얘들아. 자, 선교 1원을 얘기하면서 진울은 뭐라고 했어? 부처의 말씀인 선과 부처의 마음인 교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니? 아니지, 뭐가 바뀌었어? 그렇지. 말씀은 선이 아니라 뭐야? 교구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무엇이었어? 선이었지. 그러니까, 아, 자리가 바뀌었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수행자가 깨닫는 순간 모든 습기와 번뇌도 일시에 제거가 되니? 얘들아, 깨닫는 순간, 즉 도노하는 순간 그동안 축축하게 배워있던 습기가 짠하고 바싹 마르니? 아니잖아. 아무리 먼저 깨달았어도 축축하게 배워져 있는 습기는 드라이로 한참 동안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말려야 하는 거였죠? 자, 모든 습기와 번뇌가 일시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행,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진우론 강조합니다. 자성의 본체인 선정과 작용인 지혜를 함께 닦아야만 수행이 완성된다. 정, 해, 쌍수. 그런데 선정은 그렇지 깊이 있게 마음 깊은 곳을 보는 거니까 뿌리, 본체, 지혜는 깨닫는 거니까 드러났다. 작용,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디귿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중생의 구제에도 힘쓰는 것이 수행자의 참 모습이다. 얘들아, 원효 이천 진홀 다 대승불교 사상가잖아. 대승불교 이상적 인간은 보살이잖아. 보살은 위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잖아. 따라서 그렇죠.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리을도 진울이 긍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정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불교까지 모두 마무리 졌고요. 이제 드디어 그렇죠. 동양의 마지막 사상 유불도 도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가 사상도요. 어때? 유교 사상처럼 중국의 대혼란기였던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유교 공부했었잖아. 공자, 맹자, 순자의 대표적인 유교 사상 같이 공부하면서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유교 엑기스 짜면 도덕이 한 사발 나온다고 했죠. 인간의 도덕성과 이에 바탕을 둔 도덕적 질서에 주목하면서 인과 의, 예절과 음악, 예학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예절에 맞는 사회 질서, 뭐요 정도로 번역이 돼요. 한마디로 도덕 규범을 중시했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반면에 유교의 라이벌 격이었던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했던 또 하나의 사상이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도가입니다. 자, 도가는 유교랑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치, 다른 목소리를 냈어. 도가는 오히려 이렇게 시비선악을 구별하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유교식의 관점이 너무 인위적이고 작위적이고 억지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러운 우주자연의 질서인 도에 따르는 순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자유로움, 이런 걸 강조합니다. 따라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위적인 규범, 예를 들면 인, 의, 예와 같은 이런 유교식의 규범이 혼란의 원인이다라고 오히려 강하게 비판해요. 대표적인 사상가 오늘 공부할 노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노자의 사상부터 한번 오늘 차분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자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진 원인, 그 혼란해진 원인은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인식과 가치관이 이렇게 그릇된,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은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제도 때문이야라고 강하게 비판하죠. 한마디로 잘 봐봐. 노자는 세상이 혼란해진 원인은 결국은 억지스러운 규범과 억지스러운 사회제도 때문이야라고 봤다는 거야. 자, 노자는 그런 의미에서 유교식의 유학자들이 강조하는 인, 의, 예와 같은 그런 규범들, 그리고 법 혹은 어때? 각종 인위적인 제도들, 혹은 발달된 문명, 우리 이렇게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명태가 다 인위적인 것이잖아.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을 어때 강하게 비판했다는 거 처음부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유교식의 인과 의와 예, 이런 거 되게 억지스러운 규범이라고 봤다는 거야. 법이나 제도, 발달된 문명, 이런 것들, 즉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제도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무엇에 따라서, 그렇죠. 도에 따라서 소박하고 순수한 그런 덕을 회복하는 것이 혼란의 극복 방안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도가 무엇인지는 선생님이랑 이제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도는 쉽게 말하면 온 우주자연을 처음 생겨나게 한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것이면서 억지스럽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우주의 변화 법칙이야. 그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그 도가 현실에서 드러난 것이 덕이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소박과 순수야. 소박과 순수를 우리가 합쳐서 순박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는 오히려 시비, 선악, 인의예 이런 억지스러운 구별 안 해. 그냥 타고난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운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노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것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즉 인위적이지 않은 무위를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인위가 없을 때 오히려
자연이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어서 모든 것이 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자, 도를 중시해서 우리가 도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이제 동양사상을 유불도, 오늘 이제 마지막 도가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제는 이 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사상가들은 도라고 하는 걸참 중시했어요.

있어. 이 돈은 한자로 길 돈인데요. 유교에서도 도가 사용되고 불교에서도 도가 사용되고 도가에서도 도라고 하는 워딩이 사용되는데 그 워딩 속에 담긴 의미는 좀 다르거든. 이거 구분해두면 내신 시험 볼때 여러분 변별력 있는 문항들을 어우 골라내고 맞출 수 있어요. 천천히 보자. 자, 일단은 유교에서 말하는 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그렇지. 인, 의, 예. 이런 도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세요 할때그 도덕이야. 인, 의, 예와 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삶. 시비, 선악 이런 걸잘 분별해서 선과 옳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그런 덕, 그런 도를 유교 사상 같은 도라고 표현해요. 자, 반면에 우리 직전 시간까지 아까 앞에서까지 공부했었던 불교에선 도가 주로 어떨 때 사용되냐면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그렇죠 고행도 아닌 중도의 수행 중 도의 수행할 때이 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돼요. 특히 석가모니는 8가지의 바른 길인 팔정 도를 중도의 수행법으로 제시하잖아. 이럴 때 수행을 얘기할 때이 도라고 하는 글자가 사용됩니다. 자, 지금 공부하는 노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장자 이런 도가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도는 그런데 굉장히 스케일이 넓은 의미를 담고 있어. 바로 온 우주 만물이 처음 생겨나게 된 근원. 아, 모든 우주 만물이 처음 생겨나게 된건 도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도가 세상 모든 만물을 낳은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처음 시작 근원이면서 그 우주 만물의 변화 법칙으로서 도를 얘기하는구나. 아, 우주 만물의 근원이면서 변화 법칙으로서의 그 자연스러운 도를 도가 사상가들은 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도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주 만물의 근원이야. 얘들아 형체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눈으로 볼수 없어요. 게다가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겠지. 도의 냄새는 향긋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도는요 인간의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어요. 볼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렇죠. 냄새 맡을 수 없고 소리 들을 수 없어요. 촉감 느낄 수 없어요. 게다가 도는요,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야. 어찌 감히 인간의 이런 작은 언어로 그큰 도를 담을 수 있겠니?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잘 봐봐. 도는요, 함부로 이름을 지을 수도 없는 거야. 자, 노자는요, 자신이 도와 덕에 대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펼쳐나가는데, 노자의 도와 덕에 대한 입장을 기록해 놓은 책을 도덕경이라고 불러요. 자, 쌤, 유교 사상가들은 인의 예와 같은 도덕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노자, 다음 시간에 장자 이런 도가 사상가들은 그런 인의 예와 같은 도덕을 비판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노자의 말을 모아놓은 책 이름이 도덕경이에요? 도덕을 비판했다고 했는데, 자, 예리한 질문이야. 이런 거꼭 가져가셔야 해요. 노자가 그런 유학 사상가들이, 유교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그 인의 예와 같은 도덕은 물론 비판합니다. 하지만 도라고 하는 워딩, 덕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도가 사상가들도 긍정적으로 사용해요. 대신 의미가 다르지.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고 했잖아. 의미는 다르지만 도 혹은 덕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노자에게 있어서도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노자가 도와 덕에 대해서 한 말을 기록해 놓은 책이 도덕경이야. 그런데 그 도덕경의 제일 첫 번째 챕터의 가장 첫 구절이 바로 이거야.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도는 이미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왜? 도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 도는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와, 되돌아감. 이런 운행 법칙을 가지고 있대. 생각해봐. 모든 만물은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 발전하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되돌아가잖아. 한여름밤의 더위는 그렇지. 다시 되돌아가서 한겨울의 맹추위로 돌아가는 거야. 한겨울의 맹추위는 그렇지. 결국은 되돌아가서 한여름의 더위로 돌아가는 거지. 보름달은 그렇지. 다시 되돌아가서 이그러지게 되는 거고요. 이그러진 그 달은 다시 차올라서 보름달이 되는 거야. 아, 만물은 이렇게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 발전하고 동시에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운행 법칙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의 작용이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억지스럽고 인위적이고 자귀적인 것이 없겠지? 따라서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즉,
무위한,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억지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상태야. 스스로 그러한 상태, 스스로 그러한 상태, 스스로 그러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상태야. 얘들아, 스스로 자. 그러하련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무위자연이라고 부르잖아 아 그런 의미에서 노자의 대표적인 이상적인 삶의 모습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것들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노자는 무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지와 무욕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덕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도 유교 사상가들도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도가 사상가들도 긍정적으로 사용해. 근데 얘도 분명히 그 안에 담기는 의미는 다르겠지. 자, 덕도 한번 정리해 볼까?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은 어떤 것이 있었어? 그래, 사덕이 떠올라 이제 사덕. 인, 의, 예, 지 이런 사덕이야.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 인간이 막 인위적인 그런 노력,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그렇지, 바탕에 두고 있다. 라고 노자는 강하게 비판했어요. 자, 반면에, 지금 공부하는, 도가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그래, 여기 나와 있지. 무지. 그리고 무욕의 덕이야. 무지. 모른다는 거야. 쌤, 무지는 나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유교 사상가들이 보기에 무지는 나쁜 거야. 유교 사상가들은 시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출 것을 얘기하죠. 불교에서도 무지는 나쁜 거야. 무지, 무명,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도가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무지라고 하는 건 긍정적으로 사용돼.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뭘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인의 예와 같은 쓸데없는 인위적인 규범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자연스러움이야. 자, 무지의 덕. 그리고 그렇게 욕심내지 않는 무욕의 덕, 앞에 나왔었던 그렇죠 순수의 덕, 그렇죠 소박의 덕. 아, 쉽게 이야기하면 무위자연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자는 그러한 무위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최상의 선은 무엇과 같다? 그렇죠 물과 같다라고 하는 상선 약수를 이야기해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물을 칭찬해 주었어. 쌤, 왜 이렇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하면서 물이 칭찬받았나요? 자, 천천히 보자. 물은 얘들아 도에 따른 덕을 가지고 있었거든. 자, 우리는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은 기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해주죠. 그러면서도 얘들아 어때? 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바위랑 다투니? 야, 바위야, 절 비켜라. 하면서 바위랑 싸우는 물본적 있어요? 아, 없잖아. 물은 언제나 바위와 다투지 않고, 바위야, 넌 거기 그냥 있어. 내가 돌아갈게. 하면서 물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아, 다투지 않는구나. 남들과 다투지 않는구나. 이렇게 낮은 곳에 머무는 겸손, 즉 겸허의 덕이 있고요. 다투지 않는, 그렇죠. 부쟁의 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도에 가장 가깝다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아, 겸허와 부쟁의 덕까지도 우리가 도가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덕으로 더 추가해 볼수 있겠네요. 쌤, 저는요, 이렇게 물처럼 살아가는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쌤, 이거 너무 나약한 거 아니에요? 약해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정말 약한 걸까? 아니지, 너네 그거 알지? 그 약한 듯 보이는 물이 똑똑똑똑 한 방울 한 방울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어떻게 돼? 결국 쪼개게 되잖아. 선생님이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단단한 금속이라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어떻게 세공하는지 알지? 맞아. 물로 세공하잖아. 그 물이 약한 것 같이 보이는 그 물이 사실은 어쩌면 가장 강인한 걸지도 몰라. 그것이 바로 도에 따른 삶.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야. 아, 따라서 노자는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상선 약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즉 겸허와 부쟁의 이런 자연스러움의 덕을 가지고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을 노자는 성인이라고 불렀어. 기억나니? 성인은 유교에서도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사용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 시험 풀다가 성인이라고 하는 문구가 제시문에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는 유교인지 도가인지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블라블라 추가적으로 더 있는 설명을 읽어보고, 이거 유교다. 아니야, 이건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도가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노자는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면서 도에 따라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덕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노자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을까? 일단 노자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소국과민의 공동체를 주장했어요. 기억나니더라. 도가 사상가인 노자는 세상이 혼란해진 원인을 인위적인 규범과 인위적인 제도 때문이야라고 보면서 유교식의 인의 예를 강조하는 그런 도덕을 강조하는 유교식의 인위적인 규범 혹은 법, 제도, 발달된 문명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하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라가 크면 클수록 그런 인위적인 규범이나 제도나 법은 더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자는 나라의 크기는 작아야 한다. 소국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려면 인구가 어때야 돼? 적어야 되겠네. 인구가 적다. 과민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작을 소, 적을 과를 써서 소국과민 대표적인 노자의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고요. 도가 사상가들이 이상적으로 지향했던 공동체입니다. 인위적인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그런 자연스러움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이러한 소국과민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다스려야 해? 그렇죠. 무위로서 다스려야 한대. 이걸 우리 줄여서 무위의 다스림. 그래, 무위지치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자, 유교 사상가들은 덕치를 강조했지. 공자가 덕치를 말했고요. 그 덕치를 기본적으로 깔고 맹자는 덕치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얘기했고요. 순자도 그 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덕치의 모습으로 예치를 주장하잖아. 그런데 오늘 공부하고 있는 노자는 다스릴 때도 무위의 다스림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무위의 다스림, 무위지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위지치는 말 그대로 인위적인 다스림, 억지스러움이 없는 그런 무위의 통치야. 쌤, 억지로 다스리지 않는다고요? 무위의 다스림이라고요? 이거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이거 그냥 방임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노자가 이런 무위의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생선 굽는 비유로 설명했잖아. 자, 친구들 생선 구워본 사람은 알 텐데 생선에 이렇게 생선을 구우려고 불을 켜놓고서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막 자꾸 뒤집고 막 이랬다 저랬다 뒤적뒤적거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생선살이 다 으스러지잖아. 그래서 생선을 제대로 구울 수 없어. 자, 여기서 말하는 생선살은 백성이라고 할수 있고요. 젓가락질하는 건 통치자의 인위적인 개입이라고 할수 있겠다. 아, 통치자가 인위적으로 개입할수록 백성들의 삶은 다 으스러지고 더 힘들어질 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불 켜놓고서 그냥 방임하고 여러분 소파에 가서 막 너튜브 같은 거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생선이 다 타버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은은하게 모 조절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 불 조절해야 되잖아. 불 조절을 잘 하면 어때? 그렇지, 겉바 속 조개. 환상의 생선구이를 구울 수 있잖아. 센 불로 쫙 익혔다가 확 낮춘 다음에. 그렇지, 필요할 때만 한번 탁 뒤집으면은 그게 바로 생선구이가 제대로 완성되는 방법이잖아요. 아,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스리는 통치가 바로 무위의 다스림이야. 불 조절하듯이 그렇게 다스리는 다스림이 바로 무위의 다스림이야. 공기는 우리를 어때 늘 도와주지만 우리가 매 순간 공기의 존재를 인식하진 않잖아. 그냥 공기가 있어 정도만 알지 매 순간 나 공기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마찬가지야. 백성들도 우리나라에 통치자가 있긴 있어 정도만 인식할 뿐. 그렇지. 일상생활 속에서는 백성들의 삶에 인위적으로 간섭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다스림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무위의 다스림이다라고 노자는 불렀죠. 노자는 이야기합니다. 통치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을 때, 즉 젓가락질을 생선에 덜할 때 오히려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무위의 다스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 플러스 하단의 해석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노자는 만물의 근원을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한 글자. 그렇죠. 도라고 생각했죠.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만물이 도에서부터 생겨나고 도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도는요, 무엇을 억지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끔 학교 내신 시험에서 도는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만물을 조작하고 만물에 개입한다. 이런 말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렸지. 이렇게 억지스럽게 막 조작하거나 억지스럽게 왜곡하지 않습니다. 아, 인위적

사귀지 않구나. 그런 의미에서 도는 어때? 그렇지, 무위하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자는 무위, 소박 등과 같은 이런 자연스러운 덕을 상덕이라고 칭찬했고요. 반면 인간의 인위적인 의도가 개입된 유교식의 덕, 인, 의, 예와 같은 이런 유교식의 덕은 하덕이야. 이건 진정한 덕이 아니야. 라고 비판했다는 것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역시 도가 노자에 관한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고대동양사상가 입장입니다. 사람들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지만 그것은 곧 추함일 수도 있고, 선을 선이라고 알지만 그것은 곧 불선일 수도 있다. 유교사상가들은 시비선악, 좀비, 친소, 막 구별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도가사상가인 노자는 아니야. 그런 구별과 분별로부터 벗어나라.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본다면, 아름다움도, 추함도, 선도, 불선함도 결국 도에 따라서 바라보면 평등한 것이다. 자, 인위적으로 구별하고, 인위적으로 분별하지 말고, 도에 따라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도에 따라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있음과 없음은 상대적으로 생겨나고 어리석음과 쉬움도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도 상대적으로 형성되고 높음과 낮음은 상대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도에 따라서 바라보면 만물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별과 분별로부터 벗어나서 도에 따라서 평등하게 바라봐라. 하나로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위로 일을 처리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실행할 뿐이다. 자, 말 없는 가르침은 뭐야? 인위적인 잔소리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가르침이죠. 성인은 사람들을 잘 살아가게 하지만 그 공을 소유하지 않고 무엇을 베풀어도 뽐내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 오직 공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공이 떠나지 않는다. 많은 도움을 주지만 내가 한 거야 라고 뽐내거나 으스대지 않는데 왜? 기억나? 그렇지, 노자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겸허의 덕을 강조하잖아. 무욕의 덕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뽐내거나 으스대는 건 겸허, 무욕과 같은 그러한 자연스러움의 덕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뽐내지 않는 이런 겸허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누구지? 그렇죠. 노자가 되겠네요. 기억입니다. 최고의 통치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렇지. 자, 공기, 존재해 정도만 알려져 있는 거야. 우리가 매 순간 공기를 다 인식하면서 공기한테 너무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통치자가 최고의 통치자 맞습니다.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성인은 공동체에서 규정한 제도에 맞는 덕을 쌓아야 한다. 얘들아 봐봐. 성인이란 표현도 좋아. 노자 긍정적으로 사용해. 뭐 덕을 쌓아야 한다. 뭐 덕. 그래, 이거 나쁘지 않아. 덕이라는 표현, 도라는 표현, 그 자체의 워딩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공동체에서 규정한 제도. 이거 너무 인위적인 거잖아. 공동체의 어떤 제도, 규범, 너무 인위적인 것이죠? 노자가 중시했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가치를 분별해야 절대적 자유를 얻는다? 아니죠. 오히려 도의 관점에 따르면 선과 악, 미와 추의 가치는 다 상대적인 것이 뿐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말아라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의와 같은 덕목을 멀리하고 소박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세요. 그렇죠. 예의 얼마나 인위적이니? 이런 거 멀리하세요. 그리고 타고난 어린아이와 같은 소박한 자연스러운 그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세요. 맞는 내용이 되겠죠. 1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오늘도 많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선생님이 후반부에 제시하는 그렇죠. 팁도 반드시 가져가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가주세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구간에선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급제동, 급출발 등의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아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수능 기출의미래 12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법입니다. 자,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법 뭘까? 그 제가 개그맨 김영철님 아시나요? 그분이 어디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법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불편한 일을 두세 개를 하면 하루가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단 첫 번째 일찍 일어나는 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책을 한 5분 정도 읽어요. 그리고 뭐 영어 공부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이 불편한 일 몇 개를 아침에 해놓으면 그 뒤에 일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하루 전체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아침에 불편한 일을 그렇게 매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다. 제가 옛날에 자기계발서 이런 걸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침구 정리를 하는 거 이게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 침구 정리를 하나 끝내면 내가 그 일을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하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걸 딱 읽고 엥? 그 너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책을 읽었으니까 실천을 해봐야 되잖아요. 또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침구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안 하는데 근데 진짜 별거 아니어 보였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하루가 또 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사소한 일들이지만 하나씩 아침에 해나가는 것이 하루 전체를 잘 보내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도전할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요새 이제 폼롤러를 활용을 해가지고 목 뒤를 이제 자극을 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걸 종종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하나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첫 번째 문제는 64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64번 문제 같이 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곡선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2, f-2에서의 접선과 점 2,3에서의 접선이 여기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해보면 그 y는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2일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 f-2를 지나야 되니까 이게 바로 접선이 될 거예요. 맞죠? 그다음에 y는 fx 위의 점 2, 3. 일단 위의 점이네. 그러면 f2가 3이네 라는 걸 일단 써주시고요. 근데 그 접선도 실제로 구해보면 접선의 기울기는 f'2일 거고 x 빼기 2 더하기 3 이게 바로 접선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두 접선이 1,3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이 접선도 1,3을 지나고 이 접선도 1,3을 지나고 이 접선도 1,3을 지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둘 다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대입해도 만족을 하고 이걸 대입해도 만족을 해야 된다. 그쵸? 그럼 첫 번째로 이걸 먼저 대입해보자. 첫 번째 식에다가 그러면 3은 3f'-2 더하기 f-2. 일단 첫 번째 요걸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 3은 마이너스 f'2 더하기 3.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f'2가 0이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fx가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f2가 3이고 f'2가 0이고 또 요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fx를 x세제곱 플러스 나머진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렇게 설정을 하고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식을 활용하면 식 세 개, 문자 세 개니까 ABC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FX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조금씩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물론 첫 번째 방법으로도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F2가 3이라는 거랑, F2가 3이라는 거랑, F'2가 0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fx 빼기 3이라는 함수가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요렇게 일단 x 빼기 2를 하나 인수로 가져야지 f2가 3이라는 걸 만족할 건데, 더 나아가서 f'2가 0이려면 x 빼기 2를 두개 이상 인수로 가져야 돼서 일단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최소한.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fx가 3차 함수기 때문에 이 뒤에 1차가 또 곱해질 건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뒤에 최고차, x의 계수가 1인 1차식이 이렇게 따라 붙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아, 요렇게 해놓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않은 요 정보를 활용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fx를 찾아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fx가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f'x를 미리 구해 놓으면 앞에 거 미분하면 두 배의 x 빼기 2, 뒤에 거 그대로. 그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는 그대로. 이게 바로 f'x가 돼요. 그럼 마지막, 요걸 활용하기 위해서 f-2를 일단 구해보면, f-2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살짝 넣어보자. 그러면 16에 마이너스 2 플러스 a 더하기 3.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f'-2를 구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16.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16a 마이너스 32에다가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9. 요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3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해놓은 식이 뭐였냐면, 3은 3배의 f' 마이너스 2 더하기 f2였으니까, f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것만 대입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3은 3배의 f' 마이너스 2 대신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32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따라 붙는 게 16a 마이너스 29.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3은 마이너스 24a 플러스 96 플러스 16a 마이너스 29가 될 거고요. 이거 두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8a인데 왼쪽으로 넘기면 8a가 될 거고, 3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96에서 32를 빼주면 되니까 64가 됩니다. 되셨죠? 따라서 a 값은 8이다. 아, 따라서 fx가 어떤 식이었냐면, fx가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8 더하기 3이었다. 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f0의 값만 구해주면, 0을 대입해주면 4 곱하기 8 더하기 3. 32 더하기 3이죠? 35가 답이다.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fx를 이런 식으로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설정해놓고 해도 되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다. f2가 3이라는 거, f'2가 0이라는 걸 활용해서 fx 빼기 3이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활용한다면 조금 더 문자를 적게 설정해서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제에서도 굉장히 얻어갈 게 많은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모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6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5번은 a가 루트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2x라고 하자. 근데 곡선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 점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일단 구해 볼 텐데, 접선의 기울기는 F'0이 되겠죠. 그럼 F'0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먼저 구해 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F'0이 얼마가 될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접선은 y는 2x가 될 거예요. 0,0을 지나야 되니까. 근데 이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한대. 그러면 일단 이 2x가 fx랑 어디서 만나냐 찾으려면 fx 함수 식이랑 2x가 같다라고 놓고 x값을 찾아봐야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2x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이 0이니까 x 제곱에 x 빼기 a가 0이 됩니다. 오, x가 뭐가 나와요? 0 또는 a가 나와요. 0 또는 a. 그러니까 이 y는 2x가 y는 fx랑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을 건데 하나가 원점이었고 나머지 하나의 x좌표가 a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점 a의 x좌표.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점 a의 x좌표를 찾아낸 거예요.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될까? 이 직선 위에 점일 거니까 y좌표는 2a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읽어보면 곡선 y는 fx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이 이번에는 요 점에서의 접선을 찾으시오. 이 점에서의 접선. 그럼 기울기는 F'A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럼 F'A를 이번에 또 구해보자. F'A, 여기다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돼요. 되셨나요?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접선을 실제로 구해보면 접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고 a, 2a를 지나야 되니까 x 빼기 a 플러스 2a. 이게 바로 점 a에서의 접선. 근데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요. 그럼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a 값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y에다 0을 넣었을 때 x 값을 찾아보자. 진짜 찾아보자.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아주면 된다. 그렇다면 일단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기 전에 a제곱 빼기 2의 x가 a제곱 빼기 2의 x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a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a 세제곱. 그러면 이 x 값은 얼마가 되느냐? x 값은 a제곱 빼기 2분의 a 세제곱이 되는데 이게 바로 b의 x좌표였다라는 거죠. y좌표는 0일 것이고. 되셨죠? 자, 그런데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y는 2x 위에 점 a가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인데 a는 지금 양수니까 small a가 양수니까 a, 2a가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점 b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점 b의 x좌표도 지금 양수인 상황이에요. a가 루트 2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다.

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딱 이어봤을 때 여기가 수직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오비가 지름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잖아요? 그럼 수직인 거 활용해 보시면 요만큼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구해낸 것이 점 B의 좌표가 A제곱 빼기 2분의 A세제곱, 0이라는 거 지금 구해놓은 상황인데,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소리죠. 그럼 실제로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직선의 방정식 실제로 구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x 빼기 2a, x 빼기 a 플러스 2a. 이게 바로 저 노란색 직선일 건데,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또 구해보시면, y에다가 0을 대입해보고, x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 x 빼기 a가 2a가 되니까 x 빼기 a가 4a가 될 거고 x는 5a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5a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5a랑 같다라는 거죠. 5a랑.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해놨던 a제곱 빼기 2분의 a세제곱이 사실은 5a랑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어차피 0이 아니니까 하나 약분해주면 a제곱 빼기 2분의 a제곱이 5가 되니까 a제곱은 5a제곱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따라서 4a제곱이 10이 되게 되겠죠. 아, 그러면 a제곱이 2분의 5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a는 근데 양수니까 루트 2분의 5니까 유리화해보면 2분의 루트 10이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5a 곱하기 5a 곱하기 a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5a는 뭐냐면은 요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해보시면 5a는 루트 5a가 될 거예요. 맞나요? 루트 5a. 그 다음에 AB는 A,2A와 5A,0 사이의 거리 활용해 보시면 이 AB의 길이는 2루트 5A가 됩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해보시면. 그쵸? 그럼 결국에 이두 개를 곱해 주시면 10A의 제곱을 구하라는 것이 이 문제의 질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10A제곱. 되셨나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a제곱을 구해놨죠? 2분의 5라고? 그래서 10 곱하기 2분의 5 해주시면 25가 답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우리 두 번째 풀이 방법 한번 같이 해볼게요. 두 번째 풀이 방법. 자, 제가 지금은 접선의 방정식,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구해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이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문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니다. Y는 EX. 일단, 0,0에서의 접선이 y는 ex라는 거는 동일하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점 a가 그래서 a의 x좌표가 양수니까 a가 또 a,2a라는 것은 찾아주셨어야 됐고요.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찾은 다음에 점 a가 대략 한 요쯤에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B라고 하니까 B는 일단 X축 위에 있을 텐데 B가 만약에 B의 X좌표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점 A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Y는 EX랑 수직일 거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것이다. 이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린 이 직선 AB는 사실은 뭐냐면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그랬으니까 A에서의 접선이 바로 이 연두색 직선이 되는 거예요. A에서의 접선이. A에서의 접선이 B도 지나잖아요. A도 지나고 B도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A에서의 접선이었다. 그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인 거거든요. 그래서 F'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놀라운 정보를 찾아낸 겁니다. 아, 그래서 F'A를 여기다 살짝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구나. 그래서 A제곱이 2분의 5였던 것이구나. 너무 긴 계산 과정 없이 A제곱이 2분의 5라는 게 금방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까 전처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X좌표는 찾아보시면 B의 X좌표가 5A라는 거 마찬가지로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길이를 직접 구해서 루트 5A 곱하기 2루트 5A 곱하면 10A제곱이다 이용을 하시면 이 문제의 답을 똑같이 25다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활용한다면 훨씬 간단히 긴 계산 과정 없이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번에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65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화 극소, 최대화 최소.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미분은 정말 다 중요해. 그래서 어떤 한 수강 후기에서 이제 한 친구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 1단원이잖아요? 그걸 다 공부를 하고 재밌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된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댓글을 써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어떡하지? 미분에서는 재밌는 문제가 훨씬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분에서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재밌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다섯 번째 유형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화 극소, 최대화 최소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인데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일단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경우 그때 우리는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간의 x값들 중에서 x값이 커질 때 항상 y값이 커지면. 그다음에 감소한다라는 것은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그 구간에서 x값이 커지면 항상 함수값도 작아질 때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대략 어떻게 생기냐면 증가할 때는 그래프 개형이 오른쪽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이. 그다음에 감소할 때는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도함수를 배웠잖아요? 도함수에 대한 정보로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함수가 굉장히 유용한 건데, 그래서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도함수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냐면, f'x가 어떤 구간에서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제가 그 구간에서라는 말은 생략할게요.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를 합니다. 이건 대박이죠. 왜냐면 이제 도함수의 부호만 보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으면 어떤 구간에서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fx가 감소합니다. 감소. 아,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만 보고 그 구간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이 역은 성립을 할까? fx

두께가 증가를 하면 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클까? 저건 안 돼요. B 안 됩니다. 발례가 있어요, 발례. 어떤 발례가 있느냐? fx가 x세제곱. 이게 대표적인 발례입니다. 이 x세제곱이란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항상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f'x는 아시다시피 3x제곱입니다. 얘는 항상 0보다 크진 않아요. 0인 점이 있죠. f'0이 0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3x제곱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f'이. 그래서 이제 0을 빼고는 다 양수야. 근데 딱한 점, 0인 점이 딱 하나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항상 증가하지만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진 않다. 0인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대 방향 화살표를 맞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fx가 증가하면 f'x가 0 이상이다. 요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참고로 이 0이 되는 부분은 이제 딱한점 또는 몇 개의 점에서 0일 때만. 그러니까 뭔가 일정하게 0인 경우 말고. 이런 것처럼 딱한 점에서 0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점에서만 0이거나 도함수가. 이런 식일 때만 이제 증가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되셨죠? 자, 마찬가지로 요쪽의 역도 성립하지 않아요. 이 경우도 비슷한 발례가 있겠죠, 당연히도.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인 거. 마이너스 x 세제곱은 항상 감소하지만 도함수가 0인 점, f'이 0인 x 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반대 방향이 맞게 만들어 주려면 fx가 감소하면, 어떤 구간에서 감소하면 그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또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헷갈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향, 이 왼쪽 방향, 양쪽 방향 전부 다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극대화 극소예요. 극대화 극소. 자, 요 극대화 극소는 일단 개념부터 이야기해보면 극대 극소는 이제 국소적인 최대값, 국소적인 최소값,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라 좁은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당연히도 요 점과 요 점에서는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계속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이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범위를 쪼개서 보면 요 노란색 구간에서만 한번 살펴보면 이 점은 최대값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는 이 x 값에서 극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좁은 범위를 딱 보면 최소값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 점, 이 x 값에서 극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fx가 미분 가능할 때 도함수를 통해서 또 극대극소가 어디서 갔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fx가 미분 가능하고 f'a가 0일 때, 어떤 a 값에서 미분 계수가 0일 때 x는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x는 a에서 극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fa를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f'x의 부호가, 제가 지금 여기다가 f'x를 그려볼 건데, f'x가 a에서 일단 0이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F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A의 좌우에서 A보다 조금 작을 때는 F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죠, 양수. 그다음에 A보다 커지면 마이너스가 되죠, F 프라임이. 그랬을 때 F는 여기서 극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증가 감소 했잖아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했죠? A를 기준으로 F 프라임이 양수란 소리는 F가 증가한다는 소리.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A의 왼쪽에서는. 근데 F 프라임이 음수면 F가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접선의 길이가 A에서 딱 0이었다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F의 개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 프라임만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F의 개형 증가 감소를 통해서 F의 개형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A에서 국소적인 최대값, 즉 극대가 되는 거 보이시죠? 아, 그래서 F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할 때그 X 값에서 극대가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A의 좌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는 X는 A에서 극소가 됩니다. A, X는 A에서 극소가 된다. 그리고 그 FA를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은 함수값인 거예요, 함수값. 자, 이 상황도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A에서 F프라임의 값이 0이면서 이번에는 A의 좌우에서 F프라임이 음수였다가 양수로 변해. 이런 식으로. F프라임이 A의 좌우에서 음수였다가 양수로 변해. 그러면 F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을까? F프라임이 음수면 감소, 감소. 그래서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증가한다. 이게 F의 개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A에서 극소가 되는 거 보이시죠? 국소적인 최대값을 갖죠? 그랬을 때이 FA를 극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 함수의 극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아, 부호 변화를 찾아야 되는구나. 부호 변화를.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확인하려면 일단 후보가 되는 점은 F'A가 0인 점. 이게 후보가 되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부호 변화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부호 변화를 확인하자. 부호 변화. 그리고 F'A가 0인 점이 극대극소의 후보가 된다라는 것은 fx가 미분 가능할 때만. 아시겠죠? 미분 가능할 때만.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값 x 같은 거. 이거는 미분 불가능하지만 0에서 극소를 가져요. 정말 작은 범위 생각해보면 0에서 국소적인 최대값 맞죠? 0에서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 미분 가능할 때는 극대극소가 되는 점의 후보가 미분 계수가 0인 점들이 일단 후보고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F'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헷갈릴 만한 이야기, 헷갈릴 만한 질문을 또몇개 해보겠습니다. 헷갈릴 만한 질문. 첫 번째는 fx가 미분 가능할 때 f'a가 0이면 fx가 미분 가능할 때 x는 a에서 반드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까?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까? 어떨까요? 이거는 B. 거짓입니다. 자, 발례가 있어요, 발례. 어떤 발례가 있냐면,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증가감소에서 봤던 발례랑 똑같은데, fx가 x세제곱. 자, 요 fx가 x세제곱이란 함수는 f'이 0이에요. 하지만 x는 0에서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닙니다. 왜냐면 x세제곱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0을 포함하는 아무리 작은 구간을 잡더라도 0에서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발례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 아까 전에 별표 쳤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0이 되는 점 중에서도 부호 변화가 있어야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 아시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면 극소.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F'의 그래프를 보고 증가 감소를 통해서 F의 개형을 그린 다음에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헷갈릴 만한 것은

극대값은 항상 극소값보다 크거나 같을까? 보다 크거나 같다. 어떨까요? 이것도 삐 아닙니다. 자, 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국소적인 최대값, 국소적인 최소값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예시를 볼게요. 굉장히 요상한 함수의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 여기 있죠, 여기. 이 점의 x값에서 극대가 되고요. 여기도 정말 작은 범위에선 최대값이니까 극대를 가지고요. 이 빨간색 점에서는 극소를 가져요. 그렇죠? 좁은 범위에서 최소값입니다. 여기서도 좁은 범위에서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극대를 갖는 x값이 두 개, 극소를 갖는 x값이 두 개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노란색 점의 함수값이 극대값인 거고, 분홍색 점의 함수값이 극소값인 건데, 극대값 두 개, 극소값 두 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극대값보다 이 극소값이 더 크죠? 그래서 극대값보다 극소값이 더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랑 헷갈리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릴 만한 요 내용까지 체크를 잘 해주자.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극대와 극소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마지막 최대와 최소는 이제 간단합니다. 최대 최소는 어떤 함수에서 자, 마지막 최대 최소는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연속일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가 되는 것들이 뭘까? 최대 최소의 후보가 되는 것들이 뭘까? 일단 첫 번째는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에요. 그 다음에 극값들이에요, 극값들. 극대값과 극소값. 왜냐면 극대값, 극소값이 좁은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일단 최대 최소의 후보가 되는 애들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양 끝에서의 함수값도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조사해 봤을 때이 중에 가장 큰게 최대값, 이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후보가 되는 점들 다 구한 다음에 가장 큰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 최대값. 요 극대값이 최대값이겠네. 근데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A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요 경우도 봐보자. A, B. 이번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럼 최대값은 어딜까? FB가 최대값일 거예요. 그다음 최소값은 FA가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경우마다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후보가 되는 양 끝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극대 극소값을 모두 다 찾아서 비교를 해준 다음에 가장 큰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마지막 최대 최소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유형 다섯 번째에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6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은 상수 A에 대해서 fx의 극대값이 20일 때 극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극대값이 20인 건 알려줬는데 어디서 극대가 되느냐는 안 알려줬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은 후보가 되는 점들이 그 f'이 0이 되는 것들이 후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도함수가 언제 0이 될까? 그럼 미분해 보면 9x제곱 마이너스 18x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인수분해해 보면 9x에다가 x 빼기 2. 아, f 프라임 x가 9x 곱하기 x 빼기 2구나. 그럼 일단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f 프라임 x를 그리자. 0, 2. 요렇게 f 프라임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부호를 판단해요. 0보다 작을 때는 f 프라임이 양수, 0과 2 사이일 때는 f 프라임이 음수, 2보다 클 때는 f 프라임이 양수인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f 프라임의 부호만 찾았다면 f의 개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f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했잖아요. 그래서 0과 2를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는 f 프라임이 양수니까 증가했을 거고 f가. 여기서는 감소. 그다음에 2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었다가 다시 증가. 이게 바로 f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대값을 어디서 갖느냐? 딱 눈에 보이죠? x는 0에서 극대가 된다. 실제로 0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요.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거니까 0에서 극대가 실제로 맞고요. f0이 20이다라는 거를 실제로 알려준 상황이었던 겁니다. f0이 20이었다. 자, 그러면 0을 대입해주면 a가 20이라는 소리죠? a를 찾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라 극소값을 구하시오. 극소값이 어딘데, 극소값이? 극소값이 x는 2에서 갖는구나. 극소 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F2를 구하라는 소리. 맞죠? 그럼 F2를 구해보자.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24 빼기 36 더하기 A를 구하시오라는 것이니까 A에다가 20을 대입해서 구해보시면 8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서 극대를 갖는지, 어디서 극값을 갖는지 찾고 싶으면 미분에서 0이 되면서 부호 변화를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할 만하죠? 그러면 67번도 같이 한번 풀러 가볼게요. 자, 67번 비슷한 형태입니다.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7인데 어디서 극소인지 안 알려줬어. 그럼 찾아주면 돼요. 미분을 해서. 자,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쵸?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러면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래서 3에 x 플러스 1에 x 빼기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f'x를 먼저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자. f'의 그래프를. f'x는 이런 식으로 생긴 이차함수였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그쵸? 자, 그럼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아, 이게 f의 그래프였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17이라고 했는데 그 마이너스 17이 어디서 나왔던 걸까? x는 3에서 극소가 되는구나. 맞죠? 그러면 f3이 마이너스 17이었구나. f3을 구해보자. f3. 3을 여기다가 대입해봅니다. 그러면 27 빼기 27이니까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k. 아, 요게 마이너스 17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k 값은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극대값을 어디서 갔는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f-1이 이 문제에서 묻는 최종적인 질문이다. f-1이. 괜찮아요?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k.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5 플러스 k라서 1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되셨죠? 그래서 요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서 극값을 갖는지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후보고 이제 부호 변화가 있는 점이 극대와 극소를 갖는 x값이다.

이렇게 찾아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68번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8번. 두 상수 AB에 대해서 함수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 하자. 근데 FX는 X는 3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읽고 하셔야 될게 있어요. 쓰셔야 되는 정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쭉 읽고 나서 이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써 나가줘야 되는데, X는 3에서 극값을 갖는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어야 된다. 요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X는 3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F'3이 0이다. 요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8이다. 요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일단 저기서는 아직 모르겠어. 어디서 극대랑 극소로 갔는지 모르겠어. 일단 그래서 요 정보를 활용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다. 근데 F'3이 0이니까 3을 실제로 대입해봅시다.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A가 0이다. A 값 나온다, 그쵸? A 값 얼마 나와요? 9가 나와요, 9. 5. 5.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9를 대입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아, 요게 도함수였구나. 그러면 요 인수분해만 해주면 어디서 그값 갔는지 나오겠다, 그쵸? 자, 요거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3에 x 빼기 1에 x 빼기 3. 아, 요게 도함수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f'x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니까 f'이 여기가 1, 여기가 3이니까 마찬가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도함수의 부호니까 1과 3을 기준으로 증가감소가 바뀌는 상황이다. 그래서 fx의 개형을 찾아주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구나. f의 개형이. 되셨죠? 아, 그러면 극대극소를 어디서 찾는지가 눈에 보인다. 극대값이 어디서 나오냐면 x가 1인 점에서 극대가 되고 x가 3인 곳에서 극소가 된다. 아,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8이라는 것이 사실은 F1과 F3의 합이 8이라는 거랑 똑같다. F1과 F3의 합이 8이다. F3의 합이 8이다. 요거 이용하면 우리 B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우리 F1을 먼저 구해볼게요. F1. F1은 1 빼기 6 더하기 A 더하기 B니까. 우리 아까 전에 A가 9라고 구해놨거든요. 9. 9 넣어보면 4 더하기 B. 이게 F1, 그쵸? 그 다음에 F3은? F3도 구해보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3A 더하기 B. 근데 A가 아까 전에 9였습니다. 9. 그러면 요만큼이 다 날라가요. 그쵸? 그래서 F3은 B가 된다. B. 그러면 이렇게 두개 더해주면 4 더하기 2b가 8이니까, 4 더하기 2b가 8이니까, 우리가 찾는 b는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마지막 a 플러스 b만 구해주면 되니까, 9 더하기 2, 11이 답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극대값, 극소값의 합이 8이다라는 걸 이용하려면 이제 어디서 극값 갔는지 찾아서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건데, 그 이전에 이제 x는 3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정보로부터 미분 가능한 함수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은 f'a가 0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정보를 찾아줬어야 되는 거다.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 fx가 미분 가능할 때 fx가 미분 가능할 때 f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지면 A에서 미분 계수가 0이다.
요 사실을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개념 정리할 때이 반대 방향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반대 방향이 성립을 하려면 A의 좌우에서 부호 변화도 있어야 돼. 그쵸? 근데 어쨌든 이쪽 방향은 성립한다. 미분 가능할 때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활용해서 X는 3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는 요 정보로부터 F'이 3이 0이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68번 풀어보시고요. 6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9번은 함수 fx가 저렇게 3차 함수로 생긴 형태인데,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감소할 때 b 빼기 a의 최대값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뭔가 좀 생소한데? 네, 생소하지 않습니다. 풀어보면 이제 그냥 뭔가 물어보는 형태가 조금 달라진 것뿐이지 풀의 과정은 똑같아요. 일단 어디서 감소하는지 찾으려면 도함수가 굉장히 큰 힌트가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미분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5다. 이게 도함수다. 아, 그러면 우리 일단 도함수 그래프 대략 그려보면 이러한 2차 함수가 바로 도함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5인 상황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부호를 찾아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아, f의 그래프 개형이 마이너스 1과 5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게 바로 f의 그래프 개형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f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감소할 때 B 빼기 A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자, 근데 저 B 빼기 A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여기서 여기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최대한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감소하는 구간이 제일 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감소하는 구간 지금 보이시나요? F가 감소하는 부분? 구간? F'이 음수인 요 부분. 근데 이딱 0인 부분도 포함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딱 이전보다 x값이 조금 더 커지면 당연히 y값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것보다 조금 더 x값이 작아지면 y값은 오히려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과 5까지 포함을 한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 구간에서 f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보다 조금만 더 넓어지면 감소하지 않은 구간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은 증가하잖아요. F'이 0보다 크잖아요. 아, 그래서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가 딱이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5잖아요. 그러면 A랑 B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사이에, 사이에. 그치? 이 사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의 범위를 정확히 써보자면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 A랑 B의 범위가 이 범위를 딱 만족할 때 항상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차가 가장 크기를 원해요. B에서 A를 뺀게 가장 커지길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A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고 B가 정확히 5일 때 그때가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길겠죠.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가. 그래서 최대값은 5에서 마이너스 1을 뺀 6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6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6일 때. 근데 사실은 이때가 아니어도 이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는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길 때, 감소하는 구간이 가장 길 때는 정확히 마이너스 1부터 5일 때다. 그래서 답은 6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69번. 어떤 함수가 감소할 때 도함수를 활용해서 어느 구간에서 감소하는지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7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번. 함수 fx,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 할 때, m 더하기 m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찾으려면 어디서 극대 극소를 찾는지 알아야 되니까

도함수를 일단 찾아봐야 되겠다. 그쵸? 도함수 찾아보자, 도함수.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6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f'x가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f'x가 생겼고요. 그렇다면 fx는 f'의 부호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게 바로 f의 그래프 개형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대값을 어디서 갖느냐? 극대값은 x는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라지 m은 f-2. 이게 라지 m인 거고요. 극소는 어디서 가져요? 극소? 1에서 가지죠. 1에서. 그래서 스몰 m은 f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f-2는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더하기 24 더하기 1이니까 요거 계산해 보면 21인가요? 21? 21 맞죠? 21이 됩니다. 그 다음에 F1도 한번 구해보시면 2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2 더하기 1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 해주면 되니까 21 빼기 6 해주면 얼마일까요? 15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우리 마지막 70번까지 풀어볼 수가 있었어요. 괜찮으신가요? 70번.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결국에 우리 했던 거 정리해보면, 유형 다섯 번째,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최대와 최소 했었는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증가 감소 찾아내고, 극대극소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증가 감소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함수가 0보다 클때 증가한다. 도함수가 0보다 작을 때 감소한다. 근데 우리 항상 반대 방향도 고민해 보기로 했죠? 도함수가 양수면, 아니지. f가 증가하면 항상 도함수가 양수일까? 반례가 있었다. x세제곱이라는 반례가 있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화살표 한번 그려보고 반대가 성립할까? y라고 질문하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예시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쭈꾸미 시간 잘 거쳐보시고요.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들 중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12강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더 재밌는 문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다음 문제도 저랑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오늘은 이제 확률, 여러 가지 확률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뭐, 조건부 확률, 독립과 종속, 그 다음에 여사건, 이런 문항들 쭉 풀어봤잖아요.

오늘 하는 것도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사건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아마 덧셈 정리를 이용한 문제풀이였을 것 같고요. 덧셈 정리라는 거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약간 해석을 하는 문제에서도 되게 활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이게 덧셈 정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어떤 사건에 대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아, 여기서는 내가 덧셈 정리를 활용해야겠구나. 아니면 여기서는 여사건을 활용해야겠구나. 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계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의 그 의미, 문제를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나의 도구들을 찾아서 적용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확률과 통계의 풀이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마인드셋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의 하루 한 줄은 요겁니다. 새로운 걸 얻으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해봐야 한다.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알던 것만 계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풀었던 문제들을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의 문제인데 그걸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반복의 필요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오래 했던 문제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을 굳이 내가 반복을 여러 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더 이상은 내가 보지 않고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도전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쉬운 문제들은 과감하게 이제 한번 풀고 끝낼 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자꾸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풀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성적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한 3등급까지는 내가 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해서 기본적인 유형들만 익혀도 되는데 그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이디어가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들 자꾸 풀어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풀이가 아니라 다른 풀이로도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력이 향상이 된다. 제가 풀이할 때도 다양한 풀이를 전수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문항들이 막 어렵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할 거리가 좀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푸는 풀이 말고 또 다르게 생각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 비교해 보면서 보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퀴즈,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연계 기출 퀴즈부터 한번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풀었을 때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의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연계 교재에서 그거 위주로 갖고 와봤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2 이상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그리고 N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보이겠지만 그냥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N의 약수.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하나씩 쓰면 돼. B1. 그럼 N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야. 그러면 1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얘에 대한 건 1이겠구나. 그죠? B2라고 한번 적어보자. 그럼 얘는 뭐예요? 2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1, 2예요. B3. 뭐야? 1, 3. B4. 1, 2, 4. B의 5도 1, 5가 될 거고요. B의 6은 1, 2, 3,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써보면 별거 아니잖아. 우리가 집합이라는 건 되게 친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두 사건 A와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은 6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요. 당연히 이제 주사위를 던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N은 특별한 조건이 없지만 마지막에 6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6까지만 딱한 겁니다. 자, 가를 보니까요. P의 BN. 그러니까 BN이라고 하는 게 B1일 수도 있고 B2일 수도 있고 B3일 수도 있고 B4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 친구의 확률이 얼마래요?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에서 3분의 1이 되는지를 한번 볼까? 요거 안 되죠? 요거 돼. 그지? 요것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니고요. 요것도 돼요. 요렇게.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두 사건 A와 BN은 서로 독립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요게.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독립이라는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P의 A와 B의 N. 이렇게 했을 때이 친구가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그러니까 P의 A라고 하는 걸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지? 거기에 하나하나씩을 이제 우리가 대입해보면 되는 거야. PA는 얼마예요? 얘는 4 이하, 2 이상 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으로 따지면 2, 3, 4가 되는 겁니다. 확률 얼마예요, 그럼? 그렇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확률만 한번 써보자. 이 친구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가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겠지만요. 그래도 그냥 하나 예시로 들어볼까요? 6개 중에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얘는요. 3분의 1이 되는 거야. 얘도 얼마? 3분의 1이죠? 확률로 따지면. 요것도 얼마? 확률이 3분의 1이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각각을 곱했는데 그 결과가 뭐랑 같아야 돼? P의 A와 B의 N의 곱사건의 확률. 그죠? 이 곱사건은 집합으로 따지면 무슨 집합? 교집합이죠, 교집합.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원소를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각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한번 해볼까? 여기에다가 쓰게 되면 2, 3,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한다. 뭐예요? 2가 되겠죠, 2. 그럼 요거에 대한 확률 얼마야? 6분의 1이죠. P의 A의 B의 1은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됐죠? 또그 다음에 P의 A의, 여기 2죠, 2. 2에 대한 것만 하시면 돼요. 요 밑에 있는 거는 B의 3. 그럼 요거 얼마예요? 요거는 1, 3이고 요거는 2, 3, 4야.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 뭐예요? 3이지. 그러니까 확률 6분의 1.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얘는 P의 A에 B에 5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는 만족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겠다. 그죠? 0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6분의 1이고 여기 있는 게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두 개만 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건 N은 얼마다? N은 2일 때와 그리고 3일 때이기 때문에 답은 2 더하기 3 해가지고요. 5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N은 6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문제에 맞는 B1, B2, B3, B4, B5, B6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과 PA에 대한 거에 관계를 통해서 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어렵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뭐가 걸리냐?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요거는 딱 문제 보시고 풀어야 돼요. 무조건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풀어야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초반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또 보려고 하면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를 또 보는데 시간이 투자되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니면 새로운 문항들을 해석해내는데 시간을 써야지 이런 단순 생각, 단순 연산,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빠르게 끝내야 된다. 아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독립과 종속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 근데 4점까지는 안갈 거예요. 3점 정도. 자, 17번부터 갈 겁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고요. 26번입니다. 그러니까 26번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뒤에도. 그리고 제가 오늘 퀴즈도 연계 교재에 있던 문제도 이런 유사한 걸로 좀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푸는 그 뭐랄까요? 흐름이 비슷할 거예요. 그럼 하나의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 공부를 하시면. 자, 숫자 1, 2, 3, 4, 5, 6, 7에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라고 했으니까 얘가 표본 공간이 되겠구나. 그죠? 자, 그리고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뭐가 된대요? 짝수가 된대, 짝수. 자, 이거에 대한 유형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곱이 짝수가 되는 게 있고요. 홀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숫자일 때. 자, 이거에 대한 케이스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짝수. 어떻게 되겠니? 얘는요, 짝 곱하기 짝이야.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짝수를 만드는 걸로 제가 지금 그냥 등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숫자가 같다는 게 아니라 짝 곱하기 홀수도 가능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된다라는 의미야. 곱했을

그 짝수가 된다는 건 만약에 순서가 중요하다면 이게 뒤바뀌는 것도 포함이 될 거예요. 자, 홀수가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얘는 홀 곱하기 홀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두 가지로 풀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 곱이 짝수가 되는 형태로 풀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홀수가 나오도록 한 다음에 이걸 어떤 걸로? 그렇죠. 여사건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솔루션. 자,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걸 그냥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짝수가 오는 거 한번 볼까요? 2, 4, 6이야. 그지? 그리고 이거를 일렬로 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 끝에 놓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짝수가 오는 걸로 한번 해보자. 짝수에다가 짝수. 이렇게 오는 거. 그 다음에 짝수와 2, 3, 4, 5의 홀수가 오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두 번째 거는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할 수도 있죠?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자, 그럼 짝수가 전체 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줄 세우기까지 한다. 됐나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숫자가 5개가 남아있죠? 이 친구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되잖아. 5 팩토리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짝홀, 홀짝 하나만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일단 짝수가 오더라. 3개의 가능성이 있겠죠. 2, 4, 6 중에. 됐나요? 그리고 맨 끝에 뭐가 온다? 홀수가 온다. 그러니까 얘는 4가지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괜찮니? 그리고 남아있는 게몇 개예요? 5개가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일렬로 배열하면 5팩토리알이 되겠구나. 그리고 얘가 몇 세트가 있다고요? 두 세트가 있으니까 2를 곱하시면 돼요. 됐나요? 계산해볼까? 요거 3, 2, 6입니다. 6에다가 이제 5팩토리알. 요런 거는 한 번에 계산하지 말고요. 어차피 확률이라는 건 분모에도 뭔가 계산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하고 약분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계산식은 그냥 간단한 걸로만 정리를 해두고요. 마지막에 약분하시는 게더 빨라요. 이거 한 번에 뭐 120에다 6 곱해가지고 일부러 다 숫자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두 번째, 얘는 12에다가 2가 될 거니까요. 24에다가 곱하기 5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제 더해야 되겠지? 6 더하기 24에다가 5팩토리알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얼마가 와요? 7개를 일렬로 나열하잖아. 몇 팩? 7팩. 이런 식으로.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6, 7에 42만 있겠구나. 그러면 42분의 30. 약분 가능한가요? 그렇지. 6으로 하면 얼마? 6, 5, 30, 6, 7에 42. 이렇게. 7분의 5가 답이죠. 있는 그대로. 왜?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걸로 내가 그냥 구한 거거든. 이게 첫 번째 풀이. 자, 요 정도는 여사건으로 굳이 안 풀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의 과정이라면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내가 식으로 바로 그냥 투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이게 가장 대표적이긴 하죠. 어떻게? 양 끝에 뭐가 오도록 한다? 홀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수가 오도록 하겠다. 홀수 몇 개예요? 홀수 4개야, 4개.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줄 세우기 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몇 팩토리알? 5팩토리알. 자, 그럼 요거를 뭘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렇지, 7팩. 그리고 얘를 어디에서 뺀다? 전체 1에서 뺀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렇게 하게 되면 42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12가 될 겁니다. 요렇게 약분하게 되면 얼마? 2가 될 거고요. 7이 될 겁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7분의 5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게 빠르죠. 여사건으로 할 때. 그래서 이제 곱하기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짝수가 나온다. 그러면, 얘 여사건일 확률이 크겠구나. 문제 어디에도 적어도라는 말도 없고, 뭐, 이상이라는 말도 없고, 이하라는 말도 없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논리적으로, 아,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것과 홀수가 나오는 거는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홀수가 적으니까 이걸 구해서 반대 걸 구하는 게 편하겠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하나의 유형으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다음에 문제 풀때좀더 빠르게 풀겠죠. 그치? 17번이었고요. 자, 18번. 또 비슷해요. 문자를 이제 나열을 하는 건데 1, 2, 3, 4, 5, 6에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이미 일렬로 임의로 나열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분모에 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 표본 공간. 자,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에 뭐가요? 합이. 합이.
얼마 이하 갔는데요.

10 이하. 아, 그러면 얼마 이하다, 얼마 이상이다. 그럼 뭘 떠올려야 돼? 여사건일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효율적인 거를 따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 풀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범위를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합에 대한 거든, 곱에 대한 거든, 어떤 문제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문제에서 가능한 범위를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내가 맞는 걸로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야 빠뜨리지 않아요.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 양 끝에 놓인 건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가 되겠죠. 얘를 그냥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로 나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걸로 나열이 됐을 때양 끝에 이렇게 1, 2가 오더라. 그러면 합이 미니멈 얼마? 3이죠. 그치?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맥시멈 요거 두개 더한 거잖아. 얼마? 11이야. 아, 그러면 봐봐. 상식적으로 10 이하가 되는 거는 3부터 11까지 중에서 더 많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요 중간 어딘가에 10이 있을 텐데 여긴 3이고 여긴 11이에요. 그럼 어디에 가까워? 11에. 그러니까 10 이하에 대한 걸 구하여라. 그럼 반대로 뭘 이용해야 돼? 여사건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로 풀 거예요. 두 가지로 안 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푸는 거는 굳이 안 하겠다고. 자, 그러면 여사건에 대한 건 뭐라고 하셔야 돼요? 11이 되는 거. 합이. 그럼 그 합이 11이 되는 거는 5와 하나, 둘, 셋, 넷, 6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있겠다? 뒤바꾸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두 세트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5, 6 고정이 됐고, 그 다음에 6, 5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일단 몇 팩이야? 4팩토리알이야. 그리고 곱하기 몇 세트? 두 세트가 있겠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뭘로 나눠줘야 돼? 전체. 그게 뭐야? 6팩.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6팩. 그리고 이 친구를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30분의 2가 될 거니까 얼마예요? 15분의 1이 될 겁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어디에서? 1에서 빼줘야 되겠다. 15분의 14.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판단할 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합니다. 요거 미니멈과 맥시멈. 저는 곱이나 합에 대한 거는 무조건 요걸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야 빠뜨리지 않아. 정말. 몰라서 틀리지 않아요. 확률 같은 게 경우에 대해서 진짜 어려운 한 문제나 두 문제 빼고는요. 만약에 그 이상을 틀렸다. 그럼 실수야. 아니면 기본 공부도 정확하게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이상,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최종적으로 수능에서는 나는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맥시멈으로 틀리는 거다. 그 이상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만점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야 의미가 있다니까, 확률과 통계.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18번까지 해봤고요. 19번으로 갑니다. 자, 19번. 비슷비슷하죠? 지금 하는 게. 흰색 손수건 4장, 검은색 손수건 5장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요. 이 상자에서 임의로 4장의 손수건을 동시에 꺼낼 때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표본 공간에 대한 것도 표시는 해줘야 돼. 어떻게? 아, 9개에서 뭐를 뽑는구나? 4개를 뽑는구나. 그래서 NS를 써보면 9개 중에 4개를 뽑습니다. 이게 끝. 그지? 그 다음에 꺼낸 4장의 손수건 중에서 흰색 손수건이 몇장 이상? 두장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이상이 나왔죠? 그러면, 여사건? 일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판단을 해보자. 흰색과 검은색 있잖아요? 그러면 두장 이상이 되기 전에 일단 이걸로 내가 네 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체 각각의 개수를 고려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얘가 총몇 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돼. 얘도 총몇 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돼. 그래야 실수가 안 나와. 각각 네 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문제에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네 장, 여기 0, 여기 세 장, 한 장, 두 장, 두 장, 한 장, 세 장. 그죠? 그 다음에 0, 네 장. 이렇게 되겠구나. 됐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게네 장이 아니라 뭐세 장이야. 그럼 이게 안 되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때문에 더하기로 연결되고, 그 다음은 다섯 개 중에 몇 개? 네 개가 되겠다.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걸 어디에서 빼줘야 돼요? 1에서 빼줘야 돼. 이렇게 구하는 게 있겠고. 자,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보자. 문제 대로. 자, 이렇게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얘는 1에서 빼줄 필요 없겠지. 9C에 4가 될 거고요. 케이스 분류만 잘해주면 돼. 4C4 더하기 4C3 5C1 더하기 그 다음 뭐예요? 4C2 그 다음 5C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추가된 거야. 따지고 보면. 몇개안 되잖아.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9C4니까 4, 3, 2, 1 중에 9, 8, 7, 6이다. 그럼 약분하시고, 이렇게 될 거니까 14 곱하기 9가 될 거예요. 그러면 9, 4, 36이니까 126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126분에, 얘는 5, 4, 20, 요거 5C2예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4니까 40. 그 다음에 얘는 5가 될 거야. 그러니까 45를 어디서 뺀다? 126에서 빼줘야 돼요. 알겠니? 아. 자, 그 다음. 요거 그냥 구할까요? 요거 하게 되면 얼마야? 81인가요? 81. 그리고 126.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약분하게 되면 3으로 하게 되면 27이 될 거고, 4, 2. 이렇게 될까요? 3으로 또 되네? 그럼 얼마야? 14분의 9. 9. 이렇게 되니까 답은 14분의 9.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과정은. 요거 얼마야? 1. 그 다음 4에다가 5니까 20. 얘는 얼마예요? 6에다가 10이니까 60. 그러면 얘는 81에다가 밑에 있는 건 126이니까 똑같죠? 그지?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걸 여사건을 이용해가지고 풀기는 풀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어차피 126에서 또 45를 빼야 되고 이게 더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요거 봐봐. 요거는 더하기도 그렇게 좀 어렵지 않아. 1 더하기 20에다가 60 더하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 개수가 적다, 개수가 많다, 여사건으로 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빠르기만 하시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사건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 말고, 정말 눈에 띄게 여사건 아니면 답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산이 손이 빠른 친구도 있거든요. 그냥 보자마자 딱딱딱 하는 친구들. 그럼 이런 거도 괜찮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19번 이렇게 해결하고요. 자, 20번으로 갑니다. 또 마스크가 나왔죠. 23학년도였고 이게 뭐야?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5번이었어요. 23학년도니까 22년도 거고 24학년도니까 23년. 1년 차이 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기출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다들 났거든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이제 합격 발표가 나가지고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긴 할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수학에서 이제 최저등급이 잘 나온 친구들, 수학에서 목표한 등급이 잘 나온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후배들한테 저 말할 기회 좀 주세요. 뭐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겨울방학 되기 전부터 기출 문제를 풀으라고. 기출 분석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그래서 그걸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그걸 꼭 말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했잖아요. 기출 분석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여러분들의 눈높이도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관점도. 그래서 이게 진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정말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자, 흰색 마스크 5개 하고요. 그다음에 검은색 마스크 9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낸대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어떻게 돼? 9개 중에, 아이고, 전체가 몇 개야? 14개네요. 14개. 14개 중에 3개를 뽑는다. NS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꺼낸 3개의 마스크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흰색 마스크일 확률이래요. 뭐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눈에 띄게 그냥 여사건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보자. 한 개가, 그 적어도 한 개가 흰색이어야 되는데 얘를 3개를 뽑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사건으로 하는 게 빠르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해. 2개까지는 그냥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3개잖아. 그러면 흰색 마스크가 한 개인 것도 있겠고, 두 개인 것도 있겠고, 세 개인 것도 있겠다. 그죠? 그럼 요거하고 반대가 되는 건 뭐야? 흰색이 없는 거죠. 요거 너무 심플하잖아. 요거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 여사건으로 판단이 돼야 돼. 어떻게 돼요?

마스크 9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한다. 됐지?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3, 2, 1. 뭐 굳이 이것까지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쓰게 되면 13, 12가 되고 3, 2, 1. 그리고 위에는 뭐야? 9, 8, 7.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여기 뒤가 똑같잖아요. 그지? 자, 여기 있는 거 약분을 한번 해볼까? 9, 12하고 하게 되면 4하고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7하고 14하고 약분을 하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4로 하고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하자. 그럼 얼마예요?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그럼 얼마? 13분의 3이 될 거야. 요거는 내가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빼줘야 되겠다. 13분의 3을. 그러면 13분의 얼마예요? 1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케이스 분류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흰색이 하나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몇 개? 두 개일 수도 있겠고. 그지? 흰색이 몇 개요? 두 개. 검은색이 몇 개? 하나일 수도 있겠고. 흰색이 몇 개? 세 개. 검은색이 0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와 얘와 얘. 각각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다.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쓰게 되면 전체 얼마가 와야 돼? 14 컴비네이션 3이 올 거고요. 여기 있는 거 따로따로 한번 해보자. 얘는 흰색 중에서 하나. 5C1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9C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케이스 분류니까 5C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9C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5C3이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뭐 괜찮기는 하겠지만 얘는 케이스가 3개나 되고 얘는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는 여사건이 당연히 합리적이다. 판단이 들겠죠? 그래서 여사건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분들 지금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수학적 확률에 대한 것들을 구할 때 그냥 뭐 NS분의 NA값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나와도 한 2점짜리 정도? 8문항 중에서요. 생각을 해보세요. 경우의 수 있지? 확률 있지? 통계 있지? 그러면 8개에서 내가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수학적 확률 정의에 의한 그냥 NS분의 NA를 구하라고 하는 것보다 NS분의 NA에다가 여사건을 조금 더 가미시켜놓고 아니면 덧셈 정리를 좀 가미시켜놓고 아니면 독립을 좀 가미시켜놓고 이런 것들을 출제한단 말이야. 왜? 단원은 더 많고 그 단원에서 내가 출제할 수 있는 문제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면 요 개념 요 개념 섞어가지고 내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경우의 수와 확률이 한 단원이라고도 봐도 괜찮다는 거죠. 왜? 확률에 항상 경우의 수를 이제 넣어가지고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20번. 정답은 이제 13분의 10.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자, 21번으로 갑니다. 25학년도 26번이고요. 어느 학급의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과목 A와 과목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과목 A와 과목 B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고요. 그러면 일단 전체 중에서 그냥 하나 선택하는 거구나. 과목 A를 선택한 학생은 9명, 과목 B를 선택한 학생은 7명이다.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게 9명이고요. 그 다음 B에 대한 게 몇 명이에요? 7명이구나. 전체가 몇 명이야? 토탈 16명. 그죠? 자,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16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선택할 때 여기가 표본 공간이야.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들을 풀다 보면 어려운 게 앞에 있는 걸 어떻게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분모에 뭐가 들어갈지 이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그런 것들을 써주면 헷갈리지 않는다. 16명 중에 3명을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16명 중에 3명. 여기 끝. 맞아요? 자, 선택한 3명의 학생 중에서 적어도 똑같잖아. 구조가. 앞에 있는 흰색 손수건이었죠? 검은색 손수건. 똑같잖아요, 문제가. 아이템만 바뀐 거야. 뭘로? 얘는 과목에 대한 선호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 과목 B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세 명에 대한 것도 똑같고, 적어도 한 명이 B를 선택했다. 이것도 똑같고, 뭐만 달라? 저기에 있는 이 인원만 다른 거죠, 지금. 해보자.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여사건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얘하고 반대가 된다는 건 뭐예요? 모든 학생이 뭐를 선택했어? 과목 A를.

되겠다. 요것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뭐야? A와 B. 그러면, A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A가 몇 명이었죠? 9명. 그치? 9명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의 모든 학생은 그 3명에 대한 거예요. 9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합니까? 3명을 선택하면 되겠다. 괜찮지? 그리고 얘를 요걸로 16 컴비네이션 3으로. 그러면 얘는 16에, 15에, 1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9, 8, 7이겠지? 3, 1은 일단 약분하고요. 자, 이렇게 먼저 약분하자. 쉬우니까.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렇게도 약분할 수 있겠다. 괜찮니? 그리고 얘는 3에다가 5가 되겠구나. 그럼 얼마예요? 20분의 3.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야. 6건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빠뜨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20분의 3이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 빼요? 1에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20분의 17.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간단하잖아. 만약에 6건을 안 한다. 그래도 똑같아요. 한명 이상. 과목 B가. 그러면 여기가 2명 나오고, 여기는 1명 나오고, 여기는 2명 나오면, 여기는 하나 나오고, 여기는 3명 나오면, 여기는 0. 이렇게 되겠다. 그럼 각각에 대한 케이스 분류. 똑같지 뭐. 여기 분모에 있는 건16 컴비네이션 3으로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첫 번째 것부터 나열을 한번 해보자. 9C. 그리고 7C 1이죠. 됐어? 그 다음 앞에 있는 거 9C 1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7C 2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뭐야? 7C 3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뭐 계산해볼까? 98에 72니까 36 곱하기 7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9에다가 6, 7에 42, 2로 나누니까 21이죠? 그럼 9에다가 21.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7, 6, 5, 3, 2, 1, 35.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정리는 해줘야 돼. 6분의 16에 15에 1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5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35에다가 16분의 위에 있는 거는 36 곱하기 7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9 곱하기 21 더하기 얼마? 35가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뭐가 보이지 않아? 7. 여기 5. 여기도 5. 여기는 3. 여기는 하나.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분을 한번 해볼까? 요거는 90입니다. 90. 아, 80이죠? 80. 80분의 요거랑 더하면 돼요. 요거 27일 거니까 27에 36 하게 되면 얼마? 63. 63에다가 5 더하면 68입니다. 자, 약분해 볼까? 4로 하게 되면 20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하게 되면 4. 4, 7에 28. 요렇게 나오겠다. 답은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풀이 과정이 시간이 어때요? 거의 한 3배는 걸리는 것 같은데? 3배. 그죠? 그래서 요렇게 확실하게 6건으로 푸는 게 빠르다. 는 문제들은 6건으로 푸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케이스가 뭐 하나 차이야. 그거는 그냥 직접 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지금 3개에다가 반대는 케이스 하나잖아. 이런 건 6건이 무조건 빠르다. 됐습니까? 좋아요. 22번으로 가보죠. 자, 이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좀그 원순열에다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걸좀 섞어 놓으면 어려워하더라고요. 과거의 기출 문제들이나 연계교재에 나왔던 문제들도 그 아이디어를 활용한 게꽤 많은데 생각보다 어려워해. 별거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더더욱 뭐 별거 아니긴 한데 두 가지로 풀 거예요. 요거는 두 가지 아이디어 다 의미가 있어. 왜냐면 원순열에서 내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한다라는 건 어떤 조건이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사건에 대한 걸로만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조건들이 한두 개가 추가가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해요. 여사건으로, 풀려고 했는데 그게 더 복잡해. 그래서 직접 배치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새 학생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모두 둘러앉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확률에 대한 거니까 피분 공간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6팩이 되겠다. 오케이? NS는 6팩. A가, 두 번째가 중요하죠. A가 B 또는 C와 이웃하더라. 그지? 야, 그럼 이렇게 할 거야. B와 이웃하는 사건에 대한 거를 사건 B라고 할게요.
자, C와

이웃하는 거를 사건 C라고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직접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풀이의 방법은요, 요약을 하면 덧셈 정리로 푸는 겁니다. 덧셈 정리로 접근을 해볼 거야. 알겠니? 야, 그러면 A가 B하고 이웃한 것만 생각해. C라고 하는 건요 밑에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고.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니? 여기에 원형이 있고요. B하고 C가 이렇게 덩어리가 묶여요. B, 아니, A하고 B하고. 그치? A, B가 이렇게 묶여요.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건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요 다섯 명과 요 덩어리 하나니까 얘를 원순율로 배열하면 5팩토리알이에요. 크게 돌린 거니까. 그리고 얘들끼리 자리바꿈합니다. 그게 얼마예요? 2팩토리알이야. 괜찮아? 밑에 있는 것도 구조는 똑같잖아. A하고 C하고 이웃한다는 것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아. 그래서 얘도 5팩토리알에다가 곱하기 2팩토리알이에요. 자, 그러면 덧셈 정리로 내가 풀겠다는 거는 이 또는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걸 내가 NB라고 한번 해보자. 더하기 NC. 자, 여기에서 뭘 빼줘야 된다? 그렇지. N, B, 곱, C를 빼줘야 문제에서 원하는 뭐가 나와요? N, B, 합, C가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 B와 이웃하거나 C와 이웃한다 라는 뜻이잖아. 또는이니까. 괜찮니? 그래서 이걸 구한 게 지금 이거예요. 5팩과 2팩, 5팩과 2팩. 괜찮지? 지금 요거.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B와 C 모두 어떻게 한다? 이웃한다. 이렇게. 괜찮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A하고 B하고 C하고 모두 이웃한다는 거니까 A의 입장에서는 B하고 C한테 둘러싸여져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얘는 구조가 A가 여기에 있고요. B와 C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인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네 명. 됐니? 그러면 크게 돌리면 4팩토리알이 될 거고요. 곱하기. 얘가 3명이 자리바꿈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요. A까지 포함해서 3명이 줄을 다시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한다. 그러면 A가 여기 오면 B하고 C하고 둘다 이웃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두 개만 자리바꿈합니다. 그게 얼마야? 2팩토리알.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요거 덧셈 정리로 그냥 계산만 한번 해볼게요. 얼마가 되겠니? 5팩, 2팩, 그리고 더하기 5팩, 2팩, 빼기 4팩, 곱하기 2팩. 자, 요거 분모에는 뭐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아까 전체 했던 거 6팩이 와야 돼. 자, 6팩이랑 5팩이랑 4팩이랑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부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건 10이 남을 거고요. 여기 10이 남을 거고요. 여기는 2만 남을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얼마 남아? 30 남지? 그러면 30분에 20에서 2뺄 거니까 18이 될 거고요. 요거 약분하게 되면 15분에 9가 되나? 아이고, 하나 더 되네. 그럼 얼마? 5분에 3이 되겠구나. 됐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죠? 괜찮아? 그러면 여사건으로 풀면 어떻게 할까? 자, 여기서는 이제 덧셈 정리나 집합에 대한 걸 정말 이해를 잘한 친구라면 쉬울 텐데, 이해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이 덧셈 정리 말고 여사건으로 푸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게 뭐야? 자, 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B합 C야. 그치? 그럼 이거의 여사건이니까 이렇게 가야 돼. B의 합 C의 여사건이니까요. 얘는 B의 여사건 곱 C의 여사건이야. 이거 해석해볼까? 얘는 무슨 뜻?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A와 C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때 주의하셔야 될 거. A와 B가 이웃하면 않는다는 거고, A와 C가 이웃하면 않는다는 거야. B하고 C는 어때? 상관없어. 알겠니? BC까지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여사건에 대한 걸풀 때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걸 써보고 그걸 해석해내는 게 필요하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 A의 옆에는 뭐가 오면 안 되고 B가 오면 안 돼. 또 A의 옆에는 누가 오면 안 돼? C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A가 여기에 있잖아요. A 먼저 배치를 해.

알겠어? A를 그냥 어딘가에 가서 앉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요, 다른 친구들을 먼저 앉혀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 A가 가서 앉습니다. 그럼 얘는 경우의 수 1이고요. 그지? 자, 여기 왕 옆이 A의 옆에 앉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 누구는 안 된다고? B도 안 되고, C도 안 돼. 나머지는 괜찮잖아. D 와도 괜찮아. 어? 뭐, 문제는 없지만, E 와도 괜찮아.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B와 C, A를 뺀 나머지가 몇명 있죠? 4명이 있잖아. 그럼 그 4명 중에 여기 두 자리를 뽑아서 줄 세우기 시켜요. 그래서 4P에 2를 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뭐?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A의 양옆에 앉히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 자, 그러면 자리가 몇개 남았나 보세요. 여기 3개 썼잖아. 이렇게 4개가 남았다. 그럼 D는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어차피 A하고 B하고 C하고 각각 이웃하면 안 된다는 것만 만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4자리에 대한 거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직순으로 앉으면 돼. 알겠어? 그게 몇 팩? 4팩토리얼이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12가 될 거고요. 곱하기 24가 될 겁니다. 됐어요? 자, 한번 해보자. 12 곱하기 24가 될 거고, 요거를 밑에 있는 거 얼마? 6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요거 약분해요. 요거 5팩이 될 거고, 요거 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120이기는 한데, 요 뒤에 있는 것까지 그냥 처리를 해주자. 요거 5에다가, 4에다가, 3, 2, 1이잖아? 4321이 요거랑 똑같거든. 맞아?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5분의 2가 나와요. 근데 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 어디에서 빼야 돼? 1에서 빼야 돼. 1 빼기 5분의 2를 하면 정답은 5분의 3이에요. 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원순열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배치를 하는 아이디어도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하고 연습 많이 했습니다.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하는 것도 경우의 수 파트에서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덧셈 정리로 푸는 것, 직접 계산하는 것, 6건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22번. 까지 해봤고요. 23번으로 갑니다. 23번. 자, 1부터 11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두 개의 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여기도 적어도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해봐. 두 개예요, 두 개. 어? 그러면 여기서 일단 숫자들을 다 써보면 5, 6, 7, 8, 9, 10, 11,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응? 그러면, 홀수 해야 되는데, 홀수. 그치? 그럼 홀수들만 뽑아볼까? 1, 3, 5, 7, 9, 11,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러면, 7 이상이 되는 거는 7, 9, 1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보다 작다는 거는 1, 3,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판단을 할 때, 아,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이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걸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에서 실수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의외로. 왜 그러냐면,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홀수이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거를요, 저처럼 1, 3, 5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니? 왜?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잘 봐. 여기에 집합이 있습니다. A란 집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요 숫자들이 다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7 이상의 홀수래. 만약에 하나만 뽑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을 해봐요.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 그럼 7 이상의 홀수를 내가 꺼내야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만 딱 꺼내고 나면 남아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홀수들 뿐만 아니라 2와 4와 6과 8과 10들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것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겠냐? 이거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이기 때문에 하나가 7 이상의 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야? 두 개가 7 이상의 홀수인 게 있잖아. 아이고, 솔루션 2가 아니라. 두 개가 7 이상의 홀수. 이렇게 되는 게.

있다고요. 알겠어?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7, 9, 11. 요것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두 개를 뽑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3 컨비네이션 2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7 이상의 홀수가 몇 개 나온다는 거야? 지금 얘가 두 개인 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몇 개 중에 하나 나왔다? 7, 9, 11 중에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3, C, 1이 될 거야. 그것 중에 하나. 자, 그리고 나머지들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요? 요거 뺀 나머지들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6개가 있고요. 여기 8개가 있고 아니, 6개에다가 7개에다가 8개가 있겠다. 그러니까 8개 중에서 하나가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까? 얘는 2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3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7이 될 거야. 그리고 전체에 대한 거는 얼마? 11개에서 두 개 뽑는 거잖아. 11 컨비네이션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11 곱하기 10을 2로 나눌 거니까 55가 되겠네. 55분의 27이 되겠다. 요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6건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그것들을 빼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전체 몇 개? 아까 여기 했던 거 있죠? 8개.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 8개 중에 2개 뽑아. 그럼 얘는 11개 중에 몇 개 뽑는 거랑 똑같아? 2개 뽑는 거. 그죠? 그러면 11 곱하기 10에다가 8 곱하기 7이 될 겁니다. 그럼 약분하게 되면 55분의 28이 될 거예요. 요거를 어디에서 빼? 1에서 빼야지. 이렇게. 그러면 똑같죠. 이렇게 갈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의외로 틀린 친구들은 아마 보통은 어떤 뭐 7 이상의 홀수가 나온다. 그럼 그거하고 반대되는 거니까 이제 홀수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주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 23번.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24번으로 가보죠.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입니다. 4개의 수 1, 3, 5, 7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A라고 하고요. 자, 4개의 수 2, 4, 6, 8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B라고 하자. 여기 뭐 나왔어요, 지금? 뭐 나왔어? 곱! 곱이 나왔지? 그럼 곱이 나왔으면 내가 말한 게 뭐야? 범위를 체크를 하자. 어? 아니, 귀찮아도 해봐야 된다니까. 빠뜨리지 않으려면. A 곱하기 B가 31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이걸 6건으로 해야 될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 될지가 판단이 안 될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곱하기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볼까? 여기에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에서 하나 선택해요. 그럼 미니멈, 곱에 대한 미니멈. 작은 것들끼리 곱하면 되잖아. 얼마? 2가 될 거고요. 맥시멈, 큰 것들끼리 해보자. 얼마? 7, 8, 56. 에? 2부터 56이니까 31이라고 하는 건 애매해. 그래서 둘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알겠지? 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 31보다는 A 곱하기 B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는요,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기준점을 잡는 거야. 잘 봐. 1부터 잡아가지고 제일 큰 거 곱해봐요. 8 안 돼. 2, 요 3 안 돼. 5부터 가능합니다. 괜찮지? 그럼 5 곱하기 8. 됐어? 자, 5하고 6하고는 안 돼요. 3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5는 끝났기 때문에 7부터 갑니다. 그럼 7, 4 안 되고요. 7, 6 가능하겠지? 7, 6. 됐어? 또 7, 8 가능합니다. 이렇게. 괜찮아? 혹시 모르니까 작은 걸로 구한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요? 작은 거 해봐. 그럼 1, 8 이거 다 되잖아? 1, 2, 1, 4, 1, 6, 1, 8. 그죠? 또 3으로 가봐. 그럼 3, 2. 또 3, 4, 3, 6, 3, 8 이렇게 갈 겁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31보다 지금 작은 걸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A, B가 31보다 작은 경우로 구한다. 이런 얘기고. 자, 5에 대한 것도 해볼까요? 5, 2, 그 다음에 5, 4, 그 다음 5, 6도 가능해. 됐어? 또 7도. 7, 2, 7, 4까지. 어? 6, 7에 40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몇 개의 순서쌍이 나오죠? 16개가 나와. 16개. 근데 이거 봐봐요. 이게 8에다가 11에다

13, 요거 13개야. 요거 몇 개요? 3개야. 뭘로 하는 게 좋겠다? 아,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딱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걸 빨리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거 여사건을 풀려고 했던 친구들은 아마 판단이 됐을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니까, 생각보다 30일보다 작은 거 맞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개수가 많으니까 반대로 구했을 거야. 자, 5와 8에 대한 것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구하게 되면 얘는 3개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16개 중에서요. 그냥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면 돼. 그게 끝이야. 얼마? 3이구나.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3점이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점이잖아요. 그지?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23번. 그 다음 24번이니까 첫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지? 너무 심플한 문제야. 3점짜리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5번으로 갑니다. 문자 ABC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자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때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뭐뭐이거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한다? 그렇지. 덧셈 정리로 한번 해보자. B가 한 개만 포함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일단 요 A에 대한 걸 사건 A라고 하고요. 요걸 사건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뭐라고? n의 a 합 b라고. 물론 확률이니까 얘는 이제 분모에다가 넣으면, 그 분자에다가 넣으면 끝나는 거고. 그죠? 요걸 구하는 게 핵심이잖아. 자, a 합 b에 대한 걸 구하려면 na에다가요. 더해 nb를 더하고요. 그다음 n a 곱 b를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겠지? 자, 그러면 a에 대한 거는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네 자리가 있거든요. 둘, 셋, 넷. A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만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들어갈 자리는 몇 개가 있겠니? 네 자리가 있겠죠. 네 자리. 곱하기. 만약에 여기에 들어왔어, A가. 그럼 남아있는 문자들이 여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 채울 수 있는 게 문자가 뭐야? B, C, D가 있겠다. 괜찮지? 그러면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그래서 3의 몇 제곱? 세 제곱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의 세제곱인데, 문제는 요거를 B로 바꿔도 어때? 구조 똑같지 않니? 그러니까 B에 대한 것도 4에다가 3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겠지. 자, 그럼 마지막에 빼줘야 될건 뭐야? A도 몇 번? 한 번. B도 몇 번? 한 번. 그러니까 A와 B가 한 번씩만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잘 봐. 서로 다른 네 자리가 있는데 이네 자리 중에서 A, B가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그게 곧 4P2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건 뭐야? CD로만 채워야 돼.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두 자리 남았으니까. 자, 가보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분모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 있는 거 4444. 4의 4제곱이 될 거고요. 4에다가 3의 3제곱에 곱하기 2가 될 거고, 아이고, 빼야 되겠지? 빼는 거, 얼마 빼요? 4 곱하기 3에다가 2의 제곱. 이렇게 빼보자. 자, 4 하나씩 약분할까요? 없애. 그러면 여기는 64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54야. 응? 54. 빼기. 얼마? 12. 그럼 얘는 42가 될 겁니다. 그러면 64분의 40이니까 얼마? 32분의 21.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럼 이게 답이 되겠지. 됐어요? 자, 이거에 대한 여섯 건. 어떻게? 요거잖아. 그럼 똑같이 하면 돼. n의 a 합 b의 여섯 건이야. 그럼 요거는 아까 프리 했지만 A의 여섯 건에 곱의 B의 여섯 건이에요. 그럼 이거 뭐야? A가 한 번이 아닌 것. 그죠? 그다음 얘는 뭐야? B가 한 번이 아닌 것이야. 자, 그럼 잘 봐요, 이거. 이거 여섯 건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A가 한 번이 아니라는 게두번 나오고 세번 나오고 네번 나온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안 나온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요렇게 접근하려고 하잖아? 그럼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더 복잡해져. 이 문제는 3점짜리에다가 빠르게 풀면 뭐한 1, 2분 안에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여사건에 대한 걸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이거를, 요렇게 해석해서 요걸로 한번 해볼까? 아니잖아. 한개 만에 대한 거를 반대로 구하게 되면, 얘는 0, 아니면 2 개, 3 개, 4개까지도 가능하다. 그럼 그거에 따라 이제 조합이 또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A도 그래야 되고,

비독을 해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여사건으로 푸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푸는 게 맞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하고 지금 문제 풀면서 이걸 좀 느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 풀 때, 덧셈 정리에 대한 걸로 논리적으로 풀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러면 A가 한번돼 있는 거 한번 구해보고, B가 한번 되는 거 구해보고, 그러면, 여기에 중복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걸 궁금해 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A와 B에 대한 곱사건을 명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가지고요, 얘가 배반인지 아닌지부터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배반이 아닌 거야. 응? 그럼 당연히 뭐가 있단 얘기예요? 요게 있단 얘기죠. 그럼 이거에 대한 걸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경우에서 구해서 빼주는 작업을 처리를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절대 빠뜨리는 일이 없어. 그지? 중복되게끔 체크하는 것도 다 나중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계산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줄 쓰는 거 아니면 이걸 논리적으로 구조화를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해서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아니야. 이걸 연습해야 돼.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 뭘로 푼다고 해요? 감으로 푼다고 하죠. 경우의 수 감으로 푸는 거야. 아니라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풀 때야말로 정말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걸로 풀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지름길입니다. 그게. 그거 말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떨 때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풀었고 어떨 때는 그냥 비슷한 유형 나왔으니까 풀었고 이렇게 하는 걸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저하고 지금 기출의 미래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뭔가 들쑥날쑥한 실력들을 좀 이렇게 골고루 다지는 시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요, 제가 오늘 풀었던 문제와 유사한 걸로 퀴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연계 교재에 있던 거한 문항 빼가지고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퀴즈 꼭 풀어가지고 후기에 올려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것까지 해석을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사람이 어떻게 부끄럼 없이 뭐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만서도 우리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최선을 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또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함수 요 부분이요.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생소한 부분입니다. 생긴 것 자체도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쵸? 그래서 학생들 자체가 이 삼각함수라는 게 함수도 들어가고 도형에 대한 특징도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 문항을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나만 힘든 거 아니다. 나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구멍이 나 있었는지 나는 이런 부분을 좀 힘들어해. 특히나 여러분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지를 공부하는 게 그것도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3번 문항부터도 문제를 풀 건데요. 하나하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구멍이 있었는지 찾아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53번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타는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지금 그러니까 3, 4분면에 있는 각입니다. 그런데 루트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더하기 1이 0일 때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목표 자체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죠. 그럼 여기는 사인이 있는데 탄젠트가 주어져 있어. 여러분, 탄젠트는 이 친구 혼자만으로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뭐라고 고치고 가는 것이 좋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고치고 가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얘를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하면 루트 3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고 더하기 1이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양변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버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루트 3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얘는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나 더 얻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봐봐.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하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더했을 때 얘를 몽땅에 제곱을 하면 뭔가 식이 좀 더 간단해진다라는 건 알고 있죠. 또는 사인에서 코사인 세타를 빼서 제곱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는 것과 그 나머지 애들로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루트 3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게 되고 자, 우리 이거 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제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를 제곱을 하고요. 얘도 우리가 제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인 세타에서 뭐를 뺐어요? 코사인 세타를 뺐습니다. 그래서 몽땅을 제곱을 하면 자, 물론 여러분이 이거를 정직하게 쓰면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얼마예요? 1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이제는 바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한번 생략되면서 요렇게 가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얘는 루트 3을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몽땅의 제곱으로 써도 되고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로 써도 돼. 자, 얘를 왜 이렇게 몽땅의 제곱으로 썼는지 선생님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얘는 1-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은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헷갈리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곱을 뭔가 t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식은요, 3t 제곱은 1-2t가 될 것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3t 제곱 플러스 2t-1이 0이 되겠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3t-1에 t 플러스 1이 0이 되면서
선생님, 티가요, 얼마가 나오거나 3분의 1이 나오거나 티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그럼 그 둘 중에 뭐가 답일까?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세타는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걔는 몇 사분면입니까? 3, 4분면입니다. 3, 4분면에서 사인의 값은 뭐를 가지죠? 음의 값을 가지고 코사인의 값도 음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인 t는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t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t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3분의

1임을 알아냈어. 근데 내 목표는 뭐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아까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계산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빼서 몽당의 제곱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아까랑 똑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야. 마이너스 두 배에 플러스로 해봐야 되겠지 이번에는. 그러면 플러스 두 배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어서 앞으로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 1 플러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두 개는 이제 잘 알고 넘어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궁금한데 나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제곱한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 그럼 얘는 제곱을 해버립시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에 3분의 1이 들어가면 3분의 2 더하기 1이라서 얼마가 됩니까? 3분의 5가 돼요. 자,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나는 궁금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거 어떻게 돼야 돼? 풀마 루트 3분의 5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인 세타도 3, 4분면이라 0보다 작아요. 코사인 세타도 3, 4분면이라 0보다 작죠. 따라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은 음수와 음수를 더했기 때문에 음의 값. 그래서 얘는 음의 제곱근이 돼서 루트의 3분의 5가 됩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중요한 성질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성질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탄젠트랑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사실이야. 거기에서 좀더 확장된 구조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알고 있으면 사인의 값과 코사인의 값이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53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결코 쉽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 치환을 하는 모습에서는 여러분이 부호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문제 해결 순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수 t에 대해서 fx는 3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t 사인 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의 최댓값을 gt라 하자라고 한 거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gt를 찾아야 됩니다. 얘의 최댓값이 뭘까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gt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은 t의 값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t의 값에 따라서 최댓값이 달라지나 봐. 그랬을 때이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gt들이 있을 텐데 그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gt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더하는 걸두 번째 단계로 해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 이제 또 봐야 될것 같아요. fx가 3배의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t의 사인 x 더하기 1입니다. 얘의 최댓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 코사인과 사인이 함께 있을 때는요. 자, 사인은 사인 x만 있고 코사인은 코사인 제곱 x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뭐로 고쳐준다? 코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고쳐준다. 그래서 한번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의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t의 사인 x죠. 그리고 3 더하기 1이라서 더하기 4라는 이러한 사인만 있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잖아. 그러면 사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는 사인 x를 뭐라고 한번 치환해 볼까? 대문자 x라고 한번 치환을 해 볼게요. x에 대한 범위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인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즉,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는 대문자 x가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tx 더하기 4라는 이 참수의 모습이고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나는 여기에 있는 이 i의 최댓값과 최댓값에 대한 게 궁금한 거죠.
걔를 그래서 GT라고 할 건데, 자, 대문자 X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타나지? 우리가 위로 블록이다 보니까, 아, 꼭지점의 X좌표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이 되겠구나.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지점을 우선 찾아보자. 그러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완전 제곱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TX가 됩니다. 완전 제곱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X의 개수인 3분의 5를 2로 나눠, 즉 2분의 1을 해서 제곱한 값을 더해줘야 돼요. 따라서 얘는 얼마예요? 36분의 25가 되겠지. 따라서 나는 여기에 36분의 25를 더했어요. 그럼 더한 만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6분의 25를 할 건데, 앞에 누가 있어서? 마이너스 3이 있어서, 얘네들은 플러스가 되고, 약분하면 12분의 25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우리가 한번더 확인을 할게요. 자, 여기 더하기, 그리고 4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6분의 5 몽땅의 제곱에다가 12분의 얘가 얼마? 48이잖아요? 그래서 48에 25를 더해요. 그러면 얼마까지 나오게 되냐면, 73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이 이거를 잘못 썼네? 죄송해요. 자, 5가 아니라 t였어. 그치? 3분의 t야? 그러면 3분의 t를 2분의 1, 2로 나누어 제곱한 값을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36분의 t제곱이네. 조금 이상하다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가 t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얼마가 빠지냐면 얘랑 얘랑 우리가 뺄 건데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 12분의 t제곱이고 여기에 4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도 바꾸면 얘는 6분의 t가 될 것이고 몽땅의 제곱에 12분의 t제곱 플러스 4라는 이러한 우리 함수를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 2차 함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찾아내는 게 목표야? 최댓값. 최댓값인데 여기에 있는 이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t의 값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최댓값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볼게요. 얘는요, 위로 블록인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6분의 t인 거야. 마이너스 6분의 t이고요. 그리고 y좌표는 우선 써보자.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범위에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하나하나 이제 바라보면 되거든.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에 앞부분에 여기에 있는 꼭지점의 x좌표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라고 해봐. 그럼 최댓값은 무조건 얼마에서 생겨? 1에서 생겨.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1이라고 한다면, 1번 단계라고 한다면 우선은 1과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마이너스 6분의 t와의 관계야. 근데 1이 마이너스 6분의 t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해버리면 t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죠. t가 마이너스 6분의 작을 때,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는 최댓값이 얼마일 때야? x가 1일 때야. x가 1일 때가 최댓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더하기 4가 되어서 얘는 최댓값, 즉 gt가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번을 보면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 t가 마이너스 6보다 작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부터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는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즉,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 꼭지점의 x좌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 누가? 마이너스 6분의 t가. 그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6보다는 t가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최댓값이 무조건 얼마가 됩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되죠. 따라서 gt는 12분의 t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볼게. 세 번째는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최댓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생기겠죠. 자, 그럼 우선 기준부터 잡을게요. 자, 마이너스 1이랑 얘랑 비교하면 마이너스 6분의 t가 있고 마이너스 1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하면 t가 6보다 클 때에는 얼마일 때가 최댓값이야?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댓값이야. 그래서 대문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t 더하기 4가 되어서 얘는 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gt가 t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의 원래 모습대로 가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t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9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의 gt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럼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t에 관한 2차 함수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예요?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아이가 나와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6에서 6까지를 우리가 그릴 건데 어차피 얘네들은 어때요? t는 0에 대해서 대칭이지. 마이너스 6에서 6까지가 대칭성을 가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 값이 0,4였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런 다음에 t 플러스 1이 여기에 있는 어떤 기울기가 1인 직선일 텐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얼마가 있는 상황이냐면 t는 6이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t에다가 6 대입합니다. 그럼 36 나누기 12 하면 3, 더하기 4 하면 7이야. 얘가 6,7을 지납니다. 여기도 뭐야? 6,7을 지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생기고 여기서 딱 만났던 거야. 그래서 여기가 6,7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그려볼 거냐면 자, 마이너스 6에서 6까지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6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마이너스 3에서부터 9까지만 나는 궁금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있었을 거고 여기 어떤 9가 있었을 때 최댓값은 어디에서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죠. 보라색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초록색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아니지.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에 있다. 그죠? 최소값은 그래서 4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미니멈은 4였고요. 맥시멈은 직선에서 나타나는데 t가 얼마일 때? 9일 때야. 그래서 얼마를 9를 대입하면 얘는 10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대문자 m과 소문자 m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두개 더하면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선 이참수의 그래프 잘 알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 범위가 주어진 곳에서의 이참수의 그래프는 항상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지금 최대 최소 문제가 다 어떤 모습으로 많이 바뀌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이참수의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뭐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이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배 탄젠트 세타 더하기 1이 0일 때 갑자기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탄젠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야. 맞죠? 물론 근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그 탄젠트가 너무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근의 공식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불편한 상황이야. 그리고 목표 자체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탄젠트는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배의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죠.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양변에 뭐를 곱해버리는 거야?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마이너스 4배의 사인 세타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했으니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하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좋은 게 생기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전형 공식으로 가도 되고요. 인수분해로 가도 되는데, 인수분해로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 인수분해로 한번 써볼게.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야. 그 다음에 뭐가 되게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이 부분이 또 다시 얼마로 바뀌어요? 1로 바뀌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계산이 편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 나는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겠구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겠구나. 근데 나는 얘를 알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더 써보면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됩니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궁금해. 하지만 얘를 모를 때는 제곱하면 1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바로 쓸수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과 코사인 세타의 몽땅의 제곱은 얘를 활용하면 1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부호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부호 결정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몇 사분면이랑 몇 사분면이 있냐면 이렇게 4사분면과 1사분면에 걸쳐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거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무조건 뭐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양의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인 세타의 값은요, 여기는 양의 값인데 여기는 음의 값이거든? 맞죠?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양수였어. 근데 코사인은 양수야. 그럼 사인도 뭐가 돼야 돼? 양의 값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합도 양수가 되어야 되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루트의 2분의 3이 되는구나. 즉, 뭐 2분의 루트 6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합도 알아냈기 때문에 얘는 바로 대입할게요. 2분의 루트 6이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로 우리가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되죠? 4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 루트 6이 되는구나. 요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다소 괜찮았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을 거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만 더 다시 기억을 합시다. 사인의 세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의 세제곱 세타의 합을 물어봤다라고 할 때는요. 얘네들을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보다는 뭐를 쓰는 게 좋다? 인수분해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이다. 왜냐면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으로 쓸수 있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공식처럼 여러분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익숙해지셔야 되고 익숙해지면 충분히 쉽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55번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약간 수능형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봐봐. 얘는 하나는 탄젠트 함수고 얘는 하나는 코사인 함수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gx 그래프의 점근선과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y좌표 중에서 서로 다른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만약에 만나는 점의 y좌표가 똑같이 막 2, 2, 2 나오면 그 중에 하나만 취하라라는 뜻이겠지. 이게 왜 이런 발문이 나오냐면 얘네들은 둘다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기성을 가지고 똑같은 값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만나는 점의 y좌표들이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른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얘랑 얘의 그래프랑 얘의 그래프 중에서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게 아니라 y는 gx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만나는 거거든. 그러면 우선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를 찾는 게 필요해? 점근선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는 여러분 이거요 올림포스 고난도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친구들이 좌표 평면을 딱 놓고 이러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를 평행이동을 하거나 대칭이동을 해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처음부터 좌표 평면이라고 놓지 말고요, 기준을 잡아서 그 안에서 한 주기 안에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네들을 뚝뚝뚝 끊어서 여러 개를 그려놓으면 훨씬 더 문제 풀때 편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해드릴 거고요. 그러한 같은 관점에서 탄젠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근선을 어떻게 찾는 게 편한지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 문제는 정말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요, 탄젠트 함수 점근선 찾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GX라는 i가 있어요. 그러면 탄젠트에 2x 빼기 6분의 파입니다. 그러면 x 앞에 2로 곱해져 있으니 x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선생님 얘는요, y는 탄젠트 2x의 그래프가 있었겠네요. 그리고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1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네요.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생각을 하냐면 이 탄젠트 2x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그립니까? 선생님 여기 x축이라고 놓고요. 여기 y축이라고 놓고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얘네들을 우선은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얘네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x축, 머릿속으로 y축이라고 두는 거야. 그런 다음에 주기를 먼저 구합니다.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원래 파이거든. 근데 2로 나누면 주기는 2분의 파이예요. 근데 탄젠트 함수는 점대칭인 함수였거든. 그래서 이 주기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죠? 4분의 파이죠. 그래서 주기를 반으로 나눈 얘를 4분의 파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탄젠트 2x를 먼저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야? 1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러면 4분의 파이에다가 12분의 파이를 더해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12분의 파이로 변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12분의 파이를 더해준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점근선은 누가 기준이야? 얘나 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씩 늘어나는 거야? 주기만큼씩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편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자. 양의 값이 편하니까. 자, 12분의 3, 12분의 1, 12분의 4 파이죠. 그래서 기준이 얼마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3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씩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럼 우선은 선생님이 점근선을 하나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3분의 파이가 기준이고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만큼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n은 정수야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fx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fx는 두 배의 코사인 3x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축 자체를 평행이동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러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기준이 누구냐면 원래 x축이었잖아. 근데 얘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래서 얘를 어디를 기준으로 두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먼저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런데 코사인 앞에 2가 곱해져 있다는 건 위로 몇칸 올라갔다는 거야? 두 칸. 마이너스 1에서 2를 더해주면 얘는 1이 될 거고 아래로 두칸 내려왔으니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면 y는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근데 얘는 x축으로는 평행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한 주기를 편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주기를 하나 딱 그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기 찾기. 주기는 원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인데 얘를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0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얘를 반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가 되죠. 또 반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코사인 함수 그래프 원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려버리면 끝나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그려버리면 돼?

점근선을 그려서 점근선과 만나는 Y 좌표들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찾는 거야. 자, 우선은 3분의 파이가 여기에 딱 보여버렸어. 여기. 3분의 파이야. n이 정수인데 우리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결해 봅시다. n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3분의 파이가 점근선이거든. 3분의 파이랑 만나는 점의 y좌표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너스 3 하나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를 더하면 얼마예요? 6분의 5파이거든. 자, 더 넘어가야 될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대로 한번더 그릴 거야. 자, 한번더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그려놓고 선생님이 한번더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내려왔어요. 이렇게 생겨지죠. 얼마씩 늘어나? 6분의 파이만큼씩 늘어납니다. 6분의 4파이니까 얘가 6분의 5파이야. 사실 뭐라고 써도 돼요? 얘를 6분의 6파이라고 써도 돼요. 6분의 7파이, 얘를 6분의 8파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왜 좋게요? 3분의 파이에다가 n에다 1 대입하면 2분의 파이죠. 6분의 5파이야. 6분의 5파이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만나는 점의 y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또 있나 보는 거야. 자,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죠.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오, 여기에 있어. 3분의 4파이가 여기에 있어서 이 만나는 점의 y좌표 얼마입니까? 1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 이렇게 이제 쭉갈거 아니야.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되면서 내려왔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n에다 이번엔 3을 대입해 볼게. 그러면 3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되거든요. 그럼 6분의 2 더하기 얼마예요? 9예요. 6분의 11파이야. 자, 6분의 파이 파이, 6분의 9파이, 6분의 10파이, 6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생겨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6분의 8파이, 6분의 9파이, 6분의 10파이, 6분의 11파이. 맞죠?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이 또 반복되냐면, 여기에 있는 y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봐봐. 얘는,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얼마였냐면, 파이를 2로 나눈 2분의 파이였거든. 얘는 주기가 3분의 2파이였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거야? 얘는 3분의 2파이마다 똑같은 아이들이 반복될 거고, 얘는 2분의 파이마다 똑같은 아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얘가 파이가 되고, 얘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애들이 반복될 거고, 얘는 어때요? 3분의 2파이, 그러면 3분의 4파이죠? 그럼 3분의 6파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2파이가 되는 순간부터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아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6분의 얼마? 9, 10, 11파이가 있었어. 그럼 여기가 6분의 딱 12파이라서 반복되는 게딱 끝나버린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얘도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러분 어때요? 서로 다른 y좌표의 값이 이렇게 3개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딱 정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자체를 해결을 할때막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좌표 평면에다 놓고 생각해서 그래요. 좌표 평면에다 놓지 마시고요. 기준점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문제를 풀때 여러분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는 주기의 반의 반까지를 잘 기억하고, 얘네들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언제 딱, 얘네들의 주기가 만나게 되느냐. 이거를 찾아내면 거기서부터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거를 56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더꼭 기억을 하시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거는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56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점근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Y축과 평행한 어떤 점근선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유리함수의 점근선 중 Y축과 평행한 점근선이 이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과 일치하도록 하는 양의 실수 a의 최댓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y축과 평행한 점근선 찾고요.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 찾고요. 얘네들이 같아져야 된대.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미지수가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점근선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점근선은 뭐냐면 분모가 0일 때가 점근선이야. ax 빼기 1은 0이기 때문에 x가 a분의 1이라는 것이 점근선이야. 근데 이미 나와버렸네. y축과 평행이. 얘가 y축과 평행하죠. 사실은 두 번째 점근선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점근선은 자, x의 계수들이야. 그러니까 y는 a분의 1이에요. 근데 얘는 y축과 평행하지 않지. 그래서 이 점근선 중에서 y축과 평행한 점근선은 x는 a분의 1이다라는 건 바로 구해낼 수 있고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입니다. 선생님, 바로 56번에서도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은요, 우선 뭐부터 찾는 게 필요해? 주기부터 찾는 게 필요해요. 주기가 탄젠트 함수는 파이거든? 그럼 x 앞에 곱해진 a분의 파이로 나누어주면 주기가 얼마예요? a가 됩니다. 그러면 점근선은 뭐라고 써주는 게 좋으냐? 주기를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점근선은 x는 주기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a에다가 주기 곱하기 정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기를 반으로 나눠. 그런 다음에 더하기 주기 곱하기 정수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은 항상 점근선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 얘랑 일치한대요. 그리고 A는 뭐다? A는 뭐다? 양의 실수. 아이고, 1보다 큰게 아니라 0보다 크죠. 얘네들이 일치하는데 어떻게 돼야 돼? A가 양수여야 된대요. 그럼 우선은 같다라고 놓을 겁니다. 같다라고 놓으면 A분의 1이랑 2분의 A 플러스 A 곱하기 N이 같아져야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N이 정수라는 거. 그리고 A가 양수라는 거. 그래서 A와 N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즉, A는 A끼리, N은 N끼리 한번 모아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A가 어디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나는 우선은 누가 A로 한번 묶어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 A로 묶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면은, A로 묶어내면, 2분의 1 플러스 n이라고 쓸수 있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봐요. 여기 a분의 1이 있으니 양변에 a를 곱하고 곱해도 돼. a 0보다 크니까. 양변에 2분의 1 더하기 n으로 나눠도 되죠. n이 정수다 보니까 2분의 1 더하기 n도 0이 될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a 제곱이 뭐라고 쓸수 있어? n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나는 a의 최대값이 구하고 싶은 거야. A의 최대값이 구하고 싶으면 A제곱은 우선 0보다 크기 때문에 N이라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볼래요? N은요, 정수거든? 근데 N이 만약에 음의 정수면 얘가 음수가 되어서 안 되겠지. 그럼 N이 만약에 0이면 괜찮아. 근데 N이 점점점 커지면 분모가 점점점 커지니까 A제곱의 값은 점점 작아질 거야. 나는 그래서 A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N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낸 거야. 0이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n이 0일 때가 a제곱이 최대야. 즉, a제곱은 얼마? 2가 될 거고, 따라서 a가 얼마일 때가 양의 값이니까 루트 2일 때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라서 굉장히 불편할 텐데, n은 정수라는 조건, A는 양의 값을 가지고 그때 최대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서 사실은 유리함수의 점근선이랑 그리고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있니?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57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하게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대칭성을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y축 대칭이요. 이렇게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코사인 함수는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대칭이기도 하고 그리고 점대칭이기도 해요. 엥? 그랬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는 이러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건데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는 지금 뒤에 더하기 0이죠. 그래서 y는 0. 즉, x축이 기준이 맞아요. 얘는 x축이 기준이야. 그러면서 코사인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 위로 한 칸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y는 1이에요. 아래로 한 칸만큼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주기를 나타내야 되잖아? 그럼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예요. 얘를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사라지고 주기가 4가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4n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기 안에서만 먼저 살펴볼 거야. 자, 주기를 여러분 잘 봐봐. 주기를 선생님이 4라고 하면 얘가 4고 얘가 0이라고 하면 주기를 반으로 나누면 2, 얘를 다시 반으로 나누면 1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놓고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해결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코사인 함수는 선대칭인데 그 대칭성을 어디서 가지냐면 최소값을 가지게 하는 이 x값에서 양쪽이 대칭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랑 여기가 올라간 모습이 똑같아진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점과 여기에 있는 이 점입니다. 즉, 여기에 기준점이 되는 y가 0을 우리가 기준으로 위로 한 칸, 아래로 한칸 내렸잖아.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잘 보세요. 이 파랑색이랑 이 보라색도 뭐예요? 대칭성을 가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3,0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 그래프랑 여기에 있는 이 파랑색 그래프가 서로 대칭성을 가집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얘가 n제곱이래. 그럼 우리가 한 주기 안에서만 생각을 해볼게. 한 주기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잘 봐봐. 여기에 지금 뭐가 하나 보이냐면 여기에 뭔가 하나의 넓이가 보이죠. 얘 뭐랑 같아요?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얘는 어디로 붙여버려? 여기로 가서 딱 붙여버리면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봐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걸로 볼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로 갈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여기로 가서 딱 붙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두 개의 부분이 여기랑 여기로 갔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원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뭐랑 같음을 알아버렸냐면 얘랑 같음을 알아버린 거야. 직사각형이에요. 얘가 4고 얘가 1이라서 이 하나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냐면 4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n제곱이래. 우리가 n까지만, 아, 4까지만 해봤거든? 그런데 4n이라는 건이 주기가 모두 몇개 있다는 거야? n개 있다는 거죠. 자, 4가 모두 몇개 있다는 거야? n개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n제곱이 된 거야. 그러면 n은 뭐예요? 지금 자연수잖아? 0이 아니니까 약분 가능. 따라서 n은 얼마가 된다? 4.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칭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꼭좀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대칭성에 대한 쉬운 8번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59번 문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아마 연결해서 풀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로그 함수랑 그리고 사인 함수인데 얘 뭐가 주어져 있냐면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입니다.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로그 함수는 1번 점근선이 중요하고요. 2번 꼭 지나는 두 개의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사인 nx의 절대값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지금 뭐냐면 자연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수능장까지 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자연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n이 얼마인 것부터 해보는 거야.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에 대해서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첫 번째 단계,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먼저 그려놓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n의 값이 1일 때, n의 값이 2일 때, n의 값이 3일 때에 따라서 달라지죠.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려놓으면 뭐를 생각할 수 있어? 이제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럼 규칙성을 찾아내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y는 로그의 a의 x 빼기 m 더하기 n의 꼴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점근선입니다. 자, 점근선은 얘는 x 빼기 m, 즉 진수를 0 만들면 돼. 얘가 0이야. 따라서 x는 얼마가 됩니까? m이 됩니다. 자, 꼭지나는 두 개의 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꼭지나는 점을 기준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진수가 우선 1번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x 빼기 m이 1이잖아. 그러면 x가 얼마여야 돼? m 플러스 1이어야 되고 진수가 1이 되면 왜 좋게요? 로그 a의 1이 0이 돼서 얘는 얼마를 지나냐면 요렇게 돼요. 두 번째, 진수를 밑과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x는 m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럼 진수를 밑과 같게 만들어주면 로그 a의 a는 1이 되면서 n 플러스 1이라는 점을 꼭 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점들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로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뭐예요? 그냥 로그에서 a가 밑이 만약에 1보다 컸으면 증가했을 텐데 얘는 뭐 하고 있을 거야? 감소할 거야. 왜? 밑이 4파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로그함수의 그래프 그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에 대해서 sin nx의 절대값의 함수를 그린 다음에 하나하나 규칙성 발견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 58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복습하고 다음 강의 또잘 챙겨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고득점 문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52번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은 53번부터 이제 끝까지 좀 가보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문항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아마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고요. 뒤에 부분에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 파트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면 55번 그 문항에 대한 걸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뒤에 통계 파트 들어가서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항분포 파트에 가면 그 아이디어를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으로 시작해보는데요. 요 기계공학과를 준비했습니다. 상상 속의 움직임을 실체로 구현하는 문명 엔지니어 라고 해봤습니다. 그 기계공학과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이제 만들기 같은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과를 가게 되면 어떤 뭐 부품이라던가 아니면 그 산업에 관련된 그런 공장 같은 데 사용되는 기계 이런 것들을 또 설비 같은 걸 만드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 이제 기계공학과예요. 근데 기계공학과가 뭐 굳이 막 이렇게 만들기나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것도 아니야. 어떤 부품이나 아니면 어떤 재료 같은 것들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진 것들의 수명을 예측하는 것도 기계공학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명을 예측하는 건 뒤에 통계에서 배우겠지만 정규분포, 이항분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품의 마모 정도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얘를 갖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수명을 쓸 수 있겠다 하면 그 뒤에 이제 교체 주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또 그 다음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좀 재밌지 않을까요? 선생님도 만들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블록 같은 거 좋아했어서 이런 학과에 대한 정보를 좀 미리 알았으면 선생님도 좀 다양하게 경험도 해보고 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는 것들 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서칭하기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학과가 맞을지 아닐지 이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3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한 명과 10명의 학생이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하여 선생님과 비기거나 진 학생은 탈락하고 가위바위보도 우리 독립시행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을 이긴 학생은 가위바위보를 계속할 수 있다. 선생님 왜 그런 게임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이 가운데 딱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긴 사람만 뭐 청소를 빼준다거나 자, 이 게임을 두 번 한 후에 가위바위보를 계속할 수 있는 학생이 2명 이하일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전체가 몇 명이 시작했죠? 10명. 그러면 10명 중에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하면 살아남은 학생이야. 그치? 이 살아남은 학생이 2명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보통 이상 이하가 나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왜? 여사권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때문에. 근데 얘는 2명 이하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2명이 있겠고 또 1명이 있겠고 또 뭐도 가능해요? 그렇지. 없을 수도 있겠다. 0명.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있고요. 학생이 여기에 10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행을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을 할 거고 그 다음 뭐 세 번째 시행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 한 후에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살아남았다는 건 옛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도 이겨야 되고요. 여기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 이긴 학생이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두 명 또는 한 명 또는 영 명이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려해 줄 사항은 내가 여기 안에서 어떤 순서에서 이겼냐 어떤 순서에서 졌냐 이걸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요 두 번을 이겼다라는 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이 뭘 내든지 간에 한 학생이 이기려면 그 예를 들어 가위를 냈어. 그럼 한 학생은 무조건 바위를 내야 되겠죠. 그치? 그럼 바위를 내야 되는 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도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 이기는 확률이. 요때도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을 곱해야지만 내가 두번다 이기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 살아남는 학생들에 대한 확률은 9분의 1이 되는 거겠다. 한 명에 대하여. 괜찮죠?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위바위보나 이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알겠지만, 이 안에서 내가 문제의 결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출제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까지 했을 때뭐 이기고 지고에 대한 횟수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처럼 몇 번째까지 살아남은 학생에 대한 걸 문제로 낼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얘가 무조건 둘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걔들에 대한 확률 계산을 좀 심플하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바라볼까? 몇명 중에, 10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아야 돼요? 두 명. 첫 번째 두 명이잖아. 그지? 그러니 얘는 그두 명은 9분의 1의 확률로 가져가야 돼요. 그게 몇 번이야? 두 명이니까 두 번. 그 다음, 나머지. 진단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지는 건둘다 졌단 얘기가 아니야. 얘는 이기고, 그 다음에 얘는 졌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둘다 이겼다라고 딱 해버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건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요. 얘는 몇 번이 된다? 8명이 되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 10 컴비네이션 1. 한 명이야. 살아남은 친구.

자, 9분의 1에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9분의 8에 몇 제곱? 9제곱이 되겠구나. 또 10명 중에 0명이에요. 그러면 9분의 1짜리가 0, 그 다음에 9분의 8짜리가 10명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괜찮죠?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힌트가 있죠. 3의 17제곱의 형태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다 3의 거듭제곱꼴로 바꿔놓는 게 편할 거야. 그럼 얘는 3의 제곱일 거니까 3의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에 8개. 그러니까 얼마야? 3의 16이 되겠구나. 됐어요? 그럼 얘는 10 곱하기 9의 2로 나눌 거니까 얼마? 4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자. 그럼 2의 3제곱에 8이니까 24가 될 겁니다. 됐죠? 약분은 좀 이따 해. 얘도 얼마예요? 3의 제곱에. 그 다음 얘는 3의 18개가 되겠다.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는요. 10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얼마야? 2에 27이 되나요?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 얘는 없고, 얘는 얼마예요? 3에 20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이고, 얘는 2에 3제곱이니까 2에 30제곱, 이렇게 오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을 하나로 다 합쳐야 되겠죠? 결국 3에 몇 제곱이야? 20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걸좀 최대한 소인수 분해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쵸? 왜? 여기는 분모가 지금 3의 20제곱인데, 저기 문제 보니까 3의 몇 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17제곱. 그러면 3의 3제곱이 약분이 될 거라는 게 느낌이 와야 돼. 그치? 따라서 여기 있는 건 9, 5, 45잖아요? 그러니까 3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5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2의 24제곱이 되겠다. 그 다음, 더하기. 여기 있는 건2 곱하기 5, 5 곱하기 2로 합시다. 5 곱하기 2가 하나 있으니까 2의 몇 제곱? 28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30제곱이 되겠다. 자,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을 좀 묶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 제일 작은 걸로 묶어볼까? 2의 24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5가 두 개는 있지만 여긴 없으니까 이렇게 묶자. 그럼 여기 있는 건 9, 5, 45가 될 거고요. 원래 묶을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했지만 어차피 지금 묶어내는 것까지는 끝났으니까 다시 계산을 해서 이 뒤에 거는 계산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자, 45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2의 24제곱 꺼내면 2의 4제곱이니까 16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얼마야? 80? 그 다음에 얘는 2의 24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인가요? 그러면 8, 8에 64. 이렇게 되겠다. 요거 계산해요. 얼마야? 요거 125에, 125에 64가 될 거니까요. 9가 될 거고, 8이 될 거고, 1이 되겠구나. 했어? 자, 그럼 여기를 약분할 수 있겠죠? 뭘로? 3으로. 한번 해보자. 3에 19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 3. 이렇게 될 거고, 또 돼. 3에 18개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21이 될 거야. 괜찮지? 또 돼. 여기까지. 3에 17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얼마? 7이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의 24제곱 곱하기 7인데 문제를 보아하니 3의 몇 제곱? 3분의 2의 17제곱이야. 그리고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대요? K가 곱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됐어. 그럼 여기만 만들면 돼. 그럼 얘는 2의 17제곱에 2의 몇 제곱? 7제곱 이렇게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2의 7제곱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니까 얼마예요? 8, 8에 64. 그죠? 그 다음에 2를 하나 더 곱해. 그럼 128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28에 7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7, 8에 56인가요? 그리고 7, 2, 14.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이니까 8. 정답은 얼마야? 896 곱하기 3분의 2에 17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 값만 구하시면 돼요? K 값만 구하면 되니까 K는 896. 약간 계산을 일부러 좀 길게 한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의 요 고난도 문제들이 조금 시간을 오래 걸리게끔 하는 문제들로 난이도를 결정한 것 같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어렵거나 막 복잡하거나 이런 느낌도 간혹가다 종종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계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길게 걸리게끔. 근데 실제로 확률과 통계 난이도 조절할 때는 시간 걸리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최대한 정리해서 빨리 할수 있게끔 노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53번까지 해봤고요.

4번으로 갑니다. 가위바위보에 대한 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기는 거나 이기는 거나 지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 A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각각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오는 횟수를 이 문제도 좀 표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요즘 문해력, 문해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확률과 통계를 잘 하려면 문항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 읽혀요? 그러면 다시 읽어야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읽어야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확률과 통계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수나 미적분이요?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문제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내가 식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아, 이 표현을 문제에선 이렇게 했었던 거구나. 거꾸로. 근데 확률과 통계는 온전히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문장을 잘 해석을 해야지만 내가 이걸 수식으로 꺼낼 수 있다고요. 그걸 구조화라고 하는데 구조화가 안 되면 문제가 아예 안 풀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낯설어도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예시를 들어서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만큼의 사탕을 받는데요. 알겠지? 자,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보자. 얼마예요? 주사위가 1, 2, 3, 4, 5, 6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써볼까? 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야? 3으로. 그럼 여기 나머지 얼마? 1. 여기 얼마? 2, 여기 0, 1, 2, 0.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사탕을 받을 수 있는 건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학생 A가 받은 사탕의 개수를 M이라고 한대요. 야, 그러면 이 M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되겠구나. 괜찮죠? 한번 했을 때. 나머지 4명의 학생이 받은 모든 사탕의 개수의 합을 N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몇명 있어? 5명 있죠? 그럼 A라고 하는 친구가 받은 사탕의 개수가 M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B, C, D, E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친구들이 다 받은 걸 우린 뭐라고 한대요? N이라고 한대요. 그랬는데 이 M과 N의 값이, 곱한 값이 무슨 수래? 홀수래. 그러면 이걸 곱했을 때 홀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요?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되고요. 얘도 뭐가 돼야 돼요?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별거 아니거든요. 왜? 어차피 받는 게 1, 2, 0, 그리고 한 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건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선택하는 확률을 계산해주면 끝나.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야. 4명이 더했을 때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합해서 결과값이 홀수가 나온다는 건 홀수가 무조건 홀수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가 요런 경우 있겠죠. 홀, 홀, 홀, 짝. 그러면 얘들 다 더했을 때 무슨 수가 나와요? 홀수가 나와요. 또 홀수가 하나가 오고요. 그다음 나머지 뭐예요? 짝수. 이런 식으로. 괜찮아? 각각에 대한 걸 나눠서 그다음에 얘랑 요렇게 연결 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 요두 번째 거에서 주의하셔야 될게요. 홀홀홀 짝이잖아. 그러면 누가 짝이 되는지에 대한 선택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얼마야? 그렇지. 네명 중에 한 명입니다. 뭐가요? 짝이 되는 친구가. 근데 짝은 얼마예요? 여기 봐봐. 요거 여섯 개 중에서 짝수를 받을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러니까 6분의 4가 될 거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됩니까? 그다음 홀수를 받아야 돼요. 나머지 학생들은. 3분의 1짜리가 몇 개가 오는 거예요? 3개가 오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얘도 4개 중에 한 개가 홀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각 콤비네이션 1 해주고, 요번엔 3분의 1짜리가 하나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3분의 2짜리가 몇 개가 와야 돼요? 3개가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요두 번째 라인에 대한 거고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얘가 무조건 홀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곱해. 여기도 곱해.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두개 어떻게 할까요? 더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문제를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약간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근데 저하고 설명을 이렇게 듣고 보면 어때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걸까? 아니야.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면요. 제가 이걸 설명한 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푼걸 봤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풀어야 된다니까요. 깨끗한 종이에 보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문제 조건부터 써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습이에요. 그게 오답 정리예요. 그걸 쓰는 게 오답 노트예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답 노트를 모아놓는다는 건 문제들만 딱딱딱 적어놓고 나중에 내가 그게 완벽하게 복습이 된 뒤에 확인 차원으로 모아놓는 거죠. 그걸 하나의 스크랩처럼, 하나 나의 훈장처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만큼 공부했구나 해서 오답 노트를 막 많이 만든 걸 여러분들이 뿌듯해요. 그건 아니야. 그런 게 오답 정리가 아니라고요. 성적이 올라야 되는 게 오답 정리야. 그죠? 자,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자, 여기 있는 거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얘는 3에 몇 제곱이에요? 5개가 있겠다. 그 다음 여기 2가 있고요. 4가 있으니까 8이 될 거고요. 얘는 3에 5개가 있고요. 그 다음 얘는 4가 있겠고 8이니까 32가 되나요? 따라서 3에 5제곱분에 요거 더하면 얼마? 40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3의 5제곱을 여러분들 그 객관식이니까 9 곱하기 9 곱하기 그 다음 얼마예요? 3이야. 그러면 얼마로 하셔야 될까요? 요거 243.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기랑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에서 3의 5제곱으로 되어 있다.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 써보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이해가 어렵다고, 이해가. 좋습니다. 55번으로 가볼게요. 그 뒤, 요 파트,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과 독립과 종속, 독립 시행에 대한 요 단원에 지금 고득점 도전 문제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제목이 지금 변별력 1등급을 위한 변별력 문제, 그죠? 그쪽에 연결고리가 있는 문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요, 55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교재 뒤에 한번 같이 펴볼까요? 어디 펴시면 되냐면, 페이지 46쪽에 68번. 그 문항을 해결할 때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통계랑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기초를 잘 다져놔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 3개. 뒤에 있는 변별력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탁자에 둘레에 다섯 개의 의자가 놓여 있고요. 학생 A가 임의로 어느 한 자리에 앉은 후에 다음 규칙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앉는데요.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나온 앞면의 개수가 1 또는 3이면 문제의 조건을 구조화를 먼저 해놔요. 그래야 편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칸 이동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원형에서는요. 이 시계 방향을 저는 플러스 1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지? 시계 방향. 부호로 표현하겠다. 알겠죠? 우리가 원래 호도법이나 이런 파트를 설명할 때는 그런 얘기 합니다.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쪽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는데, 보통 원형에서 이 경우에서 파트를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걸 플러스 1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앞면의 개수가 0 또는 2이면, 뭐래요? 반시계 방향으로 두칸 자리를 이동한대요. 그럼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갈 건데, 이 반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알겠지? 자, 좋습니다. 그럼 얘들이 되는 그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한개 또는 3이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세 개를 동시에 던져. 그럼 세개 중에. 한 개가 나와. 뭐가요? 앞면이. 그럼 얘는 2분의 1에 몇 제곱이 돼야 돼요? 세 제곱이야, 그냥. 얘, 앞면, 한 개짜리.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 건. 어떤 것까지 포함시켜야 돼? 세번 중에, 아니, 세 번이 아니죠. 세개 중에 세 개가 다 뭐여야 되는 거야? 앞면이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확률은 앞면이면 똑같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로 묶어서 세 제곱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지? 그럼 얘는 뭐야? 뒷면, 아니 앞면. 세 개가 나온 경우다. 자, 얘도

같은 방법대로 하면 되겠죠. 3개 중에 0, 안면의 개수가 0이야. 그 다음에 2분의 1짜리가 3개고요. 더하기 3개 중에 몇 개? 2개. 그러니까 요 확률을 구하는 데에도 이미 독립시행이 사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만 한게 아니라 이 다음 단계를 또 물어봤다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게 뒤에 통계 파트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얘는 앞면 얼마? 0개. 그 다음에 얘는 앞면 2개에 대한 거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계산부터 합니다. 요 확률을 그냥 하나로 먼저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8분의 1로 일단 묶어주고요. 그럼 8분의, 요게 3일 거고, 요게 1일 거야. 4야. 2분의 1일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얘도 일단 해보긴 해봐. 8분의, 요거 1이고요. 요거 3이에요. 4야. 얘 하나만 구하면 얘는 사실 안 구해도 됩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주사위를 3개를 던졌을 때, 아니,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상황에 대한 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럼 이거 하나 구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2분의 1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확률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통계 파트에 자주 사용되는 거. 자, 이 시행을 몇번 반복을 한대요? 8번. 아, 8번. A가 처음 앉은 자리와 다른 자리에 앉을 확률이래요. 자, 그러면 다른 자리라고 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럼 내가 8번을 시행해서 다른 자리에 앉는다는 거, 여기 빼고,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자리의 개수가 전체 5개인데, 내가 최종적으로 앉게 되는 자리는 4자리가 되는 거야. 그럼 그 4자리에 대한 케이스는 4가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얘가 8번을 한 다음에, 4자리 그대로 오는 거 하나를 한 다음에 빼주는 게 편할까? 그렇지. 여기 오는 걸 구한 다음에 빼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얘는 여사건으로 접근합니다. 일단 요거까지. 자, 그러면 8번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두 가지의 분류가 딱 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중 하나를 내가 기준을 삼는 거야. 근데 그 기준에 대한 걸 미지수를 이용해서 삼습니다. 자, 전체가 8번이 나와야 돼. 근데 그 8번 중에 시계방향으로 한칸 가는 게몇번 나왔는지 난 모르죠. 하지만 난 그걸 기준을 삼을 거거든. 그럼 그 기준에 대한 걸 얘가 R번 나왔습니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알겠니?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기출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얘를 기준 삼아서 R번을 한다. 선생님, 전 얘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돼. 어? 그래도 돼. 자, 그럼 얘가 R번이에요. 그럼 얘는 뭐야? 8-R번이야. 이렇게. 괜찮죠? 그럼 잘 봐. 내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지점을 파악하려면 내가 몇 칸을 이동했나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그몇칸 이동한 거에 대한 건 얘들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 계산이 어떻게 돼요? R번 했는데 얘는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얘는 R이라고 하면 되고요. 얘는 8-R인데 얘는 마이너스 2만큼씩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 8-R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얘를 계산하고요. 이렇게. 얼마? 3R. 마이너스 16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의미는 이런 거야. 여기에 R이라고 하는 게 0부터 출발할 수 있겠죠. 그지? R은 0부터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전체 8번이잖아. 8까지 갈수 있어. 그러면 요 안에 내가 적당한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9예요. 맞지? 그럼 최종 위치는 어떻게 되냐? 9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7에 해당하는 건 여기서 만약에 출발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아까 중요했던 게 뭐였죠? 제자리에 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 내가 이걸 통해서 구해야 되니까. 그럼 제자리에 오는 횟수는 위치가 얼마일 때 오는지를 체크를 해볼래요? 여기서 출발했다고 한번 해보자. 오른쪽 요 시계방향으로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5라고 하는 게 되면 내 위치구나. 자, 또 돌아요. 6, 7, 8, 9, 10. 얘도 돼. 아, 5의 배수겠구나. 근데 얘가 플러스 방향만 있나요? 아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여도 되고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여도 돼. 그러니 이들 중에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요. 3r 빼기 16이 어떤 값이 되는 걸 찾으면 되냐? 첫 번째. 0이 되는 것도 되긴 돼. 근데 0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바로 뺄게요. 뿔마 5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되고요. 또는 뿔마 10이 되는 거. 또는 뿔마 15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구나. 근데 사실 이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요거까지도 안 가요. 한번 해볼래? 자, 5가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걸 넘겨. 그러면 16 더하기 5가 될 거니까 21이죠. 그러면 R은 얼마예요? R은 7이야. 뭐일 때? 5일 때. 이렇게. 자, 마이너스 5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 넘겨요. 11이야. 그러면 R이라는 거 횟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데, 0 아니면 자연수인데, 3분의 11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얜 탈락이야. 알겠니? 자, 여기 볼게요. 10이에요. 넘어가요. 16 빼기, 아니, 16 더하기 10입니다. 26이죠? 그럼 26을 3으로 나누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얘도 아니야. 자, 그럼 요거. 마이너스 10을 해보자. 16 빼기 10이니까 요거 6입니다. 그러니 6이 되기 위해선 3R은 6. 얼마? 아, R은 2가 되겠구나. 괜찮아요? 요쪽 한번 해볼래요? 해보긴 해봐. 15가 됐어. 그럼 요거 넘어가요. 그럼 31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이제 R 값이 분수로 나오기는 하지만 뭘 넘어요? 8 넘어. 8까지밖에 안 되는데 8 넘어요. 그지? 여기 얼마였어? 16 더하면 31이잖아. 31을 3으로 나누게 되면 10보다도 크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돼. 얘가 자연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16을 넘겨요. 그럼 얼마예요? 1이야. 자, 그러면 거꾸로 가면 돼. 점점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쪽.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요두 개에 대한 것만 파악하셔서 가능한 R값만 찾으시면 되겠죠. 아, 최종적으로 R이라고 하는 게두 번, 아니면 몇번 오면 되는구나? 일곱 번 오면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또 독립시행이 나옵니다. 왜요? 여덟 번 중에 두 번이 와야 돼요. 근데 그두 번은 뭘까? 요거 주의해야 돼. 얘는 내가 R이라고 했죠. 그럼 R을 뭘로 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칭한 게 뭐였지? 얘였어. 시계방향. 그럼 이 시계방향으로 가는 건 확률이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짜리가 몇 번이고요? 두 번이고요. 2분의 1짜리가 여섯 번이야. 얘는 그나마 다행인 게둘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게 헷갈렸어도 답은 맞았을 거예요. 그치? 자, 더하기. 여덟 번 중에 몇 번? 7번입니다. 그리고 2분의 1짜리 한 번에 쓸게요, 그냥. 2분의 1에 8제곱이 되겠구나.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2에 8제곱 분의 7, 8에 56, 2로 나누니까 28이고요. 더하기 8이 될 겁니다. 2에 8제곱 분의 요거 계산하면 36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건 4, 9, 36이니까 9라고만 쓰고, 여기 있는 건 2에 6제곱이라고 하자. 괜찮아? 그럼 얼마예요, 이거? 8, 8에 64잖아요. 64분의 9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자기 자리에 온 거야. 지금 내 자리에 온거 구한 거라니까? R이라고 정했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 근데 내가 이걸 풀마 5 아니면 풀마 10이라고 설정한 것 자체가 내 자리에 온다라고 해서 가정해서 푼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겠지. 얼마예요, 그러면? 64분의. 9 빼면 55가 되겠다. 요게 최종 답입니다. 됐어요? 자, 이 문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만 풀고 끝? 이건 아니야. 이러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굉장히. 일단 첫 번째,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원형으로 나오는 건좀 이런 형태에서밖에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원형이 나왔다. 그럼 대부분 독립시행일 거야.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원순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로 출제한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젠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 원순열이 없어. 그러니까 독립시행 파트나 아니면 통계 파트에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부호를 나름대로 정확히 설정을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이 나오게 되는 확률에 대한 걸 구조화를 해서 정해 놓고 제일 중요했던 게 요거라고요, 요거. 내가 전체 몇 번을 했는지는 당연히 문제에 제시되어 있겠죠.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기준 삼아서 그걸 미지수로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걸 표현을

선생님이 갑자기 몸짓하면 분필이 떠질 뻔했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55번까지 해결했고요. 56번입니다. 서술형이고요. 차근차근 써야 된다. 어떻게? 누가 봐도 이 답안 그 답지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해볼까요? 당첨 제비 4개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요.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제비를 뽑은 후에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면 오 그러면 뭐뭐이면 이런 게 나오니까 뭔가 구조화가 되겠죠. 당첨 제비면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상자에 다시 넣는데요. 그런 다음에 몇 개를 동시에 뽑는데요? 3개를 뽑는데. 여러분도 할수 있잖아. 이렇게 쓰는 거. 그죠? 별거 아닙니다. 구조화하세요. 처음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가 아니면, 뽑은 제비를 상자에 넣지 않는데요. 버려. 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한대? 상자에서 두 개의 제비를 동시에 더 뽑으면 돼요. 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 틀렸어요? 그리고 저하고 해결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답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이 백지에다 풀겠다. 그럼 이거 위에 있는 거다 빼고 이렇게 쓰는 것까지 기억하고 풀어야 돼. 알겠지? 자, 이 시행을 한번한후한번 했대요. 가지고 있는 세 장의 제비 중에 두장 이상이 두장 또는 세 장이 뭐여야 돼요? 당첨 제비여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세 장부터 하자. 왜? 세 장은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미 하나가 당첨 제비가 아니고 버렸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넣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보관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비를 거기에다 넣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첨 제비가 아닌 거를 하나 뽑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 뒤에 두 개를 뽑아도 당첨 제비가 세 장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세 장짜리가 케이스가 하나로 간단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자고. 됩니까? 자, 얘에 대한 확률을 적어볼게요. 당첨 제비 4개를 포함한 10개니까 5분의 얼마예요? 2가 되겠지. 5분의 2. 얘는 얼마? 5분의 3이 되겠구나. 좋습니다. 자, 5분의 2가 나와야 돼요, 먼저. 그 다음, 몇 개를 동시에 뽑아요? 3개를 뽑아. 근데 당첨 제비 뽑으면 다시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몇 개예요, 일단? 10개. 자, 10개에서 3개를 뽑습니다. 근데 당첨 제비로만 3개가 나와야 돼. 최종적으로 내가 3개여야 되니까. 4개 중에 몇 개? 3개입니다. 되셨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끝났어. 3장짜리는 더할 것도 없고요. 2장에 대한 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겠다. 괜찮지? 자, 5분의 2. 당첨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찌 보면 이런 느낌이야. 내가 당첨 제비 뽑아서, 야, 너 그러면 3장 동시에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반납을 하고 3장을 딱 뽑아서 확인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10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습니다. 근데 당첨쟁이면 몇개 중에? 4개 중에 2개. 그 다음, 몇 개? 그렇죠. 나머지 6개 중에 몇개 나와야 돼?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5분의 3이에요. 그럼 얘는 이미 뽑은 걸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난 추가적으로 두 장을 뽑는 건데요. 잘 봐. 9장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돼요? 2장을 뽑으면 돼. 왜 9개야? 하나를 일단 뽑아놨고 일단 다시 안 넣을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버린다고 일단 표현은 했지만 버리지 않고 여기 놓는 거야. 나중에 3장짜리에 그거 포함되긴 해요. 그지? 9개 중에 2개. 그리고 당첨제비를 안 뽑았잖아. 그러니 4개 중에 몇 개가 뽑혀야 돼요? 2개가 뽑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계산. 19, 8, 3, 1이니까 5분의 2에 8, 3, 1이니까 4가 될 거고 120. 그다음에 4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30분의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15니까 75분의 1이 되겠구나. 괜찮아? 자, 이 친구는 자, 여기 있는 거 120이라고 했기 때문에 5 곱하기 12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되겠다. 됐니? 그럼 이것도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3으로 하게 되면, 12로 하자. 3이고 10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5가 되겠다. 그럼 25분의 3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5분의 3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자, 5분의 3에 98에 72니까 36분의 여기 있는 거432 나누니까 6.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요것도 해. 이렇게. 그럼 얼마? 10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얘를 뭘로 통분을 해야 될까? 75랑 그다음 25분의 3이랑 그다음 10분의 1입니다. 자, 요거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딱 와닿지는 않지만 한번 그냥 해볼까? 5로 하게 되면 15가 될 거고요. 5가 될 거고 2가 되겠다. 그러면 150. 150. 자, 150분의 요거 얼마예요? 2가 될 거고. 얘는 4개에다가 6개가 들어간 거겠죠? 그러니까 6, 3, 18. 그 다음에 얘는 15개가 될 거야. 그러면 얘 더하면 얼마예요? 20에 얘는 35가 되겠죠? 그러니까 35가 될 거고 150이 될 겁니다. 그러면 5로 약분 가능할까요? 그럼 7. 요거 얼마예요? 30. 정답은 30분의 7이더라. 괜찮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도 구조화만 잘했으면 이 뒤에 있는 건 사실 그냥 일반적인 독립시행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서술형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될건 요런 걸 써줘야 된다, 요거.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느낌이죠. 그지?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쓸 때도, 그리고 어떤 비평문을 쓸 때도요, 위에 있는 의견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나의 의견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대한 걸 이제 여러분들이 쓸 때에도 서술형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딱 눈에 띄게끔 구조화를 해놓고 각각에 대한 걸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이런 식으로 넘버링만 잘 해가지고요. 잘 쓰면 서술형에서 분명히 틀릴 일은 없다. 됐습니까? 좋아요. 서술형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판서를 정말 정돈되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형태로 써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57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도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건데, 갑자기 기하적인 게 나와서. 자, 검은 공두 개, 흰공네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다음 규칙에 따라 수직선 위에 점 P를 움직이는 실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공을 꺼내가지고 P에 있는 점을 이동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야. 그지? 형태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 꺼낸 공 중에 검은 공이 더 많으면, 그럼 검은 공이 더 많다는 거는 어떤 형태일까? 이따가 좀 고려해보면 되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고요. 흰 공이 더 많으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에 대한 걸 구조화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검은 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야. 몇 개를 뽑아? 세 개를 뽑아. 자, 전체, 토탈. 세 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검은 공이 있고요. 흰 공이 있을 거야. 그때 검은 공이 더 많으면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이론적인 건 3개, 0개, 2개, 1개가 될 거야. 맞니? 근데 여기에 몇 개까지 있는지를 잘 봐야 돼. 검은 공이 몇 개까지 있죠? 2개까지밖에 없어. 그러니 실제 가능한 건 이론적으로는 3개, 0개지만 2개, 1개밖에 안 되겠구나. 자, 이런 형태라면 뭐가 된다고요?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을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괜찮지? 자, 그다음 또 요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여기를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 문제 조건에 대한 케이스 분류예요. 얘는 흰 공이 더 많으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론을 한번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가 더 많대. 그럼 0, 3도 가능하고요. 1, 2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게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 흰 공은 몇 개까지 있어? 5, 4개. 가능해. 알겠지? 둘다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한대요?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선생님이 쓴 것처럼. 복잡하게 막 글처럼 이렇게 쓸 필요 없고요. 자, 원점 O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시행을 몇번 했대요? 다섯 번을 했답니다. 그런 다음 선분 OP가 얘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얘에 대한 건 기하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 루트 65짜리가 될 겁니다, 반지름. 근데 65라고 하는 게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잖아, 당연히. 그럼 이거보다 작은 것 중에 딱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근호가 풀리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구. 요런 느낌도 한번 적어줄 필요는 있겠다. 괜찮아?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반지름 다 계산할 거기는 하니까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그 계산은 다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중에 식 처리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얘가 어느 순간은 넘고 어느 부분보다는 적고 요거에 대한 판단은 돼 있어야 돼. 자, 그럼 얘랑 만날 확률이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난다는 건 뭐예요? 여기 원점에서 출발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갔단 얘기야. 통과를 했단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다섯 번을 했을 때 X축과 Y축으로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그럼 얘들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나열을 해보자. 그게 좀더 편할 것 같아. 다섯 번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 시행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X축으로 이동하는 게 있겠고 Y축으로 이동하는 게 있겠죠? 나열을 해봐. 다섯 번 나오고 0 나올 수 있고요. 네번 나오고 1 나올 수 있고요. 세번 나오고 2 나올 수 있고요. 1 나오고 네번 나올 수 있고요. 0 나오고 다섯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이 중에 만나는 거 체크해 보면 돼요. X축으로 이만큼씩 가는데 다섯 번이에요. 그럼 얘는 10이야. 아까 말했죠? 8을 넘는다니까? 얘 오케이야. 얘 8입니다. 8. 8.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 얘가 여기가 8. 그 다음에 얘는 Y축으로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얼마? 64. 요거 제곱하면 얼마? 60. 아니, 1 더했을 때 65. 얘는 루트 65. 아, 얘는 요런 느낌으로 있는 거구나. 괜찮아? 이 위에 존재하는 거야. 얘도 오케이.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해봐. 8이에요? 아니, 6이에요, 6. X축의 이동으로 다 따져보면 6이야. 그럼 제곱하면 36. 얘는 얼마? 2거든요? 4야. 그지? 안 돼. 65가 돼야 될거 아니야.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에 대한 것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따라서. 자, 각각에 대한 확률들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동하는 것과 Y축으로 이동하는 걸 독립시행으로 엮어서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체. 몇개 중에서 뽑는 거야? 6개 중에서 뽑는 거야. 3개를 뽑아. 근데 검은 공이 몇개 나와야 돼요? 2개. 근데 얘는 2개 중에 2개 나왔고요. 흰색 4개 중에 몇개 나와야 돼요? 하나 나와야 됩니다. 자, 계산 바로 해줄게요. 6, 5, 4, 3, 1이니까 24. 약분하면 얼마? 5분의 1이야. 됐니? 자, 그 다음 얘는 6개 중에 3개를 뽑고요. 얘는 4개 중에 3개를 뽑아. 그 다음 얘는 6개 중에 3개를 뽑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건 뭐야? 2개 중에 하나를 뽑고요. 그 다음 얘는 4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이렇게. 자, 계산해요. 6, 5, 4, 3, 1이니까 20분의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20분의 4, 3, 12, 6이니까 12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거 처리하게 되면 20분의 16이야. 당연히 5분의 4가 나와야 됩니다. 반대쪽에 대한 거니까. 됐니? 물론, 이거 참고로. 반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저렇게 1에서 빼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같은 경우가 없어서 그래요. 홀수계잖아요. 3개를 뽑았잖아. 그러면 무조건 검은 공이 많거나 흰 공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한쪽에 대한 거 5분의 1 구했으면 요 나머지에 대한 거 5분의 4 구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짝수계를 뽑아요. 그러면 검은 공이 많은 걸 내가 계산을 했어. 근데 반대로 내가 흰 공이 많은 걸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얘는요. 같아지는 경우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무조건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걸 직접 구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얘는 홀수계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줄 수 있어. 어떻게? 5분의 1 나왔구나. 아, 반대 5분의 4겠구나. 무조건 검은 공이 많거나 흰 공이 많거나 둘중 하나니까. 됐어요? 좋아요. 자, 어쨌든 몇 번을 합니까, 지금? 전체 다섯 번을 하죠? 다섯 번 중에 요거, 다섯 번이야. 뭐가 와야 돼요? 5분의 1? 다섯 번이 오고요. 다섯 번 중에 몇번 와야 돼요? 네번 와야 돼요. 5분의 1짜리가 네번 오고요. 5분의 4짜리가 몇번 와야 돼요? 한번 와야 됩니다. 5에 다섯 제곱이고요. 요거 1이야. 요거 20. 그럼 얼마? 5에. 5제곱 분의

요거 얼마예요? 21이 될 겁니다. 요거 서술형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왜 5의 5제곱이야? 문제 봐봐요. 5의 5제곱분의 k야. k를 구하래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납니다. 되셨죠? 자,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했는지 좀 구조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검은 공이 많을 때와 흰 공이 많을 때에 대한 걸 케이스를 일단 나눠놨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었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업 준비할 때는 요 왼쪽에 있는 부분만 하고 바로 했습니다. 왜? 홀수계였기 때문에. 둘중 하나야. 이분법적 요소.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 다섯 번의 시행 중에 내가 이 루트 65하고 만난다는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루트 6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큰 경우,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것만 최종적으로 독립 시행에 대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57번까지 해봤고요. 오늘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 끝까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말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문제. 고민 많이 해가지고 풀어오시고요. 오늘 드리는 퀴즈도 고민해서 해결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네 번째 시간만에 1단원을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3의 경우 내신 시험에서는 1단원 정도가 아닐 것 같아. 한 절반 정도는 시험 범위로 냈던 생각이 납니다. 1학기 안에 진도를 거의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 기억을 떠올려 보건데 한 1, 2단원 정도까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2학기 때 가서는 전범위로 출제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한 8강 정도까지는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네. 오늘 이번 시간에 1단원 마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주제,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와 연구윤리는 사실 탐구태도 하나, 연구윤리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데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학교 시험에선 탐구태도 하나, 연구윤리 하나 이렇게 출제하겠지. 그치? 사실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까지 딱 배우고 나서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까지 다 합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2강 맨 끝에 봤던 그 문제 유형. 맞죠? 그런 문제 유형들을 여기서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고르게 출제할 텐데요. 그래도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조사과정 문제까지 오늘 대비해보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 일단 학교 시험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네,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 몇 개 있지? 네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기억 두 개, 시옷 두 개. 그래서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기억 두 개, 시옷 두 개, 상대주의적 태도, 그 다음에 성찰적 태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윤리입니다. 연구윤리는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 과정. 또 하나 결과를 공표할 때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서술형 문제로 낼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자료가 딱 주어져 있고 그래서 연구윤리 위반의 내용을 써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연구 대상자, 과정, 결과 공표와 관련된 윤리

논리 원칙들 몇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에서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쓸수 있는 정도까지 저라면 그렇게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직한 연구 태도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은 사회 조사 과정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연구 윤리까지.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 필요한 태도, 기억 두 개, 시옷 두개 가운데서 첫 번째 뭐냐면 성찰적 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찰적 태도는 반성하고 관찰하는 태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반성하고 관찰한다? 즉, 그동안의 연구 과정을 되짚어 보는 태도이기도 하고, 성찰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다시 생각해 보는 뭐 이런 거잖아. 성찰해 봐, 너를. 뭐 이런 그 의미. 그 뉘앙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야. 그 이면에, 그게 등장한 원인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아주 능동적으로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야. 성찰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현상의 이면에 있는 원인, 그 다음에 그것이 초래할 결과 등을 아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능동적 태도다. 그리고 성찰,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에서 내가 문제는 없었나?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주제로 해서 내가 연구를 할때 연구 윤리를 위반한 내용은 없었나? 라고 되짚어 보는 태도. 여기 키워드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성찰적 태도입니다. 성찰적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키워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반성적으로 관찰하는 것인데, 즉 뭐냐면 현상의 이면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 연구 윤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되짚어 보는 태도.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 번씩 생각하고 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찰적 태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객관적 태도예요. 당연히 요청되는 거지. 그치? 네. 왜 객관적 태도가 요청되냐면, 사회 문화 현상도 가치를 개입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그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거나 또는 어떤 지역에 태어나거나 또는 남자, 여자로 태어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가치를 갖게 합니다. 사회 문화 현상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도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하려는 태도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직업에 맞춰서, 이해관계에 맞춰서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지역, 또는 나의 우리나라, 뭐 이런 거, 네, 더 광범위하게 보자면. 그런데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객관적인 연구가 되지 못한다고. 그럼 그 연구를 누가 신뢰하겠어? 네. 그래서 객관적 태도란 탐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닌 주관적인 가치나 편견,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 가진 뭐 사실로서의 특징만 파악하는 태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사실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과 대비되는 게 여러분 뭐냐면 가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수능 특강 자료에 문제에 보면 사실과 가치에 대한 문제가 단독으로 딱 나왔습니다. 물론 수능형은 아니야. 그런데 학교 시험이라고 한다면 사실과 가치에 대한, 왜냐면 가치 중립, 가치 개입,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에 대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뒤에 문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사실과 가치의 차이는 뭐예요? 가치는 뭐지? 가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사람들이 가진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치가 다릅니다. 즉, 뭔가 바람직한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 그치? 얘는 참 거짓의 판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은 뭐냐면 참 거짓의 진위 판별이 되는 걸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이혼율이 90%래. 이건 뭘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90%일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정말요, 선생님? 거짓인 사실. 네. 그래서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참 거짓의 판별이 가능한 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참과 거짓으로 판별이 되면 그걸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가치.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문제 뒤에 하나 있으니까 확인해서 살펴볼 거고. 그래서 객관적 태도란 무엇이냐면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고 사실로서의 특징만 파악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지로 나올 때 객관적 태도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표현. 또 냉정한 제3자적 관점이다.

당사자가 되면 당사자의 가치를 가지고 막 주장해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 다투게 되거나 막 이렇잖아요. 남편이랑 저랑 막 그러면 우리 그냥 어디다가 테이프에서 한번 봐야 돼. 막. 서로 내 말만 맞다고 막 하는 거잖아. 그런데 딱 떨어져서 보면 얘는 이 말에 모순이 있고 얘가 이 주장만 하고 잘못됐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냉정한 제3자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객관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가치 중립적, 제3자적, 그리고 중립적, 제3자적 이런 표현으로 나오게 되면 아, 이게 객관적 태도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세 번째 이제 뭐냐면 지금 시옷 하나, 기억 하나 있어요? 예, 이제 또 하나 기억 하나. 개방적 태도라고 돼 있어요. 개방이 뭐야? 열어두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연구 관점이 정말 다양할 수가 있죠. 그쵸? 사회문화 현상 자체도 다양하고.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거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뭐? 비판을 허용하는 거죠. 이걸 개방적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장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장을 다 들어보고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 이게 바로 개방적 태도입니다.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다른 연구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근거를 통해서 검증되기 전에 이건 잠정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즉, 검증되고 난 다음엔 얘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거야.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네, 앞에서 했죠.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가설의 뜻이 뭐였어? 얘가 바로 잠정적인 결론이지. 우리 양적 연구를 할때 잠정적인 결론을 먼저 내리잖아요. 잠정적인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지.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해 보죠. 그래서 그 결과 가설은 틀릴 수도 있지. 그걸 기각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 주장이 잠정적인 결론으로서 나중에 검증된 결과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걸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네.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이나 배경을 떠나 사회문화 현상이 그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는 태도. 우리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저 나라는 손으로 밥을 먹는 거야. 우리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그 상대방,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상대주의적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어디서 나와요? 완전 3단원에서 완전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3단원의 문화 이해의 태도에서 100% 출제되는 것이고, 문화 상대주의로 100% 출제가 되고요. 이 객관적 태도가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본다. 네. 둘이 막 서로 주장 말하면 서로 맞다고 막 하는 거잖아. 떨어져서 보면, 네. 이게 딱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처럼, 상대주의적 태도는 뭐냐면, 얘 객관적 태도가 제3자적이라고 한다면 상대주의적인 태도는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입니다.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태도,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태도. 이걸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나오기도 했냐면 요 같은 말로 내부자적 입장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 사회, 내부자의 시각을 가지고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거지. 그래서 태도 네 가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선지 체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쭉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러면 어떤 문화의 태도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이 골라보는 겁니다. 키워드 볼게요. 사회문화 현상, 그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그 맥락, 배경을 고려하는 거야. 왜 손으로 하게 됐지? 왜 인사를 할때 혀를 내밀게 됐지? 이렇게 하는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 바로 뭐야? 그렇지.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두 번째, 연구자는 자신과 연구 대상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야. 예, 연구 대상이 내 가치를 개입시키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객관적 연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EBS 강의가 얼마나 학업 성취 효과가 있는지 이 연구 대상, EBS 강의에 대해서 내가 막 가치를 개입해서 연구하게 되면 이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잖아. 제 EBS에서 오랫동안 강의했더니 저거 지 입맛에 맞게 결과 낸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분리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객관적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나 선입견을 배제한,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제3자적 이렇게 나왔네요. 바로 뭐라고? 그렇지. 객관적 태도. 쓰시면 되고. 어떠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검증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설로서 받아들여요.

가설이 뭐지? 잠정적 결론. 가설 검증한 결과 틀릴 수도 있어. 이걸 인정하는 태도야. 개방적 태도죠? 예. 사회문화 현상을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기보다 현상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왜 그러한 원인이 있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지? 적극적,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성찰적 태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비판을 허용해야 된다. 뭘까요? 개방적 태도야. 개방. 서로 다른 특징이 갖는, 여기 있네요,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분리해야 돼. 그래서 사실에 초점을 두고 해야 돼. 가치 개입하면 안 돼. 그렇지. 바로 객관적 태도.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는 없었나? 연구 윤리 위반의 내용 없었나? 맞죠. 성찰적 태도. 예, 선지 보고 바로바로 딱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하나만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티베트의 조장 문화 이해라고 돼 있어. 티베트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을 들판에 내놓아 새들이 쪼아먹게 하는 조장이라고 하는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이 조장은 티베트의 뭐 자연환경과 불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형성된 장례 문화다. 즉, 히말라야 산지의 혹독한 추위와 험준한 지형 때문에 매장하기가 어려운 자연환경. 그리고 시신으로 배를 채운 새가 하늘 높이 날면 죽은 사람의 영혼도 하늘로 향한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신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요거를 지금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천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런 조장을 티베트가 아닌 우리 사회의 잣대로 탐구하면 미개해, 이해할 수 없는 문화라고 평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이 발생한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회에 관한 이해 없이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강조하고 있는 거야? 어떤 조장이라고 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돼. 해당 사회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내부자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 3단원의 문화 상대주의에서도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쵸? 이제 요거 한 문제만 보면, 한 문제만 보고 여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도 봤고요. 사례도 하나 봤고, 요거 문제 하나만 보고 여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 여러분 보시면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성찰적 태도 이렇게 나왔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관련된 것이구나. 사회과학자에게 A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갑, A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문화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방금 했네. 발생한 맥락, 배경,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렇지. 조장이라고 하는 사회문화현상이 발생한 그 혹독한 자연환경, 그 다음에 뭔가 종교적인 거, 이거를 보지 않고는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새로 하여금 시신을 쪼아먹게?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따라서 여기서 갑은 A를 뭐로 보고? 상대주의로 보고 서술을 한 거지. 두 번째, B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과학적 지식은, 오, 나와 있네. 잠정적인 것에 불과해.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수정될 수 있어. 뭐야? 바뀔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가 뭐가 되죠? 개방적 태도 이렇게 되는 거지. C가 필요한 이유는 선생님이 모두 옳게라고 했으니까 A가 상대주의, B가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개방적 태도, 얘가 하나 성찰적 태도가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A는 연구자 자신과 연구 대상을 분리한다. 내 가치를 개입해가지고, 그래, EBS 강의는 무조건 좋을 거야. 또 교사는 처우가 너무 열악해. 교사의 처우를 올려줘야 돼. 이건 연구자가 그 현상에 대해서 막 가치를 개입한 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건 객관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객관적 태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객관적 태도. 여기, 연구자 자신과 연구 대상을 분리한다. 라고 돼 있는 거. B는 자신의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한다. 맞아요? 개방적. 맞네. 그대로 키워드 나왔죠. 세 번째, A와 달리 B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거다. 얘가 특수성을 고려하는 거지.

이집트는 조장이라고 하는 장례 문화를 해. 그 사회가 그렇게 특수한 건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B가 아니라 A는 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성찰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현상의 이면에 담긴 구조나 원리 등을 능동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맞네. 그렇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태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태도 살펴봤고 이제 뭐냐면 학교 시험은 태도도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윤리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윤리 보시면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하나, 한 번씩만 읽어봐 주시면 되죠. 또 하나는 연구 과정, 그리고 연구 결과 공표와 관련된 윤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연구 대상자에게, 그렇지,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 연구의 과정, 그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뭐냐면, 자발적 참여. 특히 연구 대상자에게 예상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돼. 그래서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폭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는데 폭력적인 영화 막 10시간 본 데가 미칠 것 같고 저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당장 멈춰야 돼. 그게 안전과 이익을 고려하는 거. 근데 그런 연구 설계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10시간씩 보게 한다 이런 거 자체가. 또 4번,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무엇을 보장해야 된다? 사생활 관련된 정보와 개인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익명성이죠.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다음 한번 가서 볼게요. 이제 연구 과정 및 결과 공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연구자는 뭐 그렇지,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EBS 강의 보고 성적 떨어지네 자료는 다 빼야지? 이렇게 하면 뭐한 거야? 지금 신뢰할 수도 없고 조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작해서는 안 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물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예, 이게 참고 문헌이잖아. 그런 것들을 다 뒤에 기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됩니다. 그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과장해서도 안 되겠고, 또 연구 성과가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우생학 연구잖아요. 우월한 유전자와 열등한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우생학이라고 하는 걸이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말도 못하게, 잔혹한, 그러한, 그러한 현상들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연구 성과가 그게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거 여기까지 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고 문제에 적용하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연구 과정 중 가나 절차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 보면 연구자 갑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소요 시간, 연구에 수발된 가능성이 있는 위험과 피해 등을 알려준 다음, 이게 연구 윤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 그다음에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참여할 것인지를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연구자 을은 연구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와 연구 대상자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 중학생의 흡연 실태라고 하면 이 흡연한 학생, 흡연하지 않은 학생 해서 흡연한 학생들의 이름이나 이런 게 공개되면 안 되니까 연구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흡연 유무와 연구 대상자, 그래서 ABC 학생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집된 자료가 연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 이게 바로 뭐예요?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기억 가볼게. 가해 절차는 연구 대상자의 자발, 그렇죠. 연구의 목적 이런 거다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번째. 연구자는 가해 절차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지. 가해 절차 뭐냐면 연구자에게 연구 목적, 내용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을 때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연구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애쉬의 동조 실험이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뭔가 A라고 주장하면 나는 B라고 생각해도 그 AI에 막 이끌려가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야. 다수가 어떻게 했을 때, 다수가 확 휘몰아쳐 갔을 때 따라가는지 알아보고 싶은 게 이게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구는요, 이 다수가 얼토당토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연구 대상자가 되시는 분께서 따라가는지 아닌지 볼 거예요. 이거 다 알려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연구 결과가 왜곡되겠지. 이 사람이, 지금 얼토당토하는 거 하고 있구나. 나는 내 주대를 지킬 때야.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에 막 휩쓸려 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이었는데, 왜곡된 실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 사전에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나의 절차는 연구 대상자로부터 솔직한 정보를 얻는데 기여하죠. 너가 흡연 유무가 있는지 하고 네가 응답했는지는 철저히 분리될 거야라고 해야지 솔직한 응답을 하게 하는 거지. 즉 기여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기여하는 거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나의 절차는 연구 종료 후 개인 정보 자료를 파기하는 것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됩니다. 더 가볼게요. 중요하니까. 네.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옳게 평가한 진술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라고 나왔어? 연구 윤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다 보면 우리가 물론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것 하나 있고 연구 과정과 결과 공표와 관련된 거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쭉 읽어봤긴 하지만 그거 외우지 않더라도 쭉 봐서 보다 보면 여기 이상한데?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사회학자 갑은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먼저 갑은 통일부에서 소개받은 북한 이탈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 설명했네. 그래서 연구에 대한 허락도 받았어요.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질문지를 제외한 다음에 통계 분석했네. 이건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죠. 또한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북한 이탈 주민 5명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거쳤어요. 심도 깊은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어요. 갑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대상자 중에 면접 대상자들의 실명을 부록에 첨부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확실히 있어 보이지, 그치?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문제 있어 보인다.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거는 제외해야 맞습니다. 이건 문제 없어. 예. 왜? 여러분, 생각해봐. 학교 급식 만족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조사하고 싶어. 그런데, 그래서 한 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명이 다 저기 학교 급식 0.0.0.0.0.0 다 모두 0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5점이 최고고 0점이 제일 낮다고 했을 때다 0점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걸 이렇게 껴서 하게 되면 전체 30명 중에 3장 10%가 이 전체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잖아. 딱 봐도 어때? 무성의하게 의도적으로 한 것들이잖아. 그건 빼고 해야지 오히려 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따라서 얘는 무성의하게 응답한 일부 질문지를 제외했다는 것은 뭔가, 내가 연구 주제를 설정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 그걸 빼야지? 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조작이 맞거든. 근데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그거 꼭 주의하시고, 이게 몇번 나왔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기억하겠습니다. 여기 연구 윤리 측면에서 옳게 한 거.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죠. 그쵸? 여기 마지막에. 그래서 맞고요. 연구 대상자에게 유해한 연구 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게 연구 대상자에게 뭐가 유해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가 어렵겠고, 자발적인 차별을 보장하기 위해 목적 설명하고 허락받았고, 사전 동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따라서 맞고요.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변조했어요. 이게 있네요. 아닙니다. 이것도 물어보더라고. 이게 무성의하게 응답했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무성의하게 응답한이라고 딱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성의한 거야.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윤리 관련해서는 학교 시험은 100% 출제될 거고, 수능에서는 좀꽤 지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출제가 안 됐는데, 최신 기출입니다. 예, 그나마. 2024 9월에 나왔던 것인데요.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친 기억에서 리을이 연구윤리 측면에서, 이렇게 연구윤리야,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윤리. 읽어보면서 방금 전에 문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갑은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동의를 했네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갑은 조사에 앞서 연구 대상자가 응답을 중단을 요청할 경우, 너무 피곤하고 또는 너무 어때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즉시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 없네. 그렇지? 왜냐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갑은 실제로 조사 진행 중에 응답 중단을 요청하는 노인들의 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답변 자료를 폐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어때요? 문제 있어? 그렇지. 이거 문제 없지. 왜? 한 30번까지 문항이 있는데 한 5번까지 하고 또는 10번까지 하고 중간에 중단했어. 그럼 그거 중간에 넣으면 그 왜곡이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폐기하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갑은 설문조사 참여에는 동의를 했는데 목적은 안 알려줬나 봐.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이거 문제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목적을 알려주고 나면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애쉬의 동조 실험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디귿은 갑은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심을 가진 어떤 기업이 연구 자료를 요청하자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개인정보는 삭제했어. 이건 잘했네. 개인정보 삭제한 건 잘했지만 연구 목적 이외에 목적으로 연구비 지원받고 모든 자료를 어떤 기업에 넘겼습니다. 여기 문제가 나타났고 여기 문제가 나타난 거지. 그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업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를 한 사람들이 하는데 중간에 안 하겠다라고 하면 빼줘야 되는 거야.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것이므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폐기한 건 그렇지. 자료 조작이라고 볼수 없죠.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경우는 연구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아 이거 위배됩니다. 해야 돼요. 그 이후에라도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은 익명성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다. 익명성은 보장했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여기 봐. 연구비 지원받는 대가로 기업이 다 넘긴 거야. 연구 목적 이외의 것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니야.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바로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1번, 일부러 기본 문제 3번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수능 특강을 베이스로 해서 내면 아마 이렇게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그냥 훅 지나칠 수 있는 이 문제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다음 갑을의 진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 작년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전체 고용률하고 청년층의 고용률, 실업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진술이야? 그렇지, 얘를 바로 사실 진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지? 참과 거짓의 판별이 가능한 거야.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 실제로 전체 고용률은 상승했는지, 근데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했는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거지. 즉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갑이 사실 진술에 해당되고, 을은 우리나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실업 대책은 장년층이나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의 실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가치 판단이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가치 진술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참거짓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을은 청년층 실업률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노인층 빈곤 문제, 그래서 노년층 일자리 마련,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참거짓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예, 가치 판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얘는 사실이고, 얘는 가치가 되는 거지. 이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갑의 진술은 그래서 사실 진술이고요. 을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지. 가치 판단하고, 나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죠. 세 번째, 값과 달리 의뢰 진술은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가 틀린 거야? 그렇지, 달리가 틀린 겁니다. 사실과 가치 모두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진술, 우리나라 출생률이 이제 뭐 1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0점 몇이었다가 한 명은 됐다라고 하는 걸 최근에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두 명이 넘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남녀가 만나서 아이가 나면 두 명은 낳아야지 그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예, 출생률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듯이. 출생률이 낮은 건 사실 문제야. 참거시 판단이 가능하잖아. 전 세계적인 것 평균하고 봤을 때도 낮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출생률이 낮은 게 있고,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 그러면 신혼부부에게, 이게 출생률이 낮은 이유가 애들 학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집값 이런 데 지출도 많이 되니까, 애를 양육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집 구입하거나 이럴 때 이자율을 막 1%로 해주는 이런 대책은 어떨까? 누가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게 참 거짓 구분이 아니죠. 그 사람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가치 판단을 한 것이고, 누군가 반대쪽에서는 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뭐 집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해서 보자면, 이렇게 사실 문제, 출생률이 낮은 걸 두고도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은 걸 두고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AI 시대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출생률이 낮다라고 하는 게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대책을 놓고도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달리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을과 달리 갑의 진술은 아니라 둘 다 모두 논쟁을 유발할 수 있죠. 출생률이 낮은 게 문제다. 문제는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대책을 주는 거에 반대다. 찬성이다. 라고 다 논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달리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을과 달리 갑의 진술은 그렇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여기 참 거짓의 구분이 됩니다. 진짜 세계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생률이 낮은 건지 이런 것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몇 개 살펴봤냐면 탐구 태도 살펴봤어요. 그렇죠? 연구 윤리 살펴봤어요. 그리고 사실과 가치 문제가 사실 이게 예전 통합 사회에 제일 처음 맨 앞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갑자기 사회문화에서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수능 특강,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란 말이야. 제가 2강 끝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연구 사례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여기에 뭐 어떤 선지가 들어갔냐면 이제 추가됐습니다. 2강에서 한 것에서 추가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연구 과정에서 가치 중립, 가치 개입 바로 이거야. 그래서 연구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정 떠올려보자. 1번 뭐지? 주제를 선정하지. 양적 연구를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 두 번째, 가설을 세우죠. 그쵸? 가설 설정. 세 번째가 뭐야? 연구 설계.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면 양적 연구였죠? 네 번째, 자료 수집. 다섯 번째, 자료 분석. 여섯 번째, 가설 검증.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적 연구는 과학적 연구다, 질적 연구도 과학적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과학적 연구는 어떻게 한다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한다고. 그런데 사람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회문화 현상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과학적 연구라는 건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건데 모든 과정에서 가치 중립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딱 말을 한 거죠. 어디? 주제를 선정할 때 자기 관심사가 있어. 또 가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생활 만족 정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거야. 누구는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도 있는 거야.

것이고요. 사람마다 또는 뭐 친구들과의 뭐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설도 이 연구자마다 달리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계 나는 질문지법 해야지, 나는 실험법 해야지, 그리고 학업 성취 정도로 난 중간고사로 할 거야, 나는 모의고사로 할 거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 세 개까지는 같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뒤에 이렇게 쭉, 그러나 자료 수집할 때, EBS 강의가 정말 학업 성취에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내가 가설을 세웠는데,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자료라든가, 분석할 때 뭔가 뺀다든가, 이러면 그걸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자료 수집할 때, 분석할 때, 이 분석한 결과랑 가설이랑 맞춰볼 때, 결론을 도출할 때는 가치를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치 중립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치 개입의 단계랑 가치 중립의 단계가 선지 하나 정도로 이렇게 나와. 어렵진 않죠. 그쵸?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적 연구인데요. 제가 가설을 뭐라고 했어요? 이 가설을. 가설이 잠정적 결론이잖아. 결론을 먼저 해놓고, 여러분, 결론을 먼저 해놓고 이렇게 가서 자료를 수집하네.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자료를 수집해서 맞는지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연역적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돌아가네요. 얘를 뭐라고 해? 귀납적 과정이라고 해.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설정해서 일반적인 연구 과정에서 가설을 설정하기 때문에 연역적 연구 과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귀납적 연구 과정도 함께 나타납니다.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어떨까? 가설이 없잖아,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도 없고, 그치? 그러면, 먼저 잠정적 주제를 해놓고 가는 이 연역적 과정은? 그렇지. 질적 연구에서는 안 나타나지. 질적 연구에서 뭐만 나타나? 귀납적 과정만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알아두면 모든 내용들을 이제 다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연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주제로 선정했다.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따라서 가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지워볼게요, 이게. 그래서 가가 제일 먼저 되겠고. 초등학생, 중학생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거친, 동의를 거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가 뭐겠어요? 표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2에서 한 거, 3에서 한거다 연결해서 나와. 그럼 표본이 나왔으면 모집단은 어딨어? 제가 연구 주제나 가설에 있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연구 주제 여기 있네. 초등학생에 이렇게 돼 있어. 얘네가 뭐겠어? 얘네가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인데, 다 못하니까 이 500명 한 거야. 여기 밑줄 그어놓은 거 얘는 함정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부모 자녀 간의 유대 정도는 일주일간 평균 대화 시간 및 말다툼 빈도로 측정을 하고요. 스마트폰 게임 중독 정도는 여기 게임 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렇지. 유대 정도 너무 추상적이야. 스마트폰 게임 중독 정도 이것도 추상적이야.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수집하기로 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고 질문지법을 통해서 하기로 하였다. 뭔가 연구 계획 짰네. 또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나와 있네. 이해 다음에 얘기했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부모와 유대가 약할수록 스마트폰 게임 중독 정도가 높을 것이다. 얘가 독립변인이고 유대 정도가 얘가 종속변인이네요. 가설을 설정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먼저고 가설이 두 번째지, 그치? 그러니까 다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계획자겠지. 질문지법으로 해야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해야지. 그래서 나가 그 다음이 되는 거죠. 다음에 유대가 약한 초등학교 자녀일수록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거 제일 마지막이네요, 그쵸?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주일간 부모와 자녀 간의 평균 대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한 다음에, 한 다음에 분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하고 분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자료 수집 및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주제 선정하고, 가설 세우고, 연구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예.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 모집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수집했어. 수집했고 그다음에 분석했다라고 돼 있어. 자료 수집하고 분석할 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면? 그렇지. 안 된다.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순서는 가, 다나,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에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저랑 같이 풀고 7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이제 갑, 을 두 사람이 나와요.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하고 문해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어떤 지역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서 학업 성취도하고 문해력 수준을 측정을 했대요. 이 자료에서 문해력을 기준으로 상위 100A 집단 그리고 하위 102 집단으로 구분해서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보니까 B 집단 하위인 애들이 A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해력하고 갑부터 이렇게 해볼게. 갑에 이렇게 써보면 문해력하고 학업 성취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건가 봐. 그래서 문해력 수준을 여기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는 거야. A 집단이 문해력이 높은 100명이죠. 여기는 문해력이 낮은 하위 100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질문지법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학업 성취도 얘는 높고 얘는 낮더라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본 겁니다. 됐죠. 그랬더니 이제 을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을의 얘기입니다. 을. 독서 프로그램이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했대요. 자, 이제 을을 보겠습니다. 을은 이제 뭐냐면 독서 프로그램이 문해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독서 프로그램이 뭐가 되지? 얘가 독립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해력이 종속변인이 되겠지. 그래서 그는 갑과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갑의 연구에서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판별되는 여기 B집단, 여기 B집단. B집단. 몇 명이었냐면 100명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낮은 거 100명, 낮은 것으로 판명된 100명이 있었어요. 이 집단을 CD 두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CD 집단과 D 집단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50명, 50명 됐나 보다. 그래서 C 집단에게만 4주간 독서 프로그램 얘 한 거야. 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실험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 독서 프로그램 처치했으니까. 그리고 얘네는요? 통제 집단이 되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위에 거는 바로 뭐가 되죠? 그렇지. 질문지법 한 것이고 여기 질문지를 통해. 얘네는요?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문해력 수준을 갑이 활용한 측정 도구로 문해력 수준을 측정한 결과 이제 여기서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기억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기억, 문해력 수준, 문해력 측정. 측정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리을 문해력을 측정했습니다. 리을 문해력을 측정. 이렇게 측정했어요. 그 결과 C집단의 문해력 수준은 유의미하게 얘네는 여기 프로그램 한 애들은 얘네 높아졌어. 그런데 얘는 차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는 거네.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이후 을은 D집단에게만 독서 프로그램을 4주간 다시 얘네도 적용해 봤어. 그랬더니 문해력 수준이 얘도 높아졌어. 최종적으로 둘이 같았어. 그러니까 얘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서 볼게요. 갑의 연구에서 이거 항상 물어보잖아. 자, 가봐. 여기 보면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 주제나 이런 데서 얘가 모집단이죠. 그렇죠? 얘가 모집단이 되고 이 200명이 뭐가 돼요? 표본이 되는 거지. 그렇지? 딱 가서 보면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고등학생입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야. 그래서 틀린 것이 되고요. 두 번째, 기억은 기억 여기서 기억 문해력을 얘네 이렇게 해서 측정해봤어. 문해력을 측정했죠. 얘네들의 여기 학업 성취도를 측정한 것처럼 보이겠다. 여기 보면 얘네들의 문해력 수준을 측정해서 높은 애, 낮은 애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 와서는 B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B 집단 모두 문해력을 사전에 측정해서 둘이 낮은 것으로 동일하게 맞춰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지. 실험 처치하기 전에, 독서 프로그램 처치하기 전에 종속 변이를 먼저 검사해서

0: 비슷하게 맞춰준다고 했잖아. 이게 정성변인 사전검사였잖아. 근데 얘가 할 필요 없이 여기서 한걸 그대로 이용해 와서 아, B집단 낮은 애들로 똑같이 맞춰줬죠. 그렇지. 사전검사로 활용됐다. 맞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지. 니은에 보시면 문해력과 학업성취도는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니지. 문해력이 높은 애들이 학업성취 높았잖아. 그렇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은 의뢰 연구에서 실험 처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 리을이 뭐냐면 문해력 아니지. 종속변인 사후 검사를 한 겁니다. 실험 처치는 독서 프로그램 실시하고 이게 실험 처치야. 그러니까 틀렸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미음은 이 디귿을 디귿 여기 독서 프로그램 효과가 있을 것이야를 그렇지 증명하고 있는 거지. 얘네 시켰더니 올라갔어. 안 했던 애들 다시 시켜봤더니 또 올라갔어. 효과 있네라고 하는 걸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쭉 우리 문제들까지 해서 1단원 전반적으로 쭉 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 거의 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강부터 4강까지 내용들 자료를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서 복습 면밀하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세포흡과 발효의 두 번째 시간을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포흡의 과정을 쭉 정리를 했잖아요. 그때 관련된 실험이 하나가 나오고 세포흡 저해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발효라는 것이요. 산소흡과의 어떤 차이가 있고 발효의 종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출제 시그널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시그널은 바로 세포호흡 저해제입니다. 세포호흡 저해제 처리 전후에 산소 소모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ATP의 합성량 비교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꼭 나오는 주제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효이죠. 알코올 발효하고 젖산 발효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플러스 산소호흡과 발효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이번 시간에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개념 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화학 삼투와 ATP 합성, 세포흡 저해제를 개념 첫 번째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때 전자의 전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학 삼투를 통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제 실험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미토콘드리아를 어떤 수용액에다가 넣어놨냐면 pH 8인 수용액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충분히 담가놓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pH 8이 미토콘드리아 기질까지 pH 8로 이제 세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미토콘드리아를 꺼내가지고 pH 4인 수용액으로 넘겨줬어요. 자, 옮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ADP하고 무기인산을 넣어줬더니 여기에서 ATP의 합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ATP의 합성이 되었다. 어찌된 일일까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막사이 공간하고 기질의 pH가 달라졌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넣어놨던 데가 어디예요? pH 8인 것이죠. 자, 그러면 pH 8인 데다가 넣어놓으면 원래 기질하고 막사이 공간까지 모두 pH 8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pH 4로 넘어가게 되면 바깥쪽부터 pH가 변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질 말고 막사이 공간이 pH 4로 되면서 이 pH 4라는 것은 H 플러스의 농도가 기질에 비해서 더 높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얘는 pH 8이라는 의미고 의미가 H 플러스의 농도가 이제 더 막사이 공간보다 낮다라는 것이니까

때들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막사의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확산이 일어날 수 있죠. 어디를 통해서 확산이 일어날 거냐면 ATP 합성 요소를 통해 가지고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ATP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를 한번 그려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그렸습니다. 그럼 내막에 이렇게 기질 쪽으로 ATP 합성 효소의 그 활성 부위가 향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 막사의 공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막공이라고 선생님 쓸게요. 그 다음에 피시된 기질이 여기란 말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의 H 플러스의 농도가 어디가 더 높을 때, 막사의 공간에 H 플러스의 농도가 더 높고, 기질의 H 플러스 농도가 낮을 때, 이렇게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H 플러스가 촉진 확산 될수 있고 그때 ATP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반대로 가볼게요. pH 4인 용액에 충분히 담궈 놨다가 8로 옮겼어. 그럼 ATP 합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ATP 합성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얘네 이 ATP 합성 요소의 그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반대로 H 플러스의 농도가 낮아지고 여기가 높아지게 된다면 이쪽 방향으로, 기질 방향 쪽으로 확산이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ATP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여기하고 여기, 이 숫자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요 화학삼투와 ATP의 합성 과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포호흡 저해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호흡 저해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포호흡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요. 세포호흡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ATP를 만들어내는 거.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저해한다라는 것이니까 이 세포호흡 저해제는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ATP 합성을 방해하는 물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가나다라로 비교를 해놨단 말이에요. 가와 나는요 어떤 부위 전자전달계의 어떤 부위를 방해하느냐라는 거지만 어쨌든 전자전달계에서 전자의 이동을 차단하는 물질이 가와 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다라는 물질은 H 플러스가 이제 새어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이 물질이 작용을 해가지고 H 플러스가 새어나가게끔 해주는 물질이 바로 다입니다. 그 다음에 라라는 물질은 요게 ATP 합성 요소에 작용을 해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H 플러스가 촉진 확산된다라는 거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거를 막아버리는 물질이 라예요. 그러면 여기 결국에 이 가나, 다라는 모두 세포호흡을 저해하는 물질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 모두 ATP의 합성은 어떻게 될까요? 저해가 되겠죠. ATP의 합성은 저해되게 하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얘도 물어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전자 전달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산소의 소모량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 이동을 차단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전자의 전달이 제대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산소라는 것은 무엇이었어? 이 전자전달계에서 최종 수용체였단 말이야. 전자의 최종 수용체인데 이 전자전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산소의 소모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라부터 보도록 할게요. ATP 합성 요소를 통한 H플러스의 이동이 차단이 되게 된다면 이쪽으로 얘네들 H플러스가 촉진 확산이 안 돼. 그럼 여기가 계속 H플러스가 높은 상태의 막사이 공간은 기질은 낮은 상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농도 길이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얘네를 차단하게 된다면 농도 기울기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전자 전달이 잘안 일어나겠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O2의 소모량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다가 이제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 다는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작용해서 수소 이온을 새어 나가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 내막에 구멍을 뚫어준 효과하고 비슷한 거예요. 실컷 내가 이 H플러스를 능동수송해가지고 막사이 공간에 H플러스를 많게, 농도를 높게 해놨는데 얘네들이 이쪽으로 촉진 확산돼야 될 애들이 그냥 여기 그 물질을 통해가지고 새어나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 촉진 확산이 제대로 안 일어나니까 ATP 합성 요소에 의한 ATP 합성은 저해가 되겠죠. 맞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ATP를 제대로 못 만드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서는 계속해서 전자전달계를 돌리면서 오히려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겠죠. 그치? 그래서 전자전달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O2의 소모량도 이에 따라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 ATP 합성이 저해되는 물질들인데 이 세 가지가 결국에 O2 소모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래프 문제도 쌤이 플러스 보기로 준비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 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예요, 여러분들. 발효. 자, 우선 발효라는 것은 산소가 없을 때 중간 산물을 만들어내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산소가 있을 때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그래가지고 포도당을 분해해서 피루부산까지 해당 과정을 거쳐서 산소가 있게 된다면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피루부산의 산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아세틸코에이가 옥살 아세트산과 만나가지고 TCA 회로를 돌린다.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가지고 다량의 ATP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최대 몇 개의 ATP를 만들어내냐면 최대 32 ATP를 만들어냈었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산소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산소가 없더라도 ATP를 만들어야 생명활동에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가 없을 때는 발효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발효의 종류는 중간산물로 젖산을 만드느냐 에탄올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젖산 발효, 에탄올 발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발효라는 것은 산소가 없을 때잖아요. 산소가 없든 있든 산소의 유무에 상관없이 뭐는 일어난다? 해당 과정은 일어난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효의 종류를 배우고 그 과정을 배우게 되면 발효의 이의 그러니까 발효를 왜 꼭 해야 되느냐 라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발효의 종류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발효는 어떤 거를 확실하게 외워두면 쉽게 해결할 수 있냐면 물질의 화학식이요. 선생님 저 화학에 좀 약한데요. 이런 친구들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에 나오는 물질이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숙하게 들어봤었던 물질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효의 종류 첫 번째 알코올 발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코올 발효는 중간산물로 알코올을 만드는 발효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포도당이에요. 자, 포도당 C6H12O6 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과정 거쳤을 때 생성되는 물질 두 가지가 있었어요. NADH, ATP. 그 다음에 포도당 한 분자당 각각 두 개씩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러한 피루부산이 산소가 없을 때 이제 그 알코올 발효를 하는 생물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생물이 누구예요? 효모예요. 효모가 대표적으로 알코올을 발효를 하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애들 되고 얘네들은 이제 산소가 없으면 이 피루부산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탄소수를 보면 하나, 둘, 두 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이탄소 화합물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3탄소 화합물이 2탄소 화합물 됐으니까 똑같이 TCA 회로에서 한 것처럼 탄소수가 줄어드니까 뭐가 방출된다? CO2가 방출된다. 그럼 두 개의 피루부산이 두 개의 아세트 알데하이드 될 때는 두 개의 CO2가 이렇게 생성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한다면 탈탄산 반응이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에탄올이 이제 알코올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탄올까지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이 과정 중에 이제 무엇이 사용되게 되냐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놨었던 NADH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 NADH가 NAD+로 산화돼요. 즉, H를 잃어버리니까 수소를 잃으면 우리 뭐라고 하죠? 산화라고 하죠. NADH는 산화가 되는 것이고 산화하고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수소와 전자를 받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바로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전자의 최종 수용체 되면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뭐가 된다라고 표현을

수 있는 거예요. 환원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환원돼가지고 에탄올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쌤, 지금 보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쌤이랑 한번 화학식을 같이 써보면 정말 마법처럼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가 연습장 하나, 뭐 이제 버리는 이면지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한장 꺼내놓고 쌤이랑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당 C6H12O6이다라는 거. 이거는 6126 외워주세요. 알겠죠? 이게 포도당이다라는 거고. 쌤이 이제 강의를 할때 웬만해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식은 외워두면 발효는 그냥 너무 쉽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자, 포도당이야. 자, 그러면 이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쪼개진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피로부산은 삼탄당이야라는 거 정도까지만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로부산 함께 외울 겁니다. 피로부산은 343 이거예요. 자, 그러면 6탄당짜리가 3탄당짜리로 쪼개지니까 두 개의 피로부산이 생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해당 과정이라고 불렀고. 자, 이때 봐봐 여러분들. ATP가 두개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리고 NADH가 두개 생성이 된다. 뭐 사실 여기에는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쓸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주로 생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수소 개수 맞춰봐요, 여러분들. 자, 여기 12개잖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 4개잖아요. 그러면 4, 2, 8. 그러면 이제 4개는 어디 간 거야? 여기 NADH가 이제 가져가게 된 거지. 그치? 아, 그래서 수소 개수를 맞추면 이 NADH가 나온다는 거 쉽게 알수 있는데, 우리가 산소업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굳이 뭐 화학식 안 해도 될것 같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알코올 발효까지 가니까 한번 봐보면 이 피로부산이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전환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화학식은요, 아세트가 CH3, 그 다음에 그 알데하이드가 CHO예요. 아세트알데하이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두 분자 똑같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인데, 자, 이때 탄소수를 비교해 볼게요. 3탄당이고 탄소수 1, 1 합치면 2죠. 그러면 탄소 하나가 부족해. 어디로 나왔겠어? 탈탄산 반응을 통해서 CO2로 이렇게 방출이 됐겠죠. 아, 그래서 CO2가 여기 과정에서 생겨난다. 피로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될 때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지? 좋아. 자, 그러면 이때 두 분자가 반응했으니까 두 개의 CO2가 생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어디까지 쪼개져야 되냐면, 어디까지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에탄올까지. 그래서 C2H5OH 쪼개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에탄올로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에탄올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예요. 자, 그러면 화학식 비교해 봐. 자, 지금 변한 게 없어. 변한 게 C2. 탄소는 변한 거 없죠? O, 산소도 변한 거 없어요. 근데 H만 3, 1에서 4였는데 여기 O, 1로 6이에요. 아, 두 개. 두 개가 늘어났구나. 그럼 누군가가 수소를 전달해줬다는 거예요. 수소를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애, 누굴 만들어놨냐면 요 NADH를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요 NADH가 여기에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자, 여기서 여기에다가 이 ATP 쓰고 여기에다가 이 NADH 이렇게 쓰게 된다면 요 NADH의 H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고 얘네들이 NAD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 줬으니까 개수 딱 들어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이그 알코올 발효의 전체 반응식을 봤을 때 ATPA가 만들어진 개수는 몇 개예요?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요두개 ATP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ATP를 만드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왜이 밑에 굳이 에탄올까지 만드느냐? 즉, 이 발효의 과정은 왜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해당 과정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NAD 플러스가 필요하다. 그렇지? 얘는 조효소기 때문에 계속 사용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재공급해주기 위해서 요 중간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NADH는 산화된 겁니까? 환원된 겁니까? NADH는 NAD 플러스가 될때 수소 전자를 잃어요. 수소 전자를 잃는 걸 우린 뭐라 부른다? 산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산화가 일어날 때는
환원이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수술을 받아주는 애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아스테알데아.

수소 받아서 뭐 됐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환원되었다라고 되니까 여기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났다면 여기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가 사용되니까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알코올 발효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알코올 발효는 어디에 쓰입니까라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알코올 발효 당연히 알코올 만들 때 쓰겠죠. 그래서 술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를 이용해 가지고 CO2를 이용해 가지고 빵을 부풀릴 때 씁니다. 그래서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 발효고, 이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그 생명체는 효모이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발효는 젖산 발효예요. 자, 젖산 발효는 이제 효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고 젖산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인데, 자, 얘도 똑같아요. 자, 이제 과정을 한번 쌤이랑 바로 써볼게요. 이 화학식은 조금 이따가 쓰고, 자, 얘는 마찬가지로 해당 과정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까지는 쌤이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과정이 이렇게 일어났다. 자, 그러면 포도당이 두 개의 피루브산으로 쪼개졌어. 그러면 젖산균 같은 경우에는 젖산을 중간 생성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간까지밖에 쪼개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 분해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산소홉은 그 포도당을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물까지 다 쪼개니까 완전 분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루브산에서 젖산을 만들면 얘는 끝이에요. 자, 그러면 젖산의 화학식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 진짜 쉬워요. 포도당의 딱반이야. 딱반. 딱반 해봐. 그러면은 3, 6, 3. 이거 아니야? 그치? 62, 6. 이거 하나 외우고 젖산은 포도당의 반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얘도 두 개의 피루브산 반응하니까 두 개의 젖산이 만들어진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화학식만 비교해보면 끝이 나겠다. 화학식을 비교하려고 보니까 얘 3탄당, 3탄당 탄소수 변화 없네? 그러면 젖산 발효에서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죠. 탄소수 변화 없으니까. 그리고 수소수를 보니까 얘 4개인데 얘 6개로 늘어났어요. 아, 수소 누가 주겠다. 여기 해당 과정에서 만들었던 NADH가 수소를 주고 NAD 플러스가 된다. 결국에 요 젖산을 만드는 이유도, 발효의 의의는 무엇이냐? NAD 플러스를 해당 과정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끔 재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금 가로로 써가지고 화학식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게 끝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젖산 발효도 만들어지는 ATP의 개수는 eAT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젖산 발효는 젖산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발효시킬 때, 그 다음에 요구르트, 그 다음에 뭐, 치즈,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근육에서도 이 젖산 발효가 일어나요. 이제 우리 그 산소가 부족할 때 근육세포에서 젖산을 만들게 되면서 이 젖산 발효가 일어나면서 ATP를 추가적으로 생성해 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젖산 발효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산소가 한번 쭉 표로 한 판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산소호흡하고 발효의 장소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산소호흡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해당 과정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세포질에서도 진행이 되고, 피루브산부터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썼었고,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는 둘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포질. 탈탄산 반응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산소호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CO2가 생성되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일어나고, 그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피루브산의 산화 그리고 TCA 회로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알코올 발효는 탈탄산 반응 일어나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될때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고, 젖산 발효는 탈탄산 반응이 안 일어나. 그래서 젖산 발효가 안 일어나니까 비교로 잘 나오는 주제이고, 탈수소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탈수소 반응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과정에서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피루브산 산화 TCA 회로 다 일어나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탄소 흡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알코올 발효도 일어나고요. 젖산 발효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해당 과정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해당 과정이 다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기질 수준 인산화는 다 일어나는 것이고, 산소 흡은 거기에다가 TCA 회로까지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ATP를 생성한다라는 것이고, 산화적 인산화 같은 경우에는 산소 호흡에서만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알코올 발효하고 젖산 발효에서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종 전자 수용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 산소 호흡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전자 수용체 뭐였어요? O2. 얘가 전자를 받아서 이제 주변의 수소와 합쳐서 물 분자를 생성을 했던 것이고요.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였다. 그리고 쌤이 이제 젖산 발효는 최종 전자 수용체를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 최종 전자 수용체 뭐겠어요? 아까 그 마지막에 젖산으로 변하기 전에 바로 전물질이 뭐였어? 피루부산이었지. 그래서 피루부산이 바로 최종 전자 수용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 한 분자당 ATP 합성량은요, 산소 흡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다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량이 최대 32 ATP 정도를 만드는 정도 이거고, 얘네들은 소량이죠. 둘다 소량인데 2ATP를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소량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 산소흡하고 발효의 비교까지 쭉 함께 살펴봤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를 통해서 어떠한 빈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 픽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수능 특강 48쪽에 9번 문제 함께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게딱 보여요. 화학 3투에 의한 ATP 합성,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본 것이죠. 화학 3투에 의한 인산화를 증명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은 다에서 ATP 합성 요소에 의해 ATP가 합성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때 기억하고 니은이 미토콘드리아 기질과 막 사이 공간 중에 하나이고, 요 A와 B라는 숫자가 5와 8 중에 하나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여기가 힌트 아니에요? 이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공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다양한 힌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ATP가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ATP 합성 요소를 통해 H+의 확산 방향이 나온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그림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전자 전달계가 나오면서 능동수송되는 방향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H+의 능동수송과는 상관없이 pH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화학 삼투 H+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본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공간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ATP 합성 요소가 있고 ATP가 만들어지는 쪽이 기질이라고 했어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다. 그러면 기억은 막공, 막사이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찾아낼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실험 과정을 보니까 세포에서 분리한 미토콘드리아를 pH 얼마인 용액에 충분히 담가 놓았다가 어디로 옮겼을 때 ATP가 합성됩니까라는 거잖아요. 봐봐, 얘네들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요렇게 촉진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촉진확산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여기에 H+의 농도가 높다라는 것이고, 기질 쪽에 H+ 농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H+의 농도가 낮다라는 건 pH는 반대니까 pH가 높은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pH가 높았는데 얘네들을 pH가 낮은 용액에다가 넣었더니 바깥쪽에 있는 막사이 공간부터 pH가 낮아지게 되었다. H+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5하고 8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5, 얘가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8에다가 담가 놨다가 5로 옮겨야지만 이렇게 ATP 합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보기 기억에서 A는 8이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기억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 기억은 막사이 공간이네요. 틀렸고, 수소 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동하는 방식 물어봤습니다. 합성 요소를 통해서는 촉진확산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다. X 해주시면, 기억만 정답으로 해서 답은 기억만 정답으로 해주면 되겠고,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다에서 합성된 ATP는, 자, 여기 다에서 ATP가 합성됐는데,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를 통해 생성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치? 얘네가 지금 실험 자체가 화학 삼투를 통해서 ATP가 만들어지느냐를 본 실험이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기출 표현이었어요, 여러분들. 넘어가서 빈출픽 두 번째 가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 것처럼 막사이 공간이랑 기질이 어디냐라는 거를 먼저 골라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개념을 봤었던 세포 저해제 종류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먼저 그림이 전자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 전달계를 통한 H+의 이동을 나타냈어요. 아, 그러면 이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H+에 무엇이 일어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해야 되죠? 능동수송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맞지? 자, H+의 능동수송이니까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즉, 이 B쪽이 H+의 농도가 낮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A쪽이 H+의 농도가 높은 상태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질하고 막사이 공간을 가려내기 좀 어려울 때 무엇을 떠올리냐면 ATP는 기질 쪽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내세요. 그러면 전자전달계의 H+ 능동수송은 ATP 합성 요소와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ATP가 만들어질 것이고 ATP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촉진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치? 아, 그러면 B가 ATP가 만들어지는 기질 쪽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는 막공, 막사이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히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세포흡의 저해제의 종류를 보니까 기억은 전자전달계에서 전자의 흐름을 억제해준대요. 전자 흐름을 억제해주는 애들. 그 다음에 니은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인지질을 통해 H+ 수소이온을 세어나가게 하는 물질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A는 막사이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다음에 니은 세포흡에서 소비된 산소의 양은 기억을 처리하기 전이 기억을 처리한 후보다 많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세포흡에서 소비된 산소의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흐름을 억제하는 애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 흐름을 통해 가지고 H+를 능동수송하는 건데 이거를 찾아나게 된다면 이 H+의 능동수송이 제대로 안 될 것이고 ATP 합성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자의 흐름이 차단되게 된다면 전자 전달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전자의 이동이 잘 안 일어나니까 최종 그 수용체인,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의 소모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을 처리하기 전이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디귿 A의 pH분의 니은의 B의 pH는 니은을 처리하기 전이 처리한 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어를 한번 봐요. 니은을 처리하기 전이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전에는 이 물질 들어오기 전에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일 때 A의 pH 어때? H+ 농도 높으니까 얘는 낮아. B는 H+ 농도 낮으니까 분자는 커.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전체 값은 크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니은을 처리하기 전이 처리한 후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플러스 보기와 함께 아예 그래프를 준비해봤어요.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옆에 기억하고 니은 중에 쌤이 기억만 여기를 조금 바꿔봤어요. 기억만 ATP 합성 요소를 통한 H+의 이동을 차단한다. 아까는 전자의 이동을 차단하는 물질이었는데 이번에는 ATP 합성 요소를 이제 H+가 못 가게 차단하는 물질로 바꿔줬어.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은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X하고 Y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산소의 소비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X하고 Y가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인데 이 O2의 소비 속도가 줄어드는 애가 무엇을 처리했을 때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새어나가게 하는 물질은 O2의 소모량이 오히려 빨라진다라고 했었지. 왜냐면 그 실컷 H+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ATP 합성 요소가 아닌 다른 부위로 새어나가 버리니까 농도 기울기를 더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농도 기울기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전자전달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의 소모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반면 ATP 합성 요소를 통한 그
수소 이온의 이동을 차단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농도 기울기가 이미 잘 형성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전자 전달이 제대로 안 일어날 것이고 산소의 소모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O2 소비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요 기역이라는 물질을 처리했을 때고 O2의 소비 속도가 늘어나는 건 소모량이 많을 때일 테니까 니은이 Y이다. 이렇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자, 이러한 O2의 소모량이나 소비 속도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리을 한번 볼게요. X는 기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pH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가 막사이 공간에서보다 높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구간 1이에요. 자, 그러면 구간 1 같은 경우에는 X를 처리한 후니까 얘는 어때요? 지금 그 ATP 합성요소를 통한 H+의 이동이 차단된 상태. 그러면 아까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 이 아래쪽이라고 하고 막사이 공간이 위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H+의 농도가 높은 상태, 그 다음에 여기에 H+의 농도가 낮은 상태였어. 맞지? 그러면 구간원은 이걸 처리한 후잖아. 그러면 이 농도 기울기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pH는 기질이 높은 상태고 얘는 낮은 상태일 때니까 기질에서가 라고 물어봤어. 기질에서가 pH는 높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에서 NADH가 산화되는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전자를 방출하는 그 속도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전자전달계가 더 많이 빠르게 돌아가느냐라고 한다면 쌤이 니은을 처리했을 때였어요. 그치? 그러면 구간 2에서가 빠른 거죠. 근데 구간 1에서가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산소 소비 속도가 느린 애들이 전자전달계의 속도도 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ADH의 산화 속도도 산소 소비 속도가 느릴 때 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 봤고요. 이제 발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발효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발효에서 그림은 산소와 포도당이 모두 포함된 배양액에 효모를 넣고 밀폐한 후에 시간에 따른 배양액 내 포도당과 에탄올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에 따라서 포도당의 농도는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의 농도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상승하고 있어요. 즉 산소 호흡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에탄올 발효가 일어나는 그 그림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구간 1에서는 산소 호흡이 일어난다 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구간 2에서는 발효가 일어나는데 에탄올이 생성되는 것이니까 에탄올 발효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기를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보기 기억에서 구간인 1과 2에서 모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탈탄산 반응이라는 것은 CO2가 생성되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산소호흡이 일어날 때 TCA 회로 피로부산의 산화 이때 그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에탄올 발효일 때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질 때 피로부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질 때 얘네들을 CO2가 생성된다라고 했으니까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거지요. 다음에 니은 구간 2에서 에탄올 발효가 일어날 때 NAD 플러스의 환원이 일어나느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치? 자, NAD 플러스의 환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NAD 플러스가 NADH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려면 얘는 두 개의 수소와 두 개의 전자가 된다라는 거잖아. 여기 뭐 H 플러스 생략됐지만 그러면 수소를 얻고 전자를 얻으니까 얘는 환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결국에 NADH 생성이 일어난다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에탄올 발효에서는 NADH 생성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알코올 발효에서. 알코올 발효라고 쓸게요. 알코올 발효에서는 NADH 생성이 어디서 일어났냐? 해당 과정에서 일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맞다. 해당 과정이 일어난다.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ATP의 분자 수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단위 시간당 ATP의 분자 수가 산소에서는 최대 32ATP 만들어지지만 구간 2에서는 2ATP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얘는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 플러스 보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간 1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소 호흡이니까
산화적 인산화가 그 호, 세포 단계에 해당되는

적당히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다음 구간 1과 2에서 모두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난다. 기질 수준 인산화하면 우리는 해당 과정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원이든 투든 해당 과정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우선 맞다라고 골라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한다면, 구간 1에서는 해당 과정도 일어났지만, TCA 회로 일어나니까 두 단계가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다음 비읍.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에탄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즉, 알코올 발효되는 과정에서 두 분자의 CO2가 생성된다. 라는 거예요. 자, 얘가 6탄당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에탄올. 쌤이 화학식 외우면 좋다 그랬어. C2H5OH. 2탄당이잖아. 그러면 얘가 두 분자가 될 때, 6이 4. 4개의 탄소로 줄어든 거니까, 얘는 2개가 나갔겠죠. 2개의 CO2가 생성된다. 이렇게 골라내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모두 동그라미였다라는 것이고, 다음 빈출픽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가는 물질 대사 1, 2, 3에서 특징 기역 리엔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역 리엔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1, 2, 3이, 로마 숫자 1, 2, 3이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산소 호흡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형은 특징을 보고서는 어떠한 물질 대사인지 써보는 거지. 앞 글자만 한번 써볼게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바로 산소 호흡이랑 그리고 알코올 발효죠. 젖산 발효는 탄산 반응, 탄소 CO2 생성이 안 일어납니다.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는 건 산소 호흡,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건 산소 호흡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산소 호흡은 특징 기역 리엔디귿을 모두 가져야 돼요. 근데 물질 대사 1, 2는 특징이 하나씩은 없으니까 3번이 여기 기역 리엔디귿에 모두 동그라미 되면서 산소 호흡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특징 중에서 요세 가지 물질 대사가 모두 포함된 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역에도 X, 니은에도 X 하나씩은 있으니까 디귿이 모두 동그라미가 되면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라는,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특징은 디귿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동그라미 두 개, 즉 특징 두 개를 갖는 물질 대사가 나왔어요. 젖산 발효는 하나밖에 안 갖고 알코올 발효는 두개 가지니까 1이 알코올 발효다라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알코올 발효가 갖지 않는 특징, 여기 알코올 R이라고 안써 있는 요 특징이 니은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니은, 나머지 하나인 기역이 탈탄산 반응, 그 다음에 2가 젖산 발효, 이렇게 해서 골라낼 수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여기 물음표도 X 돼야겠네요. 자, 보기 기억 가볼게요. 1은 젖산 발효이다라고 했는데 알코올 발효고요. 니은은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 맞죠?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생성되는 ATP의 분자수, 2에서는 젖산 발효니까 EATP, 그 다음에 3은 산화적 인산화니까 최대 32ATP. 그러니까 32ATP니까 당연히 EATP가 적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환원된다라고 했어요. 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 알코올 발효에서 전자의 최종 소용체니까 환원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가 1이 맞고 요 문장 표현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의 근육 세포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산소가 부족할 때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 2번이 젖산 발효였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한 분자당 탄소수는 젖산보다 에탄올이 많대요. 이러한 탄소수 비교 잘 물어본다라고 그랬죠? 자, 젖산, 에탄올. 그다음에 얘네들은 수소수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발효 같은 경우에는 우선 탄소수 비교해 보면 젖산 같은 경우에는 3탄소 화합물, 그다음에 에탄올은 2탄소 화합물. 그러니까 젖산보다 에탄올이 많다. 틀린 거죠.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수소수를 비교해라라고 한다면 젖산은 쌤이 포도당의 딱반이니까 3, 6, 3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에탄올은 C2H5OH니까 얘 6개, 얘 6개로 그 수소수는 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수소수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게 발효 파트입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빈출픽 5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 근육세포에 있어 일어나는 산소흡과 젖산 발효에서의 물질 과정 1, 2, 3을 나타낸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이 젖산, 포도당, 피루부산, 아스킬코에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기억, 제일 먼저 시작점이 기억이잖아요. 얘는 포도당이겠죠, 여러분들. 포도당이 먼저 피루부산으로 쪼개져야 돼. 피루부산으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고, 산소가 없을 때 젖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을 때 피루부산의 산화가 일어나면서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에서 1에서 화학삼투에 의한 인산화가 일어난다. 화학삼투에 의한 인산화.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 뒤에 과정까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1은 해당 과정이니까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해야 되죠. 이게 틀렸네. 2와 3에서 모두 NADH가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피루부산이 젖산이 될때 NADH가 생성된다. 맞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젖산 발효에서 NADH가 생성된다라고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NADH는 요 피루부산이 될때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NADH, 만들어진 NADH가 NAD 플러스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 피루부산에서 젖산이 될때 쓰여요. 그치? 그러니까, 2에서는 NADH가 생성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틀렸고, 여기 3에서는, 피루부산이 3탄당이고, 얘 2탄당이니까 CO2 나오고, CO2 나올 때 NADH 같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NADH가 3에서는 생성되지만 2에서는 생성 안 돼요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한 분자당 기억의 탄소수, 포도당이니까 6탄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6개의 탄소, 니은은 젖산이니까 포도당의 딱 반, 3개, 디귿은 그 피루부산이니까 3탄소화합물, 3개, 6분의 3 플러스 3이니까 1, 맞네요. 이렇게 골라주면 될 것이고, 플러스 보기로 가서 리을, 1에는 ATP를 소모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에 ATP를 소모하는 단계 있나요? 해당 과정이니까 ATP를 소모하고 에너지를 ATP를 만들어내죠. 2개 쓰고 4개 생성했어. 그래서 2개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했는데 소모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게 해줘야 돼요. 알죠? 해당 과정을 물어본 거고. 2와 3에서 모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에서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요. 탄소수 줄어드니까. 하지만 젖산은 363이었어. 탄소수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탈탄산 반응이 2에서는 안 일어난다. X. 그래서 젖산 발효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정말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출픽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근육세포에서 물질 전환 과정을 이렇게 표에 나타냈고요. 나는 과정 ABC에서 생성되는 물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분자수를 이렇게 표로 나타냈어요. 뭔가 어려워 보인다. 그쵸? 자, 이런 거할때 이제 좀 쉽게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는 거 팁을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빈출픽으로 가져왔는데. 자, 우선 피루부산이 젖산이 된다라는 것은 3탄당이 3탄당 되는 것이고, 포도당은 6탄당, 과당도 6탄당, 시트르산은 6탄당인데 옥살아세트산은 4탄당 요거예요. 그치? 그러면 시트르산이 옥살아세트산 되는 과정에서 이제 TCA 회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때 CO2 나오고, CO2 나올 때 NADH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FADH2도 생성된다. 플러스 무엇까지 생성돼요, 여러분들? ATP까지도 생성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물질을 다 썼어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CO2하고 그 다음에 ADP, NAD 플러스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NADH니까 사실 여기에서 나온 쓴 FADH2하고 ATP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번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될때 피루부산이 환원된다. 그치? 그러면 NADH가 수소를 이제 주는 것이고 NAD 플러스가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 과당이 인산될 때는 ATP를 오히려 써. 에너지를 소모해. ATP를 썼으니까 이때 생성되는 건 ADP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자수를 보면서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세 분자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시트르산이 옥살아세트산 될때 탄소수가 2개 줄잖아요?

두 개의 CO2 나온다. 그러면은 NADH의 수는 CO2 개수에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3을 더해줘. 아, 3이니까 이 니은이 NADH, N이라고만 선생님이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A는 과정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오는 거는 이제 무엇이냐? 여기 두 개의 ATP니까 얘두 개의 ADP 나온다. 그래서, 디귿이 ADP 될 것이고, 얘는 과정 2가 된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억하고 리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 과정 1에서 지금 제로로 나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NAD 플러스가 여기서 나오게 될 것이고, 기억이 CO2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A는 3번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번 과정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디귿은 NAD 플러스이다. 리을이 NAD 플러스죠? 틀렸고, 그 다음에 B에는 탈탄산 요소가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포도당이 과당이 인산될 때는 탄소수 안 줄었으니까 탈탄산 요소가 작용한다. 틀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광합성에 대한 내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생민어들, 오늘 생일 만점너가 되기 위한 격차를 만드는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학교 시험에 내가 윤리 여신, 윤리의 신이 되기 위해서 이번 시간도 저랑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제가 윤리 요정이 돼서 요리조리 뛰면서 여러분들 만점 맞게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어떤 주제를 하는지 만점너 세팅 하고 갑니다. 먼저 책상 세팅. 수능 특강 교재는요, 생명과 윤리에서 사회와 윤리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앞파트에서는 사랑과 성 윤리를 클리어할 거고요. 뒷파트에서는 직업과 청렴의 윤리를 클리어하게 될 겁니다. 학교 시험 범위 체크해 봐주세요. 그리고 키리노트 챙겨주시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 세팅 한번 해야죠. 나를 만드는 건 나의 선택이야.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마음을 가질지, 나한테 필요 없는 행동과 감정이라면 과감히 버려보는 거, 그것도 내 선택.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과 감정을 잡도록 해보는 거, 그것도 내 선택. 쉽지는 않겠지만 그 선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잡아보도록 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은 5강 저와 함께 클리어 하시는 건 매우 매우 긍정적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시간 시작해 볼게요. 키리노트 준비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연 설명들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강약 조절해서 열심히 다룰 테니까 초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럼 생명과 윤리 중에서도 사랑과 성윤리 들어가는데요. 이 파트는 학교 수업에서 사랑의 의미로부터 가족관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주제들은 꽤 많이 있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들도 꼼꼼히 챙겨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단, 다른 단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라는 점을 살려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랑과 성윤리를 위해서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기반하여 사랑의 의미나 특징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로 만들어질 때에는 그런 에리 프롬의 입장에 부합하는 관점과 그것을 오진술화하는 관점을 분리해서 공부해 보시면 학교 시험용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타겟을 잘 맞춘 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먼저 에리 프롬이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것이야.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싶어 라는 부분을 접근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에리프롬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치 기술처럼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 전제 1.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보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우리 집 반려견, 반려묘, 혹은 내가 키우고 있는, 혹시 식물을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존재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존재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요구되잖아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아끼는 관계라면. 그러니 첫 번째 항목, 보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 그런 사랑하는 상대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로 할수 있죠. 이때 내가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그 존재를 소유한다 라거나 나의 뜻대로 지배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은 존중입니다. 이러려면 네 번째. 그 상대의 있는 그대로의 특성, 독특한 개성을 알고 깊이 있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 혹은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의 요구에 응답하고 그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리고 내가 받는 것만큼만 너한테 주는 거야. 와 같은 시장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주는 것이야. 또 이때 계산적으로 내가 받아야 너한테도 주지. 딱 그만큼만 나도 할 거야. 라고 접근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으나 중요한 건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준다라는 의미, 희생과 헌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두 항목들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성장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함께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상대에게 주는 활동이라고 본다면 단순히 빠져드는 것또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소유하는 것,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왜 심리적 조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스라이팅 같은 거. 위험하죠. 안 돼요. 또, 자신의 입장이라고 썼는데요.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오진술이에요. 어떻게 가냐면요.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조심스러운 언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내 마음을 너에게 미루어 보아서 너의 입장을 헤아려 줘와 같은 좋은 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류의 단어적인 해석 말고요. 에리 프롬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저 나만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만의 관점에서. 그럼 자칫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걸잘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나만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오해를 하게 되는 것들을 경계하는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온, 에리 프롬에게서 나온 오진술이 함께 포함된 문항을 풀어본다면 이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에리 프롬에게서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구조화시켜서 정리해봤어요. 다음 주제. 이 주제는요, 이제 성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사랑으로부터 성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인간들에게서의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죠. 그걸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족 보존과 관련된 가치로서, 네, 생식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가치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맞아요, 쾌락적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특히나 인간에게서 성의 중요한 가치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인격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의 기본적 세 가지 가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 평가 문항에서 많이 나온 부분은 성과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어떠한 성이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갖느냐라는 질문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답은 부부 간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성. 그러니 우리가 이 사회 제도권 안에서 부부, 혼인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갖게 되고, 이 부부가 이루어졌을 때 부부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러한 성이 정당합니다라고 보는 관점을, 네,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두 사람 간의 자발적인 동의와 서로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있다면 정당한 성으로 인정됩니다. 이때에는 중도주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만약 사랑이 없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 간에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가 있고 서로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윤리 항목이 지켜진다면 정당한 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이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이 이슈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특히 세 번째 관점을 보셨을 때 동의와 합의만 있으면 돼와 같은 문장으로 기술된다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 상대방의 성적 자기 존중권을, 성적인 선택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과 같이 윤리적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 조건을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의 내용과 폭이 좀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 1번 보수주의는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성, 2번 사랑하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성, 3번 자유주의, 자발적 동의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 이세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물어본다거나 꼭 부부 간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니냐와 같은 것들을 물어본다거나 여러 구도로 엮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 사상가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어렵게 물어보는 다른 문제로 진화하지 않는 이상은 이 자체로는 학교 시험에 내기에도 깔끔하고 대신에 여러 구도로 물어볼 수 있는 응용 가능태가 있으므로 잘 챙겨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때 인간의 성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동의와 합의 이야기하면서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성의 문제에 대해서 나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은 나의 결정권이 중요한 것만큼 타인의 결정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인의 결정권도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 성 상품화입니다. 성을 상품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범위들에서 성 상품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 상품화가 부정적이다,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입장은 인간에게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했던 것처럼 인격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가치와 연결되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시킨다는 것은 자칫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면 성 상품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성 상품화에 대한 것도 역시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될 수 있고 혹은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해서 성이 뭐 광고 같은 데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자면 시장의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의 상품화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례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릴 때 얘기할 수 있는 논거를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성 상품화 정리했고요. 다음. 성차별 문제예요. 여기에는 찬반 논거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차별 하면 안 되죠. 남성도 여성도 모두 존중받고 평등하게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아야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성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성 때문에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문제를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차별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 가야 되는 요소이겠죠. 그래서 이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상호 존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이제 뒤에 사상적인 접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대표적인 세 가지 정리해봤어요. 그럼 다음. 가족과 결혼입니다. 첫 번째 성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사랑의 문제가 성의 문제로 이어지고 그 성의 문제가 가족과 결혼의 주제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하셨을 수도 안 하셨을 수도 짧게 하셨을 수도 깊이 하셨을 수도 이건 학교의 수업에 따라 꼭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효율적으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가족과 결혼 윤리에서는 특히나 전통 윤리가 적용이 되는 단원이고요. 그러다 보니 유교 윤리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가족 간의 관계,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부가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 간, 즉, 형제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 논리대로 따져가 보면, 먼저, 부부 간의 관계는 유교에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음양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우주의 만물의 원리를 인간과 인간 사회에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음양론 자체를 자세하게 논하기보다는 가족 윤리에서 음양론을 논했을 때 포인트는 이거예요. 음과 양은 각각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들 간의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역할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 사이에 개념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가정에서의 서로 다른 역할을 설명해 주는 논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상호 보완과 조화를 지향해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2번. 부부 간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부유별. 이 별에서 강조하는 것은 각자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그 차이 간에 상호 보완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부 간에 서로 존경하는 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부부상경, 상경여빈. 이때 경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가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룰 것과 연결됩니다. 그럼 이렇게 부부관계가 형성되면 그들에게서 자녀가 출산될 수 있고 그 자녀들과 부모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부자 관계라고 쓴 거예요. 그럼 부자 관계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과 사랑을 베풀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역시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을 실천할 거예요. 이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자애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효도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부모에게. 그래서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다라고 해서 호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부자 관계에서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 자녀들 사이에서 형제 관계가 발생할 수 있네요. 그럼 형님이 있을 수 있고 아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해 볼게요. 그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동일한 길을 나눠 가진 사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세 글자로 동기간.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길을 나눠 가진 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형님과 아우, 형제자매 관계는 마치 손과 발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족지의. 손과 발처럼 한 몸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그렇다면 2번. 형제자매 관계에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우애 있으면서도 공손하게. 형우제공. 우애 있고 공손하게. 여기에는 형님과 아우가 동일한 길을 나눠 가진 손과 발 같은 사이이고 우애 있어야 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질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형님과 아우니까. 그래서 그 질서와 존중을 토대로 우애 있게 동기간에 사랑해야 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유교에서의 가족 관계에서의 핵심 중에 핵심을 추려봤습니다. 자, 다음. 앞에 성과 윤리적인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성차별에 대한 논의를 했었죠. 자, 성차별의 문제는 극복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극복을 위해서 사상적인 접근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학교 수업에서 성차별의 이슈나 사례 자체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인 대안에 포인트가 맞춰졌다면 아마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 중에서 학교쌤이 강조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먼저 밀부터 여러분들 복습을 같이 해볼게요. 밀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리주의자죠. 공리주의자는 최대 다수의 최대익이라는 결과적인 이익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성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 교육의 기회,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그런 결과적으로도 유용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해. 그래서 여성을 예속하는 것, 차별하고 구속하는 것, 사회 진출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여러 차원으로 옳지 못하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밀은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별받으면 안 되지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사뭇 달랐던 근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밀의 이러한 주장은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더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가해 볼수 있겠죠. 다음, 보부아르입니다. 이젠 현대로 온 거고요. 현대의 프랑스의 실존주의적 여성주의의 관점을 갖고 있는 학자입니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시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자율적인 존재로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선택, 결단을 할수 있는 존재야. 물론,
그것에 대한

져야 하고, 그러한 책임에 대한 또 여러 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한 자유로운 결단과 책임을 강조하는 주체적인 인간을 강조하는 것이 실존주의 입장이에요. 그런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과는 다른 보부아르의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사회에서 남아왔었던 모순들을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자율적인 존재로서, 주체적인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는데 여성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서로 남기면서 여성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사회 제도, 구조, 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 속에서 여성성이라고 강조되어 왔던 것들이 그것이 우리 생물학적이거나 아주 자연적으로 원래 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라지거나 교육받아지거나 만들어지는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도 여성들도 모두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에서 자유를 발휘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보부아르나 배려윤리적인 관점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요. 지금까지 남성중심주의였던 것을 여성중심주의로 대체해야 해. 여성이 더 우월해. 라는 논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 자신의 삶에서 주체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가까워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왜 들었느냐? 이들에게서의 오진술로 잘 쓰이는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문제 풀어보시면 더그 느낌이 정확하게 오실 텐데 저는 핵심을 찔러드렸으니까 팁으로 챙겨두시면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배려윤리라는 세 번째 항목도 보겠습니다. 배려윤리는 미국에서 길리건 나딩스라는 두 여성 교수에 의해서 먼저 길리건 교수님은요, 여성과 남성에게는 도덕적인 판단과 지향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도덕적인 발달을 일으키는데 더 도덕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로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도덕적인 지향점, 판단 기준, 그런 차이 등을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단, 이때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 차별한다거나 혹은 남성 중심주의를 여성 중심주의로 대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뒤를 이은 나딩스라는 학자에게서는 여성들은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성과 남성은 도덕적인 판단과 지향점에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걸 나딩스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여성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감정, 관계 등을 고려한 판단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특정 덕목을 주입해서 그런 도덕적 원칙이나 법칙 자체만으로 판단하게끔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위에서 말한 길리건과 나딩스의 전반적인 논의를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왜 지금까지 강조되었었던 윤리만으로 모든 판단을 설명하는 것이 옳지 못하냐, 여성들의 다른 지향점과 판단 기준도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위에 전제, 차이가 있다고 했죠? 말하자면 남성적인 관점과 윤리에서는 이성, 권리, 의무의 실현을 중시하는 정의 윤리라고 하거든요. 이 정의 윤리를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성적인 관점과 윤리에서는 구체적인 관계, 감정,

유대 책임 배려를 발휘하는 판단과 실천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려 윤리라고 해요. 그럼 이런 서로 다른 성향을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더 성숙한 도덕적 발달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논의를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회와 윤리 파트로 들어갈게요. 대단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중에 먼저 시작하는 것은 직업과 청렴의 윤리입니다. 직업에 대해서요, 우리 고대 사상으로부터 근대의 사상가들의 직업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는데, 먼저 유교의 관점입니다. 와, 우리 반가운 게 유교의 공자, 맹자, 순자를 앞단원에서 열심히 하고 왔죠. 와,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도 직업 윤리에 딱 맞게 핵심을 잘 짚어드릴게요. 유교 윤리, 공자, 맹자, 순자 자체가 동양의 고대 사상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직업, 진로를 논하는 것과 똑같은 층위일 순 없겠죠.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고대 유교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가, 라는 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왜 직업 윤리에 공자, 맹자, 순자가 나오는가에 좀더 가까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에서 포인트를 위에다 적어봤어요. 유교의 직업관이라고 하는 거에서 포인트는 사회적 분업의 원리를 인정한다. 이것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질서를 이룸으로써 이상적인 도덕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 핵심이야.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공자, 맹자, 순자는 각각 어떤 버전으로 설명을 했겠는가로 가보겠습니다. 공자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능성, 도덕적인 가능성, 본질을 설명할 때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과 그것을 외면으로 구현한 예로서 설명했죠. 그래서 인, 내면적 도덕성, 사랑의 정신이었고요. 예는 외면적 사회 규범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숙이 이 아닌 해야 하고 그러한 통치자가 국가를 도덕과 예의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봤어요. 그럼 여기로 가봅시다. 통치자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수양하여 백성들을 도덕과 예의로 이끄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하죠? 맞습니다. 덕치라고 합니다. 키워드예요. 그럼 이렇게 백성들을 도덕과 예의로 이끄는 왕다운 왕, 신하다운 신하, 아버지다운 부모다운 부모, 자녀다운 자녀,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런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각자의 이름, 직분, 충실할 것. 그것에 충실하면서 조화와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가치를 두 글자로 네. 정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자에게서 이 덕치와 정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둔 상태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맹자로 가보겠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이끌어야 하고요. 통치의 근간은 당연 백성입니다. 그런데 도덕과 예의로 통치하는 왕다운 왕이 아닌 힘과 무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를 패도라고 해서요. 비판해요.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된다고요. 힘과 무력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 도덕과 예의로 이끌지 못하고 힘과 무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왕의 성을 바꿀 수 있다. 역성혁명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담긴 것을 맹자의 왕도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맹자의 왕도 정치에서 여러 중요한 요소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는 바로 이 왕다운 왕이라면, 왕도를 실현하는 왕이라면 백성들의 도덕성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기반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고려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한 백성들의 도덕성, 백성들이 항상 지켜야 되는 마음, 그걸 항심, 도덕적인 삶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 항산이 있어야 되며 왕은 그것을 고려해 줄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무항산이면 무항신, 항심이 되므로 왕도를 실현하는 왕은 백성들의 항산을 고려하여 그들이 항심을 잃지 않도록 하소서라는 핵심적인 논의가 이끌어집니다. 단, 선비들은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백성은 그게 안 된다. 그러니 백성을 사랑하는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해 항산을 고려해야 한다.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역할 분배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각자 나라에서 이분부터 해볼게요. 노심자와 노력자를 구분해요. 노심자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예요. 노력자는 몸을 수고롭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내 마음을 수고롭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할수 있고, 노력자는 몸을 수고롭게 함으로써 그런 각자의 역할들에 충실하며 조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인과 소인으로 연결시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럼 제시문에 혹은 선택지에 대인과 소인, 노심자와 노력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각자의 덕과 능력을 헤아려서 역할을 나눈 것,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조화를 이룰 것을 지향하는 관점들의 전제가 되는 이론이라고 볼수 있어요. 노심자와 노력자, 대인과 소인, 역할의 분업, 충실, 조화,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맹자 입장에서는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인의의 덕을 실현하고, 인의예지라는 사덕, 측은수호사양십이지심이라는 사단, 즉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성선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성선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다라는 것도 쌤께서 제시문이나 선지에 넣으실 수 있어요. 다음, 순자로 갑니다.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어가지만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봤죠. 그래서 그 본성의 인위, 즉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키는, 즉 인간의 본성 자체는 이기적인데 만약 인간이 선하게 행동한다면 그건 작위, 인위의 결과라고 하는 본성을 변화시킬 것을 강조하는 화성기위를 설명하고 있죠. 그 본성의 변화가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 1번. 그러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덕 규범이 필요하다. 그게 다름 아니라 예다. 두 번째, 성왕은 그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를 기준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2번, 성왕의 통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훌륭한 왕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백성들을 선으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이기적인 백성들 사이에 다툼과 혼란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에 신경 써야 되느냐? 사회적인 재화를 잘 분배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분배, 각자의 덕과 예의에 따라서 사회적인 재화를 분배하는 기준을 예라고 봤어요. 그래서 순자에게서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역할 구분, 그것에 대한 충실을 이 예치라는 통치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1, 2, 3번과 같은 기준점과 역할을 발휘해 줍니다. 그래서 순자 버전의 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이 직업윤리, 순자에게서는 꼭 나오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맹자에게서는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고 실현시켜주는 통치로서 또 그러한 사회적인 역할로서 설명을 하고, 순자에게서는 본성을 변화시켜 가는 사회적인 역할과 통치로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요큰 차이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때 중요한 부분들을 잘 피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답은 맞추고 오답은 잘 피해 가서 XXX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요. 요때 오답으로 잘 만들어지는 거 하나만 또 팁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팁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통치를 하는 통치자, 군주는 그만큼 덕과 능력에 출중해야 하잖아. 그러니 통치자 혹은 군주는 모든 일에 능통하고 모든 일을 다 해내야 돼. 라는 뉘앙스의 선지가 있으면 조심하세요. 그 훌륭한 통치자 군주도 역시 백성들이 농사한 벼로 밥을 그 누군가가 만들어준 옷으로 의복을 갖추어 입는, 즉, 나 혼자서 농사 지어 밥 지어 먹고 나 혼자서 옷 만들어서 입는, 혼자서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이 분업된 사회적 구조 안에서 각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모든 걸다 해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을 굉장히 수고롭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선지가 나오면 조심해서 잘 보세요. 네. 다음 서양으로 갑니다. 서양에 플라톤이 먼저 나오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영혼 3분설과 사주덕론으로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제가 여기 밑에다가 살짝 메모를 해볼게요. 플라톤은 인간의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머리, 가슴, 배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서 연결된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 영혼을 각각 덕으로 연결시켰을 때, 이성은 지혜로, 기계는 용기로, 욕망은 절제로서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덕이 모두 조화를 이룬 상태를 가장 최상의 상태의 덕으로 보고 그걸 정의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조화를 이루고 구현된 상태, 네 가지의 주요한 덕에 대한 사주덕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차원은요, 한 개인에게서 영혼과 덕에 관련된 설명, 접근이거든요. 이걸 국가 차원으로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국가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용기를 발휘하고 절제를 발휘해야 되는 역할을 가진 계급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통치자는 지혜를 발휘해서 백성들에게 이데아, 그러니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이데아에 기반해서 백성들을 더 바른 길로 이끄는 통치를 해야 되고, 방위자는 용기를 발휘해야 되고,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면서 그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 중에 통치자와 방위자의 경우에는 수호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각자의 덕과 능력에 따라서 그 역할을 분업합니다. 나눠요. 그렇게 나눈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역할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때 역할 교환을 이야기한다. 역할을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게 되는 거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플라톤에게서는 기본적으로 역할에 충실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유교에서 이야기했었던 기본적인 항목과 거의 유사한 논의를 하면서도 특히 역할을 교환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경계를 두고 있다는 것도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톤에게서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철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한 자가 통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철인 통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어서 근대까지 조금 넘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중세적인 관점까지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직업 생활을 통해서 노동을 하는 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원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원죄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이었는데 이것이 근대의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오면서 이들에게서 새로운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주장 중에 중요한 것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교에서는 동그라미 1번.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충실한 신앙, 또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신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 이러한 구원의 여부가 미리 결정되었으며, 그 누구도 이 구원의 결정 여부를 알 수는 없다는 구원 예정설을 갖고 있어요. 단, 신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 활동, 각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신이 정해준 바에 따라 다른데, 그 신이 정해주신 직업 활동, 부르심에 대한 응답,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직업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웃사회 봉사하고 신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 신의 부르심인 그 소명,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하라라는 그 소명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동하고 금욕적으로 생활하다 보니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적인 성공과 혹은 어떤 금전적인 부를 갖게 되는 것이 구원의 징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점. 이것이 프로테스탄티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소명설적인 관점에서 근면 성실하게 노동하고 그것에 대한 성공이나 부의 축적을 부정적으로만은 보지 않았었던 이러한 관점들이 후에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되게 된 토대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교재 문제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찾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이 구도가 지금까지는 많이 나왔어요. 갑번은 플라톤을, 을번은 맹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지를 보시면 플라톤은 기역,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철인 통치 이야기하죠. 그 니은번, 그 통치자는 조음 자체를 모범으로 삼아 다스리는 이데아를 깨달은 자의 통치가 됩니다. 반면 맹자, 디귿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업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노심자, 노력자, 대인소인 역할의 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고요. 통치자에게는 백성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를 마련해주는 항산에 대한 고려 강조했고요. 통치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직분을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갑을 모두에게서의 특징입니다.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 복습하기 너무 좋죠? 그럼 오늘의 포인트 한번 빨리 짚어볼게요. 동서양의 직업관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요, 특히 유교와 플라톤에게서 특별히 중시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업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분업된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유교와 플라톤에게서 강조했어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티즘에게서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징표라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했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마르크스의 이야기부터 이어서 이게 직업 소명성을 직업에 대한 관점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뭉쳐서 만점 만들어 가 봐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 지구의 역사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약간 지엽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계산 문제도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기에 좀 굉장히 좋은 어떤 단원이기도 해요. 계산 문제가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거 개념의 마스터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지구의 역사에서 지구의 역사를 알아보는 학문을 우리가 지사학이라고 하는 거고 지사학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동일 과정의 원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과거의 일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이 지구 지사학의 법칙 주로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다루는데요. 이 지사학의 법칙을 가지고 이 수평태적의 법칙, 지층 누증의 법칙, 동물근 천이의 법칙, 관임의 법칙, 부정의 법칙을 직접 서술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적도 있어요. 아셨죠? 선생님들께서 서술형 문항을 구성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기도, 출제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어떠한 지질 단면을 주고 상대 연령을 해석을 할 때 이러한 법칙들이 적용이 됐니, 안 됐니?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약간 일반적인 거죠. 이러한 법칙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체크, 체크. 아셨죠? 자, 지층 대비, 암상에 의한 대비와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다. 대비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지역의 지층을 대조하고 비교해서 선후관계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대비를 할 때 중요한 건 기준층이 중요한데 암상에 의한 대비는 건층을 이용한다 또는 열쇠층을 이용한다. 건층과 열쇠층 같은 거. 건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 어떤 거? 응회암층, 석탄층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할 때는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명백히 잘 알려져 있는 생물의 화석을 쓴다. 표준화석을 쓴다. 그래서 고생대 표준화석, 중생대 표준화석, 신생대 표준화석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순서를 밝히는 거.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행성 순서를 밝히는 거. 상대적으로 더 오래된 거, 상대적으로 더 최근 거. 그 순서를 밝히는 게 상대 연령의 핵심.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항은 이제 여기서 구성이 됩니다. 절대 연령을 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니? 그걸 가지고 실제 절대 연령을 계산해낼 수 있니?를 가지고 정말 수준, 난도가 천차만별인 문제가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수능에서도 최근에 가장 어려운 문항이 이 주제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붕괴율이 일정하다. 시간에 따른 붕괴량은 점점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원래 양의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반감기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절대 연령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서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누대, 대, 기 단위까지 아셨죠? 특히나 현생 누대의 고생대, 기, 중생대, 기, 신생대, 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순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질시대의 기후,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특히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생대에는 빙하기가 두 차례,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고 신생대는 제4기의 빙하기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거와 덧붙여서 지구의 환경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실 때 주요 산맥의 형성 시기, 초대륙의 형성 시기, 주요 대양 중에 대서양의 형성 시기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주요 생물계의 변화를 얘기할 때 어떤 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가 언젠지 꼭 기억하시고요. 표준화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생물의 최대 번성 기간, 시기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현생누대에 있었던 다섯 차례 대멸종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게 기억이 난다? 체크, 체크, 체크하는 거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복습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됐죠? 자, 그럼 우리 대표 유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사학의 법칙입니다. 그림 가는 마그마의 관입이 일어난 모습을 나는 마그마의 분출이 일어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밑줄 C와 D는 서로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여기 밑줄. 그리고 원래 교재에서의 물음은 뭐였냐면 암석 AF를 생성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상대 연령을 물어보는 거죠. 아마 어떤 친구들은 딱 보는 순간 C와 D가 같은 시기야? C와 D가 같은 시기야? 그러면 F 그다음에 관입 E 관입 그리고 깎이고 D 쌓이고 그 다음에 얘니까 같은 시기니까 얘 쌓이고 A 쌓이고 B가 관입을 해서 얘네들 다 관입해버렸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F, E, D 근데 D와 C는 같은 거고 C 다음에 A
그리고 맨 마지막에 B.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 그게 안 된다고 안 된다면 하나씩 가는 거지. 밑에 있는 녀석이 오래된 녀석이니까 C 쌓이고 A 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가 C와 A를 모두 다 관입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순서는 C, A, B. 자, 여기 F가 있었고 이 F를 E가 뚫고 들어온 거야. 들어온 다음에 통화침식 받은 거고, 맞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새로운 D가 쌓인 거야. 그래서 연결시켜서 지금 아까 D와 C가 같은 식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순서를 찾아도 좋고요. 됐죠? 이게 원래 교재 문제. 선생님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이렇게 안 지워도 되겠죠? 자, B에 C의 포획감이 존재할 수 있다. B와 C의 관계를 따져보면 B가 C보다 최근 거죠. 그럼 얘를 관입해 들어올 때 지금 얘의 일부가 여기에 녹지 않고 여기에 딸려 들어가서 남아있는 암석 조각으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C의 포획감이 되는 거니까 B에 C의 포획감이 존재할 수 있다. 됐죠? 가장 오래된 암석은 F이다. F이다. 맞는 거고요. 나 지역은 지표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근거는? 얘가 지표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적어도 일단 이 가장 윗부분이 지금 지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화성암의 침식물이잖아. 침식물은 항상 침식은 어디에서? 수면 위에서 침식이 된다고 보는 거라고. 물 위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지표 위로 드러났고 여기서 침식이 있고 그다음에 얘가 쌓였고. 아셨죠? 그러니까 침식이 지표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을, 미음, 비읍 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지우고. 자, 기억이 화강암이라면 나의 난정한 면이 존재한다. 자, 기억. 얘를요, 화강암이라고 한다면. 지금 화성암이라고만 했는데, 얘를 화강암이라고 단정한다면, 요 녀석이, 요 불연성 면이 난정한 면이 될수 있느냐? 난정암 또는 얘가 심성암인 화강암이 되는 순간, 심성암, 땅속에 있어야 되는 심성암이 위로 올라와서 깎인 거잖아. 깎인 다음에 내려앉은 다음에 새로운 퇴적층이 쌓인 거니까 얘는 난정한 면이 되는 거고 난정한 면이 된다? 얘와 얘의 관계는 난정함이 되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심성함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심성함의 요 침식면이 존재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부정한 면이 될수 있다. 아셨죠? 난정한 면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 자, 상대 연령을 알아내는데 적용되지 않는 지사학의 법칙은 자, 여기서 만약 얘를 화강암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심성암이 관입을 한 모습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수평적으로 쌓여 있다라고 보면 수평 퇴적의 법칙이 적용이 될 것이고 가장 오래된 녀석 이 지역에서 가장 젊은 녀석 지층 누중의 법칙으로 설명이 될 것이고 관입의 법칙으로 설명이 될 것이고 맞죠? 그다음에 부정암의 법칙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얘가 심성암이면 부정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법칙은 뭐? 동물권 천리의 법칙. 그죠? 화석이 안 나왔어. 화석에 의해서

성경구절을 판단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것들이 내신 시험에서 잘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 1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수능 특강 문제 중에서도 역시나 어려운 문항에 속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틀렸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가는 부정하면 U1 프라임과 U2 프라임, 그리고 단층 FF 프라임이 나타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지금 얘가 부정한 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부정한 면이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얜 단층이고.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의 YY 프라임 구간에서 암석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얘는요, 여기에서, 요 구간에서, 여기에서 일로 가면서 암석의 연령을 나타낸 거야. 됐죠? 자, A, B, C 중두 개는 퇴적암, 한 개는 심성암. 그러면 여기서 두 개는 퇴적암, 한 개는 심성암이라고 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땅속으로 깊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너는 퇴적암이구나. 퇴적암이구나. 너는 퇴적암이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얘는 나이가 일정한 거잖아.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요 층은 한 번에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아, 너는 심성암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죠? 그게 지금 요 자료에서 주고 있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자, 여기 부정한 면 있고요. 나이의 불연속면이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깊어지고 있죠?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불연속면이 얘와 얘 사이에도 나이의 불연속면이 있는 거고, 갑자기 심성암이 나오니까 심성암 나이가 일정. 됐죠? 여기에서 요 층과 얘의 나이 차이가 요만큼, 요 층과 요 층의 나이 차이가 요만큼이 된다. 우리가 요 나이 차이를 델타 T1, 요 나이 차이를 델타 T2라고 한다면 요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델타 T1이 델타 T2보다 나이 차이가 더커 보인다.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좀더 기니까. 아셨죠? 이제 그런 것도 볼수 있는 거고. 자료 보겠습니다. 자, U1 프라임은 F 프라임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단층이 모든 부정한 면을 끊고 있잖아. 그러니까 단층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요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C, B, A. 그 다음에 단층. 그렇기 때문에 U1 프라임은 F 프라임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틀렸죠. F 프라임이 가장 나중이야. 아셨죠? 자, U2 프라임은 난정한 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얘가 심성암이고요. 얘가 퇴적암입니다. 부정한 면 밑에 심성암이 딱 걸려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얘는 난정한 면 맞는 거고. 자, FF 프라임을 경계로 나타나는 암석의 연령 차이는 XX 프라임 구간이 ZZ 프라임 구간보다 크다. 아마도 요 디귿 선지를 많이 이제 헷갈려 할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 YY 프라임 구간을 기준으로 볼때요 부정한 면, 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나이 차이가 요만큼이야. 요만큼.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층의 퇴적암과 요 심성암의 나이 차이가 요만큼이야. 됐죠? 이거 그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ZZ 프라임으로 가볼게. 일로 쭉 간다고 하면 ZZ 프라임에서 단층 FF 프라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와 얘의 나이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느냐? 얘와 얘의 나이 차이. 얘와 얘의 나이 차이와 얘와 얘의 나이 차이를 이제 비교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YY 프라임 구간에서 얘와 얘의 나이 차이는 요만큼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걸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요 지점과 요 지점, 바로 요 부정한 면 위와 아래의 나이 차이가 요만큼인 거야. 그쵸? 근데 ZZ 프라임 구간에서는 요 녀석과 요 층의 나이 차이인 거거든. 자, 지금 YY 프라임 구간에서는 요만큼의 나이 차이라고 보면 거의 경계에서 위와 아래의 나이 차이라고 한다면 ZZ 프라임 구간에서는 얘와 요만큼 깊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나이 차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둘의 나이 차이보다 요 둘의 나이 차이가 더 크겠지. 맞죠? 그럼 그걸 여기다가 표시한다고 하면 ZZ 프라임에서의 나이 차이는 대략적으로 보면 요 경계보다 Z에 속해 있는 ZZ 프라임에 속해 있는 요 나이가 얘보다 좀더 젊은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한 이쯤부터 요쯤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한 이쯤까지 가는 거라고. 너무 많이 갔네. 한 이쯤까지 가는 거라고. 요게 지금 Z 프라임에서

요 단층 FF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나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러면 요만큼의 나이 차이는 델타 T1보다 더 많겠지. 둘의 나이 차이보다 요만큼의 나이 차이가 더 크다고. 됐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볼까? 이쪽에다가 델타 T 놓고 Z 구간에서의 나이 차이는 아, 델타 T1보다 많구나. 여기 2라고 써 있는 느낌이네요. Z예요, Z. 이 Z 구간에서 Z 프라임 구간에서 나이 차이. 요 단층 F

타임 구간에서 F4라는 기준으로 한 나이 차이는 누구와 누구의 나이 차이냐면 얘와 얘의 나이 차이라고. YY'에서는 요 지점의 암석과 얘의 나이 차이인데 XX'라는 구간에서는 요 녀석과 얘의 나이 차이라고. 그러면 둘의 나이 차이보다 얘의 나이 차이가 더 적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구간에서는 YY'의 그림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YY' 구간에서 요 층보다 나이가 더 많은 B층은 여기서 표현이 안돼 있죠. 그럼 임의로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고 하면 여기가 B층의 한 중간 정도의 나이라고 한다면 좀더 들어가면 B층의 가장 하부층의 나이가 나오는 거야. 좀더 나이가 많겠지. 그 녀석과 요 녀석의 이 심성암의 나이 차이가 요 나이 차이가 지금 X'에서의 나이 차이라고. 됐죠? 그럼 여기다 쓸게요. 자, 델타 t인데 X'X' 구간에서 F'F' 경계로 구간에서의 나이 차이는 누구보다 짧다? 델타 t2보다 짧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구간의 나이 차이보다 짧다. 요 구간의 나이 차이보다 길다가 포인트야. 그럼 갑니다. 암석의 연령차는 XX' 구간이 ZZ' 구간보다 크다? 얘는 얘보다도 짧아요. 그죠? 그러면 구간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틀린 거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 답은 니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럼 추가. 선생님 구성한 거 보겠습니다. 요거. 이 지역은 최소 2회 이상 융기하였다. 이 지역은 최소 2회 이상. 자, 융기 횟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부정하면 수가 두 번이야. 근데 현재가 지금 지표면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조건이 없어. 현재를 몰라. 그러면 적어도 두번 이상.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죠? 현재가 융기 상태인지 단정을 할 수가 없다고. C에는 B의 포획감이 존재할 수 있다. C 다음에 B죠. C 다음에 B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B가 형성될 당시 지구에는 삼엽충이 번성하였다. B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이만큼 된다고, 이만큼. B의 나이는 지금 요 녀석, 요 지점의 나이가 요만큼인 거고, 가장 윗부분의 나이가 요거. 이것보다 조금 더 짧을 수는 있겠지. 왜냐면 위에 더 퇴적이 됐는데 깎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 정도의 나이 범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정도의 범위? 삼엽충이 존재할 수 있는 고생대의 범위가 될수 없죠.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까지니까 될수 없어요. 됐죠?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추가 선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여기에 조금 더 고려해 볼 거. 경계 기역이 경계 니은보다 상부 지층과 하부 지층 사이의 연령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경계 기역은 누구냐면 선생님 여기다. 얘를 경계 기역으로 갈 거고 얘를 경계 니은으로 할 거야. 그럼 둘의 나이 차이를 비교하면 둘의 나이 차이 누가 더클 것이냐? 그죠? 경계 기역의 나이 차이는 뭐랑 똑같냐면 요게 경계 기역의 나이 차이. 유원 프라임. 경계 니은의 나이 차이는 누구냐면 아까 XX 프라임 나이 차이랑 거의 같을 거라고. 그럼 요거와 요거의 나이 차이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겠지. 기역. 그러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연령차가 크다. 맞는 거. 이거 어려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나타난 지질 구조 어떤 것이 있느냐? 부정한 면 있고요. 단층. 무슨 단층이 있어요? 상반이 내려앉은 정단층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연령, 대표 유형 2번 봤습니다. 3번. 자, 표는 화성암 P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처음량에 대한 현재 함량을, 그 다음에 그림은 시간에 따른 X와 Y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분의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의 자원소는 각각 X와 Y 붕괴에서만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러한 자원소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얘분의 얘 또는 반대로 얘분의 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한 자료가 나왔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와 자원소의 함량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먼저 할 것은 1을 찾는 거야. 1. 얘분의 얘. 1이 되는 지점. 얘분의 얘가 1이라고 하는 건 얘가 50%고 얘가 50%인 거거든.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가 원래 함량이 50%가 되면 자원소 그 시점이 50%이기 때문에 얘분의 얘는 1이 된다고요. 1. 됐죠? 그러면 X는 그 시기가 1억 년, Y는 그 시기가 2억 년이야. 2억 년이 걸리면 1. 1억 년이 걸리면 1. 이게 의미하는 건 뭐죠? 방사성 동위원소가 처음량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 반감기가 X는 1억 년, 이걸 주는 거고요. 반감기가 Y는 2억 년, 이걸 주는 거예요. 됐죠? 자,

어떤 함석이죠? P에 포함되어 있는 X와 Y의 함량이 나와 있는데, 지금 X는 25% 들어있죠? 그럼 원래 함량, 100에서 50, 50에서 25니까 처음 함량의 4분의 1. 얘는 50이니까 처음 함량의 2분의 1.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Y는 반감기가 2억 년인데, X는 반감기가 1억 년인데, 아, 이 암석 P의 절대 연령은 얼마야? 2억 년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반감기는 X가 Y의 2분의 1이다. X의 반감기 1, Y의 반감기 2, 억 년이니까 X의 반감기는 Y의 2분의 1 맞고요. P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다? 아, 1억 년이다? 아니죠. 2억 년이죠. 틀린 거고요.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현재로부터 2억 년 후라고 하면 T가 얼마일 때? 4억 년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가 2억 년이니까 4억 년일 때 P에 포함된 Y의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분해 자원소 함량은 3이다. 자, 요거를 이용해도 좋아요. 현재의 나이가 얼마라고? 2억 년이야. 현재 나이가 2억 년. 근데 현재로부터 2억 년이 지나면 만들어지고 나서 4억 년이 지난 시점이야. 여기로 오는 거죠. 요 시점이 되면 Y의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분해 자원소 함량은 얼마? 3. 그래서 3 맞네.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4억 년이 됩니다. 그러면 Y는 반감기가 2억 년이잖아요. 그러면 반감기를 두번 지난 거야. 두번 지났어? 그럼 원래 함량의 4분의 1인데? 그럼 자원소는 4분의 3인데? 4분의 1분의 4분의 3. 그러면 3.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격, 디귿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볼게요. 자, P는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P는 나이가 얼마라고요? 2억 년입니다. 2억 년. 2억 년.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니까 나이가 2억 년? 맞네. 현재로부터 1억 년전 P에 포함된 자원소의 함량은 X가 Y의 두 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억 년 전이래. 1억 년 전. 지금 현재 P의 나이는 2억 년입니다. 근데 P의 나이가 1억 년일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1억 년일 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X의 함량은 얼마인 거야? X는 반감기가 아까 1억 년이라고 했으니까 X는 처음 함량의 50%,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Y는 얼마일까? Y. 얘는 반감기가 2억 년이라는 거지. 근데 반감기까지 못 오고 1억 년까지밖에 못간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볼게요. 100%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75%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50%가 됩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반감기예요. Y의 반감기. 맞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Y의 반감기인데 그게 2억 년이라고 했어. 그러면 1억 년이 된 시점에 함량은 대체 얼마일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일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 붕괴율은 일정합니다. 붕괴량은 감소야. 자, 25%, 25% 똑같이 붕괴량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25%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부터 처음에 25%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5%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T 플러스 알파라고. 이걸 다 하면 2억 년이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T라고 하는 시간은 1억 년보다는 무조건 짧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만약에 T가 1억 년이다. T가 1억 년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은 이쯤 어딘가가 되는 거지. 75%보다 적다. 즉, T가 1인 시점에 Y의 함량은 75%보다 적다. 그럼 Y의 자원소인 Y 프라임의 함량은 25%보다 많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P에 포함된 자원소의 함량은 무원소가 50이니까 얘는 50일 거야. 근데 Y의 함량은 얼마? 25%보다 많다고. 그러면 X가 Y의 두 배이다? 틀렸지. 어렵죠.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현재로부터 1억 년 후. 그러면 지금 현재가 만들어지고 나서 2억 년인데 1억 년 후라고 하는 건 나이가 얼마일 때? 3억 년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3억 년. 나이가 3억 년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울게요. 그때 P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은 X가 Y의 4배이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자, 지금 현재가 2억 년이죠. 그럼 다시 T를 절대 연령을 3억 년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얘는 반감기가, X는 반감기가 1억 년이잖아요. 그럼 3억 년이 되면 X의 함량 얼마가 되는 거냐면 한 번, 두 번, 세번 붕괴를 하는 거니까 처음 양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 되죠. 8분의 1. 8분의 1이면

100에서 50, 50에서 25, 25에서 12.5. 맞죠? 그게 현재로부터 1억 년 후, 또는 암석 생성 후 3억 년 후야. 그때 X의 함량이 요거라고. 맞죠? 근데 볼게요. 그때 피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은 Y가 X의 4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때 Y의 함량이 얘의 4배보다 크다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요. 곱하기 4를 하면 얼마야? 50%야. 50%. 얘가 50%보다 크다고 하면 이 시간이 Y가 반감기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거라고. 근데 Y의 반감기는 얼마라고? 2억 년이라고. 얘는 3억 년인데? 반감기를 한번 거치고 두 번은 아직 못 거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에서 25% 사이 어디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어렵죠. 요거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을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관식 포인트. 이런 게 주관식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처음 량에 대해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4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Y가 X의 몇 배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자, 논리로 가면 이래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시간당 분개율이 일정합니다. 반감기가 Y가 X의 두 배야. 50% 걸리는데, 처음 양의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Y가 X의 두 배라고. 그러면 4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Y가 X의 두 배야. 분개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게 논리로 가는 거예요. 두 배야. 아셨죠? 그런데 얘를 여러분들은 이런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개념 강의랑 수능특강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 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한 측면에서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식입니다. 자, 처음 양, 그 다음에 현재 양. 즉, 요게 뭐냐면 함량이야. 현재의 함량. 현재 함량은 2분의 1의 라지 T 분의 스몰 T. 얘는 뭐냐면요. 반감기고요. 얘는 뭐냐면요. 절대연령입니다. 절대연령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지나온 시간. 자, 현재 함량이 40%로 고정이 된 거야.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모두 다 40%로 고정이 된 거라고. 요 값이 일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감기가 두 배면 경과 시간도 두 배인 거야. 반감기가 세 배면 경과 시간도 세 배라고. 이 값이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요 식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3번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대표유형 4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질 단면, 그림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자, 보면 지질 단면이 나와 있고요.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붕괴 곡선이고요. P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 양의 50%. 이거 정리해 봅시다. P는요, 여기 지금 X가 들어있는데 50%가 들어있대. 아셨죠? 그 다음에 Q와 R에 포함된 Y의 함량은 각각 처음 양의 50%와 25%. 지금 여기에는 Y가 들어있는데 50%가 들어있대. 여기에는 Y가 들어있는데 25%가 들어있대. 됐죠?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25%가 들어있어? 그러면 반감기를 한번 지난 건데. 그죠? 50%가 들어있어? 반감기를 한번 지난 건데. 25%가 들어있어? 반감기를 두번 지난 건데. 됐죠?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지금 붕괴 곡선을 볼때 처음 양의 절반,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 보면 자, X의 반감기는 0.5억 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반감기는 1억 년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X가 반감기를 한번 거친 거니까, 아, 너는 나이가 0.5억이구나. 이렇게. 너 Y 반감기 한번 거친 거니까 반감기 거친 시간 1억 년이구나. 너 Y 반감기 두번 거친 거니까 너 만들어진 시간 2억 년이구나. 됐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서를 보면, P, 다시. 요 퇴적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R이 관입을 했고, 그 다음에 A 쌓였고, 그 다음에 얘 쌓였고, 그 다음에 Q와 P 중에서는 얘가 1억 년짜리고 얘가 0.5억 년짜리니까 Q 다음에 P. P가 가장 최근 거. 그럼 여기는 Q 위에 P가 덮은 꼴이 되겠네요. 맞죠? 기억에는 P가 분포한다. 맞는 거고요. 자, 지층 A는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지층 A가 생성된 시기는 얘와 얘 사이, 2억 년과 1억 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맞죠? 왜냐하면 중생대라고 하는 건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이니까 요 사이에 딱 들어가지.

자, 알에 X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 알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량의 6.25%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R은요, 나이가 2억 년이죠. 그런데 X의 반감기는 얼마냐면 0.5억이야. 그럼 여기에 X가 들어있으면 반감기를 몇 번? 네 번. 네번 거친 거잖아요. 반감기를 네번 거쳤다? 그럼 처음량의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게 얼마예요? 16분의 1이지. 반감기를 한번 거치면 2분의 1. 두번 거치면 2분의 1의 제곱. 세 번이면 2분의 1의 세 제곱. 네 번이면 2분의 1의 4제곱. 2억 년이니까. 0.5억짜리가 네번 있어야 되니까. 그럼 16분의 1? 그럼 6.25% 맞는 거. 됐죠? 이렇게 기억력 이거 다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요거죠. 피가 생성될 당시 해양에는 화폐석이 번성하였다. 자, 피가 생성될 당시 얘 0.5억이죠. 0.5억, 5천만 년. 나이가 5천만 년인 거고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신생대. 신생대 전반부 팔레오기. 그러면 화폐석이 번성하였다. 맞는 거.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시간당 감소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감소율은 X가 Y보다 크다.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마큼 많이 줄어들었니? 반감기가 짧을수록 감소율은 크다. 그러면 X가 Y보다 크다. 맞는 거.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부정한 면이 존재한다. 자, 얘는요, 그냥 우리가 이제 자료를, 지진단면을 해석을 할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퇴적암 쌓였고, 얘가 지금 들어온 거야. 관입을 해서 들어왔는데, 보면 요 경계면이 완전히 싹둑 잘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때, 얘가 있었고, 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침식, 풍화 침식해서 수평면에 나란하게, 지표면에 나란하게 깎였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쌓이고 쌓이고, Q 들어오고, 맨 마지막에 P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부정함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어요. 아셨죠? 리을, 미음, 비읍 다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 A층과 B층의 연령차는 2억 년보다 적다. 이렇게 되어 있죠? A층은 나와 있는데, B층은 누구야? 얘를 B층으로 놓겠습니다. 얘를 B층으로 놓게. 얘와 얘의 연령 차이. A와 B 모두 다 2억 년 전, 1억 년 전. 요 사이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둘의 연령 차이는 1억 년이 채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2억 년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 맞는 거. 자, Q에 X가 포함되어 있다면, Q에 포함된 Y의 처음량에 대한 현재 함량은, X의 처음량에 대한 현재 함량의 몇 배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주관식으로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Q에, Q가 누구죠? 여기죠. 여기에 Y는 처음량의 50%입니다. 즉, Y의 처음량에 대한 현재 함량, Y 같은 경우는 처음량에 대하여 절반, 2분의 1 들어있는 거야. 그럼 X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X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X는. 볼게요. 2억 년, 1억 년이잖아. Q는 지금 1억 년이라고요. 근데 X는 반감기가 얼마라고? 0.5억이라고. 0.5억이 1억이 되려면 반감기를 두 번. 그러니까 여기에 X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X는 2분의 1을 두 번. 즉, 4분의 1. 됐죠? 그럼 Y의 처음 양에 대한 현재 함량은 X의 처음 양에 대한 현재 함량의 몇 배? 요것분의 요거니까 몇 배? 두 배가 되겠지. 됐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4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화석과 지질시대. 자, 그림은 지층 AB와 관입암 P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나오면 기본적으로 볼 것은 순서 A. 그 다음에 얘가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성을 만들어낸 거죠. P. 그리고 나서 부정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됐죠? 자, 이런 상태. 자, A는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A에 지금 뭐가 있냐면 암모나이트가 있네. 암모나이트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얘 중생대표준화석이잖아. 중생대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암모나이트는 해양에서 번성한 거야. 해양에서. 자, 화폐석이 있네요. 화폐석은 언제? 신생대표준화석인데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신생대에서 전반부에 번성을 한 겁니다. 팔레오기 전반부에 번성한 거. 여기까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해양생물. 그러니까 둘다 해양생물 화석이야. 됐죠? A는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암모나이트가 나오니까. B는 신생대에 퇴적되었다. P는 A가 퇴적된 후 관입. A 다음에 P예요. 그러니까 여기 변성 영역이 있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 됐죠? 그래서 기억력 D가 다 맞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 거. 요겁니다. 자, 최대 번성 기간. 최대 번성 기간, 암모나이트는 어디예요? 중생대예요, 중생대. 중생대에 꽤나 오랫동안 번성을 한 거고, 화폐석은 언제예요? 신생대라고. 신생대에서도 전반부,

그러니까 기의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기간이 긴 거지. 암모나이트가 화폐석보다 길다 맞는 거고요. 비가 생성될 당시 육상에는 메모드가 번성하였다. 이거 많이 틀릴 것 같은데요. 메모드도 신생되고 화폐석도 신생돼요. 그러면 비가 생성될 당시 육상에는 메모드 똑같이 신생돼. 오, 그런 순간 틀리는 거예요. X야. 왜냐하면 메모드는 신생대 후반부야. 제4기에 번성해. 제4기의 표준화석이라고. 근데 얘는요, 전반부라고. 그러니까 기가 달라요. 번성기간이. 그래서 얘는 신생대 전반부의 표준화석, 얘는 신생대 후반부의 표준화석이라는 거지. 아셨죠? 시간이 달라. 자,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비에서는 고사리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고사리 화석이 시상화석이기 때문에 고사리 화석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층, 모두 발견될 수 있다. 신생대 지층? 고사리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환경이 다른 거야. 환경. 얘는 해양 환경이지. 근데 고사리 화석은 어디? 육상 환경이잖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발견이 될 수는 있지만, 시대가 같을 수는 있지만, 요층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됐죠? 리을만 맞는 거.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번성한 기간에 전 지구적인 빙하기가 있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기억. 얘를 기억으로 했습니다. 화폐석이 번성한 기간에 전 지구적인 빙하기가 있었다. X죠. 신생대의 빙하기는 언제? 제4하기. 메머드가 번성한 기간이랑 겹쳐요. 아셨죠? 자, 중생대 표준화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제 이 주관식으로 내기 쉽죠.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유형 5번 봤습니다.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림칸은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의 상대적인 지속 시간을 A, B, C로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볼게요. 자, 여기다가 시생누대 시작부터 해서 현재까지를 그어놓고, 여기까지를 시생누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원생누대라고 하고, 현생누대라고 한다면, 얘가 시생. 그 다음에 얘가 원생, 얘가 현생 누대라고 한다면 얘의 기간은 40억 년에서 대략 25억 년 전. 얘는 25억 년 전에서 대략 5억 4천만 년 전. 현생 누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시생 누대의 지속 기간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냥 대략 한 15억 년이에요. 원생 누대의 지속 기간은 대략적으로 25억에서 5억 4천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억 년 정도예요. 그 다음에 현생누대는 대략적으로 뭐 5억 4천만 년 정도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보면 제일 지속 시간이 긴건 누구야? 원생누대. 그러니까 너가 원생누대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너가 시생누대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시생누대구나. 너가 현생누대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언제예요? 시생누대에 가는 거고요. 로디니아가 형성됩니다. 언제? 원생누대인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원생누대 중에서도 언제? 중기. 대략적으로. 12억 년 전에서 8억 년 전, 이렇게 보긴 하는데, 중에서 후로 넘어가는 그 즈음. 이렇게. 아셨죠? 자, 판기아 형성. 현생누대. 현생누대인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판기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건 언제? 고생대 말.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원래 수능특강 교재의 문제는 뭐였냐면 지질시대와 각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래서 기역과 비읍, 니은과 A, 디귿과 C를 연결 제대로 연결된 거 찾으면 되는 게 문제였어요. 아셨죠? 선생님은 여기다가 무엇을 추가했느냐? 요걸 추가했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 시기 사이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생성되었다. 자, 지엽적인 문제예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원생누대. 여기 원생누대 있으니까, 요 사이에 원생누대가 들어가니까, 맞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조금 더 지엽적으로 가면, 얘는 원생누대 후기로 들어가. 후기로. 그러니까, 요 시기 이후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성되었다? 아닌 거야. 아셨죠? 자, 니은과 디귿 시기 사이에 거시식물이 출현하였다. 거시식물의 출현은 언제? 고생대 후반부.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다 딱 얘기하긴 좀 곤란하지만 교육 과정상 우리가 제일 많이 설명하는 건 언제예요? 페름기죠, 페름기. 그럼 페름기라고 하면 지금 어디가 된다? 어디가 된다? 지금 니은에서 디귿으로 넘어간다. 판기아 형성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부터 출현하였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사이에

출연? 맞다. 아셨죠? 얘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예요. 출연이. 아셨죠? 그다음에 최초의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성. 최초입니다. 최초. 최초의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성은 언제? 시생누대. 그렇기 때문에 A에 형성되었다. A는 언젠데? 온생이거든. 그럼 너 틀렸구나. 그럼 틀렸구나. 됐죠? 그러면 뭐만 맞는 거죠? 비읍. 아, 미읍만 맞는 거죠. 이렇게 미읍만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주관식 포인트. 바로 요거. 히말라야 산맥, 에팔라치아 산맥, 이런 주요 산맥은 어느 지질시대에 생성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생대. 그 다음에 얘는 판게아가 형성되는 시기니까 고생대발. 이렇게. 특히나 히말라야 산맥 조금 더 들어가면 신생대. 팔레오기에서 이제 네오기로 넘어가는 그 즈음부터 형성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 6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자, 최초의 출현 시기 우리가 이런 것도 좀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세포 동물의 출현, 원생누대, 원생누대. 양서류의 출현, 고생대. 그 다음에 공룡 출현, 중생대. 매머드 멸종, 신생대. 이렇게 가면 조금 투박하게 가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다세포 동물의 출현, 원생누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즈음. 그 다음에 후기라고 하면 좀더 그냥 정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봤을 때. 자, 양서류의 출현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고생대에서 중기 정도. 중기 정도로 보면 되고. 공룡의 출현은 중생대의 초기. 트라이아스기. 초기. 그 다음에 매머드. 신생대 중에서 후. 그러니까 이제 제사기.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A 시기는 원생누대에 속한다. 원생누대에 속한다. 맞는 거고요. B 시기와 C 시기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다.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언제냐면 페름기 말. 페름기 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B 시기와 C 시기 사이에 지금 여기 이 시기 사이에 고생대 말, 그다음에 중생대 시작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멸종이 있었다.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C 시기와 D 시기 사이에 거시식물이 출현하였다. 거시식물의 출현은 페름기 말로 우리가 이제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페름기 말이 들어있었니? 이미 여긴 중생대인데? 그래, 신생대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넌 틀렸구나. 됐죠?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맞았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적인 거. 이런 거. A 시기와 B 시기 사이에 온전한 오존층이 형성되었느냐? 이제 온전한 오존층이라고 한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육상식물이 출현할 수 있는,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느냐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그 오존층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물어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언제야? 딱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육상생물의 출현과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실루리아기 즈음, 그 직전 즈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A 시기와 B 시기 사이에 온전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지금 양서류가 출현하기 전에 이미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을 했을 테니까 요 전에. 얘와 얘 사이. 맞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시기와 C 시기 사이에 빙하기가 있었다.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고생대 후기가 여기 들어가지. 고생대 후기에 큰 빙하기가 있었지. 맞는 거고요. D 시기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지금 D 시기는 신생대 사기거든요. 남반구에 있었던 시기는 판게아 형성 당시, 그리고 분리 초기. 신생대에 넘어오면 인도 대륙은 북반구에 왔다라고 우리가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팔레오기, 네오기 즈음에서 히말라야 산맥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인도 대륙이랑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도 아, 신생대에 넘어오면 북반구로 왔구나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남반구 위치였다가 아니라 북반구 가야 되겠지. 리을, 미음 이렇게 추가로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역 시기의 고기온은 주로 빙하 시추물을 통해 알아낸다. 기역 시기는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역 시기 여기. B 시기와 C 시기 사이의 기역 시기라고 한다면 여기에 고기온은 빙하 시추물 연구를 통해 알아낸다. X죠. 빙하 시추물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고기온 언제까지? 신생대. 가장 최근 기호들을 우리가 빙하 시추물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다라고 하는 거. 자, 속지식물의 출현 시기는 언제예요? 중생대 말로 가는 겁니다. 백악기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 이렇게 대표 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8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질시대 대멸종인데. 자, 가는 현생누대 동안 생물과의 멸종 비율과 대멸종 기역 미음을 나는 어느 대멸종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대멸종 시기가 다섯 차례 있었다. 오르도비스기 말, 대본기 후기, 페름기 말. 여기가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페름기 꼭 기억하시고요. 트라이아스기 말, 백악기 말. 아셨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0: 봤을 때 신생대, 여기는 중생대, 여기는 고생대. 됐죠? 자, 요 시기의 대멸종으로 인해서 암모나이트와 공룡, 중생대에 번성한 아이들이 멸종하였네. 그럼 요 시기는 중생대 말로 가는 거고, 얘네 멸종 이후에 신생대로 이어지는 거. 그럼 너희들은 백악기 말 대멸종과 관련이 있는 거지? 미음과 관련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기억은 대본기와 속단기의 경계에 일어났다. 기억은요, 오르도비스기 말.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자, 갑주어는 디귿시기와 리을시기 사이에 번성하였다. 갑주어는 언제 번성합니까? 고생대 중기에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디귿시기는 언제니? 페름기 말. 리을시기는 언제니? 트라이아스기 말. 그럼 요 사이는 이제 중생대로 보는 건데 틀렸지. 자, 나의 대멸종은 미음이다. 나의 대멸종은 미음. 백악기 말. 또는 뭐 중생대 말 맞는 거. 됐죠? 이래서 원래 문제 풀이를 하면 이제 디귿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건 요거. 기역 시기와 니은 시기 사이에 무척추 동물이 출현하였다. 무척추 동물은 고생대 초. 아셨죠? 그러니까 넌 틀렸지. 자, 리을 시기와 미음 시기 사이에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 리을 시기와 미음 시기 사이에 여기 지금 뭐에 속하여? 중생대.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빙하기에 일어났다. 이거 많이 틀리는데요. 대멸종 하면 빙하기라고 착각한 친구들이 있는데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어. 신생대 초에도 전기에도 빙하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얘는 빙하기에 일어났다 틀렸지. 아셨죠? 그러니까 미음만 맞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추가 요거 추가해봤습니다. 자, 생물 해양 생물 과외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 A 시기를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A 시기라고 하고 B 시기를요 여기를 B라고 해볼게. 그럼 A 시기와 B 시기 중에 선생님 B 시기 중에 멸종을 많이 했나요? 그럼 여기 해양생물 과외수가 좀 적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럼 틀린 거야. 아셨죠? 틀린 거야. 왜 틀리냐면, 대멸종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의 수, 과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거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좀 줄었다 하더라도 이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셨죠? B 시기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적은 게 맞는 거고요. 디귿 시기에 멸종한 생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디귿 시기는 언제죠? 지금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요 시점에 멸종한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 삼엽충. 그다음에 뭐? 방추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대 말에 삼엽충, 방추충이 멸종하였다. 아셨죠? 이렇게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의 내신 만점을 위한 숙제. 내신 만점 OX. 요거 가져왔습니다. 조금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 이 지질 구조를 가지고 상대 연령을 좀 얘기할 수가 있느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정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가지고 얘를 어디다 활용할 수 있니라고 얘기했을 때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녀석이 있거든요. 요 녀석은 우리가 지질 시대를 연구한다기보다는 고고학적 유물 연구에 좀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호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 산호는 언제부터 시성화석의 역할을 했을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빙하기는 언제 있었지? 그 다음에 최초의 거시식물은 언제 출현하였니?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초의 육상식물은 언제 출현하였니? 이런 것들까지. 됐죠? 여기까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구의 역사, 주요 내용 다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기 파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가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0: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한스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여러분 숨가쁘게 잘 달려오고 계시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내신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의 완전한 지문 위에 내신이라고 하는 깊이를 한층 더 더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힘내서 오늘은 또 좀 의미 있는 게 우리 계속 뭐 빈칸, 함축, 의미치론 반복적으로 봐왔는데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하는 교재 5강까지 6문제나 같이 살펴볼 거랍니다. 이 유형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가를 보는 새로운 재미도 있겠지요.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빈칸 추론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 51쪽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 봅니다. 선거제도. 아, 이거 되게 어려웠습니다. 선거제도의 유형에 관한 글이었는데 선거제도는 국가마다 달라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대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선거제도를 분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류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였습니까? 결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영어 단어로 output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결과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비례적 결과를 만드는 제도와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제도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두 제도의 목표 차이는 크게 무엇이었습니까? 대표성인가? 안정적 정보 형성인가? 라는 차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선거제도는 결과 기준으로 비례제와 비례적이지 않은 비례제로 구분되며 각각 대표성과 정보 안정성을 추구를 하더라. 요약문이어서 바로 가봅니다. 자, 선거제도를 갖다가 electoral systems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선거제도는 very widely, 매우 다양해요. But, 그렇지만 they can be broadly classified, 크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By their outcomes. Outcomes, 우리 지문에서는 산출물에 해당하는 output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는데 지문에 또 등장한 단어가 outcome도 있습니다. 두 단어 다 쓰일 수가 있겠어요. 자, 결과를 기준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proportional systems. 자, 비례적인 제도를 갖다가 proportional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요. And 두 번째는 non-proportional systems, 비례적이지 않은 제도 되겠습니다. 영어 표현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등장한 비례제 같은 경우에는 aim to 부정사는 무언가를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니까 뭐와 뭐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까? 좌석수, 즉 의석수와 득표수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비례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엔 이런 동사를 썼네요. prioritize, 우선시합니다. 더 중시합니다. 뭐를 만드는 거? 안정적인 다수 정보를 만드는 거. 지금 각각의 제도가 목표로 하는 바, 우리 앞에서는 우리말로 살펴봤지만 지금은 영어로 표현된 내용을 살펴준 겁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서술형 픽은요. 3번 문장 굉장히 길었는데 그 안에서도 한 단어짜리 빈칸을 감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output, 산출물에 해당하는 단어 되겠는데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한 가지 선택지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A classification of the systems, 글쎄, 그 제도 분류의 근거를 두는 것인데 in terms of their output, 뭐의 면에서? 산출물의 면에서. 산출물의 면에서. 다시 말해서 뭐와 관련해서. 자, 우리 실제 빈칸에서 물어봤던 구간은 이 구간이죠. 과정인데 어떤 과정인가? 아하, translating votes into seats라고 해서 득표수를 의석수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치? 아하,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관련

관련하여 제도 분류의 근거를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즉 이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between 나오면서요. 뭐와뭐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시스템입니다. 즉 비례적인 결과를 가지는 시스템과 those with non-proportional outcomes,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가지는 여기에서 얘들아 outcomes라고 해서 결과에 해당하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그치? 자, 요 구간은 서술형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단어짜리이기 때문에 같이 잘 챙겨가 주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어법 갑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서 많이 만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때그때 자연스러운 해석 챙겨갑시다. given이라고 해서요. 자, 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고려할 때, 무언가를 고려하면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선거제도 사이에 있는 차이의 범위를 고려할 때. 자, 이것은요. makes life quite difficult. 자, make라고 하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였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나왔습니까? difficult라고 하는 형용사 왔습니다. 앞에 있는 quite는 뭡니까? 꽤라는 뜻을 가진 부사죠. 이때의 부사는 뒤에 나오는 difficult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덩어리가 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삶을 꽤 어렵게 상당히 힘들게 만든답니다. 자, 누구의 삶, 그러니까 누구를 힘들게 만드는 건가 봤더니 the analyst, 분석가입니다. 근데 이 분석가는 어떤 분석가? ing가 이끄는 현재 분석 덩어리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seek to 부정사는 뭐뭐 하고자 하다란 뜻이에요. 아하. 뭔가 받아들일만한 typology, 유형분류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seek to 부정사를 쓰는데 앞에 나왔었던 analyst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ing 형태를 썼다. 꽤 복잡한 문법이었습니다.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기타 출제 픽으로 서술형 갑니다.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기에 우리말 서술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하는 거예요. 비례적 선거제도와 비례적 선거제도의 목표 차이는 무엇인지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자, 비례제는 의석수가 득표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목표이고 비례제는 한 정당이 명확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정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중시한다.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전체 내용구조, 요약문, 그 다음에 다양한 문장들과 이 서술형을 통해서도 복습해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전체 지문 해설 들으면서 선생님이 예시도 잘 들어주니까 거기로 이해를 좀 도와가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어려운 문장 끼었고요. 이제 이어서 4강의 11번 빈칸 추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멜로디의 정의와 특성이라고 해서 얘 또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멜로디는 절대적인 음높이가 아니라 사이의 관계 패턴으로 정의된다. 사이의 관계 패턴으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다른 키로 연주해도 같은 멜로디로 인식이 가능하고 많은 멜로디는 특정 시작음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Happy Birthday라고 하는 예시가 등장합니다. 그치? 멜로디는 변형이 있어도 정체성을 유지하는 청각적 대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볼륨 변화, 즉 음량의 변화라든지 절대적인 음높이 값의 변화에도 같은 노래로 인식을 하더라.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부르든지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부르든지 같은 노래로 인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의 관계 패턴이 달라지면 같은 노래로 인식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생일 축하합니다. 얘는 생일 축하 노래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 같은 노래라고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게 사이의 관계 패턴이거든요. 이해를 조금 더 도와가셔요. 좋습니다. 자, 우리말 한 줄 요약 가겠습니다. 멜로디는 절대적인 높이가 아니라 사이의 상대적 관계로 인식된다. 영어로 표현 가겠습니다. A melody is recognized. 멜로디는 인식이 됩니다. 자, 어떤 구문 쓰일지는 예측하셨죠? 나데이 법비 구문 쓸 겁니다.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높이 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by the pattern of relationships, 관계 패턴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데 뭐 간의 successive pitches, 연속적인 높이 값의 어떤 관계입니다. 관계. 즉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죠. 그것에 의해서 멜로디가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정체성을 메인테인,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지어 키라든지 높이 값이 변화했다라고 할지라도 즉 조변화나 높이

값이 변화에 따라 할지라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끔 한다고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Happy Birthday, 생일 축하 노래의 예시로 조금 더 이해를 도와가셔요. 좋습니다. 자, 빈칸 써쓰랑 픽은 우리 1번 문장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에서 방금 봤던 내용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멜로디는 정의가 되는데 나라의 법이 또 나오죠?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음의 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정의가 된답니까? The pattern relation of successive pitches across time. 시간에 걸친 연속적인 successive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successful 성공적인이라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쵸? 연속적인 음높이의 패턴 또는 관계에 의해 정의가 되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답니다. 멜로디를 인식함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높은 혹은 더 낮은 조로 연주되는 그 멜로디를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왜? 절대적인 음높이 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속적인 음높이의 패턴 또는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어법 서술형 픽 하겠습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자주 볼수 있는 표현인데 해석까지 같이 매끄럽게 챙겨가셔요. The same holds for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같은 현상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더라. 다시. 같은 현상이 여기에도 적용되더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The same holds for라고 해석해, 그 영어로 표현해 주시고요. 이때 for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똑같은 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노래의 절대적인 음높이 값의 변화에도 적용이 되는데, 근데 그 음높이 값은 변화할 수 있답니다. 뭐 하는 한. 자, so long as 얘도 중요하지요. 조건 나타낼 거예요. 자, 뒤에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와서 주어가 동사 하는 한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 간의 거리가 똑같이 유지되는 한, 그것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same holds for so long as 두 개의 표현과 해석까지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 예측 갑니다. 여섯 번째 문장인데요. So for example, 이게 도움받을 수 있는 연결어가 두 개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듣습니다. 연주가 되는 노래인데,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더 크게 연주되는 노래를 듣는다 할지라도, you still identify it. 그것은 인식이 될 겁니다. As the same song. 같은 노래로 인식이 될 거랍니다.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멜로디의 정체성이 변형에도 유지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얘를 예시로 구체화하는 거죠. So, for example, 예시로 구체화하고, 이 뒤에는 또 어떠한 사례가 이어지냐면, 음높이 값의 변화 사례가 또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뒤 맥락을 살폈을 때, 이 문장의 위치가 딱 여기일 수밖에 없구나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강의 마지막 문제인 함축 음이추론 넘어올 겁니다. 이제 이걸로 우리 빈칸 함축 음이추론은 빠이빠이 하고 또 새로운 유형 만나러 가는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요. 독자 참여형 뉴스 모델입니다. 내용이 좀 많았나 봅니다. 독자 참여형 저널리즘이 등장을 합니다. 기자는 전통적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독자와 관계를 맺도록 기대가 된답니다. 이때 기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취재 과정, 프로젝트를 독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거고요. 독자에게 질문도 하고 도움이나 전문 지식을 요청하기도 한답니다. 독자가 기사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순한 댓글이 아닌 기여라고 불리는 contributions로 토론도 관리를 하고요. 독자의 정보를 기사에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은 다른 주류 언론에서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다더라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독자 참여형 뉴스 모델에서는 독자들이 기사 내용과 방향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것이 독자 참여형 모델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가보겠습니다. 독자 참여형 모델에서는 and the reader participatory news model, journalist 기자들이죠. 이 기자들은요, do not simply deliver information to readers 독자들한테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합니까? involve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참여시킵니다. 독자들을 참여시킵니다.

기사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독자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자, 윗을 활용한 분사 구문으로 내용 더해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때때로 뭐 합니까? Contributing, 기여하는 거죠. 기여한답니다.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여한다고요.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 독자의 기여. 요두 가지 특징을 가진 모델이 독자 참여형 뉴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서술형 픽으로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네덜란드에 한 뉴스 사이트가 있어요. 이곳에 was born with, 탄생했습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탄생을 했습니까? 자, 요 질문의 핵심이죠. Incorporating, 뭐 하는 거예요? 포함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Active readers, 적극적인 독자들을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적극적인 독자를 처음부터 incorporating, 포함시키자. 포함시키자. 내용 확인해 주십니다. 이어서 어법 픽 갑니다. 3번 문장입니다. Expectations are that. 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죠. 그러면 that 이하는 지금 무슨 자리에 온 겁니까? 주격 보어 자리에 온 겁니다. 뭐 하는 거 하고 있어요. 기대의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격 보어 자리에 놓임으로써 주어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that은 주격 보어절을 이끄는 that이기 때문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접속사입니다. 주격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쓰였구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보도록 할 거예요. 기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자들이 계속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Share A with B의 구조로 A를 B와 공유하는 거겠지요. 그치? 자, 무엇을? What they are working on까지 괄호 닫아줄게요. What they are working on. 그들이 작업하는 것을 누구랑 공유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팔로우하고 그들의 기사를 읽는 독자들과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랍니다. 자, 이때 what의 쓰임도 챙겨볼 겁니다. 지금 what이 끄는 덩어리는 무슨 위치에 쓰였습니까? 공유하다 share의 목적어 위치에 쓰였습니다. 그치? share의 목적어 덩어리를 이끌고 있으면서 뒤에 봤더니 work on은 뭐뭐에 대해 작업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전치사 on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뒤에 불완전한 자리 따라왔기 때문에 what이 쓰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치? 주격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과 share의 목적어 덩어리를 이끌면서 뒤에 불완전한 자리 따라오는 what 덩어리까지 챙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어휘 적절성까지 출제 픽으로 잡아보겠습니다. 1번 문장에서 우리 아까 봤던 표현입니다. 그치? 빈칸 문장으로도 예측을 해봤었는데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포함시키는 거라고요. Incorporate, 포함시키다라는 뜻 어휘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가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 제이 로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글쎄 이 사람은 컴마 잠깐 빼내고요.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자들이 어떻게 기대되는가, 뭐 하도록 기대되는가, radically different relationships,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데, 즉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독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가. 중요한 건 뭐예요? 전통적인 언론에서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계를 맺도록 기대가 되더라. 어떤 관계였습니까? 독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독자가 계속해서 기여하는 그러한 관계였지요. 그치? Different, 다른에 해당하는 어휘도요. 여기에 반이어에 해당하는 same이라든지 similar라든지 그런 어휘로 바꾼 채로 적절성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5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얘부터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우리 5강의 1번 문제는 어법 유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 볼 건데 실제로 수능특강 교재 푸실 때에는 어법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소홀히 보셨을 거예요. 이 시간 통해서 내용을 자세히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새롭게 알려진 돌고래의 행동 특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최근 연구는 돌고래의 인지, 감정, 의식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돌고래는 인간에게만 있다고 여겨졌던 높은 수준의 연령력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언어 능력, 구문과 의미와 어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지 능력, 거울 속에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몸의 지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능력, 시각과 반향 정의로 동일한 대상을 인식할 수가 있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문화적인 행동도 돌고래가 보여주고 있지요. 범고래의 방언이라든지 일부 큰 돌고래의 도구 사용이라든지 예시를 통해서 문화에 대한 증거까지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알려진 돌고래에 대한 발견은 돌고래가 언어, 인지, 지각, 문화 능력을 가진 매우 지능적인 동물임을 보여줍니다. 내용이 뭐 엄청 거대한 지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그대로 영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Recent discoveries about dolphins, 돌고래에 대한 최근 연구는 reveal that, 보여줍니다. 연구가 보여주는 바. They possess, 돌고래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Advanced intelligence,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지능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abilities, 능력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능력은 뭐와 관련된 능력이냐면 언어, 인지, 지각,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능력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가볍게만 봐주시고요. 자, 1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 new millennium has brought discoveries. 자, 새천년은 발견을 가져다 줬대. 그러니까 새천년에 들어서 이러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요 소리겠지요. 그치? 자, 뭐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돌고래 인지, 감정, 의식에 관한 발견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Creating a bridge. 비유적 표현이겠죠. 다리를 만들었어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잇는 다리를 만들었냐면 즉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었냐면 그러니까 알려진 것을 잇는 거니까 기존에 알려진 것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을 했잖아요. 기존의 발견과 이어서 그 발견을 더 의미 있게 만든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어디로 이어지는 다리를 갖다가 만들었냐면 What is known about dolphin behavior? 돌고래 행동에 대해 알려진 거. 거기에 새로운 발견을 더해준 것입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요? Communication, 소통에 강조점을 두고요. 자, 엄청 거대한 내용이 있는 첫 번째 문장은 아니었지만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 발견을 했고 그것이 어디를 잇는 다리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bridge에 해당하는 비유적 표현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업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고요. 자, new data on dolphin intelligence. 자, 지금 주어의 핵이 뭡니까? 돌고래 지능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는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잖아요. 이거 친구들이 많이 모르는 게 있던데 이때 data라고 하는 거는 복수 형태의 명사입니다. 우리 얘 단수 형태는 datum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단수 형태고 data는 복수 형태의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 자리 모았어요. allow라고 해서 s가 붙지 않은 동사가 왔습니다. 그치? 돌고래의 지능에 대한 새로운 자료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해주었습니까?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자,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obtain, 얻는 거지요. 돌고래의 내적인 삶에 대해 더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게끔 해주었다고요. 지금 주어 동사의 수일치 속에서 data라고 하는 명사가 복수 형태구나. 그 다음에 allow라고 하는 동사의 오형식 쓰임입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타 출제 픽으로 문장 삽입 한번 가볼게요.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There is evidence that dolphins have culture. 증거가 있어요. 돌고래에게 문화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기준으로 뒷부분에는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증거에 대한 어떤 설명, 예시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범고래의 방언 사용, 일부 큰 돌고래의 도구 사용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 이를 통해 문화라는 주제를 도입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 삽입으로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자, 5강의 두 번째 문제는 주제 추론이었습니다. 주제 추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주제는 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점검하는 느낌으로 기술 중심적 해결책에 대한 맹목적 신뢰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을 생태 문제 해결책으로 믿어요. 기술은 실제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기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인구 소비 증가를 기술이 보완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소비도 계속 증가하는데 기술이 보완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술 해결책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기술 중심적인 사고가 소비 감소의 필요성을 무시해버립니다. 기술이 다 해결해줄 거야. 나는 계속 소비해야지, 계속 쓰레기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따라서 기술 중심체계 자체가 문제의 원인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술을 해결책으로 믿습니다. 잘못된 믿음이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본적인 필요예요. 소비를 줄일 근본적인 필요성을 뭐합니까? 다루지 못합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이 기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자, 빈칸 서술형 피구리 여섯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Then, more of the cause. 그 원인의 더 많은 부분이 can only be perceived, 인식될 수 있을 뿐인데 점점 더 필사적으로 부인하면서 뭐라고 인식될 수 있을 뿐이라고요? 유일한 해결책으로.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이 뭡니까? 기술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기술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는 기술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이 사실은 문제의 원인인데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질문의 뒷부분에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빈칸이지만 막상 여기에다가 실제 빈칸을 뚫고 여러분들한테 객관식 또는 서술형 문제로 물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업법 갑니다. And it's true that 이라고 해서 it is true that 많이 배웠던 구문입니다. 이때 is은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 that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뭐가 사실입니까? 적절하고 청정하며 적당한 가격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근데 뭐할수 있는 역할?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덩어리는 앞에 나오는 role,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이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위기를 해결하는 데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생태위기를 해결하는 데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기술은 할 수가 있다고요. 그치? 그러나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은요, 뭐는 감당할 수 없습니까? 풍요로운 꿈의 무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소비의 계속적인 증가, 이것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문제점이 뒷부분에 제시가 되겠지요. 좋습니다. 자, 기타 픽으로 순서 문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해결을 해줄 것이다. 생태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기술이 다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야가 3번 문장 자리에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4번 문장이지요. 예를 들어서 기술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점점 더 비싸지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제시가 되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점, 그러한 해결책은 이것을 무시하기도 한다더라. 라고 하는 점점 더 문제가 심화되는 구조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 문제 예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인데요. 얘는 제목 추론이었습니다. 방금 봤던 주제 추론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잘 하고 오셨을 거예요. 동물복지 법률에 대한 상충되는 견해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동물보호 법률이 존재해 왔어요. 법은 도살, 실험 규제, 동물 학대 방지가 목적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법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더라. 논쟁의 두 입장은 동물 복지인가 동물 권리인가인데요. 동물 복지 입장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법을 강화하자. 인간의 동물 이용 자체는 인정한다. 요게 핵심이었고, 동물 권리 입장 같은 경우에는 복지법은 충분하지 않다. 동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확연히 다른 두 입장의 논쟁이 중심 소재인 그러한 질문이었지요. 그쵸? 가보겠습니다. 동물 복지는 고통 감소를 주장하지만 동물 권리는 인간의 동물 이용 자체를 문제로 본다. 영어 요약문 가겠습니다. The debate, 논쟁입니다. 논쟁. 이 단어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에 대한 논쟁이냐면 동물 관련 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금 이 논쟁 같은 경우에는 contrast라고 해서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쵸? 대비시킨답니다. 얘랑 얘를 대비를 시킨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한 The Animal Welfare View, 동물 복지 관점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자 하냐면 줄이고자 합니다.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자 할 거예요. 얘와 대비되는 두 번째 관점, The Animal Rights View, 동물 권리 관점 같은 경우에는 which opposes, 반대한답니다. 반대한대요. 아하, 인간에 의한 동물 사용을 완전히 반대하는 관점이 얘구나. 지금 각 입장에서 핵심이 되는 동사 두 개.

를 요양문 빈칸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빈칸 예측 해볼게요. 3번 문장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법률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whether라고 하는 단어 쓰면서 이러한 종류의 법률이 adequate, 적절한지의 여부는 주요 논쟁의 핵심에 남아 있습니다. 논쟁.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이 동물 관련 법이 적절한가, 충분한가의 여부라고요. adequate이라고 하는 형용사 더 주의 깊게 챙겨주시고요. 근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 사이의 논쟁입니까? 법적인 맥락에서 동물 복지 증진의 찬성론을 펴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찬성론을 펴는? 동물 권리 증진에 대해 찬성론을 펴는 동물 복지 측과 동물 권리 측. 이두 측의 논쟁. 그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다? 이 법률이 적절한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쵸? 자, 여기서 업법 갑니다. 8번 문장 한번 볼게요. The problem, therefore, 따라서 문제는 is not one but instead one이라고 해서 나래의 법칙이 쓰였습니다. 얘가 아니라 얘다. instead까지 추가로 써서 대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치? 자, 여기에서의 one은요, 대명사입니다. 자, 지금 뭐를 대신해서 one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쓴 거지요? 문제입니다, 문제. 따라서 얘를 다시 한번 살려내 주시면 a problem이 되겠어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따라서 어떤 문제가 아니라 동물을 비인도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동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사진 예측 갑니다. 다섯 번째 문장이고요. 요 문장인데, Animal rights advocates, 동물 권리 옹호자들은 maintain. maintain은 무슨 뜻이 있냐면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동물 권리 옹호자들의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his welfare legislation, 이러한 복지 법률이 that's not good far enough,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길래 문장 삽입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앞에는 동물 권리 옹호자들과 대비되는 복지 입장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기준으로 뒷부분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권리 입장의 근본적 주장 설명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에 어떤 대비의 연결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비와 대조의 연결사가 쓰이지 않았지만 내용만으로 흐름 전환을 이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요 포인트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법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어법 문제 풀 때는 내용 중심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확실히 보십니다. 고대 그리스의 교육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교육의 특징은 교사와 학생 간 개인적 관계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 교육 방식은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개인 또는 소규모 지도를 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학습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예시로 들어주고 있었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교육에는 정서적인 유대도 중요한 요소이고, 플라톤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를 했더라. 그리고 학습은 주로 문서나 글보다는 대면, 구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자, 요약 갑니다. 고대 그리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개인적 관계와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요약문 보겠습니다. Education in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에서의 교육은 centered on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close personal relationships, 관계. 얘가 중요한 거야.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은 발생했는데 주로 무엇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났냐면 direct interaction and dialogue, 대화입니다. 구두적인 상호작용이지요. 그치? 그러니까 written materials, 글로 쓰인 자료, 쓰인 글보다는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대화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다 담아서 요약문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빈칸 예측 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사실 요 질문에서 가장 핵심을 잡고 있는 문장이 요첫 번째 문장이었거든요. 교사와 학생 간의 개인적인 관계. 관계의 맥락에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자, 어법 사실형 픽 가보겠습니다. Additionally, 아울러. 지금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동사는 딱 보니까 얘예요. 그럼 주어가 이렇게 괄호로 묶여지겠습니다. 딱 보니까 ing가 이끄는 동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온 것이죠. 따라서 동명사구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는 단수비동사 was를 써준 거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교사와 학생을 학습 공동체로 모으는 것은 또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자, 접근법이다라고 할 때 뭐뭐로의 접근법. 이때 to는 전치사거든요. 따라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의 성격을 가진 아이가 와야 되기 때문에 creat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하는 또 다른 접근법이었다. 사회적인 학습 맥락을 만드는 접근법이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아카데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 후대의 조직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 픽으로는 어휘의 적절성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요 단어요. essential, 명사로도 쓰입니다. 필수적인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볼게요. 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뭐라고 여겨졌다?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여기에서도 계속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관계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5번 문장에서도 다이얼로그에서 플레이로 플라톤은요. 즉, 이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지지를 했습니다. The active engagement of students in learning. 뭐 해야 된다고? 학습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플라톤이 지지했구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했구나. 라고 해서 두 단어 다 중요하니까 어휘 적절성 대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5번 질문은요. 또 새롭게 보는 유형입니다. 무관한 문장에 해당하는 질문인데 당연히 우리가 무관한 문장으로 골라줬던 그 번호는 뺐습니다. 빼고 내용 정리하는 거지요. 그쵸? 가볼게요. 지나친 인정 욕구의 원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린 시절 보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인정을 추구합니다. 인정에 해당하는 단어? 중요하죠? Approval. 인정입니다. 인정. 이러한 인정 요건은 성인이 되어서 지속이 되는데 특히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인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해요. 자기 독립성이나 능력에 확신이 없으면 과도한 인정 욕구로 변합니다. 이 과도한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건전하지 못한 욕구겠지요.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다? 사랑이 철회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이는 어린 시절 충분한 무조건적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경험과 연결된 것이고요. 그 결과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더라. 인정 욕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과도한 인정 욕구는 어린 시절 충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영어 요약문 갈게요. The desire for others' approval,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는 시작합니다. 언제? 어린 시절에 시작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사랑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어린 시절에 시작이 되는 것인데 자 이러한 인정 욕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An unhealthy dependence, 건전하지 못한 의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독립성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서 feel unworthy,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느낄 때 이러한 인정 욕구는 건전하지 못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다 담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핑칸 픽은 첫 번째 문장 바로 갑니다. 인정을 구하는 일은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인 질문의 내용을 잡아주는 시작 문장이지요. 이 문장 전체를 뚫어놓고 핑칸 문제 낼 수가 있겠습니다. The search for approval, 인정을 구하는 일은 has its challenges, challenges, 어려움에 해당하는 단어죠. 이 뒤에는 그 어려움에 해당하는 내용이 쭉 설명되고 있었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어법픽으로는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봅시다. 인정을 끊임없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 또 질문이 들지, 얘들아. 이 두려움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되십니다. 자, 이 뒤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왔을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 첫 번째, The other's love will be withdrawn. 다른 사람의 사랑이 철회될 것이다. 는 두려움이에요. And가 뭘 연결합니까?
두 번째 동격의 접속사 대체를 연결하면서 두려움의 내용을 2차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두려움? You'll be left helpless and alone. 여러분이 무력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로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동격의 접속사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제 픽은 순서 예측가입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시간의 흐름대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아까 첫 번째 문장은 빈칸 추론에서도 예측했던 문장인지 기억하시죠?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 In the formative period of childhood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의 형성기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형성기는 어릴 때 어떤 자아와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를 가리키는 건데, 이 형성기의 아이는요, 보호자의 인정을 얻고자 합니다. 사랑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요. 형성기 이야기 꺼내지요, 그치? 그러면서 이것이 뭐로 전환될 수 있어? 불건전하고 과도한 인정 욕구로 전환될 수 있어. 라고 하지요, 그치? 그리고 그 내용 또 이어받으면서 이것은 물론 무엇의 연장? 어린 시절 패턴의 연장일 수 있어. 지금 계속 내용을 끊임없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으니까 이 순서로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5강의 여섯 번째 지문이었는데, 이거는 원래 유형이 글의 순서였습니다. 글의 순서가 원래 유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논리적 관계가 굉장히 탄탄한 지문이었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삽입으로 바꾸기도 참 좋을 겁니다. 그 유형 변형은 당연하게 예측을 하시고요. 우리 내용 다시 들여다보러 갑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글이었습니다. 동기부여. motivation이라고 지문 속에서는 포함되고 있었죠. 이것은 학문적으로 오래 연구된 주제랍니다. 자, Clark Hull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에 연구를 하는데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노력이 증가하더라. 실험을 언급하면서 미로속 쥐가 먹이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증가하더라. 근데 이 원리는 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인간. 인간의 목표 추구 설명에도 적용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현대의 동기 연구도 이 원리를 기반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례를 들어주는데 총 3개의 사례를 들어줍니다. 쥐의 사례 말고요. 인간 행동에 적용한 추가적인 체계의 사례가 등장해요. 첫 번째 소비자 행동 사례입니다. 무료 커피 카드 끝에 가까워질수록 소비자들의 구매가 증가하더라. 두 번째, 스포츠에서의 사례입니다. 경기 막판에 선수들이 마지막 힘을 내더라. 그리고 운동에서의 사례입니다. 운동 마지막 단계에서 노력이 증가하더라라는 이해 가능한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주면서 동기는 뭐와 밀접해요? 성공과 밀접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되는 주제이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글이었지요. 좋습니다. 자,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뭐가 강해져요? 동기부여가 강해져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 투입되는 노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약문 한번 써볼게요. Research on motivation,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는 보여줍니다. Effort tends to increase, 노력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Increase,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할수록. Individuals surpass their goals, 개인이 목표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노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이 패턴은요, 처음에는 누구한테서, 쥐와 같은 동물한테서 관찰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confirmed,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간 행동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구매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선수의 수행도 있겠습니다. 그치? 소비자 구매. 운동 수행, 아까 전체 구조에서 다 짚어줬던 사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처럼 인간 행동에서도 나중에는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핵심 어휘 확인해 주시고요. 빈칸 예측갑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Some of the earliest work on this topic was by Clark Hull. 자, 이 소재에 대한 가장 초기의 연구 중 몇몇은 클라크 헐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것이었는데, 글쎄 이 사람은 관찰을 했답니다. 관찰 내용, 이 지문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effort, 노력이에요. invested in, 투입된 노력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투입된 노력인 increases, 증가하더라. 뭐 할수록 증가하더라? Goal attainment becomes more likely. 자, 지금 goal attainment라고 하는 건 목표 도달 가능성이거든요. 목표 도달 가능성이 더 높아질수록

0: 투입되는 노력이 증가하더라. 사실상 주제문입니다. 지금 이 지문 속 등장한 학자가 관찰한 바이기도 하면서 지문의 주제에 해당하는 두 번째 문장 상당히 중요해요. 빈칸 추론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법 보겠습니다. 스포츠 상황 속에서 여섯 번째 문장이거든요. 운동선수들은 흔히 관찰이 된답니다. Give one last push라고 해서 마지막 전력 투구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경기를 마칠 때, 즉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전력 투구를 하더라. 그리고 이것은 또한 특징이기도 하답니다. Feature라고 해서 이거는 특징이란 뜻을 가진 명사거든요. 근데 both가 쓰였습니다. both는 A and B의 구조로 A와 B 둘 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두 개의 전치사 of 덩어리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 of는 어디에 연결되는 거? 앞서 나왔었던 feature라고 하는 특징에 연결되는 거. 특징에 연결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선수 자신의 자기대화 둘 다의 특징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병렬 구조를 챙겨주시는데, both A and B의 구조로 연결이 된 거였고요. 앞에 등장했던 feature라고 하는 명사와의 연결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피로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their own self-talk, 운동선수 자기 자신의 대화, 자기 대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져가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기타 출제 픽으로 마지막 서술형 가는데요. 요거는 조금 길게 쓰는 논술형까지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까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본문에 근거하여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노력이 증가한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인간 행동의 사례 한 가지를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자,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세개 중에 하나를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치? 답변 가능한 후보군입니다. 먼저 소비 행동 사례예요. 무료 커피를 받을 수 있는 고객 카드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소비자가 커피 구매 속도를 높인다. 두 번째, 스포츠에서의 사례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힘을 내어 더 노력한다. 세 번째, 운동 사례입니다. 운동 루틴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자, 이거는 내가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시고요. 지금 이 답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써보셔요. 지문 보면서 나만의 언어로 우리말 해석을 갖고 가 보시고 내가 쓴 답이랑 비교를 하면서 혹시 놓친 키워드가 없는가. 사실상 서술형 채점은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내가 놓친 핵심 단어가 없는가를 비교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접 우리말로 써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6강 함께 하셨습니다. 새로운 유형들의 지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오늘도 OX 퀴즈 나갑니다. 내용 쭉 살펴보시고 O인지 X인지 스카우 게시판에 바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정답을 댓글로 알려줄 테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를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유형의 지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문들도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 지문들도 예습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정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쭉 살펴봤었죠. 근데 맨 뒤에 교재 보시면 좀 남아있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사용제도에 대한 찬반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진 않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사상가의 입장을 토대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남은 부분들까지 다 체크해 본 다음에 이제 사회정의 전반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용제도에 대한 찬반논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막 중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해왔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사상가들의 입장을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적용시켜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찬성논거는요, 범죄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 행복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결국에는 우리가 배웠던 여러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죠?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제도를 존치해야 돼. 뭐 이런 주장. 그리고 흉악범에 대한 사용이라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에 부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흉악범이라는 건 보통은 살인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살인자에 대한 응분의 보복은 사형이야. 그게 마땅히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의무론, 응보론, 에 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용의 대체형벌인 종신형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계속해서 이제 생애에 걸쳐서 계속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이야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반대놓은 거는 뭐가 있냐면, 실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중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 세계적인 좀 통계를 보면요, 생각보다 사용제도의 존치 여부에 따라서 범죄율이라는 게, 특히 중범죄 같은 경우 범죄율이 이렇게 변동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 존재로서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범죄자도 하나의 인간 존재이다. 모든 인간을 인간 존재로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대우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3번과 같은 논거가 나오게 되죠. 인간의 평등한 생명권, 자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오판 가능성 언제나 있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이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억울한 판결이었던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대 논거로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시문 한번 몇 가지만 볼 건데요. 이제 칸트의 교정적 정의에 대한 제시문이에요. 요 제시문들은 반복되어서 계속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잘 봐주시면 좋아요. 자,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든 시민사회를 위해서든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 수단으로 시행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어떤 다른 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나 결과를 위해서 시행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언제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응보죠. 그죠? 너 범죄 저질렀지. 그러니까 형벌 받아야지. 라는 입장. 자, 오직 법정 앞에서의 응보법만이 응보법이라고 했는데, 뭐 다른 말로는 보복법, 동해보복법 뭐 가르쳐 드렸죠? 자, 응보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범죄와 응보의 동일함은 가해자에게 사법적으로 집행되는 죽음뿐이다. 사형을 반드시 가해야 한다라는 칸트의 의도가 나와 있고요. 자, 루소의 교정적 정의입니다. 자,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죠? 잠깐 사회계약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회계약을 맺게 된 거죠. 자,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형벌에 이 타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동의했다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내가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스스로 동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살인자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살인자에게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 계약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기보다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자, 죄인을 재판하는 것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가 사회계약을 깼으며 사회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공공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 마지막 베카리아입니다. 자,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라고 했어요. 뭐 여기 일반 의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일반 의지라는 이 루소의 개념과 거의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의사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아, 베카리아겠구나라고 그냥 고유 용어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내신이니까요. 더 깊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가 있겠는가? 우리의 생명권이라는 걸 국가에 양도한 적 없다. 우리는 최소한만큼의 자유를 국가에 양도했고, 최소한의 형법을 구성했을 뿐이다라는 베카리아의 변론이죠. 자,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타인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이 형벌의 강도가 과도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사형을 대체한 동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 종신 노역형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정적 정의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자, 1번 봅시다. 자,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분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제 분배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분배 기준. 뭐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요. 뭐 절대적 평등도 있었고요. 필요도 있었고, 업적에 따른 분배도 있었고, 뭐 아니면 롤스가 말했듯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분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함으로, 그죠? 필요라는 표현을 줬어요. 필요함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 나와 있는 분배 기준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회적 약자의 필요를 보장할 수 있겠죠? 자, 2번. 객관적 평가 및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업적주의. 업적주의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객관성 확보가 쉽지가 않다. 자, 3번.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요게 이제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재화가 무한하고 무한대로 이제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죠. 자, 4번, 동기를 부여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분배했기 때문에 노동 동기와 어떤 생산성은 오히려 반대로 떨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자, 5번,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역시 업적주의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교사의 성과를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선생님은 뭐 성적을 잘 냈어요. 학생들의 성적을 잘낸 선생님, 뭐 수업을 잘한 선생님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어떤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참된 교육으로서 이제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이끌어준 선생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두 가지의 업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업적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실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자, 두 번째.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만 모두 체크를 표시한 학생은? 이라고 했어요. 자,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원초적 입장에서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고유 용어죠? 누구? 롤스. 그죠? 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할당해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본권, 다시 말하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눠 갖자라는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것은 지위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되, 대신에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사회 최소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두 번째 원칙은 우리의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위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기회는 평등하게, 공정하게, 균등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 우연성의 영향력을 또한 배제시키기 위해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차등의 원칙이죠, 그게. 자, 롤스가 나와 있는데요. 롤스의 입장에서 올바른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출제자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 롤스의 그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달리 이제 출제를 해보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원초적 입장 말고 뭐 현실에서 뭐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정의 원칙을 도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서로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이익에 초점을 두고 정의의 원칙을 탐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모든 것에 대해 무지한 상태이다. 역시 틀렸습니다. 뭐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자신의 우연성, 특수성, 뭐 이런 것들, 내가 성별이 무엇인지, 뭐 재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 등등등등. 그래서 뭘 알고 있어요? 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결국 정의의 원칙을 추론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일반적인 지식들 있죠. 뭐 사회학적이고 뭐 경제학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지식들, 그죠? 이 정의의 원칙을 추론하는 데 필요한 어떤 학문적 지식들, 이런 거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자,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는 무지의 베일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연하죠. 무지의 베일을 가려짐으로써 비로소 모든 사람들은 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로부터 도출된 정의의 원칙이 바로 공정한 원칙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지금 체크를 했으니까요. 을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정의로운 것의 한 종류는 명예나 돈 혹은 정치체제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의 분배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뭐 문장이 좀 길긴 했는데요. 정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한 종류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정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다? 재화를 분배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상가인 것 같죠? 자, 이러한 분배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지 않은 몫을 가질 수도 있고 동등한 몫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여기 약간 정의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라는 것을 구분했고 그 특수적 정의들 중에서도 분배 정의와 교정적 정의를 구분해서 설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 나와 있어요. 자, 기억.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의 원리를 따른다.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내신에서도 그게 응용될 일이 없어요.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정적 정의, 산술적 비례. 그리고 분배적 정의, 기하학적 비례.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교정적 정의는 자신과 관련된 일에만 적용되는 원리다가 아니고요. 애초에 교정적 정의라는 건 타인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을 때 혹은 내가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의 기준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련된 일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의의 기준이 교정적 정의다. 자, 일반적 정의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공동체 행복을 창출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정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개인의 소유물은 그들의 자연적 자산으로부터 도출되므로 사람들은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일단 소유물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것에 대한 권리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강조하고 있죠. 소유권, 그죠? 이 소유권 개념 강조했던 사상가 바로 노직입니다. 노직, 그죠?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 근데 그 소유물이라는 것, 소유 권리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대요? 자연적 자산. 다시 말하면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저희 우리 자료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자, 천부적 재능 당연히 내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얻어낸 모든 소유물들도 당연히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자, 개인의 자연적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이건 아니건 그 개인은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분명한 사실이죠. 사실 천부적 재능이라는 것이 내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모순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재능이라는 건 결국 나의 신체와 정신에 깃들어 있는 능력인데 내 몸은 내 건데 내 몸의 능력은 내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덕적 응분의 관점에서 도덕적 응분이 자격이 있든 없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게 어쨌든 천부적 재능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개인이 갖고 있다, 각 개인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로부터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자, 취등양도 교정의 원리들은 분배적 정의에 관한 종속상태적 원리라기보다는 과정적인 원리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과정적 원리 이미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죠? 어떤 소유물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과거에 이 취득과 이전의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나에게 도달하게 된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개인은 자연적 자산에 대해 소유 권리를 지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자산도 역시나 천부적인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롤스랑 사실 공통점이죠. 롤스도 천부적 재능이 개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자, 2번. 개인의 소유 권리는 공동선을 위해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약간 의미가 모호하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선이라는 것은 아마 그 롤스가 지향했던 어떤 차등의 원칙의 실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뭐 소득의 분산이라든지 뭐 복지의 실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소유 권리가 제한될 수 없다라고 노직은 당연히 판단할 겁니다. 자, 3번. 국가는 복지 정책을 통해 개인의 소유물을 재분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당연히 틀렸고요. 소유물을 재분배한다. 이제 교정의 역할에서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의를 교정할 때만 이런 것들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 절대 복지를 위해서 뭔가 소유물을 재분배한다. 이제 국가가 개입한다. 이런 것들은 노직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4번. 국가는 개인의 모든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틀렸는데, 이것도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이걸 맞다라고 하려면, 요 모든에 괄호하고, 모든 정당한 소유물에 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물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이 소유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잘못된 물건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사람에게서 물건을 훔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래서 노직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정의로운 분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5번. 개인은 천부적 재능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노직은 그래서 소득세 같은 거 완전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내 재능으로 통해서 내가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뭐 좋은 직업도 얻고 더 많은 소득을 얻었어? 그 소득도 당연히 내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를 떼가는 것 자체가 강제 징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노직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롤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천부적 재능은 니께 맞아. 그리고 너가 열심히 개발해서 뭐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뭐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맞아. 하지만 그 소득의 일부를 분산시키기로 우리 원초적 입장에서 약속했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그런 불평등한 어떤 분배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소득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합의했다 이겁니다. 애초에 나눠 갖기로, 그죠? 나눠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떼가는 게, 뭐 소득세를 걷어가는 게, 뭐 절대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롤스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적절한 거 5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서로 다른 사회적 선 혹은 가치는 서로 다른 이유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배 정의와 관련된 내용인 건 분명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분배되어야 한대요? 서로 다른 이유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주체에 따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떠올라야 돼요. 왈처가 좀 떠오르셔야겠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각각의 어떤 공동체마다 부여된 어떤 각각의 고유한 의미들이 있고 고유한 분배 영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각 상이한 가치들은 상이한 분배 기준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왈처가 나와 있네요. 왈처. 자,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사회적 가치 자체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의 뭔가 돈의 가치, 혹은 뭐 미국에서의 돈의 가치, 뭐 유럽이 지향하고 있는 돈이라는 이 매개체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 각 공동체에는
다양한 정의의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죠? 요게 좀 차이가 있겠죠. 뭐, 롤스노직은 굉장히 보편적인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어떤 사회든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있어라고 주장을 했는데, 왈처는 공동체마다 그 정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라는 걸좀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니은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뭐 물론 우연히 같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완전히 같은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왈처의 의도도 그런 게 아니었죠. 자, 디귿, 각각의 사회적 가치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그죠? 여기서 말하는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죠? 각각의 분배 기준이 있고, 그 분배 기준에 따라서 이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 자, 리얼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사람이 다른 영역까지 지배해선 안 된다. 요게 제일 나쁜 거라고 왈처가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영역에서 더 많은, 그죠? 그 재화를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사회적 가치에 부여된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그죠? 그 분배 기준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영역까지, 여기가 포인트죠? 지배하는 것. 그 가치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둘다 가질 수 있나요? 둘다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의 사회적 가치가 가지는 각각의 분배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CEO로 성공을 했어요. 이 자유 경쟁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들과의 어떤 자유 교환과 이 시장 경제 원리를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내가 사회적 인망도 좋아가지고 뭐 이게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됐어요. 지지를 많이 받아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많았다는 이유로 돈으로 권력을 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다음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반대 근거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취업에서의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그죠? 일단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의 어떤 관점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이 제도에 대한 반대 근거를 찾는 거예요. 반대, 그죠? 그러면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평가하는 입장을 좀 찾아주면 되겠죠. 자, 기억.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당한 특혜, 그죠? 이거죠. 부당한 특혜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갈등,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 똑같은 거죠. 거의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충분히 반대 근거 될수 있어요. 역차별이야. 그런 거 하지 말자. 자, 디귿. 고통받아온 사람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오히려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뭐 침해하고 있다라는 게 잘못된 비판이 되겠습니다. 침해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지금.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기회를 또한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장하고 있죠. 보장, 그죠?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사법적 형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법적 형벌이라는 것은 법적 처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 처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그 교정적 정의를 주장했던 사상가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법적 처벌을 이야기한 거예요. 법적 처벌. 어떤 사적 제재가 아니고요, 여러분. 법적인, 공적인 처벌을 이야기한 거다. 자, 결코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도 시민사회를 위해서도 나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시행될 수 없다라는 것. 아까 우리 제시문에서 봤죠? 누구? 칸트. 그죠? 자, 범죄자가 범죄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라는 것. 어떤 다른 목적을 갖거나 어떤 다른 결과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만으로 응분의 보복으로서 형벌을 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칸트네요. 자, 1번 볼게요. 자, 사형은 요 문제, 형벌 문제에서 여러분 주의할 게 주어를 보시면 사형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형벌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맥락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 뭐 칸트니까 사실 뭐 그렇게 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칸트는 사형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근데 뭐 베카리아 같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좀 주의해서 봐야 한다. 자, 1번 사형은 살인에 대한 사적 보복의 수단이다라는 거.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결국
공적인 보복의 수단이죠.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는 거죠. 자, 2번.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인범의 인격성을 존중해주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범도 어쨌든 그 안에 도덕적 인격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도덕적 인격은 도덕 법칙에 비추어서 자신의 범죄 행위가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고, 따라서 우리가 그에게 형벌을 가해주는 것은 그 도덕적 인격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이다라는 것. 세 번째, 형벌은 등가성의 원리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죠? 형벌, 등가성의 원리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하죠. 동등성의 원리, 뭐 보복법에 따라서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자, 4번, 범죄 억제력을 고려하여 형벌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범죄 억제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벌의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죠? 이 결과를 고려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도 나와 있듯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에서 정언명령으로서 형벌을 가해야 한다. 자, 5번. 형벌의 질과 양은 응보가 아니라 유용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역시나 공리주의가 주장할 법한 내용이고요. 절대 어떤 목적과 결과를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고려하면서 범죄 예방이 될 거야라는 식으로 형벌을 가해주는 건 범죄자 안에 있는 도덕적 인격을 하나 수단으로 대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고요. 자, 8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국가에서 사형은 유용한가? 라고 했습니다. 사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유용하냐? 유용하냐? 그죠? 뭐, 공리주의의 약간 냄새가 나죠? 자, 그리고 정당한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생명권을 누가 내놓겠는가? 사형 찬성 반대? 반대하고 있죠. 누구? 베카리아 느낌 나죠. 자, 각 개인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될 수 있겠는가? 형벌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라는 베카리아의 생각. 자,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거다. 애초에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데 생명 박탈권이라는 것 자체도 애초에 우리의 권리 자체가 아니거늘. 그걸 어떻게 양도할 수가 있겠어? 없는 권리를 어떻게 양도해? 라는 베카리아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베카리아. 자, 기억 볼게요. 자,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여야 한다라는 것. 그죠? 범죄 억제를 항상 고려해야 되고요. 범죄가 억제되지 않는, 그죠? 범죄 억제력이 없는 형벌인, 잘못된 형벌인 거죠. 자, 니은, 형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 방지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연히 맞는 표현. 사회적 해악 방지라는 게 범죄 예방인 거죠. 자, 기억, 니은, 둘다 맞고요. 자, 디귿, 종신노역형보다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틀렸죠? 오히려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리을,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죠? 생명 박탈권. 이거 애초에 우리 권리조차 아니고 넘길 수도 없는 거야. 라는 베카리아의 입장.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사평, 서술형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밑줄친 기역의 찬성 근거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사실 막 찬반론 이런 것들은 보통 서술형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거 객관식 문제, 선택형 문항으로 내는 순간 난이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 사실 너무 쉬워. 여러분들도 이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택형 문항으로 나오면 읽어보고 그냥 다 풀어버리죠. 그래서 보통은 아마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래요. 방금 전에 우리 봤던 거죠. 네, 사회로부터 차별받아온 특정 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교육이나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찬성 근거 우리 두 가지 써보래요. 그죠? 뭐, 아까도 우리 객관식 문항에서 봤었는데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먼저 과거에 차별, 그죠? 차별이 있었어요. 이 차별 때문에 고통받아온 사회적 약자들이
보상받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차별받았으니까 보상하는 건 당연한 거야라는 그런 입장. 그래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통해서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또한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사회적인 격차들을 줄여나갈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사회적인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해 드렸었죠? 자, 두 번째, 밑줄 친 기억의 근거를 세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아까 전에 봤었죠? 아까 전에. 그죠? 97년까지 사형 집행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집행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형제도는 범죄 억제 효과가 작으며, 그죠?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이겠죠?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야. 인간으로 너무 인간 이하로 대접하는 거야. 대우하는 거야. 자, 또한 사형제도는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가장 강력한 논건 이겁니다. 사실 범죄 억제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 네. 자, 3번.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분배 기준이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장단점이 이렇게 서술해 줬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뭔지를 좀 찾아보면 될것 같은데. 자, 기여약 혜택이 균등하게 보장됨.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찾았죠, 여러분? 균등이래요. 균등. 그죠? 혜택이라는 것을 똑같이 나눠요. 절대적인 평등이겠죠? 그래서 생산의 효과와 효율성이 저하될 수가 있겠고요. 자, 객관적 평가 및 측정이 용이하다. 이거 뭐예요? 업적주의. 그죠? 그래서 동기부여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이 업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많이 어렵다라는 단점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라는 걸 봤을 때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는 각자 절대적 평등, 업적, 그리고 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기역에서 디귿에 따른 분배의 의미에 관해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각 의미를 방금 전에 뭐 사실 장단점 잘 조합하면 되겠죠. 의미라는 것은. 자, 절대적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고요. 업적에 따른 분배는 성과나 실적과 같은 결과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그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이다라는 것. 자, 네 번째. 원초적 입장에서라고 했으니까요. 원초적 입장이라고 나왔으니까 룰 쓰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먼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할당해서 평등을 요구하는 원칙에 합의한다라는 거. 아까 봤던 제시문 똑같네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다음으로 이 원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합의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미 나왔네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차등의 원칙이 들어가야만 하겠고요. 자, 기억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차등 원칙이 뭐였어요? 결국 소득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어떻게 분산시켜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가능한 한 가져다 주는 그런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 이 부를 분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것. 자, 이렇게 서술형, 서답형 살펴봤고요. 자, 이제 1등급 도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갑을 보니까요. 각자는 원초적 입장에서 자신을 포함한 서로의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등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갑은 롤 쓰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 너무 쉽죠? 자, 을 분배에서의 정의의 소유 권리로는 역사적이다. 이 역사적이라는 말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절차적이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과거의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건 과거의 사실에 따라서, 그죠? 과거의 이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자, 분배가 정의로운 간에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죠? 이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 로직이죠. 자, 기억 볼게요. 경제학의 일반적 사실은 무지의 베일로 차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지의 베일로 차단되는 건 뭐다? 결국, 우연적이고 특수한 나의 조건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로 인해서 그것들을 차단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공정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비로소 무지의 베일에 가려지니까 이 정의 원칙을 논함에 있어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논함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한 입장 속에 놓일 수밖에 없죠. 자, 니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수결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롤스 정의론의 설명을 듣고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제가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더라도, 누가 그런 가정을 하든, 누가 논리적으로 추론하든, 기획균등의 원칙이나 차등의 원칙 같은 이런 정의 원칙들은 가장 최선으로 선택될 수 있는 원칙이다라는 게 롤스의 주장이에요. 당연히 다수결이 아닙니다. 만장일치죠, 만장일치.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그죠? 가장 최선의 원칙이다. 들렸고요. 자, 디귿. 재화에 대한 소유 권리의 정당성은 역사적 과정에 대한 추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역사적 추론, 그죠? 역사적 과정에 달려 있다. 자, 리엘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지니며 협동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뭐 롤스가 틀렸고요. 뭐 노직은 사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노직이 판단할 수는 없고요. 롤스가 분명히 아니라고 하죠.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래요. 모두 긍정이죠? 모두 긍정. 자, 갑,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미 아까 봤던 제시문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누구? 백활이야.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공리에 부합한다라고 공리주의자라는 입장까지 완벽하게 보여줬네요. 힌트 너무 많이 줬죠? 다시. 백활이야. 자, 을 볼게요. 자, 누구든 자신이 살해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는 자신을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의지. 그죠? 누구도 살해당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안전을, 생명을 보장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내놓는데, 다른 모든 사람의 생명도 같이 내려놓고서, 우리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기로 약속합시다라는 이런 약속을 맺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약속이 형법을 구성하는 이 계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은 일반 의지 이야기했던 루소. 자, 기억 볼게요. 자, 사형은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형벌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주어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사형은이라고 했죠. 사형은 이게 여러분 무심코 막 읽다 보면 이런 거 놓치거든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뭐 형벌, 여기는 사형, 뭐다 다르죠, 여러분? 자, 사형이에요.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형벌이냐? 굉장히 중립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베카리아는 정당성 여부 판단할 수 있죠? 사형은 잘못된 거야라고 판단할 거고요. 루소도 역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루소는 올바른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다 긍정하는 거 찾는 거니까 기역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기역. 자, 니은 형벌을 통해 형벌 사회의 공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공적 정의라는 표현도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법적 형벌.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어떤 법적 처벌이 실현되는 그런 상태를 바로 공적 정의라고 합니다. 공적 정의. 그래서 당연히 정의로운 형벌을 통해서 백화리아는 범죄 예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벌에 따라서 형벌이 실현된다면 공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볼 것이고요. 자, 루소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에 대한 어떤 마땅한 응보로서의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그죠? 그를 뭐 우리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든지 뭐 사형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형벌이 가해졌을 때 비로소 공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디귿 사형은 여기도 사형이에요, 여러분. 시민에 대해 국가가 벌이는 전쟁이므로 라고 했으니까 좋은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쁜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나쁘다고 판단한 거죠, 지금. 전쟁이므로 부당한 것이니 라고 했으니까. 베카리아는 동의하는데, 루소는 동의하지 않죠. 오히려 사형이라는 것은 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공의 적에 대한 정당한 형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 맞고요. 디귿 틀렸고. 자, 리엘. 사회계약이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나 여러분, 사형입니다. 사형, 그죠? 그러면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근거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 박탈권이라는, 혹은 생명권이라는 중대한 그런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려놓았다고 했죠. 그죠? 모두가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생명 박탈권을 다 모아놓고서, 우리 어떻게 이 생명을, 형벌을 어떻게, 형법을 어떻게 구성할까, 모두 같이 결정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기역니은이

적절한 정답이 될수 있겠네요. 자, 3번 볼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갑을 보니까 형벌에서 공적 정의는 동등성의 원리에 의존한다. 그죠? 동등성의 원리, 보복법, 뭐 이런 것들. 칸트의 개념이죠. 자,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거량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칸트겠구나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을 보니까요. 종신노역형을 받은 사람은? 이라고 종신노역형이라는 키워드 줬죠? 자, 막연하고 참담한 미래 속에서 인생을 보내야 함으로 효과 있는 보복이 될수 있지만 사형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라는 그런 맥락이겠네요. 그래서 베카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뭐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제가 통계자료 이야기도 해드리고 해드렸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거지, 거의 없는 거지, 사실 아예 없냐? 라고 할 근거는 또 없죠, 사실. 그죠? 그래서 베카리아도 아예 없다라기보다는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1번. 형벌은 범죄자 개인의 교화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범죄자 개인의 교화.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말한적 없는데요? 하면 여러분, 추론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범죄자 개인의 교화라는 것은 결국, 뭘 위함이에요? 물론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범죄 예방의 효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벌을 통해서 범죄자를 교화시켰어요. 결국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문장에 형벌의 범죄 예방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뭐 지향이 약간 모호한 문장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틀렸죠? 칸트는 그런 것들 고려하면 안 된다고 했죠? 형벌은 정언명령이다. 자, 두 번째, 형벌은 범죄자의 생득적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요게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써드리긴 했어요. 그죠? 범죄자가 갖고 있는 생득,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죠? 도덕적 인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뭐 우리의 실천 이성, 뭐 이런 것들,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나는 능력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 법칙, 누구나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게 칸트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도덕적 인격에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형벌이 오히려 그를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게 칸트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3번. 베카리아 입장에서 형벌은 범죄의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못하면 형벌은 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4번.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칸트의 주장이었고요. 오히려 사회적 선을 촉진해야 됩니다. 행복을 촉진해야 되죠.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형벌은 사회에 더큰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베카리아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카리아는 동의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큰 이익을 못 갖고 오면 형벌을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벌은 그 자체로 고통이라고 했죠. 다만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칸트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범죄 예방 효과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응분의 보복으로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형벌이 가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정언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4번 볼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갑을 보니까요. 모든 사회적 가치는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수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여기 최소수의자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뭐,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말 자체를 좀 이해를 해보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정의의 제2원칙,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허용할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소득의 분산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소득과 지위라는 것을 불평등하게 분배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은 자연스럽게, 아, 롤스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롤스. 자, 을. 분배적 정의의 두 원리, 취득과 양도의 원리는 최소국가보다 포괄적인 국가

국가를 정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취득과 양도의 원리라는 표현, 최소 국가라는 요 고유 개념까지 해서 확실하게 노직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노직.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개인의 사적 소유권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좀뭘 물어본 거냐면 지금 사실 사적 소유권, 사유재산권이거든요.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있니? 카테고리를 알고 있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사실. 사적 소유권은 노직에게 있어서는 뭐 당연히 사실 소유 권리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롤스에게 있어서도 기본적 자유입니다. 기본적 자유.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보장되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이 돼요. 제가 내용 정리할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니 롤스 노직 당연히 둘다 동의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모두의 사적 소유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니은 분배의 공정함은 그러니까 기억은 정답 될수 없죠. 자, 분배의 공정함은 절차의 공정함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둘다 동의할 선택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통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둘다 롤스든 노직이든 둘다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절차적 정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절차적 정의. 둘의 정의론은 절차적 정의론이다. 절차적 정의를 채택하고 있는 정의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둘다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롤스만 해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미 여러분. 정의론, 정의의 원칙을 토대로 정의로운 법과 제도라는 분배의 절차를 만들어서 그 절차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분배, 개인에 대한 모든 분배는 정의로운 거라고 간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죠? 가위바위보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롤스는 이 분배 절차가 공정하면은 당연히 분배 결과도 공정한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노직도 마찬가지죠. 정의의 원칙을 역사적인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역사적인 사실들이 과연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잘 준수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거다. 그러한 절차가 정의로웠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도 정의로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둘다이 절차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다는 점, 이 공통점 그냥 외워두셔도 됩니다. 크게 응용될 일 없어요. 내신 수준에서. 자, 그래서 둘다 동의하니까요. 니은 맞고요. 그죠? 니은 맞죠? 자, 디귿.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롤스, 너무너무 국가 강조하고 있죠. 그죠? 정부의 역할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고요. 자, 노직도 최소 국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디귿도 역시나 맞고요. 자, 이 국가가 시행하는 어떤 과세 정책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롤스, 과세 너무너무 좋아하죠? 차등의 원칙 실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세금 많이 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노직 정당화될 수 없다에 노직도 동의하지 않죠. 과세제도, 노직도 최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과세제도, 어떤 자발적인 요금으로서의 세금제도, 노직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과세 정책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둘다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회정의 파트를 전부 다 마쳤어요.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많고 어려웠을 텐데요. 여기가 우리 현대사회와 윤리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해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복습 정말 꼭꼭꼭꼭 챙겨서 많이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전입니다. 오늘 청년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젊은이들의 시절에는 이 꿈과 고뇌가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아픔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세계 속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자기 지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과는 달리 젊음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발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따르게 되죠. 이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뇌가 섞여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은 직장인이죠. 가장 일반적인 그 우리들의 삶일 겁니다. 그 외에 자유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술가, 정치가, 변호사, 의사 하는, 그것은 그가 선택을 하고 그 능력이 맞았을 때 하는 일이죠. 또 한편에서는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어요. 대개 사업에서 그렇죠. 그때 어떤 직장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에 맞춰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보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발견을 해서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하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는데 나는 국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국어 선생님이 너는 미학과라고 하는 게 있으니 거기를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는가 했더니 예술 철학, 또 예술 비평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해서 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를 선택할 적에 아버님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과에 들어가서 나중에 뭘 먹고 살려고 거기에 갔느냐 하는 것이 생활 전선에 살던 아버님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나에게는 아주 좋은 멘토가 우리 자영이 있어서, 우리 누나의 남편이죠. 그분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미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중에 국문과에 있는 한 친구가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 뛰어났어요. 내가 그가 쓰는 글을 보면은 열등의식이 생길 정도로 글을 참 잘 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집안에 오는 가업을 이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누구라면 알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됐어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문학의 길로 가지 못한 거가 항상 그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사업에 전념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랬던 그 나의 그 절친이 어느 날 서울에서 오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그 만났더니 책을 한 보자기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책은 이제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너 네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다. 그리고서는 그리고 갔는데 그때 헤어지는 모습이 참 그 조금 찡한 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은 성취를 하지 못해도 후회는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딴 데 있는데 다른 곳에 와서 성취를 했을 적에는 그 본래의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끝까지 남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은 자기의 자질을 발견을 해가는 과정이 이 젊은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 경우에는 학교 다니다 12살 때부터 학교를 못 다녔어요. 증기선 기관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인쇄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 인쇄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기사가 빵꾸가 나니까 자기가 써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게 또 반향이 좋으니까 하클베리핀의 모험 같은 그런 명저를 내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미국 문학에서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까지 칭송하게 되는 것은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품이 있는 글 그거보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생활 용어들을 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신선한 바람을 넣고 그리고 미국 근대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이런 과정을 볼 적에 나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꿈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그 영향가라고 그럴까요? 가장 좋은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른바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존경받는 사람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전기의 매력이죠. 나는 그 많은 전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전기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전기였습니다. 본래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이 살아간 과정과 남이 연구한 것이 나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크 트웨인의 소설보다도 그분이 살아갔던 과정 또 정조영 회장 같은 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삶의 한 과정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속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이 성공한 과정을 보면은 그가 남다르게 살았던 어떤 부분 하나씩은 다 나옵니다.

0: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던, 책을 통해서 보던 바이오그래피를 많이 접하면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구상한 것을 사회화시키든 객관화시키든 성취했을 때 오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기쁨과 용기를 같이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참 묘해서 내 능력이 100인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 80이면은 일을 굉장히 쉽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능력은 자연스럽게 80이 되고 맙니다. 근데 내 능력은 100인데 120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을 맡겨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수행하면서 그 능력은 120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거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어느 한 부분은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하고 또 대학원 미학과를 나오고 했지만은 제가 대학을 나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게 되기까지에는 이른바 백수를 1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백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훈련시켜 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의지대로 좀 살고 싶어서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미술평론가라는 타이틀이지만 타이틀만 그렇지 내용은 백수죠. 어디에서 월급을 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시간 강사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해 가면서 10년을 그내 소신대로 활동을 하다가 영남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버텼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지 않았냐 하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하나 서러운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였대요.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직장인이 아니면 의료보험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나는 전혀 그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에서 소외됐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픔으로 남을 수뿐이 없죠. 저는 교육적으로 처지가 불우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얘기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고뇌에 차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희망은 자기 꿈에 대한 설계고 그 꿈에 대한 설계는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넣어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리리라고 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몇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기회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 길로 가고 준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은 내가 자랐을 적에는 사회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던져 넣으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AI의 등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생활의 조건, 사회의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노동력을 AI가 다 대체해가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직장으로 찾는 것은 점점 더 기회가 적어지고 그래서 기회를 상실하고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방황도 하고 고뇌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찾아가고 그것을 현재 당장이 아니라도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바이오그래피 속에서 나 자신을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방황을 벗어나서 하나의 지향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젊음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1: 넌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 왔어. 정말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순서 찾기의 마지막 파트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새로운 파트도 들어갑니다. 그 파트는 그렇지. 문장 삽입까지 오늘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실 초반부터 계속 쌤이랑 누누이 찾았던 게 뭐냐? 선생님이 첫 강부터 누누이 외쳤던 건 단서입니다. 그래서 단서 찾기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효과가 있죠. 특히 우리 중심 내용을 잘 잡았다면 지금 우리 간접 쓰기 부분이거든요. 순서 찾기나 문장 삽입도 여러분들이 마치 필자가 되어서 글을 쓴다라는 입장으로 써봤을 때, 그래,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거야? 순서를 한번 맞춰보고 문장도 한번 넣어볼래? 이게 간접 쓰기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 아직까지 조금 확실하지 않아도 우리 뒤에 강의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을, 열심히 끝까지 꾸준하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보시면 한두 시간만 막 열심히 해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함. 그래서 보시면 consistency, 꾸준하면 bits intensity, 강렬함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시간 열심히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꾸준하게 여러분들 단서도 찾고, 그리고 얘가 왜 오답인지 오답의 근거도 찾아가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낄 정도로 쭉쭉쭉 분명히 여러분들의 실력은 상승이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4개의 순서찾기 문제, 그리고 1개의 문장 삽입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볼까요? 오케이. 단서 찾아왔죠?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21번 문제는 주어진 문장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잡아보면, 일단 얘는 누구에 대한 거? 맞아요.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는 operate,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작동한다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의 방식이 나왔어. 그 방식이 뭐야, 뭐야? 여기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우리가 뭐 생각을 하면서 작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far less cognizant. cognizant라는 단어가 인식하는, 이 conscious라는 단어랑 조금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far less cognizant라고 얘기했으니 훨씬 덜 인지하는 상태에서, 즉 의식적으로 하는 방식과 그리고 의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화는 작동한다. 이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ultural operation, 문화적인 작동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 작동하는 방식이 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이라기보다는 의식이 덜한 상태, 훨씬 덜 의식하는 상태에서 문화가 작동하는 그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혹은 대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앞부분에 보시면 문화라는 건 operate, 작동을 합니다. In ways,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야? We can consciously consider and discuss.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방식이야.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도 In ways of which we are far less cognizant. 훨씬 덜 의식하는, 인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서는 문화 작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문화가 어떻게 작동한다? 그렇지,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식이 훨씬 덜한 상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의식이 훨씬 덜 의식적인 그런 상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많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부러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 요두 가지로 지금 처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겠어? 뒷부분에서는 그렇지, 얘도 의식적인 방식과 그리고 의식하지 않는, 의식이 좀덜 떨어진 그 상태 두 가지를 비교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A 단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 봤더니 in some cases, however 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대조 관계인 것 같고, 근데 봤더니 뭐라고 나와? We are far less aware of. 뒤에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덜 의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는 덜 의식한다고 이야기한 거에 반대가 그럼 뭐겠어? 그치, 앞에는, 얘는 A번 바로 앞에는 분명히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야. 문화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의식하면서 하고, 그리고 하지만 덜 의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A번 단락은, 첫 단락은 어려울 것 같아. B로 갑니다. When we have to offer an account of 뭐뭐에 대한 설명이란 뜻이죠. 우리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뭐에 대한 설명일까? Our actions. 우리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할 때요.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할 때, we consciously understand.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뭐를 이해할까? Which excuses might prove acceptable. 자, 어떠한 변명이 뭐 할 수 있는지 acceptable. 받아들여지고 수용될 수 있다고 입증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의식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그 문화적인 조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변명이나 설명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B는 A번 앞에 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일단 B를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단락 바로 뒤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의식이 좀 덜한, 훨씬 덜한 방식으로 우리는 문화가 작동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 이런 방식이야 라고 설명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B번 단락 나쁘지 않습니다. 첫 단락 가지고 갈게요. 특히 이것은요,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we find ourselves in.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특히나 어떠한 변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입증이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요, we use cultural ideas. 우리는 문화적인 이런 관념들을 사용하죠. 자, 뭐 할 때 as we,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 뒤에 내용을 보니까, 자, 어떤 내용일까? We would use a particular tool. 우리가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문화적인 그런 관념들을 우리는 특정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도구를 사용하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 그것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다른 도구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A번에서는 그런 도구를 활용한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덜 의식하는 경우 요 정도만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 C를 먼저 가서 보려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we select,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The cultural notion, 문화적인 관념, 어떤 개념을 선택을 합니다. 뭐 할 때? As we would select. 우리가 선택을 할 때요. Screwdriver. 어떤 스크류드라이버라는 그런, 이렇게 뭔가 나사 같은 걸 이렇게 조이거나 이럴 때 쓰는 그런 스크류드라이버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화적인 개념을, 문화적인 관념을 선택하곤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봤더니 어떠한 일은 무엇을 요구하고 필립스 헤드를 요구하고 반면에 다른 과업은 뭘 요구해? 엘렌 렌치라는 걸 이용하겠는데요. 뭐 얘가 십자 드라이버가 되겠고 이거는 육각형 렌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종류는 뭐 알 거 없어. 중요한 건 뭐야? 어떤 특정한 일은 A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또 다른 일은 B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도구를 이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설명한다. 이거 뭐야? 의식적으로 찾아서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B번에 이어서 C로 이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B에서 C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 하지만 훨씬 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 이렇게 해서 바로 B, C, A의 순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인하는 거 한번 쭉 설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Whichever idea we insert into the conversation. 우리가 대화 속에 어떤 아이디어를 insert into, 넣어서 삽입하든지 간에 뭐 하기 위해서? To justify our actions.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대화 속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관념을 삽입하든지 간에, 넣든지 간에 The point is, 중요한 요점은 바로 뭐냐? Our motives, 우리의 동기가 are discursively available to us. 여기 밑에 보시면 만연하게 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동기가 만연하게 우리에게 이용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만연하게가 뭐야? 널리 퍼져서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동기, 즉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여러 군데 퍼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들은요 뭐예요? Not hidden, 감춰져 있지 않죠. 즉 딱 봐도 눈에 보이게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춰져 있지 않으니까 보고 원하는 거, 상황에 맞는 거 그때그때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감춰져 있지 않은 거에 반대는 감춰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덜 의식적인 A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however, 하지만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요, we are far less aware. 계속 나옵니다. far라는 표현. Far, even, still, a lot, much. 이런 표현들이 비교급 강조.
비교급 바로 앞에 쓰여서 훨씬 더 원만이라는 의미를 갖죠. 훨씬 덜 의식적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Why we believe a certain claim to be true or how we explain why certain social realities exist. 우리가 왜 특정한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는지 혹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는지 왜 특정한 사회적인 현실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훨씬 덜 의식적입니다. 뒤에 있는 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돼요. 어떤 뒤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을 덜 한다. 훨씬 덜 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ideas about the social world, 세계, 사회적인 그 세상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요. become part of our worldview. 우리의 세계관의 일부가 됩니다. 뭐하지? 않고도요. without our necessarily being aware of. 우리가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being aware of. 인식하지 않고도. 즉, 덜 의식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뭘 덜 의식하지? The source of the particular idea. 특정한 관념에 대한 출처. 이게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 이 관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라고 굳이 생각 안 해도요. Or that we even hold the idea at all. 우리가 심지어는 그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세계관의 일부로 이런 social worlds에 대한 관념들을 받아들입니다. social world에 대한 이 사회적인 세상에 대한 그런 관념이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그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A,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지금 연결어만 잘 찾아도 일단 순서 A번이 마지막에 온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만 잘 잡아도 B와 C는 지금 의식적인 부분이야 라는 것만 알아도 A번의 앞에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C번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다라는 건 잘 잡아도 B 뒤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내용적인 단서와 표면적인 단서 충실하게 한번 잘 사용해봤어요. 22번도 한번 사용해볼까? 네, 갑니다. 이렇게 BCA 3번을 골라주고 22번으로 넘어가자. 자, 22번은 주어진 내용이 되게 많아. 근데 이거 이렇게 많다고 해서 진짜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했어요. 우리한테 주는 단서들, 설명들이 더 자세할수록 쉬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소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The fossil record. 자, fossil이란 단어가 뭐예요? 화석이란 뜻입니다. 자, 화석의 기록에 대한 거예요. 화석의 기록은요, provides, 제공합니다. evidence of evolution, 진화의 증거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화석을 우리가 보면 비슷한 종인데 점점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 그리고 그 형태와 걔네들이 뭔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이 달라지는 것 같아. 진화하는 것 같아. 그 화석에 대한 기록이 뭘 보여준다? 그 생명의 종의 진화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화석의 기록이 바로 어떤 생물의 종이 진화했다라는 걸 제공한다, 알려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story the fossils tell. 이 화석이 말해주는 그 이야기,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제공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is one of change. 첫 번째가 바로 뭐야?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게 바로 뭔데? 진화예요. 진화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변화했다라는 거죠. 근데 퇴보하는 게 아니라 발달했다라는 거, 그게 진화야. 단순히 변화라고 하면 퇴보할 수도 있고 혹은 진화,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비슷하다. 뭐에 대한 이야기? 화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화석의 기록이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 변화를. 근데 그 변화가 긍정적인 발전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계속 갑니다. 자, creatures exist. 어떤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과거에 존재하죠. 근데 존재했죠. 근데 그 생명체는 they are no longer with us. 더 이상 우리랑은 같이 있지 않는 그런 생명체가 과거에는 존재했습니다. 공룡, 매머드, 이런 애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sequential changes. sequential이라고 하면 순차적인 이란 뜻입니다. 일련의 순차적인 그런 변화들이요. are found in, 발견이 됩니다. in many fossils, 많은 화석에서요. 근데 화석이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showing the change of certain features over time from a common ancestor. 공통적인 조상으로부터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certain features, 특정한 어떤 특징들이
변화했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어떤 종에서 보여질 수 있냐? 예를 들면, as in the case of the horse, 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요. 말의 경우를 보더라도 화석을 보니까 이 말의 변화를 보니까 어떤 특정한 특징의 변화가 바로 화석에 드러난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바로 뭐예요? 화석을 통해서 변화상을 알수 있죠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 화석이 주는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이야? 변화했어요라는 변화의 시그널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길었다 뿐이지 어려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화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그거에 받아서 뒤에선 또 어떤 이야기를 화석이 해줄까? 한번 생각하면서 A 단락으로 가볼게요. 자, 만약에 multi-cell organism. 자, multi-cells. cell이 바로 세포라는 뜻 아니야? 멀티나 멀티가 들어가면 많은 이란 뜻이야. 다세포, 단세포, 다세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세포 생명체는요, 유기체는요, were indeed found, 발견이 실제로 됩니다. To have evolved before single cell organisms, 단세포 유기체 생명체 전에 진화했다라고 실제로 발견이 된다면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변화상을 보여준다고만 이야기했지. 단세포, 다세포가 뜬금없이 나온 것 같죠? 더군다나 다세포가 단세포보다 먼저 진화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보여진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건이나 가정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일반적인 사실이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A번 단락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자. The fossil record.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fossil record. 그대로 일치합니다. 일단 희망을 가지고 B번 단락으로 가볼게요. 자, 화석의 기록은요, support, 지지합니다. 무엇을요? This prediction, 이러한 예측을요. 여러분들, 예측에 대한 내용이 빡스 있었나? 아니, 변화를 보여줘요, 진화를 보여줍니다. 이렇게만 나왔지, 그죠? 그러니까 this prediction이라고, this라고 받을 수 있을 만한 예측사항은 없어. 그러니까, 아, 역시 이런 표면적인 단서들에 주목한 보람이 있었어. 자, 이제 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part from, 뭐뭐하는, 별개로,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이죠. 자, 뭐 이외에도요. Demonstrating that evolution did occur. 진화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로 발생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 외에도 라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진화를 화석을 통해서 진화했다라는 걸, 변화했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실제로 진화라는 게 진짜 일어났다라고 입증해주는 것 말고도요. 그럼 이거 화석이 했던, 화석 기록이 하는 기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화석의 기록은요, 또한 provides, 제공합니다. Test of the predictions made from evolutionary theory. 진화적인 이론으로부터 만들어진, 진화의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도출해낸 어떤 predictions, 예측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화석에 대한 기록, 화석 기록이라고 하자. 단순히 화석이라기보다는 화석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변화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입증해준다고 얘기했어. 근데 이걸 입증하는 것 외에도, 이것 말고도 또 뭐가 있대? 예측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Predictions. 그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를 지금 화석의 기록의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측이 어디로 이어지겠어? 그렇지. B번에 있는 this prediction으로 이어지겠죠. 아직까지 여기에는 지금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다세포와 단세포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면 A번으로 점핑해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은요, the theory predicts. 이론은요, 예측합니다. 오, 여기 단세포 나왔습니다. 단세포의 유기체가요, 진화했다라고요. Before multicell organisms. 다세포 전에, 다세포의 그 유기체, 생명체 전에 단세포가 진화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론은요. 자, 그러면 예측의 하나의 사례가 나왔어요. 뭐가 뭐보다 먼저 일어났대? 단세포가 다세포 전에 먼저 일어났대. 그 얘기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했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지? 자, 그러면 B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This predictio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The fossil record. 화석에 대한 그 기록은요. Support this prediction. 이 예측을 지원해준대요. 즉, 지지해준대요. 단세포가 다세포보다 먼저 일어났어. 얘가 먼저, 얘가 나중.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지를 할까? 화석기로 보겠습니다. 자, 다세포 생명체가요, are found in, 어디에서 발견이 돼요? In layers of earth, 지구의 층, 지층에서 발견이 된대요. Millions of years after, 뒤에 것 후에, 수백 년 후에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뭐한 후에? The first appearance of single-cell organisms. 단세포 생명체의 첫 번째 등장 후에, 수백 년 후에 지구의 지층에서 발견이 되는 게 바로 누구야? 다세포 생명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층이 여기 지구에 이렇게 지층이 있어. 근데 여기에 단세포가 먼저 나타나는 거야. 화석이. 그리고 나서 몇백 년 후에 지구의 단층에 또 뭐가 있어? 다세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다세포보다 훨씬 이전에 단세포가 존재했다라는 걸 누가 입증하는 거야? 화석에 대한 기록이 이 예측을 입증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이론이 예측을 하는데 그 이론이 바로 그 예측이 화석 기록을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화석 기록이 갖고 있는 기능, 그걸 잘 보여주는 예측의 기능을, 예측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몇 번이, 그렇지, B번 단락이 두 번째로 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C, B 이렇게 일단 잡아볼게요. Note that. 자, 그런데 주목해봐라. 뭘 주목해보래? The possibility always remains.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라는 얘기야. 어떤 가능성? The opposite could be found. 정반대가 되는 사실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가 되는 사실이 뭐야?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했다는 거야. 반대는 다세포에서 단세포로 가는 게 반대 아니니? 그 얘기가 아까 우리 살짝 봤는데 A번의 앞부분에 있지 않았어? 그죠? 자,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정반대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거 남겨두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만약에 F가 나왔습니다. 자, 가정이죠? 야, 근데 가정인데 뭐가 나왔어? 가정법 과거를 썼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세포 생명체가 실제로 발견이 된다면 이란 얘기죠. 어디서 발견이 돼? 바로 단세포 생명체 전에 만약에 진화됐다라고 발견이 된다면요. 그럼 아까 우리는 단세포가 먼저 지층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다세포가 발견이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가정을 야 다세포가 먼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단세포가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바로 뭐야? The opposite could be found. 그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가정을 지금 A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The theory of evolution, 진화에 대한 이론은요, would be rejected. 어떻게 될 거야? 거부가 될 거란 얘기야. 즉, 원래 이렇게 진화로 예측했던 부분들이 아, 사실이 아니구나 라고 거부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a good scientific theory, 좋은 과학의 이론이라는 건 늘 허용하고 허가한대요. 뭐, for the possibility of rejection. 이러한 거부에 대한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치. 안 돼가 없죠. 과학적인 사실은 분명히 그러한 사건이 혹은 그러한 증거가 입증이 될 만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볼게요. The fact that 어떠한 사실이 We have not found such a case in countless examples of the fossil record. 근데 우리가 화석의 기록에서 수많은 그런 조사에서 그러한 사례, 즉 다세포가 단세포보다 먼저 진화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요. 아직까지 이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지. 이것은 strengthens, 강화시킵니다. The case for evolutionary theory, 진화적인 이론의 사례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이렇게 되면 틀리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맞구나 라는 걸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그 기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만약에 세 번째까지 둔다면 어떤 이론이 맞구나라는 이론을 강화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바로 화석의 기록의 역할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보시면 CB, A 순서가 되겠죠. CB, A로 거꾸로 쭉 올라가면 되겠네. 정답 몇 번이니? 마지막에 A는 5번이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긴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중심 내용을 좀잘 잡을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내용상으로 문제를 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는 this prediction 이라는 이런

23번 봤더니 앞부분에 소재가 나옵니다. According to the market response model. 시장 반응 모델에 따르면은요.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뭐 시장이라는 거 우리가 특히 뭐 자유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되겠죠. 자, 그러한 모델에 따르면은요. It is increasing prices that. 그것이 증가하는 가격입니다. 대기야가. 뭐 이상하죠? 그럼 이때 가주어진 줄 한번 해석해 볼까? 근데 가주어진 줄이라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명사절인 대절이어야 되잖아. 그래야 원래 명사로서의 주어 자리에 있던 애가 그대로 뒤에 온 거니까 진주어 역할한다고 할수 있는데, 근데 여긴 지금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관계대명사라면 이것을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시장의 반응 모델, 그것이 증가하는 가격이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얘는 도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시장의 반응 모델에 따르면은요, 다름 아닌 증가하는 가격.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이 drive. 몰고 가다. 많은 경우에는 make 의미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죠? 특히 drive 같은 경우에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합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 가격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 제공하는 제공자가 to search for new sources. 새로운 원천을 찾게 된대요. 예를 들면 무언가 만드는 제조업자가 있어요. 근데 그 원자재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원자재의 원래 가격으로는 만들었을 때 손해가 나죠. 아니면 끝도 없이 가격을 올릴 순 없잖아. 그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새로운 원천을 찾아 나서겠지. 공급업자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이번에는 또 누구한테 뭐 하도록 해? Innovators, 혁신가들한테 대응하도록, 대체하도록 해요. 다른 걸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and consumer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어 되겠습니다. 얘가 두 번째 목적어, 얘가 세 번째 목적어죠. 소비자한테는 또 어떻게? 야, 가격이 올랐으니까 좀 저축해, 보존, 이 저축하고 좀 절약해, 이렇게 보존하게끔 하고요. and alternatives 그리고 대안이 되는 얘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대안이 되는 것들, 대안이 어떻게 나타나게끔, 등장하게끔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보호로 지금 세 개, 네 개의 투부정사가 하나, 둘, 세 개네요. 그죠? 네 개다. 그지? 네 개의 목적보호가 이렇게 출현을 한 겁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름 아닌 가격 인상. 이게 우리가 시장의 반응 모델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와 공급이야. 너무 이 공급을 할수 있는 그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어떻게 수요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수요가 내려가지 않게끔 공급의 가격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업자들이 새로운 원천을 찾게 하고 혁신가들이 대안을 찾게 하고 대응하게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좀 절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안이 또 거기에 따른 최종 대안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시장 반응 모델에 따른 반응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내용은 바로 Market Response Model, 시장 반응 모델. 자,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야? 다름 아닌 Increasing Prices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증가하게 하는 거, 즉 늘어나는 가격을 증가시키는 거. 그래서 Increasing Prices, 가격이 상승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ABC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Many examples of such green taxes exist. 자, 여러분들 여기서 눈에 가장 띄는 게 뭐야? A번 단락이 첫 단락으로 가능해? 아니면 어려워? 어렵지. 왜? 누구 때문에 어려워? 맞아. Such라는 것도 지시어지. 그치? 그러한 환경세? Green taxes. 녹색. 세금이니까 환경세라고 할수 있겠지. 그러한 환경세? 여기 지금 환경세가 나왔나? 뭔가 환경을 침해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거. 적어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A번 단락은, 첫 단락은 될수 없을 것 같아요. 자, B로 가겠습니다. Taxing. 자, 일단은 좋아요. 세금을 매기는 거. 그래야 또 환경세로 연결이 될수 있겠죠? 자, 세금을 매기는 거. 특정한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 세금이 매겨지니까 and so increasing prices.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 자, 이게 사실은 동명사구가 하나의 주어라고 볼수 있겠지? 세금을 매기니까 거기에 어떤 가격이나 서비스에 세금이 더 붙으니까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것은요, should result in 무엇을 초래하게 돼요? Either A or B, A나 B 둘 중 하나를 초래하게 됩니다. Decreased use of these resources, 이러한 자원을 적게 활용하는 거죠. 그죠? 줄어든 사용, 혹은 creative innovation of new sources of options, 선택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원천에 대한 창의적인 혁신,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본 것처럼 다름 아닌 증가하는 가격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뭐였어? New sources. Innovation이 innovator가 substitute 한다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뭐야? Innovation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그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어떻게? Conserve 하게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뒤에 뭐야? 사용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 좋아요. 주어진 박스의 부연 설명으로 괜찮다는 얘기야. 인정? 네, 좋아요. 그러니까 B번 달라 일단 가지고 가겠습니다. The money raised through tax. 자, 이렇게 세금을 매겼으니까, 세금을 측정했으니까 세금을 통해서 걷어지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모금된 돈은 can be used,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Directly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정부가 돈을 걷었어. 그럼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어디에 직접 쓰지? Either A or B. A, B 둘 중 하나 또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나 어디? Supply services,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to search for alternatives, 대안을 찾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이 세금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렇게 걷어들인 게 바로 뭐겠어? 자원을 줄여라.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놔. 이런 게 전부 다 환경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환경세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A번 단락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A번 가지고 갈게요. 자, many examples of such green taxes. 그러한 환경세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exist, 존재합니다. 그럼 뒤에 그런 환경세에 대한 환경세로 정부가 직접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안을 찾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facing, 직면해서. 주어가 뭐야? 쭉 직면해서 예를 들면 누가? Some cities, 일부 도시들은요, have required, 필요로 하고 요구합니다. 이런 의미요. 그러면 이 도시가 직면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 일부 도시들이 뭐에 직면하지? 매립지의 비용.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매립지를 만드는 그런 관리하는 비용, 만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지? 그리고 labor expenses, 인건비라든가 related costs in provision of garbage disposal. dispose가 여러분들 처리하다, 처분하다 이 뜻이거든요. 요 단어 좀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뭐야? provision, 제공하다의 명사인 provision인데 이것은 준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준비에 관련된 비용, 이거 전부 다 비용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직면해서 일부 도시들은요, 요구합니다. 누구한테 뭐 하라고 요구해요? require라는 동사도 뒤에 목적어, 목적 보호로 이렇게 투부정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각각 가정들한테요, 가정에 뭘 요구해? 처리하라고. dispose가 중요한 단어고 얘기했지? 자, 뭘 처리해? 모든 이런 폐기물들을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종량제 같은 거 있잖아. 종량제 봉투. 그치? 자, 그런 것들 넣어서 처리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이 쓰레기 봉투는 바로 누구에 의해서 구매가 된 거야?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 누가 구매해줘요? 도시가 혹은 뭐 행정 도시가 구매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나눠줘? 아니지.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시잖아. 그치? 구매하시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 구매가 된대요.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를 해서 구매를 한 이런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모든 폐기물 처리해라 라고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봉투는, 이 쓰레기 봉투는 구매가 되고 그리고 비용이 나갑니다. 1달러나 그 이상 정도 나가게 되죠. 이게 전부 다 뭐니? 환경세죠. 환경세. 그죠? 쓰레기를 버리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돈을 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B에서 일단 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 위치가 좀 궁금하네요. 맨 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에 끼일 수도 있겠죠? 가보겠습니다. The results, 그 결과는. 그럼 B에 대한 결과일까? A에 대한 결과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결과는요. Having greatly increased recycling. 무엇을 아주 현저하게 크게 늘리게 돼요? Recycling, 재활용을 크게 늘리게 된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찾기 위해서 택스를 쓰는 것. 이거에 따라서 재활용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쓰레기 봉투를 각 가정에 구매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쓰레기가 줄어들겠어? 안 줄어들겠어? 돈 내서 쓰레기를 내야 된단 말이야. 돈을 내면서까지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레기량이 줄이면서

쓰레기로 갈수 있었던 아이들을 어떻게 야 이거 재활용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A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재활용이 아주 급격히 늘어났고 and more careful attention by consumers. 얘가 이제 결정적이죠. 보세요. 소비자들에 의해서 보다 주의 깊은 주의,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주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왜? 뭐에 대한 이런 주의를 기울였어? 포장이나 혹은 폐기물에 대해서요. 그래서 최대한 쓰레기를 좀 줄이게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게끔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By internalizing the cost of trash to cost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쓰레기의 비용, 쓰레기의 가격을 internalize. internalize가 내재화하다, 내면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식화하는 거죠. 그죠? 쓰레기가 곧 돈이다. 쓰레기는 버리게 되면 비용이 든다라는 걸 의식적으로 함으로써 there has been an observed decrease. 자, 관찰된 감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감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가정에서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의 흐름에 아주 눈에 띄는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C, B, C, B, A, C의 순서가 되어서 정답은 몇 번일까? 2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갑니다. 됐어요. 지금 여러분 단서 한번 다시 보세요. B번은 택싱에 관련된 거예요. 일단 A번은 첫 단락으로 올 수가 없었어. 택싱에 관련된 건데 이 택스가 정부가 주도해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걷어. 근데 그게 일종의 환경세라고 볼수 있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B, A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결과가 C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도 내용적인 단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을 했던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2번 정답 챙겨주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보시면 이것도 일단 도입부의 내용인데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뭘까? 전혀 단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에 집중해서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하나의 문장이긴 하지만 이 내용의 끝부분이 뭘로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 spite of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치사지? Though나 although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지만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구가 나오지. 자, 뭐에도 불구하고요? The likeness, 유사점입니다. 뭐와 뭐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Between the fictional and the real world, fictional 허구의 세상 그리고 현실 세상. 아, 허구의 세상과 현실 세상에서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왜 소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도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구 세계와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요. The fictional world deviates from the real one in one important respect. 하나의 중요한 점에서 중요한 면에서 허구적인 세상은요. deviate 합니다. deviate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야? 여기는 fictional 허구적인 세상이에요. 허구 세상. 허구와 그리고 실제 이 세상에서의 유사점도 물론 있어. 그런데 그 유사점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허구의 세상이 실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허구의 세상이 실제 세상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걸 머릿속에 넣고 한번 A번 단락, 첫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author has selected the content. 작가가요. 내용을 선택을 해왔대요. 자, 그럼 이거는 일단 허구 세계에 대한 뭔가 설명이 나와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냥 우리가 실제 세계, 허구 세계 이것만 얘기하고 the author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뭔가 앞에 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굳이 이걸 꾸역꾸역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B번 단락으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Because of the inner qualities with which the individual is endowed. Through heritage and environment, 개인들이 뭘 통해서? 유산과 환경을 통해서 부여받은 내적 특징, 내적 특성 때문에 개인들이 사회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서 뭔가 그 환경으로부터 문화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내적인 특성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뒤에 내용 좀더 볼게요. 그 특성 때문에 mind function, the mind function, 그 정신은요, 기능을 작동을 하게 됩니다. 뭘로써? As a filter, 하나의 필터로서, 여과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뭔가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뜬금없지 않아요? 그죠?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연결이 잘안 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과감하게 C로 넘어가는 겁니다. C 가볼게요. The existing world, 현존하는 세계, 이게 어떤 세계야? 허구 세계야?

실제 세계야, 현실 세계야. 현실 세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박스에 있는 the real worl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실 세계는요, 자, 어떤 세계야? Faced by the individual. 개인들에 의해서 직면된, 즉, 개인들이 직면한 현실 세계는요, is in principle, 원칙적으로는 an infinite chaos of events and details. Infinite, infinite.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라는 뜻이 되겠죠? 사건과 세부적인 것들의 무한대의 혼동 속에 있습니다. 혼란입니다. 혼동입니다. 라는 얘기야. 이 세상은 그러니까 뭐야? 개인이 직면한 세계는 잘 정돈된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한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무작위로 일어나는 그런 혼돈의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뭐에 관련된 거야? 실제 세계의 특징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뭐야? 실제 세계의 특징이 허구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허구 세계가 여기서 삐껴가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 대한 일단 특성을 설명한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Before it is organized by a human mind.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그것, 즉 실제 세계가 정돈되기 전에는요, 이게 일종의 뭐야? Chaos, 혼란, 무한대의 이런 혼란의 세계란 이야기예요. 혼란의 상태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잘 정돈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잘 정돈을 하는 게 뭐예요? 허구의 세계가 되겠죠? 소설 속에서 작가가 아주 그냥 딱그 세팅을 잘 정돈되게 만들어놔서 독자가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게끔 해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서 정돈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런 사건들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무한대로 이렇게 혼동 상태에 있는 상태가 현재 세계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예요. 현실 세계의 특징. 자, 이러한 케어스는요. 이러한 혼란은 only gas process. 오직 처리가 되고 and modified. 수정이 될수 있습니다. 뭐할 때? When perceived by a human mind.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뭐가 될 때만? 인식이 될 때만. 인식이 돼야 이게 이거구나라고 잘 정돈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정보가 처리가 되고 변경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어떤 사건들을 잘 정리정돈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짝 본것 같은데요. 어디 있었어요? 그렇지, B 있었죠?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를 먼저 잡고. Because the inner qualities with which the individual is endowed through heritage and environment.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환경이 되겠죠? 환경과 그리고 유산을 통해서 개인이 부여받은 그런 내적 특성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갖게 된 내적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특성 때문에 the mind, 그 마음은 functions as, 뭐로서 작동해요? 일종의 하나의 필터, 여과 장치로 작용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내 마음으로 이렇게 걸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여과 장치를 통해서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Every outside impression,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상, 외부적인 정보들이 있겠죠? 외부적인, 모든 외부적인 그런 인상. 근데 이것은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와요? Through it.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즉, 여과 장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적인, 모든 외부적인 인상은 is filtered, 걸러지죠? 그리고 and interpreted, 해석이 됩니다. 나의 그 여과 장치에 따라서 걸러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however, 하지만 the world the reader encounter in literature, 자,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문학이 나왔습니다. 문학이 나왔으니까 문학을 쓰는 누가? The author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관련된 단어, 내용적인 단서들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하지만은요, 독자들이 문학에서 encounter, 우연히 만나는 그런 세계. encounter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만나다,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이요. meet by chance, 이런 의미입니다. encounters. 그래서 이 독자들이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은요, It's already processed. 이미 처리가 된 거야. 가공이 된 거야. 그리고 걸러진 거지. 누구에 의해서? Another consciousness. 또 다른 의식. 누구의 의식이겠어요? 그치. 작가의 의식입니다. 작가가 이미 다 필터링을 걸러서 그래서 특정한 장치를 이용해서 특정한 세계관을 부여하고 특정한 세팅을 주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작가의 눈으로 그 소설 속에 혹은 그 작품 속의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C에서 B로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됐죠? 걸러져야만 우리가 처리를 할수 있다. 그래서 그 내면의 특성이 바로 이렇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는 이미 하나의 또 다른 의식에 의해서 걸러진 하나의 형태가 되는 게 문학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걸렀는지 작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The author has selected. 작가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The content, 내용을요.
이 소설의 내용, 자신이 쓰는 어떤 소설이나 작품에 대한 내용을 선택했다는 얘기야.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own worldview.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자신만의 개념. 뭐에 대한 개념? Relevant. 적절하다라는 그 적절성에 대한 그런 개념. 아, 이 정도는 작품에서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적절성에 따라서 내용을 선택해 왔습니다. 뭐 하려는 시도로요? In on time to. 뭐뭐 하려는 시도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 하려는 시도? Be neutral and objective. 중립적이거나 혹은 객관적이게. 객관적이려는 시도. 객관적인 상태가 되려는 시도로. 혹은 세상에 대한 주관적인 시각을 전달하려는 그런 시도로. 객관성을 보여줄 때도 있고. 아니면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려고 보여주고 싶은 작가들도 있고, 이렇다는 의미가 되겠죠? Whatever the motives. 그러니까 이 작가들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the author's subjective concept, conception of the world. 이 세상에 대한 그 작가의 주관적인 그 개념, 그 구상은 stands, 서 있게 됩니다. 뭐와 뭐 사이에 놓여지게 돼요? Between the reader and the original untouched world on which the story is based. 자, 일단 누구와 누구의 세상이겠어? 일단 독자가 있겠지. 그리고 원래 손으로 만져지지 않은 그런 세계. 근데 그 세계는 그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기반으로 한 세계.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원래 세상이야. 여기가 그냥 real world야. 원래의 세상. 그리고 여기는 바로 독자들이 있는 곳이야. reader. 그럼 독자들이 현실 세계로 이제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겠지. 근데 이 중간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작가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작가들이 이 독자들이 이 자신들의 그 세계관을 통해서 볼수 있게끔 작품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작가들의 주관적인 그런 세계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놓여지게 된다? 요 사이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C, B, A의 순서로 역시 거꾸로 쭉 올라가면 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순서찾기 문제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본 내용도 거의 뭐가 없어요. 표면적인 단서가 거의 보여지지 않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을 법한데 의외로 그렇게 오답률이 높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런 코드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literature, author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바로 existing world 그리고 inner world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앞에 있었던 박스의 내용의 부연 설명으로 가면서 이 내용이 또 B의 앞부분과 연결된다라는 걸이 내용적인 단서로 충분히 단어로 이어서 연결해 볼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정답률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장 삽입 유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장 넣는. 자, 요 지금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그 박스에 연결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반이요. 반대의 역접을 나타내는 그 반대를 만들어주는 however, by contrast, in contrast 뭐 이런 표현들이 unfortunately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상황에 확실하게 대조가 되는 읽으면서 확실한 구멍이 보이는 데를 찾으면 됐었거든요. 예, 근데 반전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라고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많은 문제들에서 연결어를 뺀 채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읽으시면서 분명히 갭이 보일 거야. 구멍이 보일 겁니다. 구멍이 보이는 곳을 주어진 문장을 넣어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연결어나 지시어, 대명사나 관사가 또 많은 단서를 줄 텐데 연결어가 빠진다 하더라도 지시어 같은 혹은 대명사 같은 혹은 관사 처음에 나온 대상은 부정관사를 붙이죠. A dog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그 강아지를 다시 받을 때는 the dog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때 다음 시간에 그 관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선택지는 지워지는 경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니 해도 글을 읽다가 틈을 한번 찾아보시고 뜬금없이 갑자기 소재가 확 바뀐다. 이럴 때 이것도 역시 내용의 반전뿐만 아니라 소재의 반전도 하나의 틈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지금 여기 These internal narratives가 나옵니다. Narratives. These라고 나왔으니까 앞에 뭐가 나올까요? 내적인 내러티브가 나올 거예요. 안으로 말하는 게 내적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 혼자서 말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이런 narrative, 이러한 narrative가 분명히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끝부분 한번 보세요.
때때로는 이러한 내적인 내러티브, 근데 그게 누가 형성한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내적인 내러티브가 not only shape, 뭐할 뿐만 아니라 our belief and opinions, 우리의 믿음과 의견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자, not only but also가 나왔죠? 그뿐만이 아니라 become deeply rooted in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에 아주 깊이, 어떻게? rooted, 박혀있대요. 깊이 아주 뿌리내리게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inner, internal, 내적인 narrative,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하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이야기가, internal narrative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우리의 belief, 믿음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어디까지, 더 깊이 들어간다? 우리의 정체성, identity. 그럼 우리는 사실은 어느 부분을 좀더더 집중해야 될까요? Not only but also가 나왔을 때 사실 뒤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분명히 이 주변에 의견을 형성하게 한다? 혹은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 내용을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Why stories? 이야기가 분명히 dominate 한대요. 지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야기가 분명히 뭐보다 우세해요? Statistics, 통계학보다 우세합니다. 통계 수치보다 이야기가 훨씬 우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로부터의 From both memorality, memorable이라고 memorability, 기억력이죠. 기억을 하거나 혹은 persiveness, 설득력의 그런 관점, 설득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통계보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우세하대요. 그러니까 통계로 들이대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이야기로 풀어주면 우리는 훨씬 더잘 설득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더잘 이해를 할수 있게 된다. 숫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 반면에 it's really a battle. 뭐는 거의 아니에요. 일종의 배틀은 아니래요. 싸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와 뭐의 싸움? Facts and anecdotes. 사실과 일화 간에 그 사이에서의 싸움은 아닙니다. 혹은 심지어는 facts and other facts. 심지어는 사실과 다른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e real clash. 진정한 충돌. 그러니까 뭐와의 이 충돌이 진짜냐? 배럴이 이것과 이것의 배럴이 아니라 진짜 배럴이 이거다라는 얘기죠. 자, 실제로는 뭐 사실? 이야기 사실관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야? 여기 predominant, 지배적인 우세한이라는 뜻이죠. 자, 지배적인 일화, 우세한 일화와 새로운 도전자 간의 싸움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일단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뭐야? 인터널 내러티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이두 가지니까 이두 가지가 나올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말하는 스토리텔링의 그런 존재로서, 생명체로서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형성을 합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뭐할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형성하고 만들어냅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요. 자, 우리가 뭐할 때? 겪을 때요. 다른 사건들을 겪거나 다양한 사실들을 직면하게 될때 우리의 마음은 찾게 되죠. 뭘 구하고 찾게 돼요? To make a sense of. 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들을 모함으로써 그것들 주변에 이야기를 형성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주변에 이야기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관련된. 그죠?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 internal narratives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예를 들면요. If you have had some bad experiences.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경험을 겪게 돼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의 안 좋은 경험을 겪게 돼요? With graduates. 졸업생과. 근데 어떤 졸업생이야? 특정 대학의 졸업생과 좋지 않은 경험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 출신의 학생과 같이 뭔가 불협화음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Internal narratives가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1번, 2번, 3번은 다 아웃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요. 누구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학교에 다니는 그 사람들. 즉, 어떤 학교, 특정 학교의 학생과 내가 그 출신과 뭔가 불협화음이 있었어.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학교 출신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갑자기요. You judge everyone.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뭐로부터? From the university by what you have experienced on just a few unfortunate occasions.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았던, 불운했던이라는 뜻이니까 좋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을 겪었던 그것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그 대학의

0: 그 대학을 나온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들의 믿음, opinion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우리의 identity, 정체성까지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체성이 나오는 부분까지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그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여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총기를 통제하는, 총기 통제와 총기 규제와 그리고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형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are most likely related with 뭐랑 관련이 굉장히 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아이디어로지, 이데올로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야?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뒤에 보시면 who you are as an individual. 여러분들이 개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견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만들었던 이런 우리의 내면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우리가 안에서 형성했던 그런 이야기가 단순히 이런 믿음이나 의견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까지 만들어내요. 그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 사건을 보시면 바로 이런 케이스들이 그걸 입증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나오는 부분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보시면 5번의 끝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을 넣어주시면 빈칸에, 박스에 있는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어도 일단 쭉 내려가서 인터널 내러티브가 나오는 부분까지 가보면 3번까지는 다 아웃이야. 4번이냐 5번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 not only but also가 나왔을 때 앞에 것뿐만 아니라 뒤에 것도 역시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이란 얘기입니다. 앞에 것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릴 때는. 자, predominant라는 단어요. dominant라는 단어 자체도 우세한 지배적인이라는 뜻입니다. pre가 들어가도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세하다라는 의미에서 우세한 지배적인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에?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래요. 똑똑 보카로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거기에 따른 또 빛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갈 겁니다. 분명히 알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그치 문장 삽입으로 쭉 이어집니다. 단서 찾고 만날까요? 오케이 잘할 수 있지?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워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5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면 연결어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어의 활용, 그 나머지 부분 기출 문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5강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하셨고요. 오늘도 힘내서 한번 기출 문제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 첫 번째 문제 뭐로 시작할 거냐면요. 2025학년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최근 문제죠.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The physical act of movement in the morning. 자,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 되겠습니다. 그치? 자, 아침에 움직임인데 신체적인 움직임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아침에 신체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은요.

is not just beneficial for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아침에 뭔가 움직이고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신체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it serves as a powerful stimulant for the br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것은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뭐야? 아침에 움직이는 행동, 지금 주어 부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침에 이런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serves as a powerful stimulant,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주냐면 for the brain, 뇌에게 있어서도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 자, 근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 Awakening it이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1번의 밑줄이 분사에 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콤마 찍고 ing 있는 분사 구문인데 분사가 나올 때 쌤이 뭐 확인하라 그랬지? 이 분사가 하는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awakening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 뇌를 깨워주는 그 주체가 누구야?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 주체는 앞에 나오는 지금 아침에 운동하는 거, 아침에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였잖아.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아침에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의 뇌를 깨워줘 혹은 깨움을 당해 우리의 뇌를 깨워 주는 거잖아.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아주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데 어디로부터 깨워주냐면요. From the stillness of slee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잠으로부터의 stillness 하면 뭐예요? 뭐 정적인 상태일 거잖아요. 우리의 잠으로부터의 정적인 상태로부터 뇌를 깨워주고요. And preparing it, 우리 뇌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For the demands of the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가 지금 도와준다는 거야, 얘들아? 아침에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This awakening, 자, 이렇게 깨우는 것, 즉 아침에 운동을 해서 이렇게 깨우는 것은요, goes beyond physical heal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신체적인 건강 그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이때 또 등장하는 대명사 is 뭔지 한번 살펴볼까? It plays라고 나오고 있을 때 이때 is은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역시 주어 this awakening 이렇게 깨워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뇌를 깨워주는 것은요, plays a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디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 Enhancing cognitive function 인지적인 기능을 높여주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creativity and imagi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창의력이나 혹은 상상력 이와 같은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one of the key mechanism 이러한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 하나라고 있으니까 자,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 그러면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주어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 Which this occu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것이 발생하는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했으니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동사는 여기 is가 위치되어 있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뭐 확인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자, 앞에 봤더니 mechanism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this occurs 이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까진 좋았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는 아니다. 자, 그럼 뭐가 오면 좋을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여기는 관계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면 좋겠다. 자, 그럼 관계부사 중에서는 뭐 넣어줄래? mechanism이라고 하는 지금 기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들어와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넣는다고 하면 어떤 전치사를 넣어주는 게 좋을까?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라고 해서 through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와도 좋겠다라고 고쳐주면 되겠네. 얘들아, 틀린 부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틀린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지 여러분들의 진짜

진짜 실력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잡아내면 너무 잘했어. 잘했는데 어디까지? 얘가 맞는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까지 확인을 꼭 해보자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 근데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것이 발생하는, 얘들아, 여기서 등장하는 이것이 발생하는 애, 이것은 뭔가 인지적인 기능이 높아지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인지적인 기능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의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is increased blood fl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높아진 혈류라고 하는 것이래요. 자, 얘들아, 혈류가 높아지는데 어디로의 혈류가 높아지냐면 to hippocamp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해마로 향하는 우리의 뇌의 혈류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해마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연 설명해 줄 거야. 컷만 찍어서.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a part of the b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 중에 일부분인데요. responsible for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뇌 부분이냐면 memory, learning and the creation of new id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억력 혹은 배움 creation of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뇌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게 어디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The hippocampus, 이 해마 얘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마라고 하는 거 아직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게 남았나 봐. 컴마 찍어줬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해마에 대해서 지금 더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해마라고 하는 것은요. often described 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종 뭐라고 묘사되어지냐면 The brain's center for imagination and memory consolid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상력이나 혹은 기억력 강화에 있어서 강화를 위한 우리 뇌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묘사되어지는 부분이래.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주어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이 해마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연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다면? thrives on. 잘 찾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도 단수 동사로 받았겠네. 문제 출제 안 됐어도 여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왜? 주어와 동사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래서 진짜 주어 찾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해마는요, thrives on 무엇을 기반으로 번영을 하냐면요, the increased oxygenation and nutr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아진 산소 공급 그리고 nutrition 영양분을 기반으로 번영을 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어요. provided by physical mov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신체적 움직임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높아진 산소 공급 그리고 영양분을 기반으로 번영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앞에 나오는 increase oxygenation and nutrition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신체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얘네들이 제공을 받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게 맞으니까 과거 분사, PP 형태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studies published in journ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은, 자, 여기서 주어 누구? 연구들. 연구들은요, highlight, 무엇을 강조하냐면 the positive effect of regular morning exercise on cognitive flexibility and creativ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대. 뭐에 긍정적인 영향이냐면 아침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에 긍정적인 영향인데 이 긍정적인 영향이 누구한테 미치냐면 on cognitive flexibility and creative thin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인지적인 유연성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된다? 아침에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자, 그랬을 때 confirming that 얘들아, 뭐가 이어지고 있니? 확인시켜 주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앞에 지금 주어랑 동사 다 등장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분사, 구문이 시작되는 부분이겠네. 자, 확인시켜주면서 무엇을 확인시켜주냐면요. That exercise not only promotes physical health, but also, 얘들아, 이제 반갑죠? Not only A,
but also be

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무엇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stimulate neuroplastic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켜 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아침 운동이 건강에도 좋고 신체적 건강에도 좋고 뭔가 neural plasti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지적인 그런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에도 좋대요. 자, 이런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 건데 the brain's ability, 우리 뇌의 능력이래. 어떤 능력? To reorganize itself by forming new neural conne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그런 신경 connections, 연결망들을 만들면서 스스로 뭐 하는 능력이야?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말한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itself, 여기 itself 들어오는 거 괜찮니? 를 물어본다면 재귀대명사가 올 자리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봐? 아, 여기 목적어랑 그럼 이 reorganize,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거에 주체를 찾아보면 되겠다. 자, 얘들아, 재구조화하는 거에 주체가 누구야? brain, 그치, 맞아요. 뇌잖아요. 자, 그러면 뇌가 스스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itself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이 주어에 있는 brain과 같은 애니까, 아, 재귀대명사 쓰는 거 괜찮겠다. 그래서요, this adaptability, 이러한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에 있어서? creative thought,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적응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as, 왜 중요하냐면, 그 적응력은 allow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알고 있을 겁니다.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허락해주다, 허용해주다 이런 뜻이잖아. 자, 그랬을 때왜 그런 거냐면 이러한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To approach problems from new ang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각도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리고 make novel association, 뭔가 새로운 연결 관계를 만드는 데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think more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라고 지금 연결되고 있죠. 자, 여러분, 구문 표현 중에 allow A to B,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 아, 표현 잘 등장하고 있으니까 5번까지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저희 5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Victorian England. 자, 빅토리아 시기에 영국에 대한 얘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바로 살펴보면요. 역시나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최근 기출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는 우리 눈 크게 뜨고 보기로 했었죠. 자,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요, is characterized by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the full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산업혁명의 완전한 전개의 형태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나 봐요. England became the first industrial nation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영국은요 최초의 산업 국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1850년대에는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는데 to hav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이 어떤 국가가 되었어? employed in industry than agri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업에 고용된 국가가 되었대. 어느 부분보다? 농업보다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었대요?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더 많이 종사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 즉, 산업국가가 되었다는 것 같아.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이때 employed이라고 하는 PP 형태 오는 거 괜찮아? 이게 지금 궁금한 거지. 자, 봤을 때 앞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People,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요, 이런 산업에 고용이 되는 거야, 혹은 고용을 하는 거야, 산업을? 얘들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업에 고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PP 형태 온거 괜찮구나. 일반 1번 넘어가고요. Expanding trade coincided with the growth of the emp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무역이 확장되는데 뭐와 동시에 일어났대? Growth of empire. 이러한 제국의 확장이, 제국의 성장이 무역

세력의 확장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brought great wealth to Britain. 영국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대? 엄청난 부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but this wealth, 이러한 부는요 was not evenly distribu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균등하게 배분되어지지는 않았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얘들아,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 이렇게 축적한 부가 균일하게 배분되어지지는 않았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2번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네. 자,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distributed 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과거 분사 수식해 줄 수 있니? 수식해 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안 어려우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Many enterprising individuals, 많은 이런 진취적인 개인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취적인 개인들은요, the self-made 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수성가한 많은 개인들은요, rose from humble origins to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천한 출신에서 어디로까지 성장한 사람들이야? Position of wealth and influ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와 그런 영향력의 상태까지 올라간, 즉 자수성가한 이런 인물들은요. But large, 많은 이런 자수성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자, 하지만 large sections of the working cl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아직 노동 계급의 많은 부분들이, 얘들아, 그럼 여기 잠깐만 볼까? But 이라고 하는 지금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이 새로 하나 등장하고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진짜 주어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누구야? Working class의, 즉 노동자 계급의 많은 부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거든? 자, 그러면 진짜 동사 찾아보자. But 이하의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면 we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겠네.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주어와 뒤에 나오는 동사 수일치시켜줬니?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지. 자, 앞에 나온 sections라고 해서 복수 주어니까 동사도 복수형 동사 나오면 좋겠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많은 부분들은요, were forced into the overcrowded slums of a large cit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노동자 계급의 부분들은요, 어떻게 하는 것을 강요받았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의 빈민가에 살도록 강요받아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냐면요. Where they work long hours for low wages and unhealthy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이 긴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은 적게 받았고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조건,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빈민가로 가도록 강요받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the manufacturing towns in the North England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 영국의 북쪽 부분에 어떤 manufacturing town이라고 하면 제조업 단지거든요. 그런 영국의 북쪽에 있는 제조업 단지들은요, provided some of the worst example, 최악의 예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최악의 예시였는지 한번 볼까? And inspired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여기 inspired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뒤 문장을 조금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자, inspired, 여기에 밑줄 그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나오는 이 등위 접속사랑 누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Manufacturing towns, 이러한 제조업 단지들은 제공했다. 자, 첫 번째 동사 등장하고 있어요. 최악의 예시들을 제공했고, 그리고 and inspired, 두 번째 동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었다. 어디에 영감을 주었냐면요.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 인식이 높은 이런 소설들에게 영감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것은 이런 사회적 인식이 높은 그런 소설들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동사랑 첫 번째 동사가 등위 접속사인 and를 기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라고 넘어가면 좋겠네. 그랬을 때, in the south,
There was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국의 남부 지방에는요, London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혹시 모를까봐 살짝 설명을 해주면, London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already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미 대도시였던 그 런던이 위치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위치했다라고 말해주고, 뒤에 어떤 문장이 뒤따라오고 있냐면, showing. 보여주면서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 얘 뭐야? 문장은 이미 끝났고 주어 동사 다 나왔고 지금 showing이라고 ing 형태로 이어지는 이 부분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 보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남부 쪽에는요, London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무엇을 보여주면서 all the crime, evil and mis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남부에는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아직 문장 안 끝났네. Whose result from overpopulation and unplanned grow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의 결과로 나온 거냐면요. Overpopulation, 과도한 인구 밀집, 그리고 뭔가 무계획적인 도시 성장에 의해서 나타난 이러한 성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지금 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얘들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봐 앞에 뭐가 있어? Whose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어. 자, 그런데 뒤를 봤더니 뭐가 있냐면 result from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 자, 그러면 우리 whos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 Whose라고 하는 얘가 누구냐면요,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냐면 얘들아, 명사를 수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예문을 하나 줘볼게. I know a girl whose father is an a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한 여자아이를 아는데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actor, 배우인 그 여자아이를 알아 라고 했어. 그러면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줘야 돼. Whose father? 이라고 하는 명사가 와줘야 되는데 지금 얘들아 여기 봤더니 동사가 바로 오고 있어. 즉,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우리 여기 안에 뭐 넣기로 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관계대명사 넣어줘야지.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ich나 혹은 that을 넣어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뭐를 머릿속 안에 넣어놔야 돼? 아, whose라고 하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러면 뒤에 바로 명사를 가져와야 되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까지 오늘 새로 한번 메모해 보세요. 알았죠?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 또 나올 거거든?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오늘 한번 정리를 꼼꼼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넘어갈 거고요.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process of crossing cultures challenges the very ba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화를 넘어가는, 문화를 건너가는 그 과정은요, challenges, 도전을 하게 만든대요. 뭐에 도전을 하게 만드냐면요, the very basis of who we are as cultural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문화적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지? 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거에 challenge, 도전장을 내민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it offers opportunity for new learning and growth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야? 문화관에 넘어가는 거. 문화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자, 즉, 얘들아, 여기서 문화를 넘어가는 거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주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지금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당장 내년부터 하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 걸 이제 문화간의 이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주하는 것은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는데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자, being unrooted from our h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것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주어 누구야?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것이라고 해서 얘 지금 동명사 주어 나오고 있네. 동명사 주어는 우리 동사로 뭐 받아?
단수동사 맞잖아. brings라고 하는 단수동사 너무 잘 오고 있고요.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졌다는 것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준대. 자, 형식 보면 not only A, but also B.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줄 거냐면 of the people and their culture in our new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but of ourselves and our home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그 고향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가져다 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비록 the difficulties, 어려움, 당연히 어려움이

That can arise from crossing cultures.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are often shocking. 보통은 어때? 아, 너무 충격적일 수는 있겠지만, but success stories are everyw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성공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despite. 얘들아, despite 하면 뭐예요? 품사가? 전치사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 뭐가 올수 있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올수 있다. 자, 그런데 despite 혹은 rather because of 라고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오겠네.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들 혹은 상반되는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거나 혹은 or rather because of 이러한 고통 그리고 상반되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뭐할수 있다? We gradually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걸 찾을 수 있냐면요. Uniquely privileg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뭔가 독특하게 특권을 받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find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오형식 동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찾는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찾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잘 왔는데, 얘들아, 너네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왜 많이 틀렸는지 알아? 이것까진 잘 잡았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까진 잘 잡았는데 너무 좁게 본 거야. 어? uniquely가 왔네? 보어 자리에 부사 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라고 해서 얘를 X를 그어버린 거지. 근데 얘들아, 문장 구조는 조금 크게 봐야 돼.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독특하게 특권을 받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사실 privilege라고 하는 형용사가 오고 있는 거고, 앞에 나오는 독특하게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을 뿐이야. 자,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거 괜찮고, 이 형용사를 앞에 부사가 꾸며주고 있으니 문장에서 너무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얘 맞겠네.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거쳐가면서, 문화를 넘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러한 고통들 덕분에 혹은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 굉장히 독특하게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대. 자, 왜 특권을 받았을까? To define ourselves and others an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With clarity and insights that we could not have cultivated without leaving h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 기를 수 없었던 그 명확성이나 혹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독특하게 특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 Adapting to a new and unfamiliar culture then is more than surviva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적응하는 거, 새롭고 이런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얘들아, 여기 뭐로 시작하고 있어?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네. 자,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뒤를 봤더니 뭐가 있어? 단수 동사가 잘 오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뭐 이상이다? 단순히 생존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t is a life-changing journey. 이렇게 문화를 옮겨가는 것 자체는 인생을 바꾸는 여정 같은 것이고요. It is a process of becoming 어떤 과정이다?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냐면요. Personal reinvention, 사람의 재창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Transformation,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growth,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하면서? Reaching out, 도달하면서 beyond the boundaries of our own existe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그 범위 넘어서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서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문화를 옮기는 것이

생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The process does not require 이러한 과정은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that we abandon our former personalities and the cultu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격들 혹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화들을 버릴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은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 봐. 자, 그런데 이런 문화는 문화인데 어떤 문화냐면 we were bor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문화는 를 버리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4번에 그러면 위치의 밑줄 잘 그어졌니? 라고 확인해 보려면 앞에 문장 한번 먼저 보자. 아, cultures라고 하는 선행사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문장 뒤에도 볼까? We were born이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 등장하고 있어? 완전한 문장 등장하고 있잖아. 완전한 문장 들어가면 안 되지. 왜?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여기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관계 부사나 역시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앞에 culture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계 부사 뭐? where로 바꿔주거나 혹은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는 into,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쳐주면 좋겠네. 그쵸? 그러면 답은 잡았고요. 9번, rather 그보다는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버려라고 하지 않는데 그보다 it compels 여기서 등장하는 it은 그 과정 말하는 거겠죠? 그 문화가 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냐면요. find ourselves 우리 스스로 찾을 것을 강요한대. 얘들아, 여기 뭐가 있어? 제기대명사 있어. 제기대명사 등장하면 쌤이 뭐 보라 그랬어? 이 find의 주체를 찾아보라 그랬었어. 자, 스스로 찾을 것을 강요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이때 찾는 주체가 누구야? 우리잖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찾아보도록 강요한다. 마치 모인 것처럼 as if for the first time. 너가 첫 번째 주체성을 찾는 것처럼 한번 너 스스로를 탐색해봐, 찾아봐라고 할 것을 강요한대. 자, 그랬을 때, particularly, 특히나, those cultural invariants with us, within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내부에 있는 문화적인 불변의 것들, 즉, 우리 내에 남아있는 주체성 같은 거를 찾아보라고 하고요. aspect, 그 관점은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야? that we hold dear and refuse to comprom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고, 즉, 우리의 민족성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고, 무엇 하는 것을 거부하는 compromise라고 하면 얘들아 타협하다거든요.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 측면들을 스스로 한번 탐색해보게 만들어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역시나 지금 4번이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얘를 뭐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문법 공부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저희는 7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수능입니다, 이제는. 얘들아, 수능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 그치? 2024학년도 수능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A number of studies provided substantial evidence of an innate human dispo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연구가 보여주는데요. 제공해 주는데 무엇을 제공해 준대? 상당한 근거들을 제공해 준대. 뭐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해 주냐면 innate human disposition 사람이 타고난 성향에 대한 많은 근거들을 제시해 준대. 사람이 어떤 성향을 타고나는데, to respond differently to social stimuli 라고 나오고 있으니, 사회적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 성향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그 신생아들은요, will orient preferentially toward the human face and voi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생아들은 우선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인간의 얼굴,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 쪽으로 선천적으로 향하게 된대. 자, 그런데 뭐 하면서, seeming to know,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라고 지금 해석해 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아는 것처럼 보이는 주체가 누구야?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단서의 주체를 찾아보자면요. 지금 앞에 등장하고 있는 infants. 맞아요. 잘 찾으셨습니다. 신생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생아가 아는 것처럼 보인대. 무엇을 아는 것처럼 보이냐면, that such stimuli, 이러한 자극,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극은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이런 거겠지. 이러한 자극들이 are particularly meaningful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분사 구문에서 ing, 현재 분사가 쓰이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얘 주체가 누구라고? infants, 그 신생아들이라고, 신생아가 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현재 분사 오는 거 괜찮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신생아들은요, register this connection activ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머릿속에 새기려고 한대. 자, 무엇이냐면 imitating 하고 있어. 자, 역시나 여기서도 뭐가 등장하고 있어? 뭐뭐 하면서 하는 분사 구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분사 구문 등장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분사 구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생아들이 이런 연결고리들을 자기 머릿속에 잘 기억하려고 하는데, 뭐 하면서? 모방하면서. A variety of facial ges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묘사하면서, 모방하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hat are presented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얼굴 표정들,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모방하면서 그들 머릿속에 이런 연결 관계에 대해서 좀 집어넣으려고 한대. 아, 뭔가 화가 나니까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뭔가 행복하니까 웃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나 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ongue protrusions, lip tightening and mouth op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혀를 내민다든지 혹은 뭐 입술을 오므린다든지 아니면 입을 벌린다든지 그런 행동을 따라하면서 모방하면서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They will even try to match ges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생아들은 심지어 이런 행동들을 연결시키려고 한대요.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냐면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앞에를 봤더니 gesture라고 하는 선행사가 잘 오고 있는데, 얘들아 문장 뒤에 봐봐.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은 몇 어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 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이 문제 세 번째 풀고 있거든, 이번 시간에만. 이제는 알아야지. 아, 쌤,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못 오고 뭐가 올수 있어? 관계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수 있겠군요. 파악하는 건 좋아요. 자, 그런데 gesture라고 하는 게 얘들아, 행동이잖아. 행동이 관계 부사가 적절한 게 올만한 게 있을까? 행동에 관련된 관계 부사가 적절한 게올수 있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they have some difficulty에 연결될 수 있는 전치사 뭐가 있을까? with라고 하는 전치사 생각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with,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치면 너무 좋겠어. 자,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 행동을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with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이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매치시키려고 했대, 일치시키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뭐 하면서? Experimenting with their own face until they succe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각자의 얼굴에 실험을 하면서, 뭐할 때까지? 그들이 성공을 할 때까지 자기 얼굴에 막 여러 표정을 지어 보면서 뭐 하려고 했대? 그런 행동들을 match, 일치시키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hen they do succeed, 그들이 정말 성공을 했을 때, 자, 얘들아 여기서 do succeed 할때 얘가 뭘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얘, 지금 뒤에 봤더니 succe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어. 근데 앞에 또한 번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네. 얘 뭐라 부르지? 강조하기 위한 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성공을 했을 때라고 해서, 아,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누가 왔다? do라고 하는
동사가 맞았구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진짜 성공을 했을 때 They show pleasure by a brightening of their ey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기쁨을 표했고요. When they fail, they show distr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거에 실패했을 때 무엇을 보여줬다? 뭔가 실망감, 낙담 이런 것을 보여줬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신생아들은요. Not only A, but also B. 무엇뿐만 아니라 have an innate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할수 있는 능력이냐면 for match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match A with B라고 하면 A와 B를 연결시키다, 일치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선천적인 능력이 있대.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대? Their own kinesthetically experienced bodily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한 몸의 움직임과 무엇을 연결시키는 선천적인 힘이 있냐면 those of others that are visually perceiv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한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일치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ose 누굴까를 살펴본다면, 솔직히 얘는 해석을 하지 않고는 풀수 없는 문제였어.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 those가 누구를 가리킬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앞에 나오는 bodily movement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한 다른 사람들의 몸의 움직임과 즉, 본인이 직접 몸소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한 그런 신체적인 움직임을 일치시키는 뭐가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they have an innate drive to do s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과 내가 직접 몸으로 하는 그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뭐도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기라고 하는 것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문법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이때 those가 뭘 가리킨다 그랬어? bodily movements라고 해서 복수 형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복수형 대명사 those가 오는 것까지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얘들아, 그래서 대명사, 대동사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우리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해석을 정확히 하자.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가 정말 어떤 애를 받고 있는 건지를 우리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That is, 즉, 무슨 말이냐면, They seem to have an innate drive to imitate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은 모인 것처럼 보여? 뭔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 뭐 하고자 하는 동기?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m they judge to be like me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whom이라고 하면 얘 뭐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겠네? 잘 비어 있어? 잘 비어 있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 그 사람들을 to be like me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때 관계대명사 절은 몇 형식 문장이야, 얘들아? 그들은 판단한다. 그들,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으니까 5형식 문장이네. 그치? 대절 안에는 5형식 문장이야. 5형식 문장, 즉,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보어 자리 안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너무 잘 들어갔다라고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문제로 한번 향해서 가볼 거고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Accepting whatever others are communicating only pays off if their interests correspond to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길어. 그치? 자, 그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의사소통하던지 간에 받아들이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즉,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던지 간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과를 낼수 있는데, 어떨 때만 성과를 낼수 있대?

their interests correspond to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할 때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성과를 낼수 있대. 즉,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아직 확실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As far as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is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의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관한 한 Such commonality of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관심사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거. 너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가 공통적으로 모여 있는 이 부분은 여기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나? is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여기 동사올 자리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앞에 부사구를 싹 떼봤을 때 such commonalities라고 하는 진짜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얘들아? 단순해.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interest, 얘가 주어 아닌 거. 다들 알고 있지? 지금 그거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로의 관심사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is 단수동사 잘 받고 있습니다. is rarely achieved. 거의 달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다른 사람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딱 일치하는 그 공통성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거의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고요. Even a pregnant woman mother has reasons to mistrust the chemical signals sent by her fet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임신한 엄마가 뭐에 대한 불신이 있대요. 그 chemical signals sent by her fetus 그녀의 태아로부터 보내진 그 화학적인 신호도 불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즉, 그만큼 정말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아이가 보낸 신호도 불신할 만큼 우리는 뭐다? 우리의 관심사의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fortunately, 다행히도 There are ways of making communication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방법이 있대.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Even in the most adversarial of relationship. 심지어는 그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자,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 A prey. can convince a predator not to chase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prey라고 하면 먹잇감이잖아요. 그 먹잇감은 설득시킬 수 있대. 누구를? 포식자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설득시킨대? not to chase it. 아, 나좀 쫓지 마. 라고 설득할 수 있대요. 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이때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혹은 it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앞에 나오는 chase의 주체를 찾아보면 되겠다. 얘들아, 쫓는 건 누가 쫓고 있어요, 지금? predators라고 해서 이 포식자가 쫓고 있거든. 그러면 그 포식자와 그것을 당하는 그 prey라고 하면 먹잇감이라고 했잖아요. 먹잇감이 서로 다른 주체야? 맞지. 지금 주어에 나오는 이 포식자와 여기 목적어에 등장하고 있는 그 prey, 먹잇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인물이니까, 오케이, 제기대명사 못 들어오고, 그냥 대명사 들어오는 거잘 들어왔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자면 먹잇감이 포식자한테, 아우, 나좀 쫓지 마. 이렇게 말을 할수 있대. 근데 얘들아,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뭔가 좀 조건이 있어야 될것 같아. 그쵸?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쥐가 고양이한테 아우, 나좀 쫓지 마. 제발.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듣겠어. 그치? 그랬을 때, But for such communication to occur, 이러한 의사소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there must be strong guarant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보장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야 될것 같아. 자, 근데 보장은 보장인데 어떤 보장이냐면, 여기 봤더니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네. 앞에 봤더니 guarantee라고 하는 선행사가 잘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만 불완전하면 돼. 맞지? 자, 뒤에 문장 볼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received a signal? 그 신호를 받은 사람. 즉, 아까 전에 앞선 예시에서는
포식자 되겠지. 그 신호를 받은 그 사람이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 말을 듣는 것이 아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 자, 해석은 됐는데 얘들아, 진짜 이 which라고 하는 뒤에 부분이 불완전해? 한번 살펴볼까? Those.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those를 꾸며주고 있고 those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것을 믿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는 어?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얘들아. 어?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와서는 안 되지.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줄 수 있겠는가? 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데 앞에 문장에 선행사까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우리 뭐를 써줄 수 있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동격의 that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추상명사일 때, 즉 여기서 보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보장인데? 우리 확실한 개념을 잘 모르잖아. 즉, 앞에 추상명사가 오고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 우리는 뭘 쓴다? 동격의 that을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자, 3번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얘에 뭐가 들어간다? 동격의 that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the message have to be kept on the whole hon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시지,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유지되어져야만 한다? honest, 진솔하게, 진실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honest가 들어갈 자리가 맞아? 를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런데 앞에 문장 구조를 봤는데 have to be kept 라고 해서 수동태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장에 수동태가 나오면 문장 구조 알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기로 했었지. 원래 문장으로 지금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수동태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본다면 someone, 여기 지금 by 이하의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someone이라고 할게요. 자, someone has to keep the message honest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 아, 진솔하게, 진실되게 유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때 honest가 들어오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어 자리지. 자, 그래서 우리 수동태 나올 때 문장 구조를 원래대로 돌려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다? 문장 구조를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오케이, honest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고 있어? 형용사 오고 있는 거 오케이, 너무 잘 왔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 진솔하게 유지시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In the case of humans, 인간의 경우에서는요, 이런 진솔함,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데 어떤 거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냐면요, cognitive mech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지기제, 즉 인지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evaluate communicated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되겠지. communicated 이라고 하면 의사소통된, 즉 전달된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 communicated 이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 얘들아? 바로 뒤따라 나오는 information 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그 전달된 정보를 평가하는 인지적인 기제에 의해서 이러한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 지금 communicated 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 잘 왔어? 잘 왔네. 자, 뒤에 나오는 정보의 입장에서는 뭐 되는 거야? 의사소통 된 거지. 이 정보가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과거 분사 온 거 너무 잘 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오고 있는 cognitive mechanism을 꾸며주고 있는 아, 관계대명사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these mechanism, 이러한 mechanism, 즉 이러한 체계는요, allow us to accept most beneficial mess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얘들아, 문법 구조 하나 또 보인다. allow
A to B라고 하는 거 우리 이번 시간에 한번 문법으로 출제된 거 봤었었거든? 그러니까 아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얘들아 눈여겨봐야지 나중에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쉽게 맞다고 찾아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To be open.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While rejecting the most harmful messages to be vigil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면에 뭐 한대요? 거절하고 거부한대. 가장 유해한 메시지들은 뭐 하면서? 경계하면서 거절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지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유해한 정보는 거절하면서 어떤 효과를 내준다는 거야? 우리의 의사소통 자체가 어떻게 될수 있도록 honest, 진실되고 아, 뭔가 솔직해질 수 있도록 유지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 너무 수고 많았고, 지금 다루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예습을 먼저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당연히 먼저 풀고,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칠 거야, 이게 맞을까?를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다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까지도 철저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빌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킹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우리 내신 만점 수특 특강, 수능 특강, 우리 벌써 6강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신 준비하느라 지금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고 있는 거 너무너무 고생 많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출제 예상 지문은요, 바로 유형편 07, 제목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번, 3번, 4번 지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법 포인트랑 어휘 포인트, 서술형 포인트까지 좀 욕심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왔으니까요. 여러분 저랑 같이 먼저 로지컬 플로우부터 본 다음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파 유형편 07번 엑서사이즈 2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 pause 누르고 여러분 아직 내가 이 지문 안 풀었거나 기억이 잘 안 난 거나 아니면 나 이거 좀 다시 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먼저 제가 올려둔 교환에서 후루룩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이해를 도와주는 로지컬 플로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국의 이데올로기에 맞춘 협상 전략이다. 그러면서 구소련의

공장 설립 사례에 대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한 음료 회사가 구소련의 병입 공장과 유통망을 구축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구소련의 이데올로기는 집단의 중요성과 산업 역량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그런 논리로 보면 이제 탄산 음료는 구소련의 이념과 맞지 않아서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단순한 우리는 탄산 음료라는 제품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라고 제품 판매가 아니라 산업 발전 기여라는 명분으로 접근해서 협상이 타결되었다라는 이런 기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랑 같이 한번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할 준비하시고. In the old Soviet Union 이렇게 나왔어요. 구소련에서 a famous US beverage company. 그러면은 유명한 미국의 음료 회사가 wanted to set up 구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설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뭐를요? Bottling plant, 병입 공장과 and distribution network. distribution 하면은 유통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망이죠. 망, 연결망 할 때. 그래서 유통망, 그리고 병입 공장을 설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the prevailing ideology in the Soviet Union at the time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주어의 핵심 부분은 이 앞에 부분이 되겠죠. prevailing ideology 하면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적으로 이제 형성되어져 있는 이데올로기는요. 그 당시에 소련에서 이제 구소련에서 지배적으로 이제 퍼져 있었던 이데올로기는 stress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동사로 강조하다의 뜻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The importance of the group. 그러면 뭘 강조했다라는 거냐면 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뭐보다요? Over the individual. 그러면은 개인보다 우리는 집단이 더 중요해. 이걸 강조했다라는 게 되겠고. And 그리고 또뭘 강조했냐면 the need to develop industrial capacity. 여기서 먼저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Develop industrial capacity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또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산업 역량이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단도 중요하고 산업 역량을 지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해. 근데 뭐를 희생해서요? At the expense of 하면은 뭐뭐를 희생하여. 이거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At the expense of A 하면은 A를 희생하여, A를 대가로 하여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Consumer goods, 소비재를 대가로 해서 우리는 산업 역량을 개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걸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soft drinks, 여러분 이제 앞에서는 그냥 소비재라고만 얘기를 했다가 그거를 soft drink라고 이제 구체적인 단어를 써주었으니까 예시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ft drinks, 그러면은 탄산 음료겠죠? hardly. 부정어니까 X 쳐두시고요. 탄산 음료는 뭐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냐면요. Fit the countries. 그 country는 구소련이 되겠죠. 구소련의 ideological priorities. 이데올로기적 우선순위에 fit.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다, 안 보였다? 그치.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재인 탄산 음료보다 우리는 집단의 산업 역량, 개발과 그다음에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소비재를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indeed 실제로 the one government official 그러면은 구소련의 한 정부의 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료가 dismissed 그냥 일축해 버렸습니다. 묵살해 버렸습니다. 근데 뭐를 묵살해 버렸냐면 the product. 그 제품이라는 건 무슨 제품이 되겠어요? 맞아요. 탄산 음료가 되겠죠. 탄산 음료를 뭐라고 일축시켜 버렸냐면 as a useless drink. 쓸모없는, 쓸데없는 음료다. 아니, 탄산 음료 없어도 되잖아. 근데 꼭 탄산 음료를 먹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쓸모없는 음료다라고 일축을 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Eventually 마침내 the two sides.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the two sides라는 거는 구소련과 그 다음에 앞에서 맨첫 번째 문장에 나왔었던 그 음료 회사가 되겠죠. 그 음료 회사, 그두 가지 사이드, 양측은요. struck a deal 하면은 협상을 타결하다라는 뜻입니다. strike에서 struck가 과거형이 온 거고요. struck a deal,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but, 그러나, not on the basis that, 뭐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래요. 근데 뭐를 기반으로 한게 아닌데, that,

꺽쇠 꺾어보도록 할게요. 뭐를 근거로 한 게 아니냐면 the drink, 그 탄산음료가 would quench, 밑에 나와 있죠. 갈증을 해소해줄 거다. 근데 누구의 갈증이냐면 현지 주민의 갈증을 해소해줄 거다 라는 거를 근거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앞에 아니었다가 나오니까 뒤에 instead가 나올 수 있습니다. instead는 앞문장에 부정어가 나오고 이렇게 부정어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온다 라는 것도 챙겨두시고요. 그러니까 3인 문제로 내기가 딱 좋겠죠. instead, 그러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었다면 instead 대신에 the US negotiators, 미국의 그 이제 음료 제조 공장 또는 그 회사의 그쪽의 negotiators, 협상가들은 justified, 정당화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라는 건 뭐겠어요? 병익 공장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유통망을 설립을 하는 거, 구축하는 거, 그 프로젝트를 the project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정당화시켰냐면요. That it would, 그 프로젝트가 would contribute to, 기여할 것입니다. 어디다가 기여해요? The countries, 그 나라의, 구소련의 industrial developmen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설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they, 그들은 restructure the project라고 얘기합니다. they가 뜻하는 바는 여러분 앞문장의 주어였던 the US negotiators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편성했습니다. 재구조화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뭐하도록? To include, 포함하도록. Heavy training component. Training component 하면은 이제 훈련 요소, 훈련적인 어떤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eavy는 집중적인 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인 훈련 구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현지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다 보면은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더 산업 역량을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And managers, 그러면 이제 현지의 노동자들과 현지의 관리자들한테 집중적인 훈련 구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재구조화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가 나오면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앞에 거를 더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둘 다 해당 사항은 역시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강조를 했고요. 또 뭐도 하도록? A farm을 include 하도록. 아까는 여러분 첫 번째 집중적인 훈련 구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농장을 포함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농장이냐면 that would grow, 재배하는 거예요. Certain, 어떤 일정 부분을 of the drink's ingredients, 그 drink라는 거는 뭐겠어요? 그치, 탄산음료의 그 재료의 일부를 재배할 농장도 포함하도록 그 프로젝트를 재편성했습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in addition,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니까 재편성하면서 뭔가 이제 어떤 혜택을 더 줬는지가 그런 방향 쪽으로 나오겠죠? In addition, 위치도 잘 받으시고요. The company, 그 회사는 그 US 회사가 되겠죠. Beverage 회사. Promise to make efforts. 그러면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뭐 하려는 노력이냐면 to persuade 목적어 to 부정사.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미국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말고 미국의 다른 회사들한테 뭐 하도록 설득을 할 거냐면 to consider investment. 투자를 고려하도록은요. In the country에서 여러분 the country는 어디 country겠어요? 그쵸. 구소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 회사는 어디 쪽 회사이고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they는 어디 쪽 사람인지 이런 거를 구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짚어드린 부분 중에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 없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찬찬히 들어보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가서 upper poin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basis that, on the grounds that 이런 표현이 여러분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보면은 that이라는 거는 동격의 접속사 that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둘 다 해석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on the basis that 하면은 뭐뭐라는 걸 근거로 하여 그 다음에 on the grounds that 뭐뭐라는 걸 기초로 하여 거의 비슷한 뜻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를 근거로 하여 뭐뭐를 기초로 하여를 뜻하는 단어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었던 upper point에서 있었죠. 뭐뭐라는 걸 근거로 하여, 뭐뭐를 기초로 하여의 두 가지 표현을 전부 다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that은 무슨 that이

인지까지 같이 알려주세요. 자, 그다음 promise to make 이렇게 나왔습니다. promise는 그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하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promise 다음에 making이 아니라 promise to make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거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휘 포인트죠. 어휘 포인트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단어가 변형돼서 나온다 그러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같이 볼게요. prevailing, 우세한, 지배적인, 이런, 아까 제가 지배적인이라고 단어 뜻을 해석했었고요. dominant, predominant, 아니면 지배적이고 널리 퍼져 있는 거, widespread,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축하다, 무시하다, 이게 잘안 와닿았던 분들은 유의어로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rejected, 거절을 한 거고요. disregarded, 말 그대로 경시하고 무시한 걸 뜻합니다. dismiss, 단어 받으시고. pioneer는 받아들인 게 되겠죠. 가치 있게 여기고. valued 또는 accepted, 이런 단어로 나오면 그때는 오답이다, 반의어니까. 그 다음에 justified 하면은 정당화하다의 뜻입니다. rationalize, 이 단어로 바꿔 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소, 우리 아까 집중, 훈련, 구성, 요소 이렇게 나왔었죠. 요소나 구성, 성분을 뜻하는 단어인데 component. component 하면은 part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element, ingredient, factor. ingredient가 요소, 성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뜻이랑도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persuade, 설득하다. convince가 확신시키다의 뜻도 있지만 설득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어가 될수 있고 induce, 유발하다, 야기하다, 뭐뭐 하게끔 설득하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포인트도 몇 가지 제가 짚어봤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을 지문의 단어를 활용해서 완성을 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내신 문제에는 제가 웬만하면 요약문이나 아니면 빈칸을 넣어가지고 문장 완성하기를 여러분한테 내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서 지문의 내용을 한번더 요약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포스트잇에다가 꼭 적어두세요. 가볼게요. The US company는 gained approval, 승인을 얻었습니다. By promising to, 뭐 하는 거를 여러분 약속함으로써 promise 다음에는 to 온다라고 했죠. promise to help the Soviet unions, 뭐를 돕겠다고 한 거냐면 A는 industrial developme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을 돕겠다라고 약속을 함으로써 그러면 by 다음에 지금 ing가 쓰였고요. and가 나오고 persuading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persuading other companies 또 모함으로써 다른 회사들을 설득함으로써 to 그 나라 소련에서 모하도록요. consider investment 투자를 고려하도록. 그래서 지문에 나온 단어를 활용해서 넣기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영장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우리말 뜻이 바로 밑에 들어가 있고요. 조건의 단어들을 활용해서 조건들을 맞춰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제시어, on the ground that, 이거를 반드시 활용할 것. 제가 아까 당근을 잡아라 해서도 냈었던 문제죠. 그 다음에 contribute, industrial 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것. 그 다음에 지문의 시제에 맞게 영작을 할 것. 이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영장 문제를 내면은 그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바로 영작을 못 하더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S negotiators, US 협상가들은요, justified, 과거형으로 썼죠. 정당화했습니다. The project를 뭐를 근거로 하고 뭐를 기반으로 해서요, it would contribute to, 집어넣었죠. 기여할 것입니다. 그 소련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점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justify, 정당화했습니다. 이 문장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엑셀사이즈 3번, 역시나 제목 파악 문제예요. 잠깐 pause 누르고 나 이거 읽고 왔어 라고 하더라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ogical flow 보도록 할게요. 건축 설계에서 디지털 도구, CAD라고 여기서 얘기를 할 거예요. 디지털 도구 사용에 따른 창의적인 탐색의 상실과 조기 고착 현상. 조기 고착 현상이라는 거는 아예 초기 단계부터 그냥 고정되어 버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더 많이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고착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D를 사용했더니 창의적 탐색.

실책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상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아 CAD라는 그 디지털 기술, 그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 제목에서부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볼게요. 건축가의 스케치가 컴퓨터로 대체되는 것이 창의성과 모험심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도 CAD,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사용해야 되는데, 건축가의 이제 손으로만 그린 스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케치는 손으로만 그린 그 스케치가 컴퓨터로 점차 대체되는 것이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창의성과 모험심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속성이냐면, 초기 단계에서 설계 고착화를 유발합니다. 너무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딱딱딱 정확하게 외견상으로 봤을 때 정확한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다 보니까 처음에 딱 만들다마자 그냥 거기에 고착화돼 버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CAD 모델에 너무 빨리 세부 사항이 추가되어 설계 변경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제 변경을 하는 걸 힘들게 한다라는 말이죠. CAD 소프트웨어가 정서적인 내용이 부족한 설계를 만든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으로 그린 스케치는 정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CAD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물은 이게 부족하다라는 비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The Yale School of Architecture, 이제 예일 대학교의 건축 대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Held a symposium, 학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불리우는 학술 토론회냐면 called is drawing dead. 여기서 여러분 건축 얘기 나오는 데서 drawing이 나오면 도면 아니면은 여기서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제도가 지금 죽었는가? 제도는 이미 지금 뭐 생명을 잃었는가? 이렇게 지금 불리워지는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The Bold Title, 이 앞에 나온 이 제목을 타이틀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볼드한 타이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볼드는 여러분 굵은 이런 뜻도 있지만 대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제도라는 거 죽었어? 이거 되게 시선을 확 끄는 대담한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담한 제목은 반영합니다. A growing sense,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러한 의식을 반영합니다. 근데 어떤 의식이냐면요. 요거라는 의식이 되겠죠. That the architects, 그러면 이제 건축가의 freehand sketch 하면은 손으로만, 오직 손을 사용해서만 그린 스케치를 얘기합니다. 이게 is being replaced, is being displaced가 나왔네요. 대체가 되어지는 중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By the computer. 컴퓨터에 의해서 이 freehand sketch가 대체가 되어진다라는 점점 더 커져가는 의식, 그거를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동격의 접속사 대시 쓰였다. 왜냐하면 뒤에가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받으시고, the transition, 전환인데요. from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을 한 거냐면, 여기 전환, 이렇게 볼게요. 스케치패드 하면 스케치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그러면은 스크린, 여기까지 괄호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사네요. 그러면 화면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스케치북에서 화면으로 전환했다라는 거는 프리핸드 스케치에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가 주어가 되겠고요. 인테일, 수반하다, 포함하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콤마는 묶을게요. 자, 그러면 뭐를 수반하냐면 a loss of creativity. 그 다음에 여기도 a loss가 생략된 거예요. a loss of adventurousness. 그러면 모험심의 상실, 창의력의 상실을 수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받으시고요. 모덕택에 thanks to the precision and 정확성과 그 다음에 외견상의 겉으로 보이는 완전함이에요. 근데 뭐에? of screen rendering. rendering 하면 밑에 단어 나와 있는데 그냥 외래어로 렌더링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화면 렌더링의 이런 겉으로 보기에 보이는 완전해 보이는 외견상의 완벽함과 정확성, 덕택에 끊어주시고요. A designer. 근데 어떤 설계자냐면요. Working at a computer.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설계자는요. Has a tendency to lock in. 그러면 고착화되는, 뭔가 고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부분은 얼마든지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키워드 잘 표시해 두시고요.
visually and cognitively. 자, 그러면 어떻게 고정이 되냐면 시각적으로든 인지적

전반적으로든 고정이 돼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어 디자인에 있어서, 설계에 있어서 아주 초기 단계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성 상실, 모험심 상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고정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e bypasses. 그는 bypass 하면은 건너뛰고 우회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건너뛰어 버립니다. 많은 부분을 건너뛰어 버린대요. Of the reflective and exploratory playfulness. Playfulness 하면은 이제 즐거움, 유희를 얘기하는 건데요. 성찰적이고 탐구적인 유희의 많은 부분을 그냥 건너뛰어 버린대요. 왜냐면 스케치로 이제 손으로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도 바꿔볼까, 저렇게도 바꿔볼까, 이게 자체가 즐거움의 과정이라는 건데, 그거를 조기에 고착화돼 버리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That springs from 이 playfulness라는 거는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from uncertainty and ambiguity of sketching. 스케치하는 작업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유희를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문에서 uncertainty와 ambiguity는 굉장히 좋은 단어가 되겠죠.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다 이 단어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같지만 이 지문에서는 거기로부터 뭐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유희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빈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Researchers term. 그러면 부릅니다. 용어를 부릅니다.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Premature fixation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조기 고착화다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그리고요. 아까 term이 첫 번째 동사였어요.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태가 나왔고요. And 뒤에 두 번째 동사가 trace가 나온 겁니다. 추적합니다. Its cause, 그 원인을 어디에까지 추적을 하냐면요. To the disincentive for design changes. Once a large amount of detail and interconnectedness is built too quickly into a CAD model. 이렇게 나오네요. 뒤에 once 부분부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앞에 incentive 하면은 장려책 이런 뜻으로 우리 많이 나왔었는데 dis가 붙었으니까 의욕을 꺾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을 꺾는 건데 디자인 변화에 있어서 의욕을 꺾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요게 premature fixation이라는 게. 그러면서 일단 뭐 하면 이런 변화에 대한 의욕을 꺾어버리냐면요. A large amount of detail. 많은 양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interconnectedness, 상호 연관성이 구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CAD 모델에다가 너무 빨리 이게 다 완성이 돼버리면은, 굳이 여기서 변화시켜야 돼? 그런 의욕을 저하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the designer at the computer. 아까도 working at a computer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컴퓨터로 작업하는 디자이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Also, 또한, tend to emphasize, tends to emphasize.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Formal experimentation. Experimentation 하면은 실험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형식적인 실험을 지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대가로 해서요? At the expense of A 또 나오고 있네요. A를 대가로 하여. 그 뭐를 대가로 해서? 표현력을 대가로 해서 그냥 형식적인 어떠한 실험하는 행위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뉘앙스가 딱 봐도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By ing, 뭐뭐함으로써 weakening,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 건축가의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연결성입니다. With the work, 그 작품과의 그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연결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끊어주시고요. A renowned American architect and designer.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콤마콤마 묶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화시킴으로써 CAD software produces. CAD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요, 뭐를 생산해내냐면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디자인이냐면요, that부터 맨 뒤까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complex and interesting in their own way. In their own way 하면은 그 자체로, 그 나름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CA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그 나름대로는 복잡하고 and interesting, 흥미로워요. 그런데 often, 종종 lack the emotional content. 그쵸, 이게 또 핵심이죠. 정서적인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결여되어져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임에 주의한다. 그래서 which가 나오면 이 자리에 안 된다라는 것도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이제 is being displaced 이렇게 대체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진행의 수동 형태를 써줬다라는 거 is being displaced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조를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테일의 목적으로 a loss가 쓰였습니다. 여기 콤마 콤마를 여러분 이렇게 묶어놓고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The transition from sketchpad to screen 이게 지금 앞에 주어가 되겠고요. 얘가 동사가 되겠고 결국에는 상실이 되는 거예요. 상실을 수반합니다. 근데 뭐의 상실이었어요? creativity. 그다음에 of adventurousness. 여기도 loss가 생략된 거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어법 포인트죠.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입니다. playfulness. 이거 아까 뜻 뭐였죠? 유희였습니다. 유희인데 that springs from 어디로부터 오는 유희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playfulnes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layfulnes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 자리에도 단수를 써주셔야 된다. 왜요? playfulness가 단수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trace A to B 하면은 A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B까지 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to는 무슨 to다? 전치사 to다라는 거 챙겨 두시고,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구가 왔다라는 것까지.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disincentive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disincentive는 뜻 뭐였죠? 의욕을 꺾는 것,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 이렇게 단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휘 포인트를 보도록 할 거예요. precision. 이 CAD의 특성으로서 나왔었던 단어죠. 정밀함. 이거를 exactness 아니면 accuracy 등의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mature. mature가 성숙한 건데 pre니까 너무 이르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조기의, 너무 이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충분한 숙고 전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premature fixation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premature를 early, 너무 일찍 일어났다. 너무 일찍 그 상태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untimely, 시기가 맞지 않는 거. 그 다음에 hasty, 너무 조급한, 성급한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xation, premature fixation 이렇게 나왔었던 단어죠. 조기 고착할 때그 고착이었습니다. 또는 고정이라는 단어예요. fix가 고치다의 뜻도 있지만 어딘가에 고정시키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attachment, obsession, immobilization 이러면 사고의 경직성을 뜻하는 단어들, 그런 의미에서 유의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ambiguity, 모호함. 여러분, 이거 저 질문할게요. 모호함이라는 단어는 이 지문에서 플러스로 쓰였어요, 마이너스로 쓰였어요? 이 지문에서는 플러스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vagueness, obscurity, uncertainty 이런 식의 단어들이랑 유의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이 지문에서만큼은 창의성을 자극하는 요소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유희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플러스,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답형 서술형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구자들이, 디자이너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시각적, 인지적으로 고정되는 현상을 일컫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어휘추론에서도 나왔었던 단어죠? 뭐였어요? premature fixation, 조기 고착이라는 단어다라는 거, 여러분 이 단어 핵심적인 단어니까 잘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에 지문에 따르면 스케칭의 어떤 성질이 성찰적이고 탐색적인 유희, 즉 playfulness 요거를 가능하게 합니까? 두 단어의 영단어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단어의 영단어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단어 하나, 이렇게 작성하시라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뭐겠어요? 이 지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었던 uncertainty, 그 다음에 ambiguit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 오늘 할 거에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쉬어가는 컨으로 우리 요 문제까지만 딱 하고 나서 뭘할 것이다? 맞아요. 우리 오늘의 긍정학원 할 것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핵심어고 단답형입니다. CAD 모델의 세부사항과 상호 연결성이 너무 빨리 구축이 될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특히나 너무 이른 단계의 정밀함이 구축될 때 디자이너한테 어떤 심리적 저해 요인이 생기는지 이게 바로 뭐였어요? The disincentive for design changes. 디자인 변화에 대한 의욕을 꺾는 것. 이게 바로 저의 요인이었죠. 그래서 이 단어 포인트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의 긍정학원 나오고 있습니다. I have a positive impact on those around me. 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누구한테요? On those, 사람들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여러분, 왜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없죠? 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도 느끼는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더 이제 서로 간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될 거거든요. 이게, 선생님, 제 주변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은 얘한테 한번 긍정적이게 영향을 끼쳐보자. 예를 들면 힘들어하고 있어, 친구가. 그러면 야, 나 이거 듣고 올 동안 너도 그거 듣고 와. 그런 다음에 우리 쉬는 시간에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라도 건설적인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우리 토깽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잠깐 pause 누르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xercise 4번 문제 제목 파악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잠깐 pause 누르고 오셨으면 이제 한번 logical flow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의 특징과 예술적,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사실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지 않는 제작 과정이다라고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뭔지에 대한 설명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사실적으로 흉내내는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은 예를 들면 이 질문에 이제 디즈니 영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거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애니메이션과 여러분 구분해서 지금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죠. 그러면서 내용이 나옵니다.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추상성과 상징성, 또 제한된 움직임을 사용해서 저비용으로 제작된다. 그죠? 바로 나오죠. 아까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는 저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그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또한 현실 세계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독창적인 예술 스타일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랑 같이 한번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에 관련한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is a process. 어떤 과정이냐면 making animated cartoons. 그러면은 만화 영화라고 보면 되겠죠? 만화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떤 만화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냐면 that does not follow 따르지 않는 겁니다. A realistic approach. 그러면은 사실적인 접근 방법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X 쳐두시고요. That does not follow a realistic approach가 가리키는 바는 앞에 나오는 process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the short cartoon 하면은 단편 만화가 되겠고요. 그다음 feature film 하면은 장편 영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의? 월트 디즈니의 From the 1930 and 40s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30s and 1940s에 이 당시에 월트 디즈니의 이런 장편 영화, 그 다음에 단편 만화들은요, are 어땠냐면 widely acclaimed 뭔가에 대해서 아주 격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격찬을 받았냐면요, for depicting. depict 하면은 묘사하다의 뜻이에요. animated simulation of reality. 현실에 애니메이션화된 그러한 사실, simulation이네요. 현실에 애니메이션화된 시뮬레이션을 묘사하는 것으로 아주 널리 격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with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정교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In every frame, 모든 프레임에 다 정교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었다. 예를 들면 배경에도
그냥 정말 정말 현실에서 볼 듯한 막 상점이나 상점에 걸려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다 묘사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해가 떠오르면은 해만 그냥 뜨는 게 아니죠. 그 찬란한 빛들, 빛깔을 다 표시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모습을 아주 잘 담아냈다라는 걸로 격찬을 받았습니다. However에다가 세모 표시해 두시고요. 그러나 This style of animation. 여러분, 여기에서 this style of animation이 가리키는 바를 찾으세요 하면 누구 쪽이 되겠어요? Limited animation이 아니겠죠. 그치, 어느 쪽이 된다? 맞아요. 앞에, 바로 앞에 나왔었던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은 is very time consuming. 시간 소모가 많이 들고요. And expensive. 비쌉니다.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지금 마이너스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옵니다.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요, creates, 만들어냅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that uses, 어떤 걸 사용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냐면 abstract art 하면 추상 예술, 상징성, and limited movement를 사용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limited movement 하면 제한된 움직임이죠. 뭔가 움직임에 제한이 있나 봐요.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To create the same effect. 이렇게 나오네요.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한된 움직임, 상징성, 추상 예술을 사용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but, but에다가 세모 치시고 at a much lower production cost. 그러나 at a much lower니까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uch가 훨씬 더 저 비용을 사용해서, 아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비싸다라고 얘기했는데 훨씬 더 저 비용을 사용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this style of animation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바로 앞에 나왔었던 limited animation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는 depends more upon, 여러분 depend on이나 depends upon이나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더 많이 의존하냐면 suspension of disbelief. suspension 하면은 잠깐 중지하는 걸 뜻합니다. 불신의 유예에 더 많이 의존을 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의 유예라는 게 여러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거예요. 현실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절대 믿을 수가 없지만 작품 안에서는 아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불신하는 거를 잠깐만 중지하고 유예하는 걸 얘기합니다. 작품 안에서는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제한된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예를 들면 뭐 해가 떠오르면은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찬란한 빛깔까지도 다 표현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들에 비치는 빛들도 다 묘사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디즈니 쪽 애니메이션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에는 그냥 상징성으로 해 또는 달 이렇게 떠있는 거예요. 그런 빛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 해가 떠오른다라고 해서 뭐 달라지지도 않고 그냥 상징성으로서 지금 해가 떠있으니까 이 시기는 언제겠어요? 낮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this style of animation은 depends more upon suspension of disbelief. 불신의 유예에 더 많이 의존을 합니다. To tell a story.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The story exists. 그 스토리는요. 즉, 앞에서 나왔었던 요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 이런 스타일의 애니메이션, 즉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전하는 이 스토리는 exists, 존재합니다. More in the viewer's imagination. 이 관람객, 이거를 보는 사람의 상상력 안에서 더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It also encourages, 그것은 또한 격려합니다. The animators, 그 만화 제작자를 격려한대요. 뭐 하도록? To indulge in artistic styles. 그러면은 indulge 하면은 탐닉하고 더 몰두하는 걸 뜻합니다. In artistic style, 어떠한 예술가적 스타일에 몰두하도록 만드냐면 that are not necessarily 하면은 한꺼번에 부정으로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모하지는 않은 거예요? 얽매이진 않는 거예요. To the limits of the real world. 실제 현실 세계의 한계에 모하지는 않아?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예술가적 스타일에 빠져들 수 있게끔, 몰두할 수 있게끔 권고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볼게요. 막 사과는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하는 어떠한 막 나한테 뭐라고 막 야단치고 뭐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말을 그걸 잡아서 먹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현실에서는. 근데 예를 들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에는 상대방이 뭐라고 막 이제 나한테 내뱉

있는 안 좋은 말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입에다가 꿀꺽 넣어버리는 거예요. 상징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는 그 현실의 한계에서 얽매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 볼게요. The result. 결과는요. 현실에 안 얽매이면 결과는 어떻겠어요? A new artistic style. 새로운 예술가적 스타일입니다. 근데 that could not have developed. 발전할 수 없었을 그러한 새로운 예술가적 스타일이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했다면 if animation was solely devoted to producing simulation of reality. 만약에 만화 영화가 오로지 solely는 only의 뜻이에요. 오로지 전념했다면 어디에 전념해요? Producing simulation of reality. 현실에 대한 simulation. 현실을 그대로 그냥 답습해 온 거, 여기를 생산해 내는 것에만 이제 전념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러한, 발생하지 않았을 새로운 아티스트 스타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devoted to의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produce가 아니라 producing, 동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without limited animation. Limited animation 없이는요, such groundbreaking films, 이러한 groundbreaking film이라는 건 아주 혁신적인, 말 그대로 ground를 breaking 할 정도로 아주 기발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 영화인데, 뭐 어떤 거냐면, such as 이렇게 걸려 있어요. Yellow Submarine이나 Chuck Jones의 The Dot and the Line 이런 것과 같은 아주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영화들 그리고 and many others 그리고 또 다른 것들, 다른 영화들, 작품들이 could never have been produced 결코 생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품들은 다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을 써가지고 나온 작품이 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주관대 수일치입니다. A process 나오는데요. 여기 중간에 묶어버리시고요. 여기 앞에가 단수명사였으니까 그 뒤에도 단수로 주관대 수일치가 이뤄져야 된다.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cartoons가 아니라 process라는 점 아까도 언급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Acclaimed for, 뭐 때문에 격찬을 받았습니다. For 뒤에는 ing,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전치사 2 뒤에는 먼저 동명사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could not have pp 이렇게 나오면은 could not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without 가정법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발전을 할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산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without이라는 거 if it had not been for 또는 but for이랑 같은 표현인데요.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는지 이 부분 could never have been pp 요 부분이 여러분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exquisite 하면은 정교한, delicate이나 fine 등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bstract 하면 추상적인 거니까 non-representational 또는 추상적인 거니까 symbolic 바꿔 말할 수 있는데 realistic이나 concrete는 반이어니까 얘네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bound to 하면 얽매이고 제한된 걸 뜻합니다. 그래서 restricted by 아니면 limited to, confined to 어디 어디로 제한됐다 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groundbreaking 하면은 획기적인, 혁신적인 거니까 innovative 아니면 pioneering 아니면 revolutionary 이런 류의 단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어휘 포인트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두 문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문에 따르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 디즈니 스타일보다 더 많이 의존하는 심리적인 기제는 무엇이다? 맞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불신의 유예 이 단어 Suspension of Disbelief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문장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지문에 나온 단어를 활용해서 어법에 맞게 이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까 without 나오면 그 뒤에 구조 잘 봐라 이 얘기를 했었죠. 그 뒤에 구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limited animation의 발전이 없었더라면 innovative film 앞에 나왔었던 그런 혁신적인 영화들은요 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A 자리에 들어갈 거 봤더니 could never have been produced. 이 부분 잘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퍼 포인트도 많고,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어휘 포인트도 되게 많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나왔었던 정교환을 뜻하는 단어, 여러분, 오늘의 마시멜로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환을 뜻하는 단어 E로 시작한 단어가 나오기도 했고 그 단어를 바꿔 말할 수 있는 단어들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토킹이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On the grounds that 요거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당근을 잡아라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요거의 의미 이번에는 뜻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sincentive 요 명사였죠. 요거의 의미도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스피드 모카 리뷰를 여러분 잘 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할수 있다. 안녕.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 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 점 쓰는 듯 깡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지역은 바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이고요. 이 두 지역을 한 단원으로 묶어놓은 데는 바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지리적인 인접성 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은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다행인 거는요. 이 세계지리라고 하는 내용은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이 뒤에서 한번더 반복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세계지리 처음에 너무 공부할 거 많아요. 그리고 국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후 너무 어려워요. 그랬던 친구들이요. 뒷부분에 와서 지역지리 단원 다시 여기서 기후, 지형 다시 공부하잖아요? 생각보다 할 만한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매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아쉬운 지점이 있으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11강부터 15강에 걸쳐서 다시 한번 지역별로 들어갈 거니까 이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기후 그리고 지형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삶의 모습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이거예요. 어디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지만 공업이 발달한 나라는 어디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잘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이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중요한 거. 갈등 지역. 어디에서 누가 왜 갈등을 겪고 있는지 또 오늘 빠르게 압축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특 100쪽 펼치시고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계절풍의 특징이에요. 자, 여름 그리고 겨울 계절풍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비열이라는 개념이 사실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람으로 치자면 인내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 그리면 우리 학교 친구들이 정말 자지러지게 좋아하더라고요. 대륙은

다혈질인 친구예요. 비열이 작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자극이 주어져도 금방금방 열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혈질인 친구의 특징이 있죠. 금방 열받는 만큼 금방 식어요. 돌아서면 미안하다 사과하잖아요. 바다는요, 마음이 굉장히 온화한 친구 같아요. 평정심을 잘 유지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는 비열이 커요. 자극이 주어져도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열이 받지만, 이 친구가 한번 열받으면 진짜 오래 가거든요. 네, 해양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지만, 그 오를 오랫동안 품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태양은 해양도 육지도 똑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지만, 누가 더 먼저 열받아요? 네, 다혈질인 육지가 먼저 열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선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공기가 적은 대륙이 저기압이 되고 해양이 고기압이 되죠. 바람은 항상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계절풍이 이렇게 해양에서 대륙으로 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요. 온도가 높은 바람이겠죠.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와요. 습한 바람이겠죠. 이 계절풍의 특징은 다 비열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반대로 겨울입니다. 누가 더 먼저 차가워질까요? 여름에 먼저 뜨거워졌던 다혈질인 대륙이 먼저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륙이 차가워요. 고기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가 저기압이 됩니다. 이번에는 바람 방향이 그래서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불게 되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람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서 불어오잖아요. 차가운 바람일 거고요.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건조한 바람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텍스트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그림만 딱 그려봐요. 대륙과 해양의 비열. 대륙과 해양의 비열 특징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으시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연관 지어서 또 지형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형도 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되기도 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세계의 지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히말라야 산맥 따라서 이렇게 히말라야 조산대 한번 그려보세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리고 또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네. 그래서 요런 지역들은 굉장히 해발고도가 높고 험준한 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요.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남북으로 길쭉하게 산맥들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산맥들이 하천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발원해서 갠지스 강도 흐르지만, 그래서 갠지스 강이 마지막에 벵골만에서 딱 삼각줄 만들고 바다로 유입이 되고 있지만, 서부 지역에는 인더스 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갠지스 강을 사랑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잘 봐요. 인도 서부 지역에, 파키스탄과의 부근에 사막이 있죠. 그런데 갠지스강 주변은요, 힌두스탄 평원, 습윤한 기후 지역인데다가 평원이 있으니까 농사짓기에 좋았겠죠. 그래서 이 갠지스강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인도 서부 지역, 파키스탄과의 여기 경계 지역 부근에 사막 기후가 존재한다는 거, 이거 많은 친구들이 까먹고 요게 나왔을 때또 함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매우 매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요거. 자, 그리고 또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이렇게 고원 지역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티베트 고원은 온대기후 지역일까요? 위도상으로 보면 온대기후가 나타날 것 같지만 여기 해발고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후 구분 기준에 의하면 여기는 툰드라 기후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티베트 지역에는 주로 우리 이따가 또 민족에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티베트족 거주하고 있고요. 티베트 불교 라마교를 주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농업이 어렵겠죠. 채식 어렵겠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 라마교에서는 육식을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타커 라마간 사막 요 동네 지역은요. 또 우리가 신장 웨이월 자치구 위구르족 거주지로 앞으로 같이 또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중국의 지형을 보면 서쪽에 높은 산맥들이 있고 좀 동쪽에 평야 지역이 발달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중국의 큰 강은 주로 이렇게 서쪽 지역에서 발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창장강 저랑 같이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발원하죠. 그래서 중국을 흐르다가 중국 동쪽에 있는 바다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긴 강인데 중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를 흐르는 강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여기 메콩강은요.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발원해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흐르고 있잖아요. 미얀마,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다 흐르고 마지막에 베트남에서 딱 삼각주 만들고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에 있는 나라가 여기다 댐을 만들면 하류에 있는 나라는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콩강의 경우는 여러 나라를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국제하천이라고 해요. 네, 여러 나라를 흐르는 하천이다. 국제하천이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가 모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산 활동도 빈번한데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또 필리핀 같은 나라들, 이렇게 조산대에 위치한 나라들은 경사진 곳들이 많다 보니까 계단식 농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형에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인도를 한번 볼게요. 자, 북부 지역 히말라야 산맥이 딱 자리 잡고 있죠. 서부 지역 소고추 산맥, 동부 지역 동고추 산맥, 그리고 가운데 데칸 고원. 데칸 고원은 또 목화산업과 관련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서고츠, 동고츠라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구조는 산맥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벵골만 중요해요. 왜? 여기 매년 이렇게 여름 계절풍이 불어오다가 히말라야 산맥을 만나게 되면서 지형성 강수 일으켜요. 자, 지형성 강수 까먹었죠?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산맥 하나 딱 그리시고요. 습윤한 바람이 불어오다가 높은 산맥을 만나면 심경의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처음에는 우리도 높은 산맥쯤이야. 내가 다 넘어갈 수 있어. 기분 좋지만 어느 정도 되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나중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땀 뻘뻘 흘리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뽀송뽀송 신나요. 자, 이런 등산을 할때 우리의 심경 변화가 바람의 변화하고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동안 가져가던 수분들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어요. 수증기로 응결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이에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것처럼 바람은 여기서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해발고도가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높아져요. 그리고 앞에서 비를 다 뿌렸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 계절풍 불어올 때 히말라야 산맥을 만나는 이 벵골만 연안의 지역들은요. 여름 계절풍이 매우 매우 많이 내리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지형성 강수가 많이 발생하고 비가 실제로 많이 내리기 때문에 매년 홍수가 반복이 됩니다. 여기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방글라데시가 되겠고요. 벵골만 찾는 또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호랑이 한 마리 딱 그리시면, 네, 그 실제로 벵갈 호랑이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서식하는 호랑이인데 수영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호랑이 모양의 벵골만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는지 볼 건데 출제되는 키워드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이 몬순아시아 지역의 대부분 주식 작물이에요. 첫 번째, 기후적인 조건으로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 좋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 계절풍의 영향 받는 곳이 좋고요. 그리고 지형적인 조건으로는요. 하천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비옥한 충적 평야. 이러한 곳들이 최적의 재배지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농업을 한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죠. 그래서 쌀의 총 생산량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공부했었어요. 우리 같이 언제였냐면 83쪽에서 식량 자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쌀은 대부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 공통적으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기원했고, 여기서 주로 생산하고, 여기서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생산량 대비 국제 이동량이 적은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차 나갈게요. 차, 스리랑카. 정말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부르는 나라인데, 아까 우리 그 지도에서 한번 인도양의 눈물 찾아볼까요? 여기 있어요. 인도양의 눈물. 진짜 찻잎 모양처럼 생겼죠. 네. 여기 실제로 차 재배와 관련해서 인도 남부 지역에서 타밀족 영국인들이 이주시켰고 그것이 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리랑카
차 나오면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과거에 스리랑카의 이름이 실론, 이 섬의 이름이 실론이었거든요. 이 섬의 이름

일단 실론티라고 하는 차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까먹어요. 많이 까먹는 거 뭐냐? 바로 중국이 전 세계 차 생산량의 넘버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기억하기 위한 맥락이 다 있어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비만율이 낮은 거예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음식 문화에 특징이 있었대요.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에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삼시세끼 따뜻한 차를 마시기 때문이래요. 그럼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삼시세끼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많은 차를 생산하겠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 생산량 넘버 원.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 모카와 같은 작물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자, 커피 진짜 꿀팁 나갑니다. 대부분 플랜테이션의 형태로 재배가 돼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을 살펴보시면 기원지는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목동이 어느 날 양들이 왜 이렇게 잠을 안자 해서 보니까 어떤 이렇게 커피의 열매를 먹는 걸 보고서 먹었더니 이렇게 눈이 막 맑아지고 잠이 안 오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열매를 먹으면 각성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기원지가 아닌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더 생산량이 많을까요? 바로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 플랜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더 커피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 거였고요. 우리는 지금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단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커피 생산량이 많은 나라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여행을 가시면 친구들 줄 커피 선물을 고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밈이에요. 커피를 팔았더니 돈이 남네. 커피를 팔았더니 돈이 남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안 까먹겠죠? 자, 그리고 모카가 나왔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인도의 이 구조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렸어요. 자, 눈을 감고 북쪽에는 히말라야 산맥, 서쪽에는 서고체 산맥, 동쪽에는 동고체 산맥, 가운데는 용암대지 데칸고원.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모카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지역별 농업 특징 또 정리해 볼 건데요. 논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생육기에, 벼의 생육기에 고온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면 논농사, 벼농사 짓는 게 유리하겠죠. 벼는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니까요. 하지만 벼농사를 짓기에 너무 토양이 척박하거나 기후가 좀 너무 춥거나 건조한 지역들은 밭농사나 유목이 주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 북부 지역이나 인도에 아까 우리 서고츠 동고츠, 데칸고원.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원 산지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사막 지역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은 밭농사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유목입니다. 유목도 역시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화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요. 바로 열대우림 지역이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플랜테이션 농장 조성, 또 삼림의 개간이죠. 삼림의 개간, 그리고 광물 자원 채굴, 그리고 목장 조성, 그리고 파묘와 같은 이런 플랜테이션 농장 조성으로 인해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사적인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이 동네 사람들의 주식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벼농사를 짓는 지역들이 많았는데요. 동아시아라고 하면 지역의 범위가 딱 국한돼요. 중국, 한국, 일본.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예요. 한국을 중심으로 왼쪽에 중국, 오른쪽에 일본, 이걸 좀 시각적으로 기억해 주십사. 이렇게 필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역에서 주로 먹는 쌀은 익숙하죠. 우리 급식에 나오는 쌀이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찰기가 많은 쌀이라서 수능 잘 보라고 찹쌀떡 주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스시, 초밥이라고 하는 음식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먹는 쌀은요. 우리가 먹는 쌀이랑 품종이 달라요. 이렇게 좀 길쭉한 쌀인데 얘는 찰기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의 정말 국민 음식이죠. 퍼, 쌀국수. 툭툭 끊어지잖아요. 찰기가 없는 쌀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국민 음식 나시고랭. 제가 할수 있는 인도네시아어가 몇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시고랭. 할수 있어요. 번역해 드릴게요.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볶음밥. 그리고 또 타이의 팟타이도 번역해 드릴게요. 네. 타이의 볶음 쌀국수. 근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 여기에 나라 이름을 딱 썼단 말이에요. 팟타이. 멋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해산물도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똠양꿍은요, 단맛, 신맛, 매운맛, 짠맛, 이 여러 가지 맛이

다 느껴진다고 해서 정말 살면서 한 번은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이라고 손꼽히기도 하는 그런 음식인데, 이렇게 좀 기온이 높은 지역들의 특징이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바다와 접한 지역들은 이렇게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음식 문화 특징은 그냥 나왔다 하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특히 정말 짝짓기처럼 나오는 문제예요. 베트남의 퍼,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 타이의 파타이. 그냥 이거는 나왔다 하면 이 나라를 그냥 연결짓게 하는 키워드로 꼭좀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가보냐면 이제 산지나 고원 지역으로 가볼게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확인했던 티베트 고원 사진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여기서 채식이 가능할까요? 와, 이렇게 허허벌판에 진짜 뭐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제가 툰드라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요, 짧은 여름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우류나 익기류 같은 식생들이 자랍니다. 고맙죠. 그 식생들 덕분에 유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물들을 데리고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유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주로 고기나 그리고 이렇게 동물의 젖을 발효시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 티베트인들 대부분 티베트 불교, 라마교를 믿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는 살생을 주로 금기시하고 육식을 권장하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불교는 보편 종교잖아요. 이런 동네에서 채식을 권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불교가 보편 종교인 이유도 이 맥락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통 가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겨울 계절풍, 저막 시베리아에서부터 불어오는 한랭 건조한 겨울 계절풍이 불어올 때그 추운 바람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건물을 타닥타닥 배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음자 형태의 폐쇄적인 가옥 구조는 주로 겨울이 추운 곳에서 주로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도 북부 지역에서 주로 볼 수가 있는 사하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하번 나오면 그냥 중국의 북부 지역 연결해 주시는 키워드예요. 네, 그리고 고산가옥과 수산가옥은 그냥 딱, 여러분들 여기 사진만 봐도 그냥 휴양지의 느낌이 딱 나지 않으시나요? 네, 저희도 지역에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에서 주로 볼수 있는 특징이죠. 먼저 고산가옥의 특징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집의 바닥을 지면에서 이렇게 높여서 지었을까요? 열기와 습기가 대단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또 열대기후 지역에 풍토병을 옮기는 이 곤충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지면에서 띄워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고산가옥 두 군데에서 공부했어요. 하나는 열대기후 지역이었고, 하나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었거든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붕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경사가 급하게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니까 빗물이 빨리빨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면의 경사를 급하게 만들었겠죠. 자, 수산가옥은 비슷한 패턴인데 물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장가옥. 딱말 그대로 합장을 한 것처럼 지붕의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고산가옥도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면서요. 합장가옥도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면서요. 맞아요. 형태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 많이 내리기 때문인지가 달라요. 고산가옥의 경우에는 대체로 저위도 지역, 대체로 열대기후 지역이었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이었고, 합장가옥은 일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추운 지역에서 볼수 있는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빨리빨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지도에서 아마 점을 찍어줄 거예요. 아니면 얘는 일본이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더 위도가 높은 곳에 있거나 일본에 있다? 그런데 이 가옥의 지붕의 경사가 매우 급하다라고 하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 계절풍이 불어오다가 바다를 지나면서 습기를 많이 머금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눈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전통 의복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주로 전통 의복이잖아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다. 그리고 아오자이는 정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베트남과 연결 짓는 그냥 키워드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일론 같은 얇은 천으로 만들어서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긴 옷이에요. 제가 할수 있는 베트남어 한두 가지 정도

정도 있는데, 하나는 퍼 쌀국수, 하나는 아오자이 긴 옷. 긴 옷. 길죠? 네. 긴 옷.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치파오는 중국의 전통 의복이고, 샤리와도치 중요합니다. 인도하고 연결짓는 키워드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에 보시면 굉장히 치렁치렁하잖아요. 이게 막 5m에서 한 7m쯤 되는 옷감을 자르지 않고, 이 이제 방법이 있어요. 다 휘감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휘감아서 입는데요. 왜냐면 옷감에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역시 다양한 신들을 형상화하는 힌두교의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 의복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자원의 분포로 넘어가 볼게요. 106쪽이 되겠고, 이 지도에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요, 석탄을 어디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냐면,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해와요. 이 그래프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많이 가고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화살표가 두꺼울수록 그 이동량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에는 석탄이 많을까 의문이 생기죠. 자, 석탄은 대체로 고생대에 형성된 지층 주변에 많이 분포하는데요.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생대에 형성된 지층에도 신생대에 형성된 지층에도 석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석탄은 대체로 고생대에 형성된 지층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에 고생대에 형성된 지층이 있을까요?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자, 고생대 초기에는 해양 생물들이 번성했고, 고생대 후기에 육상 생물들이 번성했는데요. 그때 태어난 나무가 죽어서 썩어서 석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에는 석탄이 많이 분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광석 한번 살펴볼게요. 철광석은 대체로 시생대, 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계 주변에 많이 분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도에서 살펴봤을 때 철광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발해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안정육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름조차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예요. 국토의 대부분이 안정육계에 해당하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서부 지역에서 주로 철광석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딱 나왔어요. 서부 지역은 철광석, 동부 지역은 석탄 바꿔서 내기 너무 좋겠죠? 학교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문제인데 제가 또 여러분들 까먹지 않게 밈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철광석과 석탄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입을 할까요? 얘네들이 뭘 타고 올까요? 배를 타고 오겠죠. 철썩, 철썩, 파도를 타고 철광석과 석탄이 오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철썩, 철썩, 석탄이 오네. 네, 제가 또 석탄이 오네라고 밈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석탄의 주요 수출국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또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석탄이 오네.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오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철썩철썩 석탄이 오네. 두 가지 밈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이쪽 지역이에요. 아까 신장 위구르족 주로 거주한다고 했던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위구르족은 독립을 하고 싶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들의 연쇄적인 독립의 가능성, 그리고 여기 매장되어 있는 이 자원의 가치 때문에 독립을 좀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은 티저로만 알아두시고 이따가 또 민족 간의 갈등 정리할 때 본격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외에 기타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추석. 수능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학교 시험에서는요. 좁은 범위에서 많은 문제를 출제해야 되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통조림 용기에 도금용으로 이용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천연 고무, 라텍스예요. 라텍스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고무나무를 벗겨가지고 얘의 수액을 뽑아내는 형태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 고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첫 번째, 플랜테이션 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열대우림이 제거가 되겠죠. 두 번째, 이렇게 나무를 파괴하면서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경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타이나 인도네시아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가시죠? 그러면 반드시 이 고무가 아니고요. 고무를 사지 않죠, 우리가. 라텍스 공장에 반드시 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저위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는구나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요거 진짜 중요해요. 기름야자 열매의 국가별 생산량 비율을 이야기한 건데, 기름야자를 이제 가공한 게 바로 파묘란 말이에요. 자, 근데 파묘는요, 생장 기간이 짧고, 그리고 수확량이 많고, 산패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식품 공업용의 기름으로 쓰기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기름야자 열매의 대부분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두 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드시는 라면, 과자 뒤에 여기 원재료명 그리고 원산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파묘 인도네시아, 파묘 말레이시아 둘중 하나에 무조건 걸릴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파묘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너무 존재감이 커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역시 이것과 관련된 환경 문제로 플랜테이션 조성 과정에서의 열대림 파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열대림 파괴로 인한 영향, 서술형으로 정말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탐구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시험 문제 내기 좋은 세팅이 딱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아까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에 왜 석탄이 많이 생산된다고 했었죠? 아, 여기 고기습곡산지인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고, 그래서 여기 니은 산맥이 바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석탄이 많이 생산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주로 고생대에 형성된 고기 조산대구나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역 지역은요. 사실 가해 분포를 살펴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 거의 국토 대부분이 해당이 되잖아요. 이름조차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일 만큼 시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계가 넓게 분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어떤 자원이? 철광석이 많이 분포한다 그랬죠. 철석, 철석, 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함께 그렸던 환태평양 조산대, 신기조산대는 뉴질랜드에서부터 신, 뉴, 뉴질랜드 이렇게 연상짓기로 했잖아요. 다는 바로 신생대에 주로 조산운동을 받은 신기조산대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국가별 무역 구조 한번 또 그래프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도에서 일단 어떤 나라인지 찾는 꿀팁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뉴질랜드부터 시작해서 환태평양 조산대 정말 수없이 많은 날 함께 그렸었죠? 네, 그래서 여기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는 일본이었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돼지를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였는데 정말 운명적으로 국토 모양이 또 돼지를 닮았습니다. 중국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적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잘 그렸죠?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네. 이렇게 적도를 따라서 슉 그려보면 적도가 이렇게 국토를 지나는 여기는 바로 인도네시아. 그리고 국토가 또 이렇게 슝슝 양한 마리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국토가 양을 닮은 이 나라는 또 오스트레일리아. 운명적으로 약의 목축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석철석 잊지 않았죠, 여러분들? 서부 지역의 철광석, 동부 지역에는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철석철석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럼 이제 왼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정말 운명이죠. 이 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에 철광석과 석탄이 이렇게 딱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가는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구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 국가는 기계류가 1등인 건 공통적이에요. 뭔가 공업이 발달한 나라 같은데, 가는 자동차, 정밀기계, 철강, 화학약품, 중화학공업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다의 경우에는 좀 두드러진 특징이 의류나 섬유와 같은 경공업 제품들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중국과 일본이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둘 중에 중화학공업에 더 특화된 나라는 일본이고, 둘 중에 경공업이 조금 존재감이 컸던 나라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 석탄, 철강, 중요한 건 화류. 그래서 저의도에 위치한 나라라는 걸알수 있었고, 라가 인도네시아라는 걸알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자, 여기서 중국에 여러분들 중요한 키워드 하나 적고 갈게요. 일본이 중국보다 공업이 일찍 발달했다는 거, 그래서 일본이 1인당 GDP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헷갈리

헷갈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헷갈리냐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GDP, 이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 2위 국가예요. 1위는 미국이고요. 이것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또 이제 응용해서 문제화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는 나라들은 왜 협력을 하는가? 상호 보완성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방금 본 것처럼 대부분 공업이 발달했지만 그래서 지하 자원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지만 인구가 적거든요.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 근데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의 수출이 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살펴보면 중국, 일본, 대한민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끼리 더욱더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에요. 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한 나라들의 범위를 정해드리자면 일단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가입한 나라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이 나라들이 딱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자, 근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이제 작년에 좀 이벤트가 있었어요. 동티모르가 가입을 합니다. 동티모르가 가입했다는 사실이 학교 수능에서는 이 사실이 바로 출제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때 봤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나라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한 나라가 추가됐지? 그런 좀 혼돈에 빠질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학교 시험에서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셨으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짚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슬프지만 갈등 지역들을 짚어 드릴게요. 먼저 중국입니다. 아까 잠깐 티저처럼 말씀드렸는데,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네, 여기는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서 기도를 하나요? 모스크죠. 이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도 역시 모스크가 있었는데, 특히 과거에 코로나 기간 때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의 수백만 명이 수용소에 강제로 감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외신에 보도가 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모스크의 사진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아, 정말 여기 있는 웨이우얼 자치구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이 많은 탄압을 받고 있구나. 여기에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이 내용들이 그래서 많이 출제가 돼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면 투르크계 민족이라는 거, 그리고 투르크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문화적으로 중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과 달라요. 민족도 다르죠? 그래서 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 자, 그리고 또 티베트족도 많이 나옵니다. 티베트족 거주지는 또 여기 시짱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인데, 이 티베트족들은 대부분 티베트 불교, 라마교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아까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여기가 흡사,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육식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족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사람 살기 좋은 곳은 한족이 주로 거주하고 이렇게 사람 살기에 좀 춥거나 건조한 지역들의 소수민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중국의 입장은요, 이 이제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을 좀 보장해주겠다. 대신에 독립은 노노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복잡한 갈등 지역들이 있는데, 먼저 여기 카슈미르 지역부터 살펴볼게요. 카슈미르 지역은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또 이제 영국이 나와요. 식민 지배 과정에서 이제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의 비율이 높았던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그리고 힌두교의 비율이 높았던 지역은 인도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카슈미르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교였어요. 하지만 이곳의 지도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도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지역, 아커사이친이라고 하는 곳을 또 중국이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서 또 분쟁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했던 스리랑카는 진짜 운명적으로 국토 모양이 딱 찻잎을 닮았는데, 네, 그 영국인들이 여기에 차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도 남부 지역의 타밀족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일부러 종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스리랑카는 신할리주족이 대부분이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종교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자치권 보장을 요구했던 지역입니다. 자,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인데요. 미얀마. 우리 여기 동남아시아에서 미음자 모양의 엿 모양의 나라를 찾으면 미얀마예요. 미얀마 서부에 주로 거주하는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미얀마는 불교의 비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이 로힝야족을 미얀마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갈등이 없는가?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민족 갈등의 핵심은 똑같아요. 여기도 또 영국이 등장해요. 식민지배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빼앗고 또 탄압이 있었고, 그러한 이제 원주민과 영국인들 간의 갈등이라는 큰 흐름은 같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달라요. 첫 번째, 원주민의 이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원주민이 에버리진이에요.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오스트레일리아 나라 이름 길잖아요. 에버리진이 원주민 이름도 길고요. 뉴질랜드 상대적으로 나라 이름이 짧죠. 마오리 상대적으로 원주민 이름도 짧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영국인들이 땅만 빼앗은 게 아니고 에버리지니의 아이들, 자녀들을 있잖아요. 백인 가정에 강제로 입양을 시킵니다.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소수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주민 수를 줄이고, 그리고 이 원주민의 아이들이 영국인의 문화 속에서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사과도 있었고 했지만 그 자녀를 빼앗겼던 그것을 가르쳐서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버벅이고 있는데, 네, 잃어버린 세대에 꼭 써두시고. 자, 그 다음, 뉴질랜드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결국에 오스트레일리아도 뉴질랜드도 원주민들에게 사과했어요. 최근에는 공존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어떤 노력까지 하고 있냐면 마오리족의 언어를 국가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주민들이 지금 이제 막 도시 지역에서도 이런 차림새로 돌아다니는 원주민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맥락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우리 문제 두 문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4 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저랑 고민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랑 같이 문제 푸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셔도 돼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2번이고요. 제가 올해 좀 하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시험에서는 하천이 또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장고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또 국경이 없는 지도여서 어려우셨을 텐데, 시장고원 대체로 여기 티베트 고원 지역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나는 하천이 C도 있고 P도 있죠? 네, 다도 시장고원에서 발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를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발원하여 비엔티안 프놈펜 등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다는 동중국해로 흘러간대요. 자,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디테일한 그 위치 몰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남쪽에 있는 바다가 남중국해겠죠. 중국 동쪽에 있는 바다가 동중국해겠죠. 네. 그래서,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서 동중국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은 시 창장강이구나. 그리고 창장강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 정리해드렸는데, 어쨌든 티베트 지역이 중국에 강제 병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원해서 중국을 흐르다가 중국에서 이제 동중국해로 유입되는 한 나라만 흐르는 하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는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발원해서 남중국해로 유입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가는 바로 비 메콩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위치한 나라가 댐을 건설하며 하류에 위치한 나라와 또 갈등을 빚기도 한다라는 내용 같이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 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한대요. 자, 히말라야 산맥 여기 있겠죠?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하는 하천은 A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힌두스탄 평원을 거쳐서 벵골만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올해 쿼리에서 최초 공개한 저의 호랑이 그림, 벵골 호랑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벵골만 잘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네, 벵골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에이아처는 바로 힌두교를 믿는 사람.

사람들이 사랑하는 강, 겐지스 강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지 분석 들어갈게요. 기억부터. 나는 힌두교 신자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하천이다. 맞죠? 제가 왜 그렇게 빡빡 우기면서 서사를 들려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겐지스 강이 흐르는 곳은 평원이었고, 또 벵골만 유역에서 계절풍 불어올 때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수량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 좋으니까 인더스강도 있는데 겐지스강을 더 사랑한 게 아닐까. 그 맥락을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니은. 다는 가보다 하천 유로가 지나는 국가 수가 많다. 네. 그래서 제가 메콩강은 여러 나라를 흐르는 국제 하천입니다. 창장강은 한 나라만 흐릅니다. 라고 정리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아니고요. 그 다음 디귿. 가해 하구는 나해 하구보다 저 위도에 위치한다. 가해 하구는 메콩강해 하구는 이제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삼각주 만들고 바다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나해 하구는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가해 하구는 나해 하구보다 저 위도에 위치한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리을. 하천의 유역 면적은 하천이 흐르는 면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하천의 길이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꼭 하천의 길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천이 길다고 해서 유역 면적이 긴게 아니에요. 유역 면적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천이 물을 모으는 지역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야를 넓게 흐르는 하천의 경우는 주변이 평야지대니까 물을 모을 수 있는 범위가 많겠죠. 근데 산지가 많은 곳을 흐르는 하천은요, 주변에 이렇게 산지가 많으면 물을 모을 수 있는 범위가 적겠죠. 그래서 유역 면적은 12A 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고, 그 다음 한 문제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고, 중국 하면 제가 요 키워드 반드시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바로 전 세계 GDP 넘버 2. 그리고, 아, 여기 소모양의 나라죠. 운명적으로 세계 지도에서 작은 소모양의 나라를 찾으면 이 나라가 바로 인도이고, 운명적으로 전 세계에서 소 사육두수 2위인 나라였습니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네, 양이고요. 이렇게 양쪽에 큰 뿔을 가진 복실복실한 양을 그리면 오스트레일리아 국토 모양과 딱 닮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이죠. 그런데 대참정의 개발로 인해서 양의 목축업이 활발한 곳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기적의 밈이 있었죠? 서부 지역의 시원생대지층 철광석, 동부 지역의 고생대지층 석탄, 철석, 철석, 철광석과 석탄이 파도를 타고 오네!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왼쪽에 그래프를 볼 건데, 이 그래프는요, 수치가 최대인 국가를 그러니까 셋 중에 수치가 최대인 국가를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세 나라 중에서 석탄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는 바로 어디일까요? 전 세계 석탄의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이 나라가 생산합니다. 바로 중국이겠죠. 그래서 가는 중국이구나라는 걸 알았고, 자동차 생산 대수도 많다는 걸 통해서 아,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구나.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의 소지품의 대부분은 중국산 제품이죠. 그것과 연관 지어서, 아,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 이렇게 연관 지어 주시고. 그 다음, 철광석 생산량이 세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은 나는 어디일까요? 네, 철석, 철석.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 사육두스예요. 운명적으로 국토의 모양이 소를 닮았잖아요. 다는 바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같이 볼게요. 기억부터. 가는 나보다 석탄의 수출량이 많다. 띠띠띠. 생산량이 많다고 무조건 수출량이 많은 거 아니죠? 네, 수출량은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양 대비 국내 소비량이 적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나는 다보다 인구 대비 양 사육두수가 많다. 자,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인도 인구 14억 넘고요. 인도 인구는 14억 이상이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인구는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00만 명 수준이에요. 인구 대비 양사육두 수가 많은 거 맞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다는 가보다 공업 제품의 수출액이 많다라고 하기에는 가에 우리가 여기 딱 키워드 써놨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공업이 더 발달한 나라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리을 볼게요. 가나다 중 국내 총 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여기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써놨던 거예요. 바로 전 세계에서 국내 총 생산 2위 국가.

어디라고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제 50분 동안 몬순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다 짚어봤고요. 출제될 수 있는 지역들 다 짚어봤고요.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나 수능 특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푼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문제들은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문항 코드 이용해서 해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들 복습 열심히 하셔서 학교 시험에서 또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인 수능에서 잘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들도 제가 한 시간에 한 지역씩 빠르고 압축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체하지 마시고 다음 강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행성의 운동 1.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에서 1, 2 이렇게 나눴고요. 뭐, 우리 지구의 자전, 공전, 적경적이 방해가 고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어찌 보면 심도 있게,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길게 간 이유가 이제 바탕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바탕이요? 자, 뒤에 요것도 마찬가지. 앞쪽이 어느 정도 되어야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조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자세하게 다루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무슨 내용 다룰 거냐면 이거예요. 자, 행성의 운동 1에 하나, 둘, 셋 있었고요. 여기 1 있었죠. 이걸 우리가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1번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2번 하려고요. 우주 간의 변천은 이제 단순한 지식적인 거, 역사적인 흐름이 되기 때문에, 자, 선생님, 여기서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막 헷갈리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 이, 여기 행성의 겉보기 운동 있죠? 이쪽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는 우리 수능특강의 145에서 148페이지 사이에 있고요. 자,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라는 말이 짠! 하고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내행성, 외행성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 뭐지? 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자, 행성의 겉보기 운동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순행, 역행, 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이제 도대체 뭐 하는 그림입니까? 맞습니다. 자, 안에 지구가 있고요. 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거 천구의 적도예요. 여긴 뭐야? 황도예요. 빨간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얘는 뭐야?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쉬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라고. 23.5도 기울어져 있고요. 여기 춘분점이고요. 적경적이 얼마예요? 0시 0도. 6시 플러스 23.5도, 12시 0도, 추분점, 동지점, 18시, 마이너스 23.5도.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 왜 갑자기 이렇게 했냐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우리 첫 번째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행성이 별자리를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순행. 동계에서 서로 갑니다. 역행. 유. 멈추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행에서 역행. 역행에서 순행.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첫 번째. 행성은요. 일단은 황도 부근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행성이 있다. 이런 거안 돼요. 이런 거안 돼. 요 행성 아니에요. 행성은 어디 부근에 있다? 황도라고 하는 이 부근에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지구의 공전 궤도면을 쫙 연장하게 되면 그게 황도예요. 그걸 연장하면. 그런데 다른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은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성들은 어찌됐든 황도 부근에서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행성이 말이야. 행성이 저기 하지점 부근에 있는 걸 알았어. 하지점 부근. 아니, 행성의 적경이 6시 정도가 되는 걸 알았어. 그러면 여기라는 부근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이렇게 그으면 여기 다 6시죠. 적경 6시. 혹시 이런 데 있으면 안 됩니까? 행성이. 안 된다고요. 행성은 황도 부근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하지점 부근이겠구나. 한 적경이 플러스 23.5도 부근이겠구나. 만약에 행성이 18시 쪽에 있는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 그거는 마이너스 23.5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순행 역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행성이 그러면 황도 부근에서 보일 건데 순행이라고 하는 건 서에서 동으로, 즉 어느 날 행성이 요 부근에 있었는데 이제 시간을 흐르면서 이제 관측을 해보는 거야. 별자리 기준으로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가더래요. 이게 순행이라고요. 태양 쪽으로 쭉 가는 게 뭐예요? 순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여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멈추고 나 되돌아오고 싶은데 하고 거꾸로 올 때가 있어요. 이걸 역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멈추는 순간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라고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행성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멈추고 갔다가 쭉 가다가 아이고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역행에다가 유 다시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가요, 제대로 가요, 멈춰요, 되돌아옵니다. 다시 가요, 멈춰요, 제자리로 다시 갑니다. 이런 형태로 간다고요. 가다가 멈춘다, 유. 거꾸로 돌아오네, 적경이 감소하네요, 동에서 서로 움직이네요. 이게 역행이 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행성은 별자리 사이를 움직여 다닐 거야. 그런데 이게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그 시간이 길 거예요. 순행이 길어요. 근데 되돌아오는 시간 역행은 좀 짧아요. 근데 그런 게 존재한다고요. 태양은 그게 없어. 태양은 그냥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황도를 따라서 하루에 약 1도가량 계속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야. 멈출 때 있어요? 아니요. 거꾸로 갈때 있어요? 없어요.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행성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간단하긴 한데, 이 다음에 내행성과 외행성의 위치, 그리고 겉보기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 겉보기 운동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내행성, 외행성 같이 한번 볼게요. 뭐냐면, 자, 왼쪽 그림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지구도 있고 태양이 지금 청고상에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봐서 이게 황도 있죠. 황도라고 하는 이런 평면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자, 이런 상황.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너 하진 날인데? 자, 하진 날이라고 할게요. 하진 날. 그럼 태양 어디 있어야 돼? 아, 태양 여기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그림상에서. 자, 여기서 표현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서는 태양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진 날인데요? 라고 하면 태양이 있는 쪽이 적경이 얼마가 나와요? 6시 나오겠네. 태양이 있는 쪽이 적경이 얼마 나온다고요? 6시 나오겠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적경은 이렇게 오른손 감아지듯이 증가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적경 몇이 나와요? 여기가 6시가 나와요. 자, 이런 그림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아, 6시 아니죠? 6시 다음에 12시죠? 증가해야 되니까. 자, 이게 12시 되겠구나. 어? 12시 어디 있어? 너? 저쪽 방향이네. 이런 거예요. 두 개의 선. 자, 여기서건 6시, 여기서건 12시. 자, 여기서건 12시, 6시, 여기서건 12시. 자, 같은 선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이쪽 면을 내려다본 형태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하진날이 아니라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하진날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언제 하고 싶니? 언제? 봄철? 좋아요. 봄철. 영시라고 할게요. 자, 춘분날이에요. 자, 태양 적경 얼마죠? 0시죠. 오, 태양 적경 0시구나. 그럼 태양 어디 있다고요? 지금 춘분날이니까? 그쵸, 춘분점에 있는 거야. 너 쪽이 적경이 얼마라고요? 0시구나. 태양 쪽이 적경이 0시구나. 자, 적경 증가하는 방향, 지구 자전하는 방향, 서해수 동입니다. 자, 그럼 여기 몇이 나와요? 너 6시구나. 그럼 이쪽 방향이 어디라고요? 어, 이쪽이네. 6시. 요런 그림이야. 자, 그러니까 둘은 서로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짠! 하고 이제 등장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자, 여기 보면 내행성의 위치와 겉보기 운동, 외행성의 위치와 겉보기 운동이라는 말을 썼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행성의 누구 위치, 외행성의 위치라고 했는데, 자, 이 위치라고 하는 게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위치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특히 우리 책에서는 보통은 여기서 위치를 상당히 많이 강조해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용어들을 너무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한번 정도 들어봤기 때문에 약간만 할게요. 태양 쪽에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이라 그래요. 자, 여기 내행성 여기 있으면 내합, 외합. 외행성도 여기 쓸수 있어요. 그냥 합, 내합, 외합 구분 지을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동구, 여긴 서구, 여기는 충, 이렇게 됩니다. 여기 동방 최대각, 여기 서방 최대각, 이런 위치들이 다 정해지게 됩니다. 자, 위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잘 모르시겠거든. 나 저기 모르는데요. 우리 수능 특강 책,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어떤 프린트들, 이런 것들을 딱잘 보세요. 여기에 대한 위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태양 쪽으로 있으면 합, 여긴 동구, 충, 서구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게 동이고 여기 서라는 말을 썼냐면, 자, 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춘분날 했을 때 이런 거 했죠. 너 여기 있구나, 적경 0시. 너 여기 있구나, 적경이 몇 시? 6시. 크죠? 자, 적경의 증가는 서에서 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태양보다 동쪽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구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내행성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오게 되면 뭐라고요? 동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최대위가. 자, 여기서 이각이라고 하는 건 태양과 지구와 행성 사이 어느 정도의 각거리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막 이각의 실제적인 정의가 뭐야라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태양과 지구 행성이 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과 행성의 각거리, 특히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잰다, 동방, 이각이에요. 서쪽으로 잰다, 서방, 이각. 자, 여기가 행성의 이각 중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예요. 내행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 이각이에요. 동방, 최대 이각. 서방, 최대 이각. 이런 위치예요. 자, 위치를 조금 빠르게 하는 이유는 여기랑 연결을 지으려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자, 춘분날이에요. 다시 춘분날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는 태양 기준으로 위치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춘분날 다르고 하진날 다를 거야. 자, 춘분날 태양 어디 있어요? 태양 여기 있구나. 0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점 방향이 적경이 얼마 되죠? 6시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자, 그림 이렇게 갖고 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춘분날 합의 위치에 있는 화성이 있었어요. 어디쯤에 있다고요? 태양 쪽이니까 춘분점 부근에 있다고요. 다른 데 보내지 마시고요. 처음에 얘기했어요. 행성은 황도 부근에 있어야 돼요라고 딱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구 위치에 있는 토성이 있는데요라고 합니다.
자, 동구니까 이쪽 방향에 있어야 되죠? 그럼 청구상에 어디 있을 거라고요? 하지점 방향에 있는 거예요. 충의 위치에 있는 목성이 있대요. 자, 이 그림상에 어디 있어야 되죠? 그쵸. 여기 있어요. 충은 여긴 거야. 자, 그러니까 태양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춘분날. 그럼 동구, 충. 그럼 이쪽은 뭐가 돼요? 서구. 이렇게 정해지는 거라고요. 조금만 다시 한번 바꿔볼까? 하진날로 바꿔볼게요. 아, 동진날로 바꿔볼까? 하진날 아까 살짝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동진날이야. 태양이 어디 있다고요? 예,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쪽이 적경이 몇 시죠? 18시예요. 봅시다. 태양 어디 있다고요? 그렇지. 너 지금 현재 적경이 18시 쪽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구 자전하는 방향, 공전하는 방향으로 적경은 증가합니다. 저쪽이 얼마예요? 0시 되겠구나. 저쪽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여기구나. 0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다보는 관점 맞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야. 자, 동진날인데 충의 위치에 있는 토성이 있대요.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충의 위치야. 그럼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그림상에서 오, 여기 있네. 하지점에 있네. 이런 게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충의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 저기가 크겠죠. 플러스 23.5도 부근이잖아요. 그죠? 그럼 남중고도 구하게 되면 90도 빼기 위도에다가 저기 값을 더하는 거니까 요 저기 값이 크잖아. 그러니까 아, 이날 토성은 뭐 다른 날의 토성에 비하여 고도가 높겠는데? 이런 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위치를 결정지으셔야 돼요. 자, 동방최대 또 생각해 보세요. 동방최대이각 만약에 이렇게 놓고요. 동진날 동방최대이각에 있는 금성이 있어요라고 한다면 이 그림상에서 여기에 금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18시와 0시 사이. 혹은 동방 최대각이기 때문에 태양보다 적경이 큰 쪽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이 지금 적경이 18시니까 큰 쪽으로. 여기 있어요. 작아요라고 한다면 서방이각 쪽이라고 한다면 적경이 작아요. 저기 안쪽에. 여기 적경이 12시에서부터 18시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행성과 외행성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쪽으로 살짝 갖고 와서 동일한 거야. 동일하게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이 그림에서 춘분날.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진날. 뭐 날짜 뭐쭉 주고 표에다가 1월 12일이야. 2월 25일이야. 막 이렇게 날짜를 막 준단 말이야. 표로 톡톡톡톡톡 이렇게. 그럼 이제 태양의 위치가 여기쯤 그날이 있겠구나. 근데 동구 위치에는 화성이 있겠구나. 그럼 화성 여기 위치에다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토성보다 남중고도가 높겠냐, 낮겠냐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위치. 자, 그럼 위치를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겠구나, 저기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됐죠,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겉보기 운동이 나와요. 자, 이번에 겉보기 운동이라 나오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을 때 겉보기 운동은 이런 거였어요.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움직임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지금 현재 태양과 지구 가만히 있고요. 아, 지구는 움직여야지. 태양은 가만히 있고요. 그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이 있습니다. 움직일 거예요. 자,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나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야. 내행성 빠르죠? 주기 짧죠? 이 친구 아직도 돌고 있죠? 그죠? 다시 이렇게 원위치를 하는 거야. 자, 이게 실제적인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위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위치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태양과 지구를 기준으로 가만 놔두면 상대적으로 내행성과 외행성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일 것이냐라는 거죠. 내행성은 빨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고요. 외행성은 뒤쳐졌죠. 우리 지구 2만 군갈때 외행성은 여기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럼 반대로 가는 걸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내행성은 이쪽으로 외행성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무엇?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이 생기게 돼요. 자, 이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혹시 상대적인 움직임에 이렇게 가다가 멈추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가세요.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췄다가

북으로 갔다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즉, 내합에서 내합에서 서방 최대위가 갔다가 외합 갔다가 동방 최대위가 가고 다시 내합 들고 계속 그냥 멈춤 없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외행성은 충에서 동구, 합, 서구, 다시 충으로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움직이라고요. 멈춤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행과 역행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렇게 하세요. 내행성이 여기 부근을 어떻게 지나죠? 요렇게 상대적으로 지날 때. 상대적으로 그냥 지나는 거예요. 멈춤 없이 가는 거예요. 외행성이 여기 부근을 쭈루루루루룩 요렇게 와서 상대적으로 지날 때.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행이 일어난다고요. 역행.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춘분날. 춘분날, 충의 위치에 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가 충이죠. 충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역행한다고. 내행성은 내합 부근에서 역행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춘분날, 태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화성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그럼요. 여기에 화성이 있어야 돼요. 춘분날이니까. 태양 반대편에 있어야 되죠?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한다고요? 역행하는 걸 아란 거야. 자, 이 그림상으로는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는 요렇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화성은 이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자, 순행은 요렇게 하는 거 이때 역행인 거야. 이런 별자리에 대한 운동이 순행 역행인 거야. 자, 그다음에 춘분날 동구로 한번 가볼게요. 동구 위치에 있는 목성이 하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어디가 목성이에요? 동구니까 여기죠. 이 그림에서 동구 어디예요? 태양보다 적경이 한 6시간 정도 큰요 위치에 누가 있다고요? 목성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순행하는 구간이에요? 역행하는 구간이에요? 라고 한다면 여기 요 구간만 역행이에요.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여기를 지날 때만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순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나요? 라고 하게 되면 이때 목성은 그냥 순행해요. 제자리로 가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춘분날 충의 위치에 있는 화성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적경 감소하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황도 따라서 거의 움직인다. 황도 근처에서 관측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기 값이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행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행성 동방 최대위각에 있는 금성이 있는데, 동방 최대위각에 있는 누구? 금성이 있는데. 그럼 여기쯤 있겠죠, 그죠? 자, 동방 최대위각은 순행하고 있습니까? 역행하고 있습니까? 순행해야 돼요. 역행하는 구간은 그냥 내합 부근의 일부 구간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고 있어요? 배경별에 대해서? 그렇지, 너는 순행하는 거야. 순행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행성의 위치 일단 잡았고요. 그다음에 내행성의 어떤 위치의 변화들이 조금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위치 변화가 생겼는데, 내행성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니 죄송해요, 반시계로 이렇게, 외행성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도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별들에 대해서, 별자리에 대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순행이나 역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러면 계속 외행성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태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태양도 사실은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태양 멈춰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춘분날 여기 있었지만 하루 뒤에 태양 움직여가 있어요. 이틀 뒤에 움직여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태양에 대한 움직임인 거고요. 그래서 둘을 같이 연결 지으려면 바로는 잘안 돼요. 태양도 움직이고 행성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태양 기준으로 행성의 위치를 잡았고 행성의 움직임을 파악한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움직임을 파악할 때 여기를 지날 때 역행한다, 여기를 지날 때 역행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위치 잡고요. 제대로 가는구나.
거꾸로 가는구나를 파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행성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죠? 이두 가지가 잘 구분이 되시면 사실은 행성의 운동 쪽이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요, 요쪽 파트 조금 문제 풀어 보시면 여기 두 개가 서로 다르고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할 때쯤이 되면 진짜 여러분들 천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천체 파트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있으면 언제 어느 쪽 하늘에 볼수 있을 것이냐, 뭐 자정에 남주하는 거를 볼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 우리 첫 시간에 좌표 이야기할 때 살짝 얘기했던 거예요. 뭐 저녁 6시에 관측자는 여기 서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첫 시간에 여기 서 있는데 저녁 6시니까 그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긴 땅속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여긴 동쪽, 여긴 남쪽, 여기 서쪽이 되는 거니까 동방 최대각에 있는 금성은 해진 후에 이제 햇볕이 사라지고 하늘이 컴컴해졌을 때 오른쪽 하늘에 볼수 있다. 서쪽 하늘에서 볼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 외행성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요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기 있을 때는 12시에 남중했지만 여기 있을 때는 오전 10시에 남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중하는 시각이 계속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새벽 6시 남중, 새벽 3시 남중할 거고요. 밤 12시 남중할 거고요. 밤 11시 남중할 거고요. 계속 당겨진다. 외행성의 특징이고요. 내행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늦어지게 되겠지만 남중하는 시각이 여기 지나는 구간에서는 빨라지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빛을 반사된 모양들이 있어요. 위상이라는 말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상은 어떤 거냐면 여기 행성이 하나 있어. 이렇게 있어요. 행성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이 태양이 있대. 태양빛이 어떻게 여기서 행성 쪽으로 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어디가 빛나겠어요? 태양 쪽이 빛나겠죠. 여기 딱 절반이 빛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태양과 행성까지 선을 딱 그은 다음에 지구의 관측자가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직각이 되면 반달이고요. 각이 조금 작은 데서 지구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보름달에 가까운 느낌인 거고요.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초승달이나 금음달처럼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혹시 이런 그림이 있으면 보조선 한번 그려보세요. 지구, 태양이 있을 때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세요. 지름이 되게끔. 지구, 태양, 지름이 되게끔 원을 그리면 최대위각은 딱 만나야 돼요. 왜냐면 이 점이 여러분들 기하적으로 보면 딱 직각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랗게 생긴 원줄을 하나 그었잖아요. 이 선에 물리게 되면 행성들은 반달 모양으로 보여야 돼요. 직각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요 바깥에 있으면 각도가 다 어때요? 조그맣죠. 그래서 외행성들은 위상 얘기 잘안 해요. 그냥 거의 다 보름달 모양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행성은 요런 데는 거의 보름달 모양이고 여기 반달 모양도 보이고 최대위각에서 안쪽에서는 누구도 보인다? 초승달, 금음달 모양도 보이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행성의 어떤 겉보기 운동에 대한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요 친구,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테스트 위주로 볼게요. 뒤에 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세요. 순행할 때는 적경이 어느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서에서 동으로 가야 돼요. 배경별에 대해 동쪽으로 움직여.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그냥 동쪽으로 움직여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뭐에 대해서요? 배경별에 대해서. 천구에 대해서. 아마 황도 부근에 행성들은 위치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황도 따라서 다다다다다 동쪽으로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역행할 때는 적경이 감소해. 그렇죠.

이 얘기 분명히 앞에서 했어요. 그죠? A, B 둘다 맞아요. 행성들이 순행하는 기간은 전반적으로 짧다라고 했는데, 아까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자, 뭐, 내행성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 내행성 공전계도 이렇게 그리시고요. 태양과 지구를 여기 놨어요. 여기 태양. 자, 여기 누구? 지구를 놨어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멈춤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죠. 그냥 계속 이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때, 어디를 지날 때요? 내합 부근의 요만큼을 지날 때 역행을 하는 거. 나머진 그럼 다 뭐야? 순행이잖아요. 자, 그 순행이 긴 거예요. 그래서 학생 C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를 한 거야. A와 B만 맞습니다. 어디 있어? A, B. 여기. 다음 그래서 몇 번? 3번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태양도 있고, 행성도 있고, 지구도 있어. 딱 보니까 A는 뭐야? 내행성이죠. 그죠? 어느 위치에 있어요? 내합에 위치해 있어요. 오, 내합이니까 우리 배경별에 대해서 역행하겠구나. 앞으로 너는 어떻게 움직여 가겠구나. 요렇게 움직여 가겠구나.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날 태양, 지구, 행성 A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세요. 자, 이 날은 1년 중 A가 가장 밝게 보이는 날이다. 근데 사실은 A에 있으면요. 태양, A, 지구잖아요. 그럼 빛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둡게 보이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밝게 보이는 날이다라고 하는 기억은 틀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저기 반대편에 가서 여기 좀 오면, 그럼 보름달이니까 밝게 보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행성이 참 어려워요, 밝기 자체가. 요렇게 가면 대신에 지구에서 되게 멀어져요. 멀어지면서 시직경이 작아지게 돼요. 조그맣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찌보면 또 밝기가 감소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찾아야 돼요. 여기 거리적인 효과도 있고, 밝게 빛나는 거니까 면적적이고, 혹은 시직경에, 혹은 위상,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위상으로 보이면 밝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금성과 수성은 조금 달라요. 조금. 어찌 보면 금성은 거리적인 영향을 좀더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성은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적인 면을 받아서 금성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초승달이나 금음달 모양 쪽에서 일반적으로 되게 밝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가까울 때. 가까울 때 밝은데 요건 또 너무 빛나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사실은 밝고요. 수성은 안쪽 궤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거리적인 게 여기 가까운 거랑 먼 거랑 얘만큼 막 극단적으로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 바깥쪽에 보름달 모양 부근에서 또 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성과 금성은 조금 달라요. 자, 두 번째. 한달 후에 A는 새벽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상대적인 위치 변화예요. 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느 쪽에 동쪽 하늘에서 볼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 어떤 복이에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달 후가 되면 여기쯤 가 있다라고 혹은 저기쯤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어느 쪽 하늘에 보인다고요? 동쪽 하늘에 보입니다. 혹시 저기 한달 지났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태양계 천체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 게 공전 주기가 아니라 회합 주기거든요. 제일 짧은 게 수성이고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 행성이라고 얘기한다면 한달 만에 저쪽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세 번째, 이날을 기준으로 얘는 순행에서 역행으로 변합니다가 아니라 이때는 지금 A가 이 구간을 쓱 지나가고 있는 거죠. 내합에서. 그러면 요 구간 있죠? 여기가 뭐라고요? 역행하는 구간이에요. 어찌 보면 한참 뭐 하고 있어요? 역행을 하고 있어요. 역행하고 있고요. 순행에서 역행으로 바뀌는 거는 쭉 가다가 여기에서 청구상에서 지금 여긴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요. 지날 때 여기에서 저 멀리 있는 별에 대해서 역행이란 순행하다가 역행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이고요. 쭈루루루루루루 가다가 여기 지날 때 저기서 일어나겠죠? 역행에서 순행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행에서 역행으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틀린 거예요.
바뀐다라고 한다면 아마 요.

위치여야 될것 같아요. 순행에서 역행. 여기 위치는 쭉 지나가니까 역행에서 순행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어 있습니다. 니은 하나, 2번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달과 행성이 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림은 어느 해? 1월 1일, 6월, 아니, 요 문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7번이니까 8, 9번. 여기 있구나. 자, 9번. 자, 그림은 우리나라의 어느 날? 자정에 남중한 행성 A와 달의 위치. 자, 자정에 남중하면 냉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정에. 자, 보세요. 냉성 궤도, 외행성 궤도, 자, 외행성 궤도.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자, 외행성 궤도 그려주시고요. 가운데 누구? 태양이 있을 거고요. 냉성 궤도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자, 지구 위치는 어디쯤 잡을 거냐면요. 여기쯤 지구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태양. 여기가 누구? 지구. 이렇게 잡을 거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남중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A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내행성이 여기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너 외행성인 것 같아. 맞는 얘기인 거예요. A의 위상은 달과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태양, 행성, 지구 사이 각도가 0도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보름달이야, 보름달. 보름달 모양. 그러니까 A도 달처럼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것도 맞아요. 특히 외행성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보름달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자정에 A는 현재보다 서쪽에 위치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음 날 자정이 되면, 자, A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지금 물론 역행을 하긴 해요. 역행을 하는데, 자, 외행성 움직임 아시죠? 요렇게 움직여요. 좀 과장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이쪽으로 갈 거예요. 역행한다고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구간을 지날 때, 너 지금 한창 역행하고 있겠구나. 근데 갈 길은 가야지. 이런 거고요. 역행은 도대체 어디서? 저 멀리 있는 천구에 대해서. 배경별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야. 자, 그럼 너는 그냥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자정에 한번 생각해 봐. 자정에 남쪽, 동쪽,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치우쳤죠. 서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디귿, 어떤 목이? 맞는 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을 가지고 역행한다 해서 빠져들게 되면서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게 공부하는 거니까 하셔도 되는데 요 그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정에 다음날 자정에 관측이 딱 놓고요. 서쪽으로 가 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랑 왜 반대의 상황이 생길까라고 했을 때 고민을 해서 답을 찾으면 그게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조금 다른 개념,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공부가 쭉잘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답 그럼 5번이죠? 기억력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지구가 있고 행성 AB가 있는데 AB는요 각각 외행성과 내행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화살표를 보건데. 지구 B, A가 어때요? 모두 움직이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모두 반시계로 움직이는 걸 보이는 거야. 만약에 내가 태양과 지구를 고정시켜 놓으면 B는 이쪽으로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생길 거고요. A는 이쪽으로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내 앞부근에서 역행하고요. 충부근에서 역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A와 B는 둘다 순행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 지구, 행성 AB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로 고를게요. 다음날 A는 서방이각에 위치한다. 이건 이제 물어보는 거지. 상대적인 위치가 이쪽으로 변했죠, 그죠? 태양보다 서쪽에, 태양보다 적경이 작은 쪽에 위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서방이각에 위치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B의 적경은, 자, 이제 물어보자. 이거 회전 방향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역행한다며. 그럼 나머진 다 순행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B의 적경은 다음 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커져야 된다고요. 이날보다 작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야. 순행이에요, 순행. 한달 후에 A와 B는 모두 해가 진 후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한달 뒤에 여기 와 있고요. 한달 뒤에 여기 와 있습니다.

뜰 거예요. 한 달. 그렇게 많이 가지 못해요.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의 회합 중에서 가장 짧은 친구가 수성이고요. 수성이 약 4개월 정도라고요. 그럼 절대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럼 한달 뒤면 여기쯤 오게 됩니다. 해진 후에. 자, 해진 후 봐봐. 해진 후 관측자 여기다가 세워두겠습니다. 해진 후. 선쭉 그어주시고 여기가 지면 아래라고 할게요. 비는 서쪽 하늘에 보일 것 같아. 근데 A는 안 보여요. 즉, A는 이쪽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태양보다 적경이 어때요? 작습니다. 줄어들어서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도 B도 적경이 커졌는데, 태양도 커졌는데, 선생님 방금 했잖아요. 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커졌는데, 태양이 더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적경. 자, 적경. 야, 얘 적경이 커지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태양은 무조건 커져요. 하루에 황도상을 1도씩 움직이니까 요만큼 커지는 거예요. 근데 B는 얼마나 커진다고요? 지금 순위가 어떻게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앞질러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저기 A는 많이 못 커진 거예요. 요거밖에 못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긴 했지만 태양보다 뒤쳐졌다고요. 태양보다 적경이 작아졌고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으니까 서방이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적경이 작으니까 먼저 남중하겠죠. 먼저 지겠죠. 그러니까 저녁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진 후에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티귿똑 틀림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1번이고요. 자, 요런 자료도 꽤 등장하는 거니까 잘 봐주세요. 거리가 변화가 생겨요. 이 변화가 생기는데 어느 기간 지구로부터 태양계 행성 A까지의 거리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 행성과 외 행성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외 행성의 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 행성의 궤도도 있다라고 할게요. 자, 지구는 어디 있다? 자, 지구는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가 태양이니까 지구까지 1, AU 이렇게 됩니다. 자, 지구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요? 요 궤도상에서 여기가 지구 궤도예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내 행성 봐봐요. 내 행성 가장 가까울 때 거리 이만큼, 가장 멀때 거리 이만큼 나오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돼요? 2AU가 돼요. 2AU. 그러니까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같은 거예요. 2AU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요 친구 있죠? 제일 가까울 때, 제일 멀 때,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딱 붙이면 3AU 나오죠. 이건 내 행성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외행성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제일 가까운 거랑 제일 먼걸 더하세요. 그리고 평균을 내세요. 1AU 나오면, 내행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평균 내면 1.5가 나오죠. 왜 그렇게 되냐면, 외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나올 거거든. 가장 가까울 때요 거리고, 가장 멀 때가 여기까지야. 공전 궤도 지름 나오죠. 3AU. 그러니까 이 친구 1.5AU의 궤도 반지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딱 보고, 너 외행성이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A는 내행성이다.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T1일 때 역행합니다라고 합니다. T1은 가장 가까울 때죠. 어디 있을 때요? 여기죠. 그럼요. 가장 가까운 누구? 충에 있을 때 너는 역행하는구나. 가 되는 겁니다. T1일 때, 그럼요. 역행이 되는 거예요. 역행. 그 다음에, T2일 때 A는 해가 진 직후에 관측할 수 있다. 자, T1일 때, 충이에요. 자, 이거 그러니까 충이에요. 가장 멀리 있죠? 합이 됩니다. 가장 멀리 있죠? 충이 됩니다. 자, T1은 충이었어요. 쭈루루루 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합에 가고 다시 충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T2를 보니까 어디쯤 있어요? 여기쯤 있는 거죠. 그죠? 아, 너한 여기쯤 있겠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해진 후에 보일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해진 후에 관측자 어느 쪽으로 서 있어야 돼요? 지구의 관측자는 이쪽으로 서 있어야 되고요. 선 그어주시고요. 여기가 땅소. 안 보여요, 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측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 돼요. 가 되는 겁니다. 니은 하나 답입니다.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저기 앞에
뭐 좌표계 이야기했고 지구의 일주운동, 연주운동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막 앞에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하게 되면 이제 쉬운 거고요. 만약에 앞에 게잘안돼 있는데 이 친구를 하게 되면 막 개념들이 뒤섞이고 헷갈리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2점 테스트 우리 12번 문항 한번 볼게요. 금성과 달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쪽 하늘인지, 동방이각인지, 시지름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금성과 달의 위치, 그리고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달. 자, 근데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거를 뒤에 우리 행성의 운동, 이쪽 파트에서 달의 어떤 시운동, 겉보기 운동이나 혹은 위상 변화나 이런 걸 다루지 않았어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 오,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 달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태양 주위를 돌게 됩니다. 어떻게, 태양 주위를 돌면 안 되죠. 죄송해요. 지구 주위를 돌아야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자, 이렇게 가운데 지구가 있고, 달은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약간 어느 부분일까? 저기 앞서 우리 조석 현상, 이런 부분에서 살짝 다뤘어요.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달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사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석현상 할 때도 했어요. 여기 오면 뭐라 그러죠? 자, 이거 망이라 그래요.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상현이에요. 쭉 돌아서 여기는 뭐예요? 이건 하현이야. 여기 오게 되면 이게 초승달이 됩니다. 자, 그럼 초승달 이야기를 잠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초승달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 일단 언제 어느 쪽 하늘에 보이는 달이에요? 초저녁. 해진 후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달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이쪽이 서쪽이고요. 해진 후에 관측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평선 그어주시고요. 땅소. 서쪽에 살짝 보이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쯤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이 친구가 빛나는 모양이 많을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앞에 행성할 때도 잠시 했겠지만, 요런 거야. 너, 요렇게, 요렇게 선을 그으면 각도 되게 크죠? 자, 요런 경우에는 뭐 초승달이나 금운달처럼 홀쭉한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서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인 일주운동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행성이나 달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요 서쪽에서 일주운동 방향 비슷하게 똑같은 방향은 아니에요.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승달은요, 태양 쪽이 빛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 태양 어디 있어요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태양이 있고 오른쪽 아래가 빛나고 있는 상황이니 너는 초승달이다. 서쪽 하늘 보고 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달의 위상 모습을 보고 오른쪽이 빛나요. 초승달. 오른쪽 반달 모양이에요. 상현달. 이렇게 이제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금성은 동방이각에 위치합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이건 동방이각인가 서방이각인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행성 그림 많이 그렸으니까 그 그림 그려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내 행성의 궤도가 그려집니다. 지구 위치가 그려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가 서방이각이었죠. 서방이각. 지금 상황 보니까 달이 여기 있고요. 달 궤도,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달 이렇게 도는 거지. 지금 달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달이 있는 거야. 금성도 어디 있는 거야? 요런데 지금 금성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야? 동방이각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요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초승달 위치하고요. 금성의 위치가 거의 같은 서쪽 방향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음날 금성의 시지름. 시지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에요? 시지름은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너 요렇게 있구나, 이 정도 크기로 있구나라고 하면 요렇게 요렇게 그으세요. 각도가 나오죠. 이걸 누구라고? 시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가까우면 큰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요 위치에 있으니까 태양과 지구, 지구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행성의 운동 1이라고 하는 파트를 총 3개로 다뤘어요. 그죠? 되게 길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선생님 뭐라 그랬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 케플러 법칙, 회합주기, 이쪽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과학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은정쌤입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그 동네를 잠깐 이렇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네, 이제 따뜻해지면서 꽃들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느라 시간 없고 마음 급하고 힘들고 알아요. 근데 그럴 때 잠깐만 내려놓고 우리 학교 주변, 우리 동네 주변 한 바퀴만 돌면서 오늘 어떤 꽃이 피었지? 오늘 하늘은 어떻지? 이렇게 한 번씩만 리프레시 해도 여러분 훨씬 더 집중 잘 될 겁니다. 오늘은 꼭 한번 산책하기. 그럼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사를 딱 듣는 순간 역시 이거다 하면서 쌤은 요새 막 뭘 보다가 한 귀에 딱 꽂히면 막 바로 적고 있거든. 바로 그렇게 해서 가져온 대사인데요. 다 각자 나름 스페셜한 거지. 여러분 정말로 스페셜하고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 나 오늘도 잘하고 있다. 나는 스페셜하다. 자, 이렇게 응원하시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2번 문제부터 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산염기 문제 풀면서 각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단계들을 거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HA와 HB의 이온화 반응식 그리고 이온화 상수입니다. 근데 HA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아직 확신을 갖기는 어렵고요. HB 같은 경우에는 KA가 작으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약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 표를 봤어요. 혼합을 했죠. 혼합을 해서 짝산과 짝염기의 비율이 1이 되도록 맞췄더니 그때 pH가 5이다? 얘들아 그럼 KA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5 제곱이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바로 알아요? 지난 시간에 쌤이랑 완충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 식도 외워주셔야 돼요 라고 했던 바로 그 식이고요. 자,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KA 적어주세요 라고 했었지. HA분의 A마이너스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1입니다 라고 제시를 했으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바로 KA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사고 과정을 모두 다 한 번에 정리해서 딱 끝내고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바로 이거 가지고 KA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더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완충용액 볼게요. 완충용액 두 번째입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HB분의 B마이너스가 얼마? 3이어야 되니까 Y의 값이 3. 그러면 니은은 바로 해결을 했고 기억 보겠습니다. 0.1몰농도 HA 수용액.

이제 KA가 작으니까 약산이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약산 수용액입니다라고 했으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루트 CKA로 가면 되겠다. 0.1 몰 농도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럼 루트 C였으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럼 pH는 3입니다. 네, 기억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갈게요. 1 몰농도 수용액의 pH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 우리는 산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A와 HB를 비교해 본다면 HB가 KA가 더 커서 더센 산이에요. 그럼 같은 몰농도일 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얘가 더클 거고요. 그럼 pH는 네, 얘네가 더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얘네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염기의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NAB와 NAA. 산의 세기가 세요. 그럼 염기의 세기는 반대로 적자. NAA와 NAB. 산의 세기가 얘네가 더 세요. 그럼 염기의 세기는 그치, 반대가 될 거야. NAA가 NAB보다도 염기의 세기가 더셀 거고요. 그럼 같은 농도일 때 염기니까 OH-로 얘기를 해본다면 NAA에서의 OH-가 NAB에서의 OH-보다도 그 농도가 더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pOH는 어떻게 되겠어? 반대가 되겠죠. 그럼 pH 더하기 pOH는 그치 14가 돼야 되니까 그 합은 같아야 되니까 다시 pH는 NAA가 NAB보다 더 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 문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수능 3점 테스트 문제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약산과 NaOH를 혼합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제 NaOH를 혼합했어. 우리 앞에서 보아왔던 것보다 벌써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느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우리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시간에 몇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약산에다가 강염기를 혼합을 하면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A가 A-로 바뀌어 나갈 거야. 자, 그러면 OH-가 들어온 만큼 나트륨 이온이 같이 들어왔을 거고, 그 덕분에 A-가 생겼으니, 네. 이 둘의 개수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럼 가부터 살펴볼게요. 학생 A, 나트륨 이온의 양은 가에서는 그러면 같은 값 0.01몰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나에서는 네, 0.04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많아? 네, 맞습니다. 학생 B 볼까요? HA의 몰 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5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냥 계산을 해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0.1리터, 그리고 0.05몰이니까 0.5몰 농도, 나 0.2리터, 그리고 0.02몰이니까 네, 0.1몰 농도. 그러면 5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학생 B의 이야기가 맞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학생 C로 갑시다. pH는요? 자, pH를 물어봤다라는 건 결국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를 계산을 해줘라는 거였는데, 우리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자고 했냐면, KA는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자고 했습니다. HA분의 A- 곱하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의 형태로 쓸 거고요. 자, 그러면 가부터 볼까요? HA분의 A-. 이게 5분의 1이에요. 자, 나 HA분의 A-. 그럼 얘네들이 2예요. 비율로만 얘기를 해 본다면 1대 10이 돼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값이 1대 10인데, 이것과 하이드로늄 이온을 곱했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몇대 몇이 돼야 된다? 10대 1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가가 나의 10배라고 하는 소리인 거고, 그럼 여기에다 pH를 붙여주세요.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pH를 계산해 주세요. 그럼 pH가 1 작겠지. 그래서 학생 C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1번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저렇게 HA와 A마이너스가 혼합되는 거, NaOH가 들어와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자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약산이다라고 나와 있고 KA가 작은 것도 보였어요. 그냥 HA만 들어가 있죠? 여기도 HA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루트 CKA를 사용해 볼수 있겠다. 네, 이거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예요. 자, 루트 CKA. 이게 pH가 4라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야 됐고,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었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었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루트 씌우기 전에가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돼야 되니까 C의 몰 농도는 얼마가 되어주면 돼? 2분의 1이 되어 주었으면 될것 같네요. 따라서 X는 얼마이다? 2분의 1이니까 0.5 몰 농도가 되겠다. 여기로 가겠습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그러면 루트를 씌워주기 전에는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네, 루트 농도가 200분의 1 곱하기 KA 해주면 될것 같아요. Y가 200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랑 Y 나왔으니까 바로 이것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자, X가 0.5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일 거고, 얘는 200분의 1이니까, X가 Y의 100배입니다. 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기억 판단해 볼게요. 가에 들어가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은 몰수 찾아주세요 였고요.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우리 여기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 부피를 곱해줘야 됐고, 부피가 0.2리터. 근데 지금 이미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입니다라고 나왔으니까 기억은 틀린 복입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디귿 갈게요. 자, 디귿, 지금 이 비율 자주 물어볼 겁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자, 저런 비율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처음에는 바로 KA식을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KA식을 이용하자. KA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나가 더 작으니 이 비율은 나가 더 커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아니면 우리 직접 숫자들을 넣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라고 했을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직접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둘다 약산이니까 내가 넣어준 양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을 거야. 나.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 200분의 1 몰농도. A마이너스의 농도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같으니까 이렇게 가. 내가 넣어준 농도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A마이너스의 농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냥 이게 선생님은 좀더 편한 것 같아서 네, 저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까지 풀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 체크하다 보니까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우리 친구들 디귿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맞습니다 하고 넘어갔겠는데 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정말로 시간이 부족하면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은 꼭 계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약산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혼합해서 용액들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약산과 NaOH를 혼합해서 용액들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혼합되어 있으면 쌤 계속 강조해 KA식 그대로 사용하셔서 pH,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계산하고 또는 KA 값을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요. HA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죠. 그럼 이게 바로 네, A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0.5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요.
그럼

HB는 이거의 10배입니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바로 KA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이 혼합 용액을 만들었어. 나를 봤더니 HB분의 B마이너스가 5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에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했을 때가 바로 KA가 돼야 되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다. 그럼 마이너스 로그 붙여주면 X는 5입니다. 니은 X는 5입니다. A, 우와, 우리 A도 다 확인했네. 그럼 마지막 디귿, 가의 소량의 NaOH를 넣으면, 자, 우리 가 볼까요? 가는 A-분의 HA. 얘 0.01몰 있었고 0.02몰 있었으니까 시작 지점이 2예요. 2였는데 NaOH를 넣었으면 OH-가 누구랑 반응해? HA랑 반응하면서 A-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HA의 양은 줄어들고 A-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분수 값은 2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요 문제는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우와, 이거 뭐지?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산 X 몰농도 HA 수용액 200ml에 이번에 강염기 NaOH 수용액을 첨가를 해가면서 자, 이런 변화를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고요. 우리 오늘도 지금 여러 번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HA에 OH-를 넣어주면 반응하면서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됐잖아. 그럼 강산이니까 아니, 약산이니까, 약산이라면, 처음에 내가 넣어준 HA가 거의 이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OH-랑 반응한 애들만 뭘로 바뀐다? A-로 바뀌고 있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HA가 무엇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보자. A-로 바뀌어 나간다고 볼 거고,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뿐이니까, 내가 처음에 넣어준 HA의 양과 지금 반응을 하고 어떤 평형에 도달한 이 둘의 양의 합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잘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얼마? 1몰농도였을 거예요. 그랬던 애들의 몰농도가 바뀌었다. 자, 왜 바뀌었는지 생각을 해보는데, 나트륨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 아니죠. 구경꾼이에요. 이랬던 애들이 HA 수용액이 들어오면서 희석이 되어서 농도가 바뀐 거다. 그럼 우리 나 먼저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1몰농도였는데 11분의 3몰농도가 됐다라는 건, 부피가 3분의 11배가 됐다라는 거죠. 3분의 11배. 내가 원래 3이라고 하는 부피, 예를 들면 3V라고 하는 부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희석이 됐더니 전체 용액의 부피가 11V가 됐어. 그럼 추가로 들어온 양이 얼마라고? 8V만큼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8V가 누구냐? 우리 아까 전에 누가 들어왔댔죠? HA가 들어왔어요. HA 200ml를 우리는 8V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란 뜻인 거죠. 자, 그러면 8V가 200이니까 3V는 얼마니? 네, 바로 여기는 75m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75ml. 그래서 나를 만들 때는 HA 수용액 200ml에 NaOH 수용액 75ml가 혼합돼서 만들어진 용액입니다. 라고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만큼 A-가 생겼습니다. 라고 했죠. 1몰농도짜리가 75 들어왔으니까 A-가 75만큼 생겼을 겁니다. 자, 75. 여기가 75. 그럼 2분의 1 만족시켜 주려면 HA 그리고 A-의 합이 150. 아까 전에 이 둘의 합은 항상 내가 넣어준 양과 같았을 거야. 그럼 처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HA의 양이 150.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150. 들어가 있다가 그 일부가 A-로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다른지 마찬가지로 갈게요.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가 1몰농도에서부터 6분의 1로, 그럼 부피가 6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V라고 했었다면 지금은 6V가 됐다. 차이가 얼마? 5V만큼이 들어왔다. 자, 추가로 넣어준 애들을 200ml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V는 얼마? 40ml. 그래서 이 가라고 하는 수용액은 HA 수용액 200ml에 NaOH 수용액 40ml를 혼합해서 만든 거야. 그럼 1몰농도짜리가 40ml 들어왔으니 A-40 되겠죠? 그럼 A-가 40이었어? 150에서 40 뺐으니까 HA가 110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여기 가 수용액에 대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다 마지막으로 갈게요. 여기가 150이겠죠? 그럼 A-가 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NaOH가 몇 밀리리터 들어왔다고? NaOH가 100ml 들어왔다고. 원래는 NaOH, 원래 HA가 200ml 들어 있었는데 NaOH가 100ml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100ml였는데 지금 300ml가 됐어. 부피가 3배가 됐으니까 몰농도는 3분의 1이요. 해서 G는 3분의 1입니다. 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문제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했던 건 X, Y, Z 모두 다 곱해주세요 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Y와 Z는 각각 계산을 했죠. Y와 Z. 그럼 마지막 X만 찾으면 되는데요. X. 우리 처음에 들어가 있는 양이 얼마라고? 150이라고. 몇 밀리리터에? 200ml에. 그럼 200ml에 150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준 값 15분의 1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요.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둘은 언제나 항상 이런 건 아니고요. 약산에다가 감염기를 첨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사용해 볼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를 또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막 이거랑 비교하더라고. 선생님, 그럼 HA랑 NAA를 혼합할 때는요? 얘네들은 들어온다고 서로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 원래 있었고 넣어준 만큼 늘어나는 거고, HA와 NaOH인 경우에는 자, 이 둘이 반응하니까 HA가 A-로 바뀌어 나가는 거고, 서로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약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표는 농도가 다른 HA 수용액 가 나에 각각 0.1몰에 NaOH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반응을 하면서 쌤이랑 방금 전까지 또 이야기를 해왔던 거야. 그렇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HA가 A-로 바뀌어 나갑니다라는 관점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넣어준 양과 반응해서 도달한 이 결과, HA와 A-의 합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서 봅시다. 가부터 살펴볼게요. HA에다가 NaOH를 넣어줬으니 넣어준 만큼 반응하면서 A-가 생겼겠죠. A-가 얼마만큼 생겨? 0.1몰 생겼을 거야. 그럼 지금 HA의 몰농도가 0.1몰농도 0.5리터라고 했으니 HA는 0.05몰 존재하고 있네요. 그럼 처음에 들어가 있던 HA는 얼마라고요? 이둘 더해서 0.15몰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요. 자, 0.15몰이 0.5리터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 얘네들의 몰농도는 얼마다? 0.3몰농도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아래로 내려올게요. 자, 여기 가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HA분의 A- 알고 있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까지 알고 있으니까 KA 확인하시면 됩니다. HA분의 A-2,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여기 10에 마이너스 5제곱. 이게 바로 KA의 값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이 애들을 볼게요.
자, 이번에

A는 0.1몰의 NA 웨이트를 넣었으니 여전히 A-는 0.1몰이 생겼습니다. HA가 0.4몰 농도고요. 0.5리터래요. 그러면 HA는 몇몰 존재한다? 그쵸? 네, 몰 농도만 4배 됐다로 봐주면 0.2몰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HA분의 A-가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KA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수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돼야 될 거고, pH는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학 시간은 아니잖아. 그래서 정확한 값을 이렇게 계산하세요라는 것보단 대소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 pH는 5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지겠다. pH는 5보다는 더 작은 값을 갖겠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판단해 볼게요. X 0.3입니다. 네, 니은은 틀렸고요. 자, 마지막 디귿이에요. 0.2몰 농도 NaA 수용액. 그럼 A-가 가수분해 반응하면서 OH-를 만들 거니까, 그치, POH 먼저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루트 CKB를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KA가 이거야 라고 나와 있으니 두개 곱해서 KW를 만족시켜 주도록 KB는 5 곱하기 마이너스 10제곱이 됩니다. 자, 두개 곱할게요. 0.2 곱하기 5, 1이네. 얘네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네. 루트 씌우자. 그럼 얼마?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네.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취했으니까 POH는 얼마? 5예요. POH, pH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pH는 9입니다. 오케이. 기억과 디귿. 얘네 두 개가 맞는 복이겠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4번에서 봤던 요거 다시 한번 활용하고 있으니까 꼭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약산이래요. 오, KA가 꽤 작은 게 보였습니다. 0.1몰농도 HA 수용액, 그리고 0.1몰농도 NaA 수용액,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수용액, 가, 나에 대한 자료이더라. 자, 여기에선 조심해야 되는 거. 자, 혼합을 했으니까 HA와 A-는 얘네들은 직접 반응하진 않을 거니까 그냥 넣어준 만큼 HA와 A-의 양은 늘어나고 있을 것이야 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0.1몰농도 HA 수용액, 그리고 0.1몰농도 NaA 수용액 이었잖아요. 그럼 결국 0.1몰농도와 0.1몰농도로 혼합을 했네? 그러면 HA와 A-의 몰농도의 합은 얼마가 되면 된다? 그치. 여기는 항상 0.1몰농도가 되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 A-와 HA 더하기 A-. 혼합했으니까 어차피 여기 부피는 일정할 거잖아. 부피는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몰농도비는 바로 몰수비가 될 건데, 처음에 봐봐. 똑같이 0.1몰농도, 0.1몰농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존재하고 있는 몰수비는 내가 혼합해준 부피와 비례할 겁니다. 만약에 NaA를 V만큼 사용했다고 하면요. V만큼 사용했다면 여기 합쳐서 3V가 돼야 되니 HA가 2V 들어와주면 된다. 그래서 2V와 V의 부피비로 혼합을 해서 가수용액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나수용액도 볼게요. 그냥 비율 보는 겁니다, 비율. 여기에서 EV만큼 사용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EV에다가 V를 혼합해서 나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 판단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HA 더하기 A-는 항상 10분의 1 몰농도일 거야 였어요. 근데 가에서 전체 중에 A-가 1만큼,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HA는
3분의 2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15분의 1 몰농도요. 니은 갈게요. 나에서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고요. 일단 우리 나트륨 이온이랑 누구랑 같이 들어왔죠? 맞아요. A-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A-의 몰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A-의 몰농도 보자. 3분의 2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전체 10분의 1이었는데 그중에 3분의 2래요. 오, 기억과 똑같은 시기니까 똑같은 몰농도인 거 확인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디그, 가와 나를 같은 부피로 혼합을 할까요? 같은 부피, 얼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3V, 3V, 이렇게 혼합했다고 해봅시다. 3V, 3V 혼합을 했으면 결국 HA를 3V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A-도 얼마? 똑같이 3V 사용하고 있었어요. 몰농도도 같고, 부피도 같으니까 당연히 몰수 같을 거고, 이 값이 1이 되겠다. 1이 됐을 때는 여기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주면 이게 KA가 되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이거와 같아질 거고, 그럼 마이너스 로그 붙일게요. pH는 얼마? 5입니다.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역린 디귿이 받는 보기. 요거.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요. 처음 봤을 때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저건 어떤 의미지? NaA가 혼합됐을 때랑 NaOH가 들어왔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이에요. 약염기 비의 이온화 반응식. 오, 약해, 약해, 약해. 자, 그리고 나서 0.1 몰농도 비수용액과 거기에다가 HCl, 강산을 혼합을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주로 약산에다 강염기 넣었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혼합한 수용액을 사용했습니다. 혼합했으니까 루트식 KB 이런 건 아직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혼합했으니까 KB의 근향식, B분의 염기분의 짝산, 그리고 OH-의 농도를 사용을 해줘야 될것 같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뭘로 나와요? pH로 나왔죠. 그럼 OH 이용해서 POH 먼저 찾고 그 다음에 pH로 바꿔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비율 가요? 1, 0.01, 0.02, 2. 그럼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POH가 5. 그러면 pH는 얼마? 9. 그래서 X는 9이다. 니은 수용액에다가 NaOH를 소량 가하면, 자, NaOH 염기를 가했고요. 그럼 누구랑 반응해요? 산이랑 반응합니다. 산이랑 반응하면서 얘네 줄어들 거고, 대신 B가 늘어나겠네? 그렇다면 E라고 하는 값은 작아지겠네? 이보다 작아집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0.2 몰농도 비수용액. 이건 순수한 거니까 루트식 KB 쓸수 있어요. 네, 계속 얘기하지. 조심하세요. 염기니까 OH-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두개 곱해요. 그리고 루트 씌울게요.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면 POH는 3보단 일단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얘와 pH를 더했을 때 14가 돼야 되니까 pH는 11보다는 커지겠지.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요런 거, 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우린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마이너스 로그 2가 얼마인지, 학교 선생님이 정말로 계산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뭐 단, 로그 2는 얼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실 순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고요. 대부분 이렇게 대소관계를 판단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봤고요. 약산 HA 그리고 약산 HB라고 나왔으면서 KA. 오, 얘네들은 확실히 약한 거좀 느껴졌습니다. 그럼 가를 보면 여기 HA에 NaOH를 혼합해서 이런 경우를 만들었다는데, 뭐, 그냥 그렇대. 우리가 KA를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니까, pH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가 나에서.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로 넘어왔습니다. 다는 0.1 몰농도 HB에 NaOH를 혼합한 용액입니다. 해서,
B-분의 HB가

조심하자. 이런 형태였죠. 뒤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주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줘야 되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를 해주면 y가 되겠죠. 쌤이 계속 얘기해요. 자, 우리한테 막 그렇게 마이너스 로그 2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y, pH가 똑같다는 겁니다. pH가 똑같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같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HA분의 A 마이너스 곱하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일 테니 뒤집을게요. 3. 거기에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할게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요. 됐죠? 자, 그럼 얘네, 1이에요.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더 크네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준 pH는 더 작아야겠네요. 그래서 기어 바로 틀렸습니다. 판단해주면 되고, 나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도 얼마? 이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으니 니은과 디, 그 답이 맞는 것으로 체크하게 되네요. 아는 거 찾으시면 돼요. 모르잖아. 너무 몰랐잖아, 우리가. 그럼 그냥 두고, 아는 거 KA 먼저 적어주고, 하나하나하나 대입해서 찾자. 이거 선생님이 계속 3년기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인트라는 거.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는 얘들아. 근데, 이거 좀 재밌다? 뭐가 재밌냐면요. 문제 되게 길죠? 그리고 약간 막 실험도 해야 되는 거 같고, 막 이렇게 비커가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복잡해 보이죠? 만약에 이걸 실제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됐다고 했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을 텐데 지금은 좀 어떤 포인트가 재밌었냐면요.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의 상황만 잘 이해해 줬으면 돼. 지금 HA가 0.5몰 녹아 있는 500ml짜리 수용액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을 비교하는 건데 혹시 어떤 포인트가 보였을지 모르겠네요. 더했더니 0.5. 더했더니 0.5 되는 거 보여? 얘들아, 이거 0.5, 0.5, 0.5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쌤이 오늘 지금 한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고 있잖아. 언제? 그치. 여기에다가 NaOH를 넣은 거야. 넣어서 0.2몰 넣어서 반응시킨 거고요. 여기에다 추가로 0.1몰 더 넣어서 NaOH를 0.1몰 추가로 더 넣어서 이렇게 반응시킨 거예요. 약산에다가 염기, 염기, 염기를 넣어가면서 반응을 진행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값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산만 있을 때보다 염기를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점점 pH는 어떻게 되겠니? 점점점점 증가해 나가기는 하겠지. 그래서 pH는 가, 나, 다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 나에 각각 NaOH를 0.1몰 넣으면 pH 어떻게 되겠니? 가는요, 그냥 약산 수용액이에요. 근데 나는 약산과 짝염기가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수용액이죠? 약간의 완충작용을 할수 있다고요. 그러면 pH 변화는 어디에서가 더 크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사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예요. 오. 되게 막 복잡해 보였는데 결국 우리는 그 상황만 생각했으면 됐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한번 계산도 해볼게요. 얘네들 0.5리터였으니까 HA 0.1 몰농도짜리 수용액이었습니다. 약산이었으니까 이거 두개 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돼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pH는 3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기부터는 이 둘이 혼합돼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지. HA분의 A마이너스가 얼마? 3분의 2예요.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얼마가 돼야 된다? 그치? 2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어주어야 된다. 그럼 얘네들은요? 맞아요. HA분의 A마이너스 2분의 3이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3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면 되겠다.

0: 자, 어쨌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점점 작아지니까 pH는 점점 커집니다. 이런 상황으로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변화량을 비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pH의 변화량, pH는 하이드로늄 이온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준 거잖아. 로그. 그래서 결국 농도가 몇배 차이 나니 몇 배. 배 비율과 관련돼 있는 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HA분의 A 마이너스 얘네 0.1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거에다가 0.1 몰을 넣었어요. 그럼 바뀌었겠죠? 네, 그 비율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4 얘네들 0.1, 그럼 몇배 변했고, 여기에서는, 얘랑 얘 비교하면 되겠네? 몇배 변했네? 그 비율 차가 클수록 pH 변화량도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만, 선생님은 요두 번째 동그라미를 출제한 선생님의 의도는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짝산과 짝염기가 혼합되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산염기가 들어왔을 때 pH 변화가 좀더 적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니를 물어보고 싶었던 보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요 위에서 pH 대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경우는 뭐 간단한 계산들이니까 충분히 할수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조심해서 계산해 보자 라는 것으로 정리할게요. 10번 문제. 약산의 HA, 약산 HA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이다. 와, 거기에다가 NaA를 혼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봤더니 0.1 몰농도 HA와 0.1 몰농도 NaA를 혼합을 하면서 가나다 수용액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의 pH로 오른 것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쌤은 이 문제가 우리 수특 문제 중에서 가장 처음 보는 경우에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어쨌든 복잡해도 이거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앞에서 봤던 거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뭐지?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방금 전에 쌤이랑 요 9번 문제 얘기를 하면서 pH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델타 값을 물어본다라는 건 하이드로늄 이온들의 몇 배, 몇 배인지, 몇배 차이 나는 건지 비율과 관련돼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의 연장이에요. 그거의 연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둘을 혼합할게요. 그럼 나트륨 이온과 함께 A마이너스가 들어왔고요.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는 결국 A마이너스의 몰농도입니다. A마이너스의 몰농도입니다라고 적어놨더니 뭔가 좀 익숙한 식이 떠오를걸요? HA분의 A마이너스입니다라고 하는 게 떠오를 거고, 거기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HA분의 A마이너스 2, 1, 2분의 1. 그럼 우리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를 2라고 한다면, 여긴 1, 여기는 2분의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일단 우리 여기에서 몇배 됐지? 두배 됐어요. 여기서 몇배 됐죠? 두 배가 됐어요. 여러분, 두 배가 됐어요. 거기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그 마이너스 로그 값들의 간격은 서로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A-B와 B-네모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모라고 하는 애들은 네모는 넘겨주고 넘겨와서 EB-A A 형태로 표현해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사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당연히 뭐이 간격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지? 문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꽤 재밌었던 문제이고, 학교에서 만약에 수특을 특히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매력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A, 약산 HA예요. 자, 그러면서 HA와 NAA를 혼합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둘다 0.1몰농도, 0.1몰농도를 혼합을 했거든요. 그럼 앞에서 봤던 상황이랑 또 똑같네. 얘 0.1몰농도였고, 얘도 0.1몰농도니까 결국 HA와 A-의 몰농도의 합은 얼마여야 된다? 0.1몰농도여야 된다. 선생님, 근데 문제에서는 나트륨이온의 농도로 나왔는데요. 일단 나트륨이온의 농도가 누구랑 같은 거지? 네, A-의 농도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A-의 농도를 알려준 겁니다. A-의 농도를 알려줬고요. 그럼과 동시에 HA의 농도를 알려준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HA의 농도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HA분의 A-, 나는 0.025분의 0.075니까 3이 돼야 되고, 가는 0.04분의 0.06이니까 2분의 3이 되어야 돼서 나가 가의 2배입니다. 내 기억이 맞는 복입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니은, 얘네들은요. 지금 가에서 찾았죠? 2분의 3. 거기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해주면 되니까, 아, 얘는 틀렸네. 자, 마지막 뒤 그럼 얘네들 pH는 8보다 크니 작니? 라고 했는데, 이 값이 지금 어떻게 됐어? 더 커졌죠? 그럼 여기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줘야 KA가 되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작아지겠죠?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pH는 커졌겠죠? 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약산 HA 그리고 약산 HB 준비했고요. 거기에다 NaOH를 혼합을 하면서 이러한 비율들이 나오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혼합 용액에 존재하고 있는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까지도 나왔으니까, 자, 이거 우리 앞서서 사용했던 정보들을 좀 열심히 사용해 볼게요. 자, 이 지점부터 가겠습니다. 자, HA와 NaOH를 혼합을 했는데, 나트륨의 농도가 원래 1이었는데, 9분의 1이 됐다라는 건, 지금 부피가 9배로 늘어났습니다가 돼요. 근데 우리 HA를 원래 400ml 쓸 거야 라고 했으니 NaOH는 50ml만 들어왔다라는 상황이거든요. 0.5몰농도짜리가 400ml 사용됐으니까 HA 200 사용했고요. 1몰농도짜리 50 사용했으니까 50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응해서 150 남았고 50 생성이 됐죠. 그래서 Y는 200 중에 A-가 50. 그래서 결국 4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로 와봅시다. 여기 HB와 NaOH를 혼합을 했습니다.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1에서부터 5분의 1이 됐다라는 건 부피가 5배가 됐다. 근데 우리 HB 얼마만큼 썼대요? 200ml 썼다고 하니까 여기 50 사용한 거죠. 우리 50 똑같아. 그럼 HB도 얼마 들어가 있었어야 돼? 200 들어가 있어야 돼. 200ml에 200 들어가 있으니까 몰농도는 얼마였다? 네, 1몰농도였습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두 지점에서 KA, KB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KA, HA분의 A 마이너스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여기도 HB분의 B 마이너스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인데 P, Q, pH가 같습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같으니 얘네들의 비율을 가지고 KA를 얘기할 거예요.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A 마이너스니까 HA는 세 개요. 네개 중에 하나가 B 마이너스니까 HB는 하나요. 딱 그럼 2대 1이겠네. 그래서 A 대 B는 2대 1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는 내용들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니은부터 갈까요? Y는 4분의 1, X는 1. 아, 이거 맞다.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네, 얘는 틀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P 지점에서 HA의 몰 농도는요?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HA에다가 NaOH를 넣어서 A마이너스를 만들었으니까 A마이너스의 농도가 결국 나트륨 이온의 몰 농도와 서로 같습니다. 나트륨 이온의 몰 농도가 얼마죠? 6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HA는 걔네들의 2분의 3배라고 했네. 6분의 1에 2분의 3배입니다. 그럼 얼마? 4분의 1이요. 4분의 1이요? 네,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2번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학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산 염기 평형까지 문제 다 살펴봤고요. 오늘도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BS English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38번째 시간이고요. 17번 주제에 수도권과 강원지방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뒤에 보시면 우리 기출문제 나와 있고요. 대표기출과 같은 주제 다른 문항이 있거든요. 자, 요 문항들이 여섯 문항이 되는데 오늘 여섯 문항 중에 세 문항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째 주제에 관련된 문항들 다 풀어보고 뒤로 가서 같은 주제 다른 문항 세 문항까지 풀고 나서 오늘 마무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수능 기본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글에 기업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자, 1번. 수도권 인구 중에서 현재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왜? 교외화 때문에 경기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196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한 제조업은 1970년대 이후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자, 1960년대 서울 중심으로 발달한 제조업 구로공단이 대표적인 사례 제로기래요. 맞죠? 다음, 인천과 경기의 제조업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경기의 제조업 성장, 1차 금속 제조업, 제철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조선이 주도하였다. 아니죠. 경기는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제철과 조선공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전자조립과 자동차, 섬유 이런 제조업들이 발달한 곳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다음, 탈공업 현상이 진행된 199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이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식기반 제조업은 어디? 제조업은 경기,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공간적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맞죠? 다음, 국토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2번, 가부터 다와 전국의 산업별 사업체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는 각각 경기, 서울, 인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운수 및 창고업 나와 있네. 운수 및 창고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는 인천이겠죠. 인천, 나는 인천. 남아있는 가와 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정보통신업,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비율 높게 나타나는 다는 서울이 되고요. 남아있는 가가 경기가 됩니다. 그러면 1번,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은 경기가 아니라 인천에 있습니다. 다음, 전국 시도 중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이 아니라 경기죠. 다음, 총인구 제일 많은 곳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입니다. 행정구역상 경기는 도, 인천은 광역시, 서울은 특별시. 여기 맞죠. 다음, 서울은 전국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 비율이 높대요. 전국은 제조업 사업체 수 비율이 요만큼, 서울은 요만큼이니까 서울은 전국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 비율이 낮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표는 경기도의 지표별 시군 순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부터 C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까요? 지도에 얘는 고향입니다. 얘는 화성. 얘는 용인이죠. 자, 그러면 인구, 건축, 주택수, 제조업 출하액이 나와 있는데요. 인구는 수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 나, 다 순서래요. 사실 인구만으로도 다 맞출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 지역이 다 인구가 100만 넘어가는 곳이긴 하지만 화성은 이제야 갓 100만이 넘은 곳이고 그리고 용인은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고향보다 높아서 고향을 앞질렀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 나, 다, 가가 용인, 그리고 나가 고향, 다가 화성이 됩니다. 확인해 보면 자, 제조업 출하액 제일 많은데 화성이겠죠. 다음, 건축주택수. 얘는 지금 밑에 1990에서 1999년 사이에 신축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이때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가 조성될 때니까 고향의 건축주택수가 가장 많았겠죠. 그래서 나가 고향.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이 C, 고향이 A, 화성이 B니까 가나다는 C, A, B.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구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연천. 다음, 알파고에서 파주. 다음, 구화성, 성남입니다. 성남. 그리고 수원이죠. 자, 그러면 일단 파주는 2기 신도시 조성된 곳입니다. 2기 신도시. 다음 연천은 촌락의 특색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곳이죠. 다음 성남. 성남은 1기 신도시인 분당이 조성된 곳이기도 하고 2기 신도시인 판교와 위례도 조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얘기했었죠. 수원은 경기도 인구 1위, 120만의 경구 인구 1위인 곳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 다 라중에서 일단 가는 특히나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빠르게 다시요.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그 얘기는 2기 신도시가 들어선 곳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파주가 됩니다. 파주.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를 봤더니 얘는 1990년대, 요때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요때 상대적으로 인구의 유입이 많았다. 그리고 신도시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특히나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조성된 성남이 요 시기에 가구 수가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남이 다가 됩니다. 자, 남아있는 나와 라 중에서 라는 인구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경기 도청 소재지이고 또 인구가 많은 곳이고 옛날부터 중심지였던 곳이기 때문에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게 수원입니다. 반면 촌락의 특색을 띠는 연천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크게 변함이 없었다. 1번. 경기도청이 있는 곳은 수원입니다. 나예요. 다음, 다 성남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주가 가였죠? 자,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파주는 수원보다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낮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성남은 연천보다 성비가 낮겠죠. 연천이 수도권, 다시요. 수전선 인근이니까 성비가 연천이 높습니다. 다음, 나, 한강, 이남에.

가가 강릉이에요. 다음, 겸재 정선의 그림으로 나 있는 한탄강 협곡과 현무암 절벽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한탄강 주변에 현무암이 드러나 있는 절벽이 있죠? 철원입니다. 용암대지 발달하는. 그러면 우리는 강원과 비교했을 때 철원이 갖는 특징을 찾아볼 거예요. 철원. 철원은 강릉보다 총인구가 적습니다. 강릉은 강원에서 인구 세 번째로 많은 도시죠. 21만 정도. 쌀 생산량, 철원의 용암대지에서 5대 쌀을 비롯해서 쌀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쌀 생산량은 철원이 많죠. 그러면 D와 E 중에 하나네. 성비. 성비는 강릉보다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철원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비가 높다로 가서 정답은 E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 6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여기 동서로 길쭉하게 뻗어 있는 홍천입니다.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릉. 강릉 옆에가 평창인데, 평창에서 강릉 넘어가는 고개가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자, 그럼 그래프 볼게요. 자, 요 그래프는 누적 강수량 그래프인데,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강수량을 합한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월부터 7월까지의 강수량을 다 합한 게 7월 달의 누적 강수량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강수량 합한 거에다가 8월 강수량까지 더하면 얘는 8월의 누적 강수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8월 누적 강수량에서 7월 누적 강수량을 빼주면 요게 다 빠지는 거잖아요. 결국 8월만 남습니다. 그러면 자, 요게 8월 달의 누적 강수량이죠? 되게 잘못 올라갔네요. 이렇게 요게 7월 달의 누적 강수량입니다. 나의, 그러면은 8월 달의 누적 강수량에서 7월 달의 누적 강수량, 요만큼을 빼주면 남는 게 요만큼이잖아요. 요게 8월 달의 강수량이 되는 거예요. 결국, 8월 누적 강수량과 7월 누적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8월 달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경사가 급한 시기가 강수량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야지 누적 강수량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누적 강수량 그래프에서 경사가 급한 시기가 강수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두 번째. 자,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강수량을 합한 값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의 강수량을 합하면 1년 동안을 다 합한 거지? 요게 연 강수량이 됩니다. 결국 12월의 누적 강수량은 연 강수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나다 중에 가가 연강수량 제일 많은 지역이란 얘기고요. 다가 연강수량 제일 적은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관령, 홍천, 강릉 중에서 연강수량 제일 많은데 어딜까요? 예, 남서풍과 북서풍이 모두 지나가면서 많은 비와 눈이 내리는 대관령이 가장 연강수량 많은 곳입니다. 가. 자, 홍천과 강릉은 사실 연강수량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홍천은 여기 한강 유역에 해당하는 곳이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태백산맥이 지나가고, 아이고,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요 태백산맥에 북동풍이 이렇게 부딪혀서 겨울철에 많은 강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홍천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 강릉은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 되는 거겠죠. 나와 다 중에서 나는, 다시요, 다는 나에 비해서 여름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하거든요. 급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급한 시기가 강수가 집중되는 시기라고 했으니 여름철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욱더 급하게 나타나는 다가 여강집이 높은 곳이야. 그래서 걔가 홍천이 됩니다. 반면 여기 확대하면은 상대적으로 나가 다보다 요 1월달에 강수량 많잖아요. 그리고 요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겨울 강

호수 집중률이 높은 나는 강릉이 됩니다. 보기. 대관령은 강릉보다 해발고도가 높네요. 다음, 홍천은 강릉보다 기온의 온도차가 크죠. 내륙이고 해안이니까. 가는 영서지방, 다는 영동지방, 틀렸고요. 겨울강수 집중률은 홍천이 가장 낮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7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지도에는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 3, 삼척, 고성. 다음 춘천. 시는 원주 위에 횡성입니다. D는 강릉을 평정한 태산이 정선. 이 지역은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아 도내 다른 곳과 같이 산지의 비율은 높지만 큰 산이 많은 북동 쪽은, 자, 이것도 포인트인데요. 북동 쪽에 큰 산이 많대요. 산악지대인 반면 남서쪽으로 갈수록 산세가 완만해지고 비교적 넓은 비옥한 평야가 펼쳐집니다. 그중에 포인트가 이제 한우가 되죠. 한우. 한우가 축산물 중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산이 북동 쪽에 많고 남서쪽으로 갈수록 산세가 완만해진다고 하니까 요두 지역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한우 유명하니까 횡성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다음 8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다섯 지역 중에 가운데가 양구고, 그 옆에는 인제입니다. 인제. 다음, 강원의 남서쪽 구석은 원주. 강원 남부에서 동서로 길게 뻗은 영월. 자, 그러면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누가 제일 높을까요? 도시적인 특색이 가장 뚜렷한 원주가 가장 높겠지. 그래서 아파트 비율 가장 높은 가가 원주가 됩니다. 다음, 성비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성비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위치하는 인제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서 다가 인제. 반면 이쪽에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보니까 광업사업체 수는 영월이 가장 많겠죠. 영월이 나가 됩니다. 1번, 원주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모두 있죠. 다음, 영월은 원주보다 인구 밀도가 낮죠.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으니까. 다음, 인제는 원주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강원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그렇게 많이 발달한 곳은 아닌데, 그나마 원주가 제조업 출하액 제일 많습니다. 다음, 영월과 인제의 행정구역 경계는 접하지 않습니다. 다음, 원주는 시, 인제와 영월이 군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1번. 다음, 실전 문제로 갈게요. 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액 비율과 지역 간 전출 전입인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와 B는 농림업과 제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 김포. 다음에 서울이죠. 서울. 다음, 연포탕 먹으러 가양동 가자, 가평.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액 비율이 나와 있는데 서울은 어쨌든 농림업의 부가가치액 비율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만약 A가 농림업이라고 한다면 가나다 중에 어쨌든 어디 하나는 서울일 텐데. 그쵸? 서울에서 농림업 부가가치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가나다 모든 가다죠. 가나다 세 지역에서 부가가치액 비율이 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A가 제조업이 되고 B가 농림업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제조업, B가 농림업, 농림업. 자, 그리고 세 지역 중에서 나와 다는 두 지역 간에 전입 전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과 김포가 나와 다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인구 규모가 크고 거리가 가까우면 전입 전출이 많은데, 당연히 서울과 가평, 김포와 가평,

보다는 아무래도 서울과 김포 중에, 서울과 김포 간에 전입 전출 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는 서울과 김포 중에 하나예요. 남아있는 가가 가평이 되겠죠. 그러면 서울로부터 김포로 빠져나가는 사람과 김포에서 서울로 빠져나간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예, 얘는 지금 전입 전출이에요. 최근에 대도시의 교회화로 인해서 대도시인 서울에서 주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김포로 가는 사람이 김포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보다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서울이 나가 되고요. 서울이나. 서울이나. 김포가 다가 됩니다. 다시 서울이 나, 김포가 자, 그럼 선제 볼게요. 다에는 김포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김포에 한강 신도시 있죠. 수도권 2기 신도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가평은 서울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당연히 낮겠죠. 가평은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고 서울은 어마어마한 대도시니까. 다음, 가평과 김포는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접하지 않습니다. A는 제조업, B가 농림어업입니다. 서울과의 전입 전출 인구는 가평이 김포보다 많대요. 김포는 이만큼, 가평은 요만큼. 그래서 김포가 가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수도권에 위치한 6지역 간의 도로 거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가부터라는 고양, 성남, 용인, 인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 요것도 힌트가 되긴 한데 이 거리 가지고 찾으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수도권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서울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대략 그릴 거예요. 경기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여기 위치하고 있죠.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파주는 요쯤 있겠죠. 파주. 그 다음에 고향은 이쯤에 있지. 고향. 다음에 성남. 성남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용인은 더 남쪽에. 인천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평택 아니요. 요 끝머리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리고 거리를 보면은 파주에서 가까이 되게 가깝고, 가에서 나까지도 가까워. 나부터 다까지가 좀 멉니다. 여기도 좀 사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주가 여기 있고, 이렇게 고양지나 인천지나 성남지나 용인지나 평택까지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주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고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지역 간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고향 지나서 인천 도착하겠죠? 여기도 가까운 편이야. 그런데 인천에서 성남까지는 꽤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남이 다. 그리고 성남 지나서 더 아래로 내려가서 용인지나 평택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거리를 참고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위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위치 토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 그 얘기는 통근 통학 순 유입 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고향은 서울에 바짝 붙어 있어서 서울로의 통근 통화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적어요. 통근 통학 순 유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은 용인이 아니라 인천에 있습니다. 다음, 성남은 인천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아까 얘기했었죠. 인천은 석유화학, 자동차, 목재, 제철,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꽤나 제조업 출하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성남보다 제조업 출하액 많아요. 다음, 4번.

용인은 인천보다 총인구가 많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용인은 100만 정도 넘어가죠. 인천은 300만 정도. 따라서 라는 나보다 총인구가 적습니다. 다음, 고양과 성남에는 모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고양의 일산 신도시, 성남의 분당 신도시. 그래서 정답은 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부안군에서 와, 멋있다! 고성을 질렀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부천, 안양, 군포, 고양, 성남이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곳입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보면 여기는 고양이고요. 여기는 화성이죠. 여기는 춘천. 춘천. 봅시다. 왼쪽에 건축 연도별 주택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시기 동안에 건축된 주택수가 시기별로 나누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가를 봤더니 요때 1990년대 건축된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199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느냐? 1기 신도시가 조성되었죠. 그래서 고양에도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990년대에 지어진 주택수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가가 됩니다. 가. 다음, 나 볼게요. 나도 요 기간 동안에 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특히나 2000년 이후로 새롭게 건축된 주택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상당히 많은 주택이 지어졌고 요 기간 동안 인구도 많이 늘어났겠죠? 예, 2기 신도시 조성된 화성입니다. 화성이 나가 되죠. 다음 남아있는 단은 춘천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고양이랑 화성은 인구 100만 넘어가는데 춘천은 인구가 28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요 기간 동안에 건축 연도별 주택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는 춘천이구나. 바로 춘천부터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상주 인구만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기준연도가 2020년이에요. 20년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화성이 인구 100만을 돌파하지 못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인구가 83만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가가 고향이고 화성이 나 그리고 다가 춘천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인구가 100만 넘어갔는데 뭐지? 가가 화성인가?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됩니다. 기준연도가 2020년이라서 그래요. 볼게요. 가에는 고양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있다. 아니죠. 춘천에 있습니다. 다음 나에는 화성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1기 신도시는 고양의 일산 신도시가 되고요. 나 화성에는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다음, 고향은 춘천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좁네요. 다음, 화성은 춘천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죠. 어마어마하게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특히나 자동차와 전자조립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 다음, 5번. 세 지역 중 2020년 주간 인구 지수는 춘천이 가장 높대요. 자, 얘는 사실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풀수 있긴 한데, 아래쪽에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죠. 그리고 춘천도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아요. 그 얘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화성은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아요. 주간 인구가 많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겠죠. 세 지역 중에 유일하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는 화성이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4번.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철도 노선의 일부 정차역이 위치한 지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많은 강릉, 원주, 춘천, 태백, 평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 지역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강원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서울은 이쪽에 있고, 서울. 자, 이 강릉, 원주, 춘천, 태백, 평창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좀 표시해 볼게요.

보면 춘천은 요쯤 위치하고 있죠. 춘천, 강릉은 요쯤에. 그리고 강릉 넘어가기 전에 평창 있죠? 평창에서 대관령 넘어서 강릉으로 가는 거니까. 남원주는 강원의 남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주. 그 다음에 태백은 여기 삼척에서 떨어져 나온 곳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삼척이 여기라면은 태백은 요쯤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철도 노선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노선을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더라도 이게 춘천 지나서 원주로 간다거나 춘천 지나서 태백으로 가기보다는 춘천에서 끝나는 게더 인상적이겠죠? 이상적이겠죠? 마찬가지야. 원주지나 평창으로 가거나 원주지나 강릉 가는 게 아니라 원주지나 태백으로 가야겠죠? 예를 들자면, 물론 여기는 제천 지나가지만.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평창지나 강릉까지 가야 되겠죠? 어쨌든 가장 멀리 있는 곳이 강릉과 태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와마가 강릉과 태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강릉까지 가려면 평창을 지나가야 될 것이고, 태백 가려면 원주를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춘천은 춘천까지만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지 가는 거, 경춘선이에요. 가가 춘천이 됩니다. 다음, 라에서 제천 지나서 마까지 가는데요. 제천은 여기 충북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 지나 제천 지나 태백까지 가는 겁니다. 태백선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평창 지나 강릉까지 가는 거죠. 강릉선이에요. 그래서 춘천과 원주가 서울로부터 비슷한 거리 떨어져 있고 평창이 좀더 멀죠. 서울이 이쪽에 있다고 보면은. 그래서 평창이 나가 되는 거죠. 보죠. 춘천에는 동계올림픽 개최 경기장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평창과 강릉에 있습니다. 다음, 평창에는 폐광을 이용한 석탄박물관이 없습니다. 태백에 있어요. 평창은 원주보다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많죠. 고위평타면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다음, 강릉은 원주보다 총인구가 적어요. 원주가 강원 인구 1위 도시니까. 다음, 강원이라는 도명은 강릉과 원주 다 라의 유래가 되었, 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춘천과 태백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에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표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차근차근 볼게요. 자, 먼저 갑니다. 가. 가는 성비가 될수 있을까? 성비. 성비는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요 지역들이 성비가 이렇게 높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성비는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 경지 면적 중 밭비율. 밭비율은 요 지역들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철원은 밭의 비율이 낮겠죠. 왜? 논의 비율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밭비율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비는 좀 어려워. 총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 농가 인구 비율. 철원이 이렇게 낮을까? 그리고 강원에서 인구 많은 춘천과 강릉, 원주, 요런 지역들이 이렇게 농가 인구 비율 높을까요? 아닙니다. 될수 없어요. 결국 가에 올수 있는 것은 밭비율밖에 없습니다. 밭비율. 다음 나볼게요. 총인구 중 농가 비율. 농가 비율.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지역들은 낮게 나타나고, 홍천이나 횡성, 평창 등은 높게 나타나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성비. 자, 요 지도대로라면은 얘네보다, 휴전선 인근보다 얘네가 성비가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안 되겠지? 경지 면적 중 밭비율. 아까 얘기했듯이 철원이 이렇게 높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 여기 올수 있는 건 농가 인구 비율밖에 없어요. 다, 제조업 사업 실수. 자, 얘기했듯이 강원은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한 곳은 아니지만 그나마 원주가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척이 지금 원의 크기가 가장 크니까 제조업 사업 실수 될수 없습니다. 광업 사업 실수? 삼척, 영월, 정선 이런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원의 크기가 크니까 광업사업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많은 곳은 일단 인구가 많은 지역들, 그리고 관광산업 발달한 곳입니다.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역시 안 됩니다. 정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다음 6번 볼게요. 지도는 표시된 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E의 내용으로 오르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얘는 김포. 얘는 수원이죠. 얘는 원주. 그리고 강릉입니다. 강릉. 자, 여기다 좀 표시해 볼게요. A, B, C, D입니다. 자, 가와 나만의 공통 특징이래요. A는 가와 나. 그리고 도내 인구 규모 1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수원이죠. 강원은 원주입니다. 결국 가와 나는 수원 아니면 원주란 얘기예요. 다음 B는 가와 다의 공통 특징이고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대요. 수도권 2기 신도시는 김포의 한강 신도시, 수원의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가, 나, 다. 자, A와 B의 공통적인 게 가인데요. 지역 중에선 수원이 공통적입니다. 그러면은 가는 수원이 되겠죠. A는 가와 나 중에 하나인데 가가 수원이니까 나가 원주가 되겠죠. 가가 수원이니까 다가 김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라가 남아 있는 게 강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가나다 라가. 자, 그럼 계속 볼게요. C는 나와 라만의 공통 특징이래요. 나와라. 그러면은 원주와 라, 강릉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D는 나, 다, 라만의 공통 특징이래요. 나다라, 원주, 김포, 강릉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이는 가나다라 모두의 공통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적어볼게요. 가부터 라까지. 자, 그럼 봅시다.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음. 혁신도시는 어디 있죠? 네 지역 중에. 혁신도시 있는 데는 원주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나에만 해당돼야 돼. 근데 A, B, C, D 이 중에 원주만 해당되는 것은 없어요. 다음. B. 김포와 수원이어야 되는데. 행정구역의 일부가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자, 수원은 바다와 접해 있지 않죠. C는 원주와 강릉인데요. 지명의 첫 글자가 도명의 유래가 됨. 맞습니다. 강원도니까. 정답은 3번. D는 원주, 김포, 강릉인데, 태백산맥의 서쪽에 위치함? 아닙니다. 강릉은 태백산맥의 동쪽에 위치하니까 해당되지 않죠. E는 가부터 라 모두가 해당되는데,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음? 예. 김포와 원주는 수도권 전철 연결되어 있지만, 김포와 수원은 수도권 전철 연결되어 있지만, 원주와 강릉은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E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간 다음에, 가가 수원이니까 남아있는 나가 원주구나, 다가 김포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 17번째 주제 관련된 문제들은 다 풀어봤고요. 뒤로 가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 기출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주제의 다른 문항을 오늘 세 문항 풀어볼 건데, 자, 먼저 162페이지의 1번 문항 볼게요. 자, 왼쪽에 그 1번 문제, 기출자료 집중탐구의 요 왼쪽 문항과 유사한 문항인 겁니다. 다음 자료는 형성평가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진술에 대해 옳게 표시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진술 내용이 옳으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표 하라고 합니다. 자, 지도에 세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얘는 독도입니다. 독도. 얘는 가거도예요. 가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제주 아래쪽에 있는 얘는 마라도입니다. 자, 먼저 가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이니까 대략적으로 동경 132도쯤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니까
가가 독도가 됩니다.

0: 또.
1: 나는 북위 33도 06분, 동경 126도 16분에 위치한 섬입니다. 북위 33도 부근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이에요. 어디죠? 마라도입니다. 다음, 다는 북위 34도 04분, 꽤나 저위도에 위치하면서 동경 125도 06분이니까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가거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자, 보죠. 1번. 독도는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는 선이다. 아닙니다. 독도는 통상기선 자체를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는 섬은 가거도입니다. 가거도 직선기선의 기점됩니다. 다음, 마라도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아니죠.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가거 초에는 있습니다. 가거 초, 옹진 초, 그리고 이어도에 있습니다. 다음, 가거도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아니죠. 통상기선 적용되는 곳은 독도와 마라도고요. 가거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해 기선의 기점이 되는 곳이에요. 다음, 독도와 마라도는 천연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맞아요. 다음, 가부터 다중에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이 이쪽에 위치하니까 이 표준경선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얘기는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나다 중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독도이기 때문에 독도가 가장 가깝다. 맞네요. 그러면은 4번과 5번만 동그라미 쳐야 되니까 병이 모두 옳게 표시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디 있냐면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168페이지 2번. 요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나다는 각각 폭염, 한파, 호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도 한번 읽어 볼게요. 극한기후 지수는 기온 강수 관련 극한기후 현상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수로서 기상청에 따르면 그 종류에는 폭염일수, 되게 더운 거, 한파일수, 되게 추운 거, 호우일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답변해 볼까요? 자, 먼저 A는 철원입니다. 다음 B는 안동, 그리고 C는 거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폭염일수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폭염일수는 저위도의 내륙 지역에서 폭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왜냐면 내륙 지역이 기온의 온도차가 크고 여름철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안동이 폭염일수 가장 많을 겁니다. 다음, 한파일수. 한파일수는 고위도의 내륙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철원이 한파일수 제일 많을 거예요. 그쵸? 한파일수. 반면, 호우일수는 제주도 및 남해안 지역이 우리나라의 다우지이기 때문에 거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럼 각자 하나씩 발생일수가 가장 많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A는 그다음에 C는 다, 그리고 B는 나일 수가 가장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찾기가 좀 어려운 거지. 그럼 어떻게 찾나? 봤더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거. 자, 요 C 지역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요. 가가. 가가 어떻게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지? 0입니다, 0. 자, 그러면 볼까요? 볼게요. 호우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현상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호우일수가 하나도 없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폭염. 우리나라 여름철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작아요. 모든 지역이 다 덥습니다. 그래서 고위도의 내륙 지역, 당연히 폭염 발생할 거고요. 해안 지역도 폭염 발생합니다. 당연히 남부지방 폭염 발생하겠지. 한파.

겨울에 되게 추운 거예요. 그런데 철원이랑 안동은 내륙 지역이어서 겨울철에 기온이 빨리 떨어져서 한파 발생할 수 있지만 거제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의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파 발생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파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한파, 호우, 폭염 중에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상 한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 지역에서 하나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 가가 한파가 되고요. 그러면 한파 발생 횟수 가장 많은 A가 철원이 되겠죠. 철원. 그리고 한파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C가 거제가 되고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C. 거제. 여기 C가 거제. C. 그리고 남아있는 B가 안동이 됩니다. B가 안동. 그러면 B가 안동. 거제가 C. 그리고 철원이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C. 거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은 호우가 되고요. 안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는 폭염이 되는 거죠. 보죠. 한파는 주로 장마전선의 정체에 따라 발생한다. 호우에 대한 설명이고, 폭염은 서고동저가 아니라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 여름에 주로 발생합니다. 다음, 호우는 한파보다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 미치는 영향이 작겠죠. 지구온난화가 지속이 되면 한파의 수는 감소할 거고요. 폭염의 수는 증가할 겁니다. 폭염은 기온 관련이고, 호우는 강수 관련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자, 다음. 오늘 172페이지에 3번까지 풀어볼게요. 172페이지에 3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통근, 통학, 유입 및 유출 인구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도부터 봐야겠네. 자, 먼저 여기는 부산의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곳입니다. 어디죠? 여기 해안에 있지만 부산의 도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구입니다. 중구. 다음. 부산 옆에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하고 있는 김해와 양산이니까 이 친구는 김해. 그리고 여기는 정확한 지명은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경남의 내륙 지역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다. 이렇게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의령이에요. 의령. 자, 그럼 왼쪽에 그래프 볼게요. 자,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은 통근, 통학, 유출 인구와 통근, 통학, 유입 인구입니다. 절대적인 수치거든요. 가는 통근, 통학, 유출도 가장 적고 유입도 가장 적어. 왜냐면 인구 자체가 적은 지역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가는 의령입니다. 의령. 다음 그래프에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통근, 통학, 유입과 유출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겁니다. 그런데 다는 유입보다 유출이 많고요. 나는 유출보다 유입이 많죠? 그러니까 도심 지역인 중구가 나가 되고요. 부산으로의 통근 통학이 많은 다가 김해가 됩니다. 의령은 중구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당연히 적겠죠. 여기는 촌락이고 여기는 도심이니까. 다음 중구는 김해보다 전체 가구 대비 농가 비율이 당연히 낮겠죠. 여기는 도심이고, 김해는 최근에 아파트 단위 많이 들어섰지만, 어쨌든 촌락의 경과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김해는 중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죠. 그래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유입보다 유출이 많고요. 얘는 유출보다 유입이 많으니까. 다음, 가부터 나중에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김해가 가장 높다. 의령보다 당연히 김해가 높겠죠. 다음, 중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는 좀 어려운 도심이기 때문에 김해가 가장 높아요. 다음, 중구가 부산 광역시, 의령과 김해가 경상남도에 속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방 그리고 뒤쪽에 있는 같은 주제 다른 문항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 드디어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제, 충청, 호남, 영남 지방과 제주도 관련된 지도와 기본적인 개념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꼼꼼하게 선택한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38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37강에서요, 우리 드디어 이제 현대의 네, 사상 같이 한번 또 공부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서양 철학은요, 크게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실존주의 사상 먼저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부했었죠. 실존주의 사상 같은 이름이 어려웠습니다. 이름 앞 글자 따서 한번 해볼까? 기억나니 얘들아? 옳지. 어떤 거 있었어? 키? 야, 하사. 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 잘했어. 한번 더. 키야, 하사.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그렇죠. 하이데거, 사르트르. 특별히 우리 그 중에서 처음에 살펴봤던 두 명의 인물, 이제,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는 신이 있다. 초월자인 신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전개해서 유신론적 실존주의적인 속성이 강하고요. 이제 뒤에 있는 두 분, 하이데거와 오늘 공부할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이런 실존주의자들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사르트르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지, 우리 실용주의 공부해야 되겠죠. 실용주의도 앞글자 한번 따볼까? 사상가들 이름. 오,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너무 잘했어. 버제듀, 퍼스 제임스 듀이. 사상가들 이름이 조금 낯설 거야. 현대의 사상가들 일곱 분이 막 동시에 막 등장했기 때문에 친구도 요 사상가들 이름이 살짝 낯설긴 하지만 다시 한번 키아하사, 퍼제듀 생각하면서 그들과 좀 친숙해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이름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까지 공부하면서 실존주의 쪽 끝을 내봐야 되겠죠?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사르트르. 너무 유명한 이제 현대의 실존주의 사상가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사상가이고요. 이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또 대표적인 지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사르트르의 가장 대표적인 실존과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뭐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 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말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건좀 난해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사르트르가 들었던 대표적인 예로 가위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자, 뭐 가위뿐만이 아니야. 비단 가위뿐만 아니라 뭐 분필, 뭐 리모컨, 뭐 핸드폰, 비행기, 자동차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만물들, 모든 사물들은 얘들아,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처음에 가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그렇지. 무엇을 좀 잘라야 되는데, 무엇을 잘라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자를 만한 도구가 없어. 그러니까 그 도구를 누군가 뚝딱뚝딱 제작해서, 그렇지, 도구로서의 가위가, 그렇지, 만들어진 거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결국 가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좀 생각해본다면, 먼저 무엇을 좀 자른다라고 하는 그 가위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 가위의 목적이 먼저 선행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뭔가를 좀 잘라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자를 만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 이걸, 그렇지. 자를 만한 도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누가, 맞아.

가위의 제작자가 뚝딱뚝딱 만들었다는 거야. 아, 한마디로 가위는 제작한 제작자가 존재하는구나. 자, 그 제작자가 뚝딱뚝딱 제작을 해서 비로소 그렇지 무엇을 자르는 본질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위가 어떻게 하게 됐어? 실제로 존재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가위는 존재하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 자, 인간은 우리 동네에 제빵사가 부족하다. 제빵사를 할 아기가 좀 태어나야 한다. 뭐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사르트르는 보는 거죠. 자, 인간은 다른 모든 사물과 다르게 유일하게 존재의 방식이 달라요. 자, 어떻게 존재했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지듯이 그냥 태어난 거야. 자, 던져진 존재라고도 표현했어. 마치, 던져진 존재처럼 그냥 태어난 거야. 그냥 응애 태어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게 됐어요. 자, 이 아이는 실제로 그냥 던져지듯이 존재하고 태어나게 됐어. 자, 그렇게 존재하게 된 이 아이는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그렇지 결단과 선택을 내립니다. 주체적인 결단과 또 주체적인 선택을 내려가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해 갔다는 거야. 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빵을 좋아하게 돼. 아, 그리고 나 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제빵에 관심을 가지게 돼. 그리고 요리책 같은 걸 사서 막 집에서 만들어 보기도 해. 그러면서 점점 전문적으로 내가 만든 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이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에 전문적인 그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서 오, 맞아. 이렇게 제빵사로 크게 된다는 거야. 이 아이는 처음에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 같은 건 없이 그냥 실존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주체적인 결단과 선택을 내림으로써 빵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렇죠 자신의 본질과 목적을 구상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인간만 무엇이 잘했어 실존이 무엇의 본질에 앞서는 존재인 거야. 아, 사르트르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말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거구나. 자,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정제된 표현으로 볼게요. 자,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야. 자, 이것을 우리가 내던져졌다. 그래서 피투적 존재, 즉 인간은 피투성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 거야. 특별한 본질이나 목적 같은 건 애초에 미리 계획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 같은 건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 사르트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목적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구나. 그래서 우리 이런 관점을 사르트르의 무슨 실존주의라고 불러? 좋아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입장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르트르는 오직 인간만이 무엇이 실존이 무엇에 옳지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 그런 의미에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그의 대표적인 발언을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사르트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인간은 먼저 던져진 존재로서 실존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고 구상해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들아 이렇게 던져진 존재로서 실존하게 된 인간은요. 자신의 삶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에게서 이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자유의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번역에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강하게 번역하시는 분들은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지고 선고받은 존재다?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한번 샅샅이 파헤쳐볼게요. 자, 인간은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무엇할 수 있는 좋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이 맞아. 하지만 삐뽀 잘 봐 얘들아. 사르트르가 인간을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규정한 것은 맞아. 하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거 반드시 가져가세요. 사르트르의 사상이 그렇게 많이 막 어렵지 않아. 아주 난해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가끔씩 사르트르 문항들에서 큰 실수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이따 잘 봐봐. 사르트르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로서 실존해.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는 그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상해가는 존재야. 스스로를 그렇지 창조해가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에서 인간은 분명히 자유로워하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야.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건 뭐지? 한마디로 나 자유로운 것과 자유롭지 않은 것 중에서 나 자유롭지 않은 거 고를래?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시 한번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무엇지어진 존재, 운명지어진 존재니까,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니까, 아,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하. 나안 자유로울래? 라고 하는 것, 혹은 난 자유로울래? 이런 것 자체를 선택할 자유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즉,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그는 주체성을 강조해요. 자, 결국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알지? 선택엔 반드시 뭐가 따라와? 맞아, 책임이라고 하는 무게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주체성과 함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책임의 무게는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 그냥 나 자유롭게 선택 안 할래라고 하면서 어때?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는 것도 사르트르는 알고 있었어요. 나 그냥 내가 그냥 선택 안 할래. 나 괜히 그 선택에 따른 책임 내가 져야 되는 거 너무 두려워. 나 그냥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 살래.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아,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속성을 사르트르는 강하게 비판하죠. 뭐라고? 불성실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불성실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참된 실존의 회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렇지. 인간에게 주어진 무엇을 바탕으로 그래, 맞아, 자유야.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잖아. 인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어져 있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체적인 무엇과 옳지,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무엇지는 거야? 아이고, 잘했다. 책임질 때 비로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들아, 잘 보자. 책임이라고 한 표현이 눈에 띈다. 아, 사르트르는 굉장히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했어. 자, 그런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책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도 될수 있고요. 혹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래, 다른 사람과 사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까지도 사르트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알수 있어요. 결국 그는 현실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참여할 것을 주장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들 친구들 다시 한번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직전 시간에 우리 야스퍼스의 실존주의 사상 공부하면서 야스퍼스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들도 그런 실존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타자와 연대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친구들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어. 예를 들면 실존주의자들은 너무 자신의 실존 문제에만 침잠해서 자기 내면으로만 너무 파고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존주의 사상가들도요. 아, 타자와의 연대 이런 것도 강조하고 특별히 오늘 공부하는 사르트르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라. 책임감 있게 주체적으로 참여해라.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사르트르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서요. 사르트르가 죽었을 때 사르트르의 죽음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만큼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강조했었던 그런 사르트르의 사상이 프랑스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관련된 원전 자료 한번 볼게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어떤 존재가 그 어떤 개념으로 정의되기 이전에 실존하는 어떤 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이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먼저 세계 속에 실존하고요.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제1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라는 걸 사르트르가 강조했다. 그런데 사르트르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면 거의 대부분 문항이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서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실용주의로

한번 네. 흐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용주의. 이름 그대로 그냥 실용주의 아이들아. 그러니까 어때? 그렇지. 굉장히 실용적일 것 같죠? 19세기에서 20세기 정도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깊게 뿌리가 내리고요.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입니다. 아마 친구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세 명의 사상가 있다고 했어. 옳지. 퍼스, 제임스, 듀이. 앞글자 따서 퍼제듀, 퍼제듀, 퍼제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용주의 전체적인 특징 한번 어렵지 않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난 갈등을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경험론과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이 실용주의가 미국에서 주로 이제 싹트고 뿌리 내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우리 베이컨 기억하지 얘들아 이런 경험론적인 관점들 그리고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실용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다분히 경험적이고 다분히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지식 좋아요. 실용적인 그런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 이런 걸 강조하는 기존의 사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사회 현상, 그런 사회 현상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렇지, 퍼스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퍼스는요, 실용주의 경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실용주의 경률. 경률. 얘들아, 기억나니? 경률. 경률은, 우리 칸트 공부할 때, 칸트가 개인이 세운 행위의 준칙을, 어때? 경률 또는 준칙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본적 있죠? 자, 경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의 규칙, 요 정도 생각하면 좋아요. 말 그대로 실용주의 규칙이라는 의미죠.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탐구의 방법을 거친, 그러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실용주의는 미국에서 전개가 됐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 우리 영국은, 그렇지, 어떤 경험주의적 전통이 강하다고 했었죠? 특별히, 베이컨 기억나니?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잖아. 그럼 베이컨의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 미국의 실용주의까지 계속 영향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들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자, 퍼스는요, 어떤 것이 오르려면 그것이 반드시 쓸모가 있는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옳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쓸모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단순히 사실과 일치하거나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도를 넘어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좋아요. 쓸모. 즉, 실용성이 있어야지 진리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 명제를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 무엇이 있어야 돼. 그렇죠. 쓸모가 있다는 것이 입증될 때, 비로소,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옳은 것은 유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제임스 넘어가겠습니다. 제임스는 사실은, 뒤에 등장하는 듀이에 비해서는, 앞에 등장했던 퍼스나 제임스는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상가는 그동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에 이제 평가원에서 제임스 단독 문항을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꽤나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임스는, 그렇지, 그 이후부터 조금 더 강조점을 가지고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자, 제임스는 현금가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해서 실용주의적인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현금이야, 캐시야, 캐시. 얼마나 실용적이니? 우리 생일날 누구나 원하는 생일 선물 1위 뭐야? 현금이잖아. 그만큼 굉장히 실용적인데요. 그 실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임스는 어떤 용어까지 썼다? 좋아요. 현금가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현금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실용성, 유용성, 쓸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도 결국은 현금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지식이나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 어떤 신념, 이것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뭐그 자체가 숭고해,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 이런 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지식이나 신념은 언제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를 무엇하는데 좋아요,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맞아 더 개선하는 역할, 진보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성과를 드러낼 때 비로소 가치를 갖게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지만 자기 희생도 그 자체가 가치를 갖는 건 아니라고 했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결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적 유용성을 산출할 때 비로소 자기 희생도 가치가 있는 거였잖아. 계속해서 영국에 그런 실용주의를 강조했던 그런 사고방식들의 흐름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실용주의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들 맥을 잡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보자. 제임스 역시, 아, 결국은 지식이나 신념도, 현금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오해하지 마. 우리가 현금 가치라고 하면 그 말의 어감 때문에 선생님, 그럼요, 어떤 지식은요, 반드시 물질적인, 경제적인 유용성을 줄 때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현금 가치라고 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혹은 경제적인 그런 유용성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더 보자. 비단 실용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철학, 심지어는 신에 대한 신앙, 신학, 믿음, 이런 거 있죠. 종교, 이런 것들도, 와, 돈을 버는 데는 도움을 못 준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는 분명하게 기여하잖아. 따라서, 아,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절대자의 존재 혹은 신학, 신앙, 믿음, 종교, 이런 것들도 현금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구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어렵지 않네. 제임스가 말한 현금 가치가 비단 물질적인 유용성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실용적인 학문을 그가 중시한 건 맞지만 아무리 실용적인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학문 자체로서만 발전하고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과학이나 뭐 이런 학문들도 실제 사회에 적용해서 실용성을 결과적으로 도출해내지 못한 채 그냥 과학이라거나 학문 자체로만 머물러 있는다면 그게 아무리 쓸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학문 자체는 가치가 없다. 계속해서 실제 상황에 적용돼서 결과적으로 유용성을 산출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그럴 때 비로소 지식은 현금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보기에는 결국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이야. 두 개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보면 진리는 확고부동하거나 절대적인 불변의 것이 아니겠지.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생활의 유용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실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기 위한 진리도 계속해서 무엇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인 진리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불변의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다는 것. 퍼스, 제임스, 듀이 모두가 다 실용주의 사상가들이 다 인정할 법한 내용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제임스의 실용주의는요. 우리 같이 한번 원전 자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리의 소유 그 자체가 목표이기는커녕 다른 필수적인 만족을 위한 예비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 나 진리를 소유했어. 그 자체는 목표가 절대로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소유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니야. 내가 숲에서 길을 잃고 굶주리다가 소가 다니는 길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길 끝에 있는 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서 오두막을 발견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숲에서 길을 잃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생각이 참인 이유는 그 대상인 집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된 관념의 가치는 1차적으로 그 대상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유용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데서 나온다. 즉, 이로운 것,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제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퍼제듀, 퍼제듀, 이제 누구까지 왔어? 그렇지, 듀이까지 왔습니다. 실용주의의 거의 대가야, 대가. 별표 100만 개, 두두두두두두. 실존주의, 실용주의가 이제 출제가 꼬박꼬박 되고 있는데요. 보통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사상가는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그리고 듀이입니다. 이제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각각 대표하기 때문에 두 사상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듀이 역시 실용주의의 또 대표 사상가이기 때문에 요새 사상가들 친구들 가장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네, 실용주의의 대가 듀이까지 왔습니다. 자, 듀이가 딱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 듀부터 시작해서 듀듀듀듀도까지 와야 돼. 자, 같은 디글 라인이야, 디글 라인. 듀듀듀듀에서 어디까지 와야 돼? 그렇지. 도까지 와야 돼요. 자, 듀이는 기본적으로 도구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실용주의 사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쌤, 저안 배웠는데 알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떤 진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소중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입장이죠. 너무 잘했어. 오늘도 촉이 남달라.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자. 뒤가 보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 적응하고 삶과 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무엇이야?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소중한 건 아니야. 앞서서 제임스가 말했잖아. 뭐 진리의 소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 자체가 소중한 거 실용주의 사상가들 인정하지 않아요. 공리주의, 벤남과 밀도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잖아. 결과적 유용성을 계속해서 산출해 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죠.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그래,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습득합니다. 그런 경험을 축적해서, 이론이나 학문과 같은 그런 지식을 형성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경험주의, 그 라인에, 영향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때?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렇지,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 가설이 실제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한다는 거야. 베이컨도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강조하고,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이야기했잖아. 계속 마찬가지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실용주의 사상가들도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들, 과학적으로, 사고해서 그것이 실제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유용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들아,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핵심은 결국 가설의 설정과 그것의 검증이잖아. 그래서 실용주의 공부할 때 가설이라고 한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리해보자. 뒤가 보기에 그럼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 지식 뭐그 자체가 숭고해. 뭐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 그거 아니야. 또한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쌤, 그럼 지식은 도대체 언제 가치가 있는 거야? 언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반복이잖아. 맞았어, 잘했어.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을 때 그래 쓸모 한마디로. 유용성 한마디로 실용성이 있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뒤에 따르면 관념이나 개념은 그것에 의해서 도출될 행위의 질에 그 진위가 달려있다. 자,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있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도출된 결과가 유용했어. 그러면 그 관념이나 개념은 진, 즉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그것에 의해서 도출된 그 결과가 실용성이 없었어. 현실의 문제를,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 그럼 그것은 위, 즉 거짓이라고 판명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뒤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얘들아, 그럼 생각해 봐. 뒤가 보기에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생활을 이용하게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거든. 그런데 얘들아, 문제 상황이 바뀌면 도구도 어때야 돼? 바뀌어야 되겠지. 문제 상황이 바뀔 때, 도구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해? 지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뒤는 지성적인 탐구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성을 통한 탐구가 필요하다라고 뒤는 강조하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나무를 썰어야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어. 그럴 땐 어떤 도구를 갖고 와야 돼? 아, 톱을 갖고 와야지. 그래서 그 톱을 이용해서 나무를 썰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상황을 어때? 해결해야 돼. 그럼 이 톱이 아주 그 문제 상황을 잘 유용하게 해결해 줬어? 이톱 너무 나한테 유용한 도구야. 너무너무 좋다.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그 톱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앞으로도 계속 유용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니? 살다 보면 문제 상황이 바뀌어. 이번에는 어때? 벽에 못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나 지난번에 이 톱이 너무너무 내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해 줬어. 그럼 이번에도 계속해서 절대 불변한 확고부동한 이 톱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톱으로 못질을 하면 어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톱을 내려놓고, 그래,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도구도 바꿔야지. 망치를 갖고 와서 못질을 하는 게, 망치질을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그게 지성적인 사람이잖아. 아,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탐구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지성적인 탐구가 필요하겠다. 뒤는 그런 의미에서 지성을 강조합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서 얻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인 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선택은 어떤 선택이야? 그래, 유용한 선택, 실용적인 선택, 쓸모 있는 선택을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도 우린 이제 알수 있어요. 그는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상황에 맞게 지식이나 이론을 무엇하고 옳지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 상황을 교정하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삶도 개선될 수 있고 사회도 어떻게 될수 있어? 그래,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삐

뭐 버제듀 다 마찬가지야. 버스 제임스 듀이 다 계속 지금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 자,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이나 이론, 진리나 윤리 이런 것들도 언제 어디서나 그 모습 그대로인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불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식이나 이론을 계속해서 무엇해 나가는 게 중요해. 수정해 나가는 게 중요해. 그럴 때 비로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무엇할 수 있어? 진보하고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야. 특별히 우리 쭉 쌤이랑 함께 뒤에 실용주의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아, 주위가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진짜 좋아했구나. 정말 뒤에 있어서 성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계속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뒤에 원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시문이나 선지가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읽다 보면 뒤에는, 아, 이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다.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었다. 뒤에가 자주 사용했다. 라고 하는 것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지성적인 탐구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있어. 자, 이 실수에 대해서 주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리는 흔히 실수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주희는요, 진짜 뼛속까지 실용주의자야. 자, 실수도 유용성이 있다. 실수도 우리한테 쓸모가 있다. 실수도 우리한테 아,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진짜 실수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이가 보기에 실수는 도덕적인 죄나 불가피한 실패가 nope 아니라는 거야. 그럼 실수는 뭐지? 아, 실수는 이런 지성을 잘못 사용한 결과이자, 내가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지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아, 이거 실용적인 결과를 선출하지 못했네. 그러면 어때? 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올때 나는, 아, 더 나은 판단, 요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더 나은 판단과 방향을 얻기 위한 무엇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인생의 교훈이 될수 있다는 거야. 실수도 더 나은 진보를 위한 교훈이 될수 있다는 거야. 맞지, 얘들아? 우리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한 번의 실패로 10, 20, 30의 도약을 하기도 하잖아. 아, 뒤는 이런 지점을 강조하고 있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결국은 이 실수라고 하는 건, 아,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조금 더 그동안 내가 사용했던 지성의 방식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 라는 그 필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경험이 오히려 더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아, 심지어는 실수조차도 그 속에서 유용성을 찾아내고, 아, 쓸모를 찾아냈던 뒤의 입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즉, 뒤가 보기에는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 이것도 결국은 어때?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마지막 문장 같은 거 그런 거잘 봐둬. 이런 문장을 똑 떼가지고 뒤에 관한 옳은 입장 고르세요. 동그라미 1, 2, 3, 4, 5. 보기에 기역, 니은, 득을, 리으로 나올 수 있잖아. 맞는 진술이라는 거지. 우리가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워낙 결과적인 유용성을 강조하니까, 쌤,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는요,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적용하면 실제적인 쓸모를 가져다 주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이렇게까지 열을 낸다는 건, 그래, 친구들 자꾸 놓치는 부분이라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뒤에는 심지어는 실수조차도, 아, 더 나은 개선을 위한 교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도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실용적으로 해석했다는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는요, 이런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강조했죠? 이런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네, 이야기하면서, 아,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뒤에는 사실 이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비단 윤리나 철학 영역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방면, 정치,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다 적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에 가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게 될때 생각보다 은근히 다양한 전공 공부할 때 뒤에 실용주의적인 입장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네, 여러분 알게 될 건데요. 자, 뒤에는 그런 입장에서, 아,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창조적인 지성을 그가 중시했다, 그가 지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듀이는요, 이런 창조적인 지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교육의 역할이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교육관까지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결국 그는 창조적인 지성과 과학적이고 지적인 탐구, 이것을 함께 갖추고 사회의 개선과 발전과 진보와 그렇죠.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쌤, 아까부터 창조적 지성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창조적 지성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지 어렵지 않아.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미래를 전망하고 그렇죠. 더 나은 실용성을 위해서, 더 나은 성장과 발전, 개선을 위해서 창조해 나가는 그런 지성이다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듀이 사상의 하이라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덕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느낌 오지 않니 얘들아? 쌤, 알것 같아요. 도덕도 결국은 유용한 그런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어떤 도구로서 바라봤겠네요, 쌤. 근데 도구는 현실의 문제 상황을 개선해 줘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의 문제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겠네요. 아, 그런 의미에서 도덕은 계속 성장하고 아, 진보해야 한다고 봤겠네요. 너무 잘했어. 지금 핵심을 잘 꿰뚫고 있어요. 같이 한번 주위의 도덕에 대한 관점 어렵지 않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너희가 말한 거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주위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요 사회는 어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 그치, 얘들아?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무엇이었어? 지식이고 이론이었잖아? 그러니까, 아, 뒤가 보기에는 지식이나 이론도 어때? 그래, 시대가 바뀌면 계속해서 변화하고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살펴볼 무엇도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도 결국은 뒤가 보기에는 유용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 그렇지,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수정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뒤는 생각하겠죠. 그런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런 변화라고 하는 건 어때? 안 좋은 쪽으로 더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변화, 퇴보하는 변화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인은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좋아했어? 맞아.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자주 강하게 사용했고요. 뭐 진보, 개선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보자. 결국은 주의에게 있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 그래, 고정되어 있거나 변치 않는, 불변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제 어디서나 같은 모습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뒤는 결국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렇지?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한다?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가 보기에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높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뒤는 도덕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주인은 절대적인 옳음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하지만 얘들아, 오해하면 안 돼. 절대적인 옳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옳음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각 상황에 케이스에 따라서 케이스에 맞는 그 케이스에 따른 각각의 옳은 선택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억하니 여기서 말하는 옳은 선택은 결국 어떤 선택이야? 아유, 잘했다. 유용한 선택, 실용적인 선택, 쓸모 있는 선택, 유용한 결과를, 그렇죠, 산출한 그런 선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선택, 그것이 바로 옳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삶은 고정된 규칙의 반복이 아니야. 딱 픽스된 어떤 절대적인 규칙의 반복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정하고 성장해 나가는 무엇이야? ING, 현재 진행형의 과정이라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다가 도덕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 ING의 현재 진행형의 과정으로 설명하면, 아, 이거 뒤구나 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는요, 결국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도덕적으로? 그래, 성장하는 ING, 현재 진행형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즉, 고정불변하는 최고선, 이런 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도덕적인 인간은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무엇을 발휘해서? 그래,
지성, 창조적인 지성을 발휘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좋아여 진보시킬 수 있는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뒤에 원전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는 더 이상 슬퍼해야 할 불가피한 사건이나 속죄해야 할 도덕적 죄가 아니다. 아, 실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 찾아내고 있습니다. 실수는 지성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한 교훈이면서 더 나은 미래 과정에 대한 가르침을 줄수 있다. 개선, 발전, 재조정의 필요를 나타내는 것이다. 목적은 성장하며 판단 기준은 개선된다. 인간은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준과 이상을 양심적으로 사용할 의무와 더불어 가장 발전된 기준과 이상을 개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도덕적인 삶은 형식주의와 완고한 반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생생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너무 중요한 말이야?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 아,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 있어. 그건 성장 그 자체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OX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존주의입니다. 인간의 윤리적 단계에서도 참된 실존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지. 키르케고르가 보기에 윤리적 단계의 실존, 요런 윤리적 단계에서도 여전히, 그렇죠. 참된 실존에 이르지 못하죠. 왜냐하면 두 번째 실존 단계인 윤리적 단계에서도 여전히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참된 실존은 세 번째 실존의 단계인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렇죠.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스퍼스입니다. 죽음 이외에도 자신의 실존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실존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한계 상황인데 그 한계 상황은 죽음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죽음 이외에도 죄책감, 투쟁, 뭐 다양한 한계 상황들이 있었어요. 일상적이고 공통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본래적 실존이 회복된다? 아니죠. 오히려 남들이 다 사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사는 일상적이고 공통적인 삶의 방식은요, 본래적인 실존을 망각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을 회복한 사람은 일상적이고 공통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이데건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 세 글자로 좋아, 현존재가 되겠네요. 현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죠. 사르트르입니다.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해야만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틀렸지? 왜 틀렸어? 아유, 잘했다. 사르트르는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아니잖아. 인간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에 따른 선택의 무게 앞에서 자꾸만 도망쳐. 그런 불성실함을 강하게 사르트르는 지적했다고 했잖아. 따라서 항상 이렇게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불안한 상황은 참된 실존을 위한 계기가 될수 있죠. 우리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불안, 좌절, 절망 이런 다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과 좌절과 절망은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참된 실존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실용주의입니다. 도덕은 행위의 동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설에 불과하다. 이거 왜 틀렸니? 그렇지. 실용주의자들은 동기의 확인을 중시하는 게 아니야. 결과야, 결과. 결과적인 유용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죠? 악을 개선하는 지식은 절대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된다. 자, 뒤가 보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게 도구라는 건 맞지만 왜 틀렸어? 절대적인 목적 자체를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고정적 성과나 결과보다는 개선과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지? 자, 고정적인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개선과 진보의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가설은 지식의 근간이 될수 없다. 얘들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인 가설, 그것이야말로 지식의 근간이 되죠. 생각해봐. 지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가설이야. 그리고 그 가설이 결과적으로 유용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그 지식은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가설, 이게 바로 지식의 근간이 되는 것만 근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마지막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행위가 지니는 유용성, 가치는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에 따라 결정된다. 왜 틀렸을까? 옳지, 잘했어. 행복이란 최고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 어떤 고정불변의 최고선, 고정불변의 최고 가치, 이런 거 주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품에 따른 행위 결과는 예상과 달라도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된다. 얘들아, 잘 봐. 좀 어려웠을 거야. 사실, 이제 요 문항은 그 당시에 위에 제시문에 요 선지의 OX 여부를 해석할 수 있는 좋은 힌트들이 제시문에 다 나와 있었어. 근데 우린 지금 제시문 없는 상태에서 선지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렵다고 생각할 텐데, 얘들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성품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어. 그 결과가 처음에 예상과는 좀 달라.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예상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실용적이야. 그럼 어쨌든 그

행위는 선한 행위다라고 실용주의자인 뒤는 인정하겠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성품에 따라서 행위를 했어. 근데 그 결과, 그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유용성이 없었어. 그럼 어때? 그 행위는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품에 따른 행위의 결과는 예상과는 다를지라도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된다. 왜? 결과적인 유용성, 그걸 바탕으로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그치, 5번에 다섯 번째 제시가 됐던 뒤에 마지막 내용들 맞는 진술이라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관련된 문항들 좀 풀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기본 문제 4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풀고 보라쌤과 또 같이 한번 문항들 통해서 본인의 개념을 더 꼼꼼하게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현대 서양 사상가 입장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절망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절망의 공식이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얘들아, 죽음에 이르는 병 누구야? 그렇죠. 키르케고르가 되겠습니다. 실존적 상황에서 객관적 진리만을 추구해야 한다. 아니죠. 그는 오히려 어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다. 주체성의 진리다라고 표현했어요. 신이고 자연임을 자각할 때 지복을 누릴 수 있다. 아니죠.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신은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을 창조한 그리스도교적인 신이었습니다. 합리적 사유를 통해서 실존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죠.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서는 이런 문제에 벗어날 수 없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실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강조했어요. 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할 때 참된 실존이 가능하다.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윤리적 삶을 살아갈 때 불안이 온전히 해소될 수 있어? 아니야.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도 여전히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먼저 있어서 세상에 존재하고요.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정의된다는 걸 의미한다. 인간이란 애초에 처음부터는 정의될 수 없다. 처음엔 그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먼저 실존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을 구성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번은 그렇죠. 사르트르가 되겠네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죠. 사르트르는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그렇죠. 자유롭게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질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죠. 사르트르는 그렇게 인간에게 본질을 부여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미리 주어진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아니죠. 자,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미리 주어진 삶의 목적은 없다. 자신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렇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개인의 구체적 문제는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아니죠.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현 존재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이며 죽음에 이르는 존재는 죽음으로 미리 가봄을 통해 그 가능성이 발휘된다. 아, 현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하면서 인간은 어때? 죽음에 이르는 존재, 죽음 앞으로 달려가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그렇죠. 하이데거가 되겠죠. 현 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니죠. 현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어요. 삶의 유한성을 자각할 때 오히려, 그렇죠.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본래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참된 실존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수 있죠. 획일화된 삶의 방식을 따를 때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본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3번의 답은 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죽음, 고통, 죄책과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결단의 가능성이 드러난다. 자, 그 결단의 가능성 속에서 초월자인 신을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구야? 그렇죠. 야스퍼스가 되겠죠. 참된 실존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키야하사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는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성적인 숙고를 통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아니야. 한계 상황은 인간이 아무리 이성이나 과학을 총동원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회피하려면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아니죠. 한계 상황을 아무리 지식과 경험을 쌓아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수용할 때 오히려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초월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자각할 때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한계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면서 그 유한성과 대비되는 그 초월자의 존재를 오히려, 그렇죠,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야스퍼스는 주장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었던 문항들 꼼꼼히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어서 남은 문항들 본인이 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오늘도 꿈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없어.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아, 38강입니다. 예, 미니 테스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지난 강에서는 10문제 풀 때 제가 50분을 거의 다 썼습니다. 예. 그만큼 뭔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포인트들 또 그냥 단순하게 하나 읽는 것보단 전체적으로 흐름 잡아주시고 이렇게 가는 것들 제가 지금 이번 강 또 다음 강까지 해서 그거 계속 연습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분 올해 고3 담임이거든요. 근데 이 3월인데 지금 이게 찍고 있는 게 이제 아, 많이들 너무 학생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아프지 않는 것도 참 공부를 우리가 잘하고 성적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건강 관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 본인이 좀 본인 건강 스스로 잘 한번 챙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1, 2주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 내 건강 관리 잘하는 것이 바로 공부를 또 많이 또 잘하는 비결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미니 테스트 2회차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역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기역 시기를 찾아야 된대요. 우리는 휘저우는, 우리 휘저우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강물이 험하고 산봉우리가 중첩되어 산이 많고 땅이 적다. 평평하고 넓은 지역이 있으면 같은 집안 사람끼리 모여서 거주하고 있다. 점차 인구가 늘어나면서 후저우에서 산출되는 식량만으로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먹여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상업 경영에 전력을 다하여 멀리까지 장사하러 나가니,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이겠죠? 기역입니다. 휘저우, 즉 신한상인의 발자취가 대체로 중국 전역에 두루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신한상인 나왔습니다. 신한상인은 어떤 시기죠? 명대, 청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대상인들을 대표적으로 신한상인입니다. 이거는 명청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국 역사 보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춘추 전국, 대략 언제죠? 시기적으로?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입니다. 그걸 통일한 게 누굽니까? 진나라. 그리고 진이 단명하고 한나라가 꽤 길게 나가죠. 그러다가 위진 남북조 시대가 3에서 6세기까지 있었고요. 그것을 통일했던 것이 수나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아주 문화적으로 개방적 문화와 아주 국제적 문화를 자랑했던 당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대 10국이라는 짧은 혼란 시기가 있었고요. 그걸 통일했던 게 송인데 이 송을 괴롭혔던 요도 있고요. 또 서하도 있고요. 금도 있습니다. 자, 이들을 한꺼번에 정리했던 게 누구였더라? 맞습니다. 원나라, 몽골 제국이었었고 이 원나라 다음 나오는 것이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전부 다 각각의 시대 전부 다 시험 문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계사에서의 중국사는요. 동아시아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달리 동아시아사는 좀 교류사가 많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세계사는 나라별로 딱딱 떨어집니다. 시기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희한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명청은 정치적으로는 명청을 구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 명태조라든가 영락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명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가면 누구 있습니까? 뭐 강희제라든가 옹정제라든가 권룡제라든가 각각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정치 파트나 혹은 경제 파트, 경제 파트 중에서도 뭐 1조 편법, 지정은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분해 둬야 되죠. 그러나 구분하지 않아야 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않아야 되는 내지는 안 해도 되는 명청이 둘 다 되는 것. 뭐 예를 들어 외래 작물이 들어왔던 것은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거든요. 그럼 구분 안 해도 돼요. 뭐 신안상인이라든가 산시상인 같은 거 경우 같은 경우도 명청을 구분하지 않고 가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후저우, 즉 신안상인의 발자취는 명나라도 되고 청나라도 된다라는 거. 이건 여기만의 여러분 특징인 거지 여기가 다 적용된다는 건 아니에요. 진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요, 금, 서하, 원은 각각 나라로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경제든 문화든 사회든 정치든 그거에 비해서 명청도 구분해야 되는 정치적 파트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제적으로는 뭐 신안상인 뭐 이런 단어로는 명청 같이 봐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우경이 도입되었다. 우경은 언제입니까? 예, 여기에 있는 춘추 전국시대죠. 균전제가 시행되었다. 균전제는 크게 세 나라에 해당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북위,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이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발량전이 주조되었다. 발량전 어딥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진나라의 진시황제의 공소회관이 건립되었다. 이것은 명나라도 되고 청나라도 됩니다. 역시 명청을 얘기하고 있네요.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교자나 회자가 거래에 주로 사용되었다. 송 회교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예, 송혜교씨, 뭐 태양의 후예, 더 글로리의 여신 송혜교씨 기억하시면, 송나라에서는 회자, 교자 등등이 주조돼서 주로 거래 많이 되었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중국사 파트에서 그 중에서도 경제 파트 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1번의 정답은 당연히 4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가 제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50년에 가까운 황제의 치세가 끝났대요. 어? 50년에 가까운 황제가 치세를 했다네요. 끝나고 황의 다툼 끝에 무아잠이 새로운 황제에 즉위하였대요. 그는 편협한 종교 정책을 실시하였던 부친과 달리 마라타족의 수장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시행하였고, 힌두 사원에 파괴하는 일도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시크교 구루 고빈드 싱과 화해를 맺고 그에게 고위직을 부여하여 가에 저항하는 시크교와도 화해를 하였답니다. 아, 가가 있는데 이 가 때 핵심 단어 많이 나왔습니다. 시크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라타족의 수장과도 종교적 관용 정책으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가져갔던 가랍니다. 요거 인도사죠, 여러분. 인도사 나오면 뭐가 있었죠? 제가 작년 말에도 저희 반 아이들 2학년 고등학교 남자애들 데리고 고기 뷔페 한번 갔거든요. 그날 아침부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구호는 막 사장님을 울리자 이러면서 가서 엄청나게 구워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고기 뷔페 가기 전에 10대 남학생들, 하긴 뭐 여학생들도 만만치 않게 잘 드시니까요. 뭐 어쨌든 10대 학생들 생각하시면 그 고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쿠? 굽타? 근데 더 이상 굴 게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 무라도 굴까라고 하면서 막 이제 구워대죠. 예,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중에서는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굽타 왕조, 그 다음에 가구 기억하십니까? 아, 가즈니 왕조, 구루 왕조도 있고, 핵심은 델리 술탄 왕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굴 제국으로 이렇게 이어졌던 요 패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마우리아 왕조가 나온다라면 우리 아소카킹 기억하십니까? 아소카킹의 뭘 기억하셔야 된다? 요 시옷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옷 세 개, 석주, 상좌부불교, 산치대탑, 요 시옷. 이게 거의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에서 3세기까지 있었던 쿠시안 왕조에 기억해둬야 될 건 역시 이쪽에 있는 요 키역이 되겠습니다. 자, 키역 기억하시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칸이

파니슈카 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승불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 간다라 지역이 발달하면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든가 그런 게 나올 것이고요. 자, 4에서 6세기까지 있었던 굽타 왕조. 이 굽타 왕조는 뭐 자연과학의 발달도 있고요. 이제 힌두교가 이제 성립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굽타 양식. 엘로라 석굴, 아잔사 석굴로 대표되는 뭐 굽타 양식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굽타 왕조가 되겠고, 자 그러고 나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이슬람과 관련돼 있는 왕조들이 등장합니다. 가즈니 왕조 10에서 12세기까지 있었고요, 구르 왕조 12에서 13세기, 그리고 델리 술탄 왕조,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델리 술탄 왕조는 시기 기억합니다. 몇에서 몇 세기? 13에서 16세기. 까지 있었던 이 델리 수탄 왕조가 있고요. 이 델리 수탄 왕조는 기억하자면 쿠투브 미나르라는 그런 유물 유적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대표적인 이슬람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무굴 제국 자체도 역시 이슬람 왕조였었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이 무굴 제국은 이게 이제 해당되는 게 저 제국이 무굴 제국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발문에서도 힌트가 나 제국이래요.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부를 때 제국이라고 하는 데는요 무굴 제국밖에 없습니다. 예, 가장 많이 불리는 게 무굴 제국이에요. 예, 다른 데들은 다 왕조예요. 예, 마우리아 왕조, 쿠션 왕조, 굽타 왕조, 델리 수탄 왕조 뭐 이렇게 불리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무굴은 무굴 왕조, 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예, 무굴이라는 나라를 표현할 때는 제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들 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 무굴 제국, 이 무굴 제국 하면 몇 명의 황제를 알아둬야 되죠? 누가 있습니까? 일단은 무굴 제국 세운 사람 부르부르 바부르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3대 아크바르, 그 다음에 6대 아우랑제부가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우랑제부의 아빠, 바로 그 사람이 샤자한. 이 샤자한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타지마을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요 아크바르랑 아우랑제부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아우랑제부 자체는 지지야. 지지야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종의 종교적 관용 정책이에요. 이슬람과 관련돼 있는 국가가 세워졌으면 전부 다 이슬람교를 믿던지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죽던지 이 정도 상황이었었는데, 아 너네 일종의 종교 세금만 내면 기존에 있었던 종교 믿어도 돼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아크바르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 종교가 다르다고 왜 세금을 더 내? 난 그거 불합리하다고 봐. 라고 하면서 지지야까지 없애버리죠. 그런데 아우랑제부는 일단 본인들의 영역,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게 돼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게 되면서 이 지지야를 부활시킵니다. 자, 지지야의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이슬람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으려면 일종의 종교 세금 이제부터 다시 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자 저기 나와 있는 이 마라타족, 마라타족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타족의 동맹이라고 하는 건 힌두교도 동맹이거든요. 그리고 시크교 등등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그 상황. 그리고 나서 이 아우랑제부 이후에 왕은 어떻게 했다? 다타 종교, 즉 시크교와 이 마라타족으로 대표되는 힌두교와 어떻게 했다? 종교적인 타협책을 가져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건 어떤 제국? 무굴 제국을 얘기하고 있네요. 타지마할이 건설되었다. 뭐 문제는 어렵지 않게 1번 찾아갑니다. 앙코르와트가 건립되었던 것은 인도가 아니고 지금이 어딥니까? 예, 캄보디아가 되겠습니다. 쿠투브 미나르. 쿠투브 미나르는 여기 델리 술탄 왕조. 칼리다사가 샤쿤탈라를 저술했던 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굽타, 예. 굽타. 그 다음에 아소카 왕이 칭령에 새긴 석주를 세웠다. 석주, 상좌부불교, 산치대탑. 이것이 다 시옷시옷시옷의 아소카 왕과 관련된다. 이것은 어디요?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 보시면 밑줄 친 그의 활동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그가 불과 20

18살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뭔가 큰 일을 이루겠다는 야심에 불타 있었대요. 그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물려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군대를 이끌고, 여기가 이제 핵심 단어겠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자 했대요. 그리스인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출정하는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인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이 필리포스가 어디를 정복했습니까? 예, 그리스를 정복했었고요. 그의 아들 누구? 알렉산드로스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불꽃처럼 살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한 게 언제입니까? BC 4세기입니다. BC 4세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서아시아랑 관련돼서 했을 때 아시리아가 있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파르티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파르티아로 넘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예요. 예,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뭐가 어떤 제국이 물러나게 되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당했었고 알렉산드로스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지만 그 역시 얼마 가지 못해 사망하게 되면서 혼란에 빠졌었고 그 혼란의 중앙지역에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파르티아가 되겠다. 자, 파르티아의 대략 시기는 어떻게 되죠?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라는 것도 같이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최근에 서아시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니까 대략의 시기적인 것들을 한번 잡아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시리아는 언제 통일했습니까? 기원전 7세기경.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주로 활동했던 것은 기원전 6에서 4세기경입니다. 파르티아는요? 기원전 3에서 기원 후 3세기.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그 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기원 당연히 후겠죠. 3에서 7세기. 예, 이러한 개념들 미리 딱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프랑크 왕국이 성립되었다. 프랑크 왕국이 성립됐던 것은 클로비스에 의해서 성립되죠. 예, 클로비스. 예, 카피카? 예, 그 클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였다.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게 되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던 것이죠. 이 알렉산드로스랑은 관련 없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발전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특히 알렉산드로스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 알렉산드리아. 예,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던 거. 요걸로도 예, 정답 선지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났던 것은 마마마 로마. 디오, 클레, 티아, 누스가 개혁을 예, 추진하였다. 디오, 클레, 티아, 누스는 제국을 사분할하여 통치했던 걸로 유명하죠. 이것은 이 혼란에 빠졌었던 로마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디오, 클레, 티아, 누스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가볼게요. 다음 상황이 일어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교황이 체류하는 곳으로 참회의 순례를 시작했대요. 기록에 따르면 때로는 엉금엉금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고 얼음 바닥에 미끄러져 나뒹굴기도 하였다라고 할 만큼 산악지역의 날씨는 매우 나빴대요. 교황은 그가 자신을 공격하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급히 카노사로 피신했대요. 아하, 핵심 단어 등장했습니다. 어디로 피신했대요? 카노사로 피신했대요. 그러나 그는 참회자로서 용서를 애걸하는 모습으로 교황 앞에 나타났고요. 그의 모습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심과 동정심을 쏟아나게 하였고 교황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요거 뭐죠,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 여기 나와 있는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은 왜 일어났습니까? 자, 이거 여러분 아시려면 요 표 혹시 기억하세요? 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요, 예. 요렇게, 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세력은 교황 세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처지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었던 요 사건은 누구겠습니까? 왕 권력 내지는 뭐 황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왕 세속 권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크로스를 가져왔었던 요 시기에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카노사의 굴욕. 요게 언제 있었죠, 여러분? 1077년에 있었습니다. 예. 카노사성. 요거 누구랑 누구랑 붙었던 것이죠? 이름들도 기억하셔야죠. 예. 일단은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대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니 4세 간의 대립이었다. 왜 대립했습니까? 성직자 서임권을 두고 엄청나게 대립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누가? 보름스 협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보름스 협약은 언제 있었어요? 1122년, 1122년. 예, 드디어 교황이 성직자 서임권을 차지하게 되고요. 자, 요게 이제 12세기죠. 그리고 나서 요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13세기. 예, 교황의 전성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요게 한번 꺾이게 됩니다. 요 시기로. 이제는 국왕 권력이, 세속 권력이 교황 권력을 올라가게 되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예, 바로 아비뇽 유수다. 아비뇽 유수는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예, 이제는 완전히 교황 권력이, 예, 당시의 국왕 권력에게 완전히 밀리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요 표, 요거 아주 뭐 자세히 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아주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런 연표를 물어봤던 경우도 최근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성상 파괴령이 내려졌다. 성상 파괴령은요, 당시에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내렸던 것입니다. 이건 726년이에요. 연도상으로는. 라틴 제국이 수립되었다. 라틴 제국은요, 4차 십자군에 의해서 세워졌거든요. 4차 십자군. 연도도 1204년입니다. 그래서 4차 십자군에 의해서 1204년에 세워졌던 것이 4차 십자군이 되겠습니다. 성직자 서임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 당시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황제 하인니 4세 간의 대립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3번. 4번. 밀라노 칙령에 따라 크리스트교가 공인되었다. 자, 크리스트교 공인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뭐 전 세계 역사에서 이게 313년이고요. 이때 누가 어떤 황제가 내렸습니까? 예, 콘스탄티누스. 313년이니까 당연히 4세기겠죠. 제가 여러분 이 로마 파트에서 인물 문제가 나온다라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랬죠? 기원전 1세기경의 옥타비아누스,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그 다음에 6세기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요 3명의 주된 업적 3개씩. 요거 기억나십니까? 자,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 프린캡스 자처, 아우구스투스 호칭 부여받았고요.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 공인, 복잡했던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니케아 공유에 내렸고요. 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건설하고 천도했던 인물.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 회복. 예,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성 소피아 성당 건립. 요 세 개. 언제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렸던 요 내용들이 수능에서 정답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성직자 과세 문제로 교황과 국왕이 충돌했던 것은 요 사건입니다. 예, 아비뇽 요 국왕의 충돌로 인해서 나타났던 것이 아비뇽의 유수가 되겠습니다. 요건 시기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14세기가 되겠죠. 예, 그런 것까지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5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사료로 보는 세계사, 먼저 나는 지나치게 교황주의라는 미신에 빠져 있어서 그 깊은 수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신께서 인도하시어 나의 마음을 복종시키셨고 온순한 성격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해설. 사료는 아버지를 여윈 그가 파리의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갑작스런 신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기록한 글이래요. 이후 그는 성직록, 성직자에게 교회가 지급한 물질적인 수당이랍니다. 성직록을 반환하였고 자신이 생각한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요게 핵심 단어겠네요, 크리스트교 강요를 출간하였고요. 우여곡절 끝에 제네바에서 정착한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고 그의 신앙을 따르는 세력이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다. 자, 크리스트교 강요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뱅뱅뱅 칼뱅. 칼뱅. 사실은 이 종교개혁하면 유명한 게 루터도 있고요. 루터. 그리고 칼뱅. 여기 이제 양대 산맥인데요.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인물은 루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크리스트교 강요라든가 이런 거, 특히 이 상공업자들이 더 많이 선호했던 것은 바로 요 칼뱅이 되겠습니다. 둘 다 신교지만 뭐 루터파, 칼뱅파 이렇게도 이제 부르게 되고요. 자, 이 칼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럽 각지로 칼뱅파들이 이 펼쳐 나가게 되는데 각각 그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이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고이세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에서는 그들을 청교도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들을 장로파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선 그들을 위그노 라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다가 위그노, 장로파, 청교도, 고이센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하, 칼뱅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만 정리하자면 요런 거.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좀 깎는다 이런 걸 뭐 한다고 하죠? 네고쯤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고 되나요? 네고 되나요? 예, 네덜란드의 고이센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이 세력은 칼뱅파를 얘기합니다. 이 그 조금 더 정리해서 루터파가 인정받았던 것은 특히 이 지금의 독일 지역 일대에서 받았던 것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이예요. 1555년 루터파의 공인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이에 의해서 됐었고, 칼뱅파와 관련되는 특히 요 프랑스 내에서 이 위그노를 인정해 주었던 것은 바로 앙리 4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앙리 4세의 낭트 칙령. 이것은 프랑스 내에서의 신교도들이었었던 위그노들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 낭트 칙령이고요. 참고로 낭트 칙령 같은 게 나오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연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1598년입니다. 1598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게 언제죠? 1517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로부터 한 80여 년 가까이 지난 쯤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전역에서 요거는, 그러니까 낭트 칙령은 프랑스에서의 위그노들의 신앙의 자유였고요. 유럽 전역에서 이들이 인정되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베스트 팔렌 조약. 베스트 팔렌 조약으로 칼뱅파와 루터파가 동등한 권한을 받게 되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게 언제냐면 1648년입니다. 예,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결과에 대한 발발이었다. 니케아 공의회는 여러분 325년에 있었어요. 요거 누구 때입니까? 예, 콘스탄티누스 때입니다. 4세기 때요. 예, 요거랑, 여기 지금 우리 16세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관련 없습니다. 루이 14세의 종교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요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렸어요. 루이 14세가. 예, 1685년에. 그걸로 인해서 위그노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었죠. 예수회를 조직하여 포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수회를
해서 포교 활동을 조직했던 것은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칼뱅파와는 관련 없고요.

찾으면 됩니까? 1973년 빼기 200. 200. 네. 어떻게 됩니까? 1773년. 어? 요때쯤 뭐 있었을까요? 예, 보스턴 차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대략 연도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이걸로도 가능해요. 아메리카 원주민 복장을 한 사람들이 배에서 차 상자를 받아버렸다. 이 받아버렸던 위치가 어디예요? 항구 도시였던 보스턴이에요. 예, 보스턴에서 차를 버렸잖아요. 이게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이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예,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시기적으로 보자면 보스턴 차 사건이 있었고요. 1차 대륙회의가 있었습니다. 1차 대륙회의 이후에 있었던 것이 렉싱턴 전투고요. 그리고 2차 대륙회의가 있었습니다. 2차 대륙회의 이후 있었던 것이 바로 독립선언문 발표했고,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영국에서부터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되죠. 뭐 파리 조약 있었고, 그 다음에 헌법 제정하고, 그 다음에 1789년도에 아메리카 합중국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 요 일련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이 보스턴 차 사건이 나오게 되었던 계기는 뭡니까? 그 앞에는 7년 전쟁이 있었고요. 7년 전쟁에서 영국은 주로 승리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7년 전쟁 이후 영국이 중상주의, 즉 세금을 좀 많이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거에 대한 당시에 아메리카인들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있었고요. 가에 대한 반발 등을 배경으로 일어난 이 사건 이후 양측의 갈등은 고조되었고, 렉싱턴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을 계기로 혁명이 본격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 프랑스 혁명의 미국 혁명의 미국 독립 혁명의 전체적인 요 흐름들, 배경들, 과정들 요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예 해방을 주장했겠습니까? 예, 이때는 노예 해방은 여러분 언제죠? 일단 에브럼 링컨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노예 해방 자체는 1863년이에요. 그런데 요 1863년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의 노예 해방은 어떤 전쟁 중에 있었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남북전쟁을 언제 시작했는데? 1861년에 시작해서 65년까지 갔던 것이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인데, 그 사이, 1, 5 사이에 요 3년에, 1863년에 노예해방 선언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제1차 선거법 개정? 1차 선거법 개정은 부패한 선거구를 개정하기 위해서 1832년에 개정되었고요. 크로멜의 독재 정치? 크로멜의 독재 정치랑은 관련 없겠죠. 크로멜이 등장하고, 요거는 그거죠. 제불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로멜, 그다음에 찰스 2세, 제임스 2세, 요렇게 흘러가는 그 움직임이 있었고요. 3부회의 표결 방식으로 인해서 촉발되었던 것은 프랑스 대혁명이 되겠습니다. 예, 예, 5번이 정답이죠. 예,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것이 보스턴 차 사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7번 가볼게요. 7번 보시면, 밑줄 친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동맹군이 파리에 입성하자 임시정부의 수립을 주도한 탈레랑은 곧바로 교섭에 들어갔대요. 황제는 폐위되었고 제1차 파리 조약이 체결되어 구체적인 전후 처리 문제는 2개월 이내에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대요. 이어 개최된 회의에서는, 아하, 여기가 핵심 단어네요. 정통주의의 원칙에 따라 전쟁으로 몰락한 기존의 왕조들을 복귀시켜 세력의 균형을 이루려 하였다. 하지만 독일 지역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다. 해체된 제국은 복원되지 못하였고 300여 개에 이르는 작은 공국들도 38개로 정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밑줄 친 회의는 정통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념이 많이 확산되었어요. 자, 어쨌든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등장했던 체제를 우리는 빈에서 회의를 했고요.

빈 회의의 결과 나타났던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합니다. 이빈 체제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바로 정통주의, 복고주의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통대로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즉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나쁜 이념이 확산되기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가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빈 체제는 이빈 회의가 1814년에서 15년까지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 1848년까지 가게 됩니다. 왜요? 1848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크게 프랑스에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이 있었고요. 1848년도에 있었던 2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에 있었던 1848년도 2월 혁명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 이 빈이란 나라가 오스트리아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 혁명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빈 체제가 끝나게 돼요. 이걸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고? 바로 메테르니히. 메테르니히도 쫓겨나게 되고요. 그 일련의 과정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루터파를 공인하였다. 루터파를 공인했던 것은요, 1555년에 있었던 아우크스부르크 화입니다. 메테르니히가 주도했던 것이 이 체제가 맞지요? 예, 정답은 2번.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던 것은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예, 네덜란드의 독립을 결정했던 것은 베스트 팔렌 조약.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칼뱅파와 루토파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 그렇죠. 특히 이 고이센들이 많이 있었던 그래서 칼뱅파들이 많았던 이 네덜란드가 독립을 어디로부터 에스파냐로부터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던 것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국제연합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국제연합 우리가 알고 있는 UN이죠. UN은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1945년. 그래서 이 표현은 뭐에 대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국제연합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8번 가볼게요. 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로다. 기요타카가 이르는 정부군은 구마모토에 입성하였대요. 세이난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결정되었다. 이런 뭐 전쟁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예, 핵심 단어는 이제 나올 거예요. 이 시기 어디의 신문은 우리에게 사회를 새롭게 할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전쟁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인민에게 부담시키려 한다면 의회를 열어 인민의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영국의 찰스 1세는 인민과 의논하지 않고 조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처형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부를 위해서도 인민을 위해서도 오늘날이야말로 의회를 설립할 좋은 기회라고 역설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이름 보니까 여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일본이죠? 자, 일본에서 지금 뭘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의회 설립을 하자. 이것이야말로 민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있었던 의회 설립 운동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일본은 나 노래 해 기억나시죠?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12세기부터 이제 막부 시대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가 무가 뛰어난 에야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에도 막부가 끝나게 되는 요 계기가 1868년도에 있었던 바로 메이지 유신이죠. 이 메이지 유신에서 이게 끝나게 됩니다. 에도 막부가.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우린 정부를 메이지 정부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메이지 정부 하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의회 설립 운동이에요. 의회 설립 운동을 조금 더 확대해서 표현하자면 자유 민권 운동이죠. 우리도 서양처럼 의회 만들고 개인의 또 자유를 더 보장하는 이러한 사회로 가자라는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자유민권 운동 내지는 의회 설립 운동은 더 이상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역효과, 그 역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의회가 이제 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일본 제국헌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국의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일본 제국헌법은 민들의 권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대표, 천황의 권한을 절대화 시켰던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1번 가보겠습니다. 무가제 법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무가제 법도는 에도 막부 때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민권운동 당시 제기된 주장. 그렇죠. 요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일본의 개항과 막부 타도 운동의 과정. 여러분, 여기에서 막부 타도 운동은 시기적으로 언제 있었을까요? 여기입니다. 에도 막부 말기예요. 이 막부 타도 운동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요거 순서 착각하는 친구들 종종 있으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공황이 일본의 정치 상황에 끼친 영향. 그러면서 일본의 군부 세력, 보수 세력이 더 집결하게 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모습이 더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상황과는 관련 없고요.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반발하여 전개된 활동을 찾아본다. 이게 중국에 있었던 중국의 오사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8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연방은 각 공화국들이 자유로운 탈퇴권을 보유하는 동등한 민족 간의 자발적인 통합이며 이미 성립한 소비에트 공화국뿐만 아니라 미래에 탄생할 모든 소비에트 공화국이 연방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늘 수립된 연방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볼셰비키 혁명이 언제 있었죠? 1917년 10월 혁명 내지는 11월 혁명을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후 구축된 민족들 간의 평화 공존 협력적, 형제적 협력의 토대 아래 이루어진 귀중한 성과이다. 연방은 세계 자본주의와의 투쟁하는 믿을 수 있는 요새이다. 이거 뭐에 대한 것입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출현을 얘기한 것이죠. 이거 언제죠? 1922년입니다.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른바 소련의 등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 연도는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러일 전쟁 발발 1904년. 언제 끝나죠? 05년. 무슨 조약에 의해서? 포츠머스 조약에서 끝납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 1914년. 언제 끝나죠? 18년에 끝납니다. 대표적인 전투는 마른 점투, 솜 전투. 마른 솜을 짜는 것 같은 그러한 총력전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제정 붕괴 1917년입니다. 17년 2월 혁명 내지는 3월 혁명이라도 둘 다 이제 같이 불리는 고 혁명에 의해서 러시아 제정이 붕괴되었었고, 이 제정의 붕괴라는 건 뭐냐면 황제의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 체제의 붕괴를 얘기하는 것이고, 국제연맹의 창설, 국제연맹은 1920년, 레닌 사망 1924년, 독소불가침조약을 1939년 8월에 맺고요. 그리고 9월달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즉, 독소불가침조약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22년이니까 여기 들어오면 되겠네요. 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10번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가나 국가 간의 관계. 아, 요즘에 여러분 요런 문제 최근에 수능 세계사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우리 가는 나아가 쿠바의 핵폭격기를 반입하였고, 아, 나가 쿠바의 핵폭격기를 반입했대요. 야, 이거 소련 느낌이 살짝 나고요. 그리고 이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이게 미국 느낌이 살짝 나는데 조금 더 읽어봅시다. 공격용 무기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대요. 우리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쿠바에 접근하는 선박들에 대해 해상 차단을 실시할 것입니다. 자, 또한
서방구 어느 국가에든 핵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지면 이는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전면적 보복에 나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것이냐면 1962년 이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다는 걸 미국이 뒤늦게 알고 그것에 대한 반발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게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그리고 어쨌든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국제연맹도 만들어졌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이제는 다시 세계대전 같은 건 없이 가자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경제대공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또 벌어집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으로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이건 국제연맹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했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 우리가 알고 있는 UN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났던 체제는 이제는 한때는 2차 세계대전에서 같은 편이었었던 미국과 소련의 이념 경쟁, 체제 경쟁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콜드워. 콜드워. 2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인해서 끝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핵무기에 의해서 끝나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각각의 다 핵무기를 계속적으로 더 수를 더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제대로 전쟁을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큰, 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엄청난 긴장은 돼요. 왜? 버튼 한번 잘못 눌러버리면 인류가 다 같이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경쟁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고도의 긴장관계, 막 포가 날아다니고 총을 쏘고 그러진 않지만 엄청난 긴장관계로 유지되었던 체제를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냉전의 시작을 알렸던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동유럽이 공산화에 되는 거에 반대했던 트루먼 독트린이었고요. 그러면서 마셜 플랜이, 마셜 계획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 공산권 진영에서는 뭐 코메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조직들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러면서 나토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등등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냉전 체제가 194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 냉전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그 냉전의 위기 중에 대표적인 게6.25 전쟁, 우리나라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넣자면 이 베트남 전쟁 같은 게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후 바로 닉슨 녹트린 등으로 인해서 완화되고, 그리고 80년대 누가 등장하면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소련의 체제가 이제는 무너지게 되면서 이 전체가 이제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미국과 소련의 관계입니다. 베를린을 분할 점령하였다. 베를린을 분할 점령했던 것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네요. 예, 정답 1번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던 것은 이건 EU가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소련, 미국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동에 의해서 평화 10원칙에 합의했던 건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 국까지 미국, 소련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했던 것은 미국은 들어갔지만 소련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었죠. 2차 세계대전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에 같은 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미니 테스트 두 번째 같이 정리해 봤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한때 참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MZ 직장인 학생들이 어휘력이 문제다 이런 이슈로 시작이 됐는데요. 성인들의 문해력이 형편없다로 번졌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일하는 현장에서는 갈수록 문해력이 중요해집니다. 일머리를 키우고 싶다, 능력을 좀 더 인정받고 싶다, 내 일자리를 지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 방송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어른을 위한 문해력, 업무용으로 특화된 일머리 문해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든 세상의 일들은 말과 글로 작동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반드시 글쓰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말과 글을 다루어 일하는 능력, 문해력이 필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일하면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읽거나 쓰거나입니다. 회사가 하는 말, 사장이 하는 말, 상사 동료가 하는 말, 고객이 거래처가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듣는 게 기본이죠. 그게 음성이든 텍스트든 또 다른 무엇이든 잘 듣고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읽기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은 쓰기 영역입니다. 기획안 쓰기, 보고서 작성, 이메일 쓰기, SNS 포스팅, 마케팅, 브랜딩, 프레젠테이션.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 회사 일 거의 전부가 읽고 쓰는 일이죠. 그러니 잘 읽고 잘 써야 일도 잘합니다. 일머리는 문해력에 달렸습니다. 업무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근 2, 3년 사이에 업무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모빌 오피스, 이런 말들이 예사롭게 쓰이죠. 여기에다 MZ세대들이 일터의 주역인데요. 비대면으로 메신저로 주로 소통합니다. 비대면 소통은 시차가 발생한다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시점과 읽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시차를 감안하여 글을 써야만 일이 잘 진행됩니다. 여러분, 노션, 슬랙, 잔디 이런 협업 툴 쓰시죠? 협업 툴들은 메신저 소통이 기본입니다. 업무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김 대리, 어제 부탁한 기획안 언제까지 되겠어? 예, 빨리 하겠습니다. 김 대리, 그 기획안 오늘 중으로 올려야 하는데 언제까지 되겠어? 오늘 중으로요? 혹시 상무님께서 기획안 만들 때 주의사항 주셨나요? 상무님이 준비가 오래 걸리지 않는 아이디어 위주로 내라고 하셨지? 예. 한마디면 될 일인데 질질 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에 차질을 주겠지요? 송 팀장은 아마도 머리가 끓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이면 어떨까요? 김 대리, 어제 부탁한 기획안 오늘 5시까지 올려주면 좋겠어. 퇴근 전까지 상무님께 보고하기로 했거든? 상무님이 준비가 오래 걸리지 않는 아이디어로 기획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점 고려하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5시까지 기획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한 번에 끝내면 됩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업무 전달과 피드백은 간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디지털 대전환이 급작스럽게 이뤄졌잖아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 공정, 제품 기획, 고객 서비스 할것 없이 전사적으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답을 척척하고, 소설이나 광고 카피도 술술 써내고, 몇줄 명령어를 써내면 이미지도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는 책이나 기획안이나 이메일을 쓸 때요, 비서를 다섯이나 동시에 부립니다. 챗GPT, 제미나이, 빙, 클로바X, 그리고 번역하는 파파고까지 이렇게 다섯인데요. 전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면 네이버나 구글로 자료를 찾아 헤매고 간신히 건진 자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내고 이러면서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는데요. 지금은 이 비서들에게 시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자료들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척척 대령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정리한 답변을 크로스로 검토하고 또 크로스로 검증해서 글쓰기에 활용합니다. 이러니까요, 집필이 빨라지고 훨씬 재밌습니다. 인공지능 비서들과 이렇게 신나게 집필을 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든 다 해줄 텐데 문해력이 정말 중요할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뭐든 다 해주기 때문에 문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피엔스를 쓴 이스라엘 작가 유발 하라리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에는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마부가 인기절정의 직업이었겠죠? 그런데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마부는 손님을 실어 나르는 택시기사로 직업을 바꿉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찾아주는 이가 없으니 고용시장에서 퇴출당하겠죠. 마차를 몰다가 택시를 모는 마부가 될 것인지, 기술에 밀려 변화하지 못하고 말처럼 퇴출당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을 하든가,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내주든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꼭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보 분별력입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는 정보와 지식을 가리고 걸러내면서 판단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런 정보 분별력이 중요할까요? 인공지능 결과물은 최종 결과물이 아닙니다. 최종 결과물로 쓰기에는 그다지 영양가가 없고, 아닌 척 엮어붙인 헛소리를 걸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변을 검토하고 감수하고 검수하는 일, 이런 작업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읽고 쓰고 생각하는 힘, 문해력이 취약하면 인공지능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일하는 시대에는 문해력이 무기입니다. 이렇게 문해력을 기르려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두루 살펴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또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컴퓨터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최근 20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집중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어떤 수치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설명 들으시면 이 수치들이 무엇인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45초. 사무실 근로자들이 작업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2004년에는 3분, 즉 180초였는데 지금은 45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380초, 그러니까 23분은 무슨 수치일까요? 무언가에 집중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다시 집중하려면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2617번. 이 수치들은 우리가 얼마나 산만하고 충동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애플 스크린타임 기능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전체 평균을 보면요. 24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2617번 터치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쇼츠, 릴스, 이런 짧은 영상 좋아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방송은 너무 길어서 보다가 그만두실까요? 그런데요.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 숏폼 콘텐츠만 보다 보면요, 주의력 집중력이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기 힘들고 자극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디지털화는 점점 더 가속되겠죠. 가짜와 허위가 사실을 압도할 겁니다. 분별력 있게 지식을 대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는 문해력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구원의 무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디지털화는 점점 더 가속되겠죠. 가짜와 허위가 사실을 압도할 겁니다. 다행인 것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콘텐츠가 그나마 텍스트 위주라는 것인데요. 읽고 쓰고 생각하기 능력만으로, 문해력만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일머리를 발휘하고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텍스트 기반으로 설계됐잖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인공지능에서 가장 강한 분야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글자 그대로는 빠르게 해석을 하지만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거나 이면을 추론할 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문해력이라는 인간 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인공지능이 활개칠수록 더잘 읽고 잘 쓰는 사람이 더잘 일하고 더잘살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잘 읽고 잘 쓰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머리 문해력을 키우기에 꼭 필요한 진짜 읽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도쿄대 입학시키기 이런 프로젝트 들어보셨어요? 이 프로젝트 주인공은 도로보군, 인공지능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도로보군을 훈련시켜서 다른 수험생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게 하겠다, 합격하게 하겠다 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10여 년간 수행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전 첫 해에는 도로보군 점수가 평균 미달, 당연히 재수에 삼수를 합니다. 하지만 도전한 지 4년 차에는 수험생 상위 20%라는 아주 대단한 성적을 만듭니다. 이쯤 되니까 인공지능이 일본 최고 명문대 도쿄대학에 진학할지 모른다고 일본 전역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도쿄대에 합격했을까요? 결론은 실패.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2019년의 일입니다. 이 똑똑한 AI도 도쿄대가 원한 입시 수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도쿄대 입시에 성공하려면 독해력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해독하는 게 아니었죠. 도쿄대가 수험생에게 원하는 수준의 능력은 질문하는 범위를 넘어서 숨겨진 의미를 찾거나 추론하거나 융합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공지능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처럼 읽고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험생은 도쿄대 입학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제대로 읽는 힘, 독해력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 3년쯤 뒤인 2022년,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생성

대형형 AI 붐이 일기 시작했죠. 그러면요, ChatGPT는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글로벌 명문대학들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에세이를 쓰라. 이렇게 챗GPT에게 명령을 하고요. 그 결과물로 합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이비리그 대학 입시 전문가가 챗GPT가 쓴 에세이를 봤는데요. 처음에는 챗GPT가 쓴 에세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쉽게 읽히고 문법적 오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계속 읽어보니까 아닌 겁니다. 표현도 애매하고 또 모호하고 이야기가 잘 연결되지 않는 점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된 거죠. 챗GPT가 쓴 에세이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진부하다. 그래서 지원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에세이는 불합격한 거죠. 주최 측은 챗GPT가 쓴 에세이가 공감과 설득을 돕는 디테일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쓸 때는 인공지능에 완전히 의존하기보다는 브레인스토밍, 즉 참고자료 정도로 이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검토해서 남다른 통찰을 끌어내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읽기 능력, 독해력 없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기 훨씬 이전부터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세계적인 부자들입니다. 토마스 콜리라는 부자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부자 조건은 순자산 36억 원 이상일 것, 자수성가한 사람일 것, 이두 가지인데요. 이 기준에 부합하는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지녔을까, 이런 연구를 합니다. 부자들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해 독서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 게이츠 잘 아시죠? 빌 게이츠가 버는 돈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한 5억 원쯤 된다고 하죠? 그런 빌 게이츠가 매일 1시간씩 책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의 독서는 5억 원짜리인 셈인데요. 궁금하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시간이 돈이나 다름없는 부자들이 왜그 비싼 시간을 들여가며 책을 읽을까요? 아니면 책잘 읽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읽으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세계적인 부자나 성공한 리더들은 글쓰기 담당 보좌 역을 둡니다. 그런데 읽기 전문 비서나 담당 임원을 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힌트는 읽는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읽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읽는가에 흥미를 갖지만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책 속에 든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고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요. 읽기는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책이나 글을 읽으면요.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든 읽는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책을 읽는 동안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또 행간에 어떤 단서가 묻혀있던 생각이나 지식을 끌어낼 겁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연결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죠. 보세요. 읽는 동안에 이렇게 생각이 생각에 연결되고 다른 생각을 불러내죠. 이것이 바로 읽기라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정신이 작동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남에게 맡길 수가 있을까요? 이래서 읽기를 아웃소싱 할수 없습니다. 혹시 1일 1책 챌린지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책한권 읽자는 챌린지인데요.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한줄한줄 내용을 읽어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읽는 도중에 드는 생각, 느낌, 지식을 챙겨서 새로운 좋은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읽기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생각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빌 게이츠도 논픽션을 읽을 때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접목할 수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생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일터에서도 읽는 힘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일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일할 때세 가지부터 우선 파악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이세 가지를 파악하려면 관련 자료를 정확히 빨리 읽어야 합니다. 읽는 힘이 취약하면 2단계서부터 버벅대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내용을 제대로 빨리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 진행이 더디죠. 실수나 잘못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도한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식사회에서 생산성은 결국 읽는 힘과 직결됩니다.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 자주 듣습니다. 읽고 돌아서면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읽기는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은 실제로 읽지 않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빨리빨리 술술 그렇게 읽는데요. 실제로는 읽지 않는다는 거죠. 읽는 습관, 읽는 방법부터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읽기가 뭐지? 하실 텐데요. 띄엄띄엄 읽는다. 단어만 골라 읽거나 끝까지 읽지 않는다. 쓰인 대로 읽지 않는다. 지레짐작, 어림짐작으로 주관적으로 읽는다. 쓰인 대로 믿는다,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이세 가지가 가짜 읽기입니다. 대강 읽으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대충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략 읽으니까 가짜 뉴스에 휘둘리게 되죠. 읽은 줄 알지만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자꾸 세줄 요약글에만 눈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짚어드릴 것은요, 읽기는 진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읽기란 주의 기울여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정보를 토대로 일을 기획하고 수행합니다. 만일 주의 기울여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읽는 힘이 없으면 생산성과 성과가 뚝뚝 떨어집니다. 독해력을 강화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잘 읽습니다. 읽기가 유창해질 때까지는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무조건 많이 읽기 바랍니다. 잘 읽어야 많이 읽습니다. 잘 읽지 못하면 많이 읽어도 무용지물이죠.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소리 내어 읽기, 쓰면서 읽기, 요약하며 읽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쓰려면 잘 읽어야 합니다.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쓰기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읽는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쓰기 노하우를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글쓰기 코칭을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도 이것입니다. 잘 읽지 못하면 절대 잘쓸수 없다. 눈치 채셨겠지만요, 비즈니스 읽기의 목표는 결국 활용하기에 있습니다. 기껏 읽고는 활용하지 않는다면, 활용할 줄 모른다면 정말 큰 낭비가 아닐까요? 읽기를 통해서 유입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뇌에 회오리를 일으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디어의 실마리가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읽는 힘은 읽기라는 행위 자체로, 또 읽은 후에 이런 활동으로 길러집니다. 읽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하실 텐데요. 제대로 된 읽기, 문해력의 토대가 되는 독해력은 그렇습니다. 쉽거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읽는 사람이 드물고, 그래서 잘 읽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겠죠? 오늘의 한줄 리뷰는 읽는 힘 없이 문해력 턱도 없다로 하겠습니다.

0: 유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0: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0: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0: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5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면 연결어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어의 활용, 그 나머지 부분 기출 문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여러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5강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하셨고요. 오늘도 힘내서 한번 기출 문제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희 첫 번째 문제 뭐로 시작할 거냐면요. 2025학년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최근 문제죠.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The physical act of movement in the morning. 자,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 되겠습니다. 그치? 자, 아침에 움직임인데 신체적인 움직임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아침에 신체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은요, is not just beneficial for the bod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아침에 뭔가 움직이고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신체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It serves as a powerful stimulant for the b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것은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뭐야? 아침에 움직이는 행동, 지금 주어 부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침에 이런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serves as a powerful stimulant,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주냐면 for the brain, 뇌에게 있어서도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 자, 근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 Awakening it 이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1번의 밑줄이 분사에 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컴마 찍고 ing 있는 분사 구문인데 분사가 나올 때 쌤이 뭐 확인하라 그랬지? 이 분사가 하는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awakening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 뇌를 깨워주는 그 주체가 누구야?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 주체는 앞에 나오는 지금 아침에 운동하는 거, 아침에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였잖아.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아침에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의 뇌를 깨워줘 혹은 깨움을 당해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 거잖아.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아주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데 어디로부터 깨워주냐면요. From the stillness of sle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잠으로부터의 stillness 하면 뭐예요? 뭐 정적인 상태일 거잖아요. 우리의 잠으로부터의 정적인 상태로부터 뇌를 깨워주고요. And preparing it, 우리 뇌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for the demands of the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가 지금 도와준다는 거야, 얘들아? 아침에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This awakening, 자, 이렇게 깨우는 것, 즉 아침에 운동을 해서 이렇게 깨우는 것은요, goes beyond physical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신체적인 건강 그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이때 또 등장하는 대명사 is 뭔지 한번 살펴볼까? It plays 라고 나오고 있을 때 이때 is은?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역시 주어 this awakening 이렇게 깨워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뇌를 깨워주는 것은요 plays a critical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디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 Enhancing cognitive function 인지적인 기능을 높여주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creativity and imagi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창의력이나 혹은 상상력 이와 같은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one of the key mechanism 이러한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자,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 그러면 중요한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주어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 Which this occ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것이 발생하는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했으니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아, 동사는 여기 is가 위치되어 있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뭐 확인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자, 앞에 봤더니 mechanism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this occurs 이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까진 좋았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는 아니다. 자, 그럼 뭐가 오면 좋을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여기는 관계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면 좋겠다. 자, 그러면 관계부사 중에서는 뭐 넣어줄래? mechanism이라고 하는 지금 기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들어와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넣는다고 하면 어떤 전치사를 넣어주는 게 좋을까?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라고 해서 through which라고 하는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와도 좋겠다라고 고쳐주면 되겠네. 얘들아, 틀린 부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틀린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지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잡아내면 너무 잘했어. 잘했는데 어디까지? 얘가 맞는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까지 확인을 꼭 해보자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 근데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것이 발생하는, 얘들아, 여기서 등장하는 이것이 발생하는 애, 이것은 뭔가 인지적인 기능이 높아지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인지적인 기능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의 핵심 메커니즘들 중에 하나는 is increased blood fl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높아진 혈류라고 하는 것이래요. 자, 얘들아, 혈류가 높아지는데 어디로의 혈류가 높아지냐면 to hippocamp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해마로 향하는 우리의 뇌의 혈류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해마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연 설명해줄 거야. 컷마 찍어서.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a part of the br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 중에 일부분인데요. responsible for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뇌 부분이냐면 memory, learning and the creation of new id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억력 혹은 배움, creation of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뇌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게 어디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The hippocampus, 이 해마 얘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마라고 하는 거 아직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게 남았나 봐. 컴마 찍어줬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해마에 대해서 지금 더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해마라고 하는 것은요, often described 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종 뭐라고 묘사되어지냐면, the brain's center for imagination and memory consolid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상력이나 혹은 기억력 강화에 있어서, 강화를 위한 우리 뇌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묘사되어지는 부분이래.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주어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이 해마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연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다면? thrives on. 잘 찾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주어가 단수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도 단수 동사로 받았겠네. 문제 출제 안 됐어도 여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왜? 주어와 동사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래서 진짜 주어 찾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해마는요, thrives on 무엇을 기반으로 번영을 하냐면요, the increased oxygenation and nutr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아진 산소 공급 그리고 nutrition 영양분을 기반으로 번영을 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어요. provided by physical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신체적 움직임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높아진 산소 공급 그리고 영양분을 기반으로 번영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앞에 나오는 increase oxygenation and nutrition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신체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얘네들이 제공을 받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게 맞으니까 과거 분사 PP 형태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studies published in journ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은 자, 여기서 주어 두고 연구들은요, highlight, 무엇을 강조하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앞에 지금 주어랑 동사 다 등장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분사 구문이 시작되는 부분이겠네. 자, 확인시켜주면서 무엇을 확인시켜주냐면요. That exercise not only promotes physical health but also 얘들아, 이제 반갑죠?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무엇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촉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stimulate neuroplasti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켜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아침 운동이 건강에도 좋고 신체적 건강에도 좋고 뭔가 neuroplasti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지적인 그런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에도 좋대요. 자, 이런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 건데, the brain's ability, 우리 뇌의 능력이래. 어떤 능력? To reorganize itself by forming new neural conne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그런 신경 connections, 연결망들을 만들면서 스스로 뭐 하는 능력이야?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말한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itself, 여기 itself 들어오는 거 괜찮니? 를 물어본다면, 재귀대명사가 올 자리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봐? 아, 여기 목적어랑, 그럼 이 reorganize,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거에 주체를 찾아보면 되겠다. 자, 얘들아, 재구조화하는 거에 주체가 누구야? brain, 그치, 맞아요. 뇌잖아요. 자, 그러면 뇌가 스스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itself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이 주어에 있는 brain과 같은 애니까 아, 재귀대명사 쓰는 거 괜찮겠다. 그래서요, this adaptability, 이러한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에 있어서? creative thought,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적응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as 왜 중요하냐면 그 적응력은 allow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 알고 있을 겁니다.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허락해주다, 허용해주다 이런 뜻이잖아. 자, 그랬을 때왜 그런 거냐면 이러한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To approach problems from new ang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각도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리고 make novel association, 뭔가 새로운 연결 관계를 만드는 데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think more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라고 지금 연결되고 있죠. 자, 여러분, 구문 표현 중에 allow A to B,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 아, 표현 잘 등장하고 있으니까 5번까지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저희 5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Victorian England. 자, 빅토리아 시기에 영국에 대한 얘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바로 살펴보면요. 역시나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최근 기출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는 우리 눈 크게 뜨고 보기로 했었죠. 자,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요, is characterized by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the full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산업혁명의 완전한 전개의 형태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나 봐요. England became the first industrial nation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영국은요 최초의 산업국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1850년대에는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는데 to hav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이 어떤 국가가 되었어? employed in industry than agri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업에 고용된 국가가 되었대. 어느 부분보다? 농업보다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었대요?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더 많이 종사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 즉, 산업국가가 되었다는 것 같아.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이때 employed이라고 하는 PP 형태 오는 거 괜찮아? 이게 지금 궁금한 거지. 자, 봤을 때 앞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People,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입장에서요, 이런 산업에 고용이 되는 거야, 혹은 고용을 하는 거야, 산업을?
얘들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업의 고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PP 형태 온거 괜찮구나. 일반 1번 넘어가고요. Expanding trade coincided with the growth of the emp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무역이 확장되는데 뭐와 동시에 일어났대? Growth of empire. 이러한 제국의 성장이 무역의 확장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brought great wealth to Britain. 영국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대? 엄청난 부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but this wealth, 이러한 부, 는요, was not evenly distribu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균등하게 배분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 이렇게 축적한 부가 균일하게 배분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2번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네. 자,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distributed 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과거 분사 소식해 줄수 있니? 소식해 줄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안 어려우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Many enterprising individuals, 많은 이런 진취적인 개인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취적인 개인들은요, the self-made m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수성가한 많은 개인들은요, rose from humble origins to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천한 출신에서 어디로까지 성장한 사람들이야? Position of wealth and influ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와 그런 영향력의 상태까지 올라간, 즉 자수성가한 이런 인물들은요. But large, 많은 이런 자수성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자, 하지만 large sections of the working cla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아직 노동 계급의 많은 부분들이, 얘들아, 그럼 여기 잠깐만 볼까? But 이라고 하는 지금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이 새로 하나 등장하고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진짜 주어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누구야? Working class의, 즉 노동자 계급의 많은 부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거든? 자, 그러면 진짜 동사 찾아보자. But 이하의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면 wer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겠네.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주어와 뒤에 나오는 동사 수일치시켜줬니?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지. 자, 앞에 나온 sections라고 해서 복수 주어니까 동사도 복수형 동사 나오면 좋겠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많은 부분들은요, were forced into the overcrowded slums of a large c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노동자 계급의 부분들은요, 어떻게 하는 것을 강요받았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의 빈민가에 살도록 강요받아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냐면요. Where they work long hours for low wages and unhealthy con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이 긴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은 적게 받았고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조건,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빈민가로 가도록 강요받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the manufacturing towns in the North England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 영국의 북쪽 부분에 어떤 manufacturing town 이라고 하면 제조업 단지거든요. 그럼, 영국의 북쪽에 있는 제조업 단지들은요, provided some of the worst example, 최악의 예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최악의 예시였는지 한번 볼까? And inspired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여기, inspired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뒤 문장을 조금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자, inspired, 여기에 밑줄 그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나오는 이 등위 접속사랑 누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야? Manufacturing towns, 이러한 제조업 단지들은 제공했다. 자, 첫 번째 동사 등장하고 있어요. 최악의 예시들을 제공했고, 그리고 and inspired 두 번째 동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었다. 어디에 영감을 주었냐면요.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 인식이 높은 이런 소설들에게 영감을 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것은 이런 사회적 인식이 높은 그런 소설들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동사랑 첫 번째 동사가 등위 접속사인
and를 기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라고 넘어가면 좋겠네. 그랬을 때 In the south, there was Lond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국의 남부 지방에는요, London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혹시 모를까봐 살짝 설명을 해주면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already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미 대도시였던 그 런던이 위치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위치했다라고 말해주고 뒤에 어떤 문장이 뒤따라오고 있냐면 showing, 보여주면서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 얘 뭐야? 문장은 이미 끝났고 주어 동사 다 나왔고 지금 showing이라고 ing 형태로 이어지는 이 부분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 보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남부 쪽에는요, London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무엇을 보여주면서 all the crime, evil and mis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남부에는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아직 문장 안 끝났네. Whose result from overpopulation and unplanned grow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의 결과로 나온 거냐면요, overpopulation, 과도한 인구 밀집, 그리고 뭔가 무계획적인 도시 성장에 의해서 나타난, 이러한 성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지금 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얘들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봐. 앞에 뭐가 있어? Whose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어. 자, 그런데 뒤를 봤더니 뭐가 있냐면, result from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 자, 그러면 우리 whos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 Whose라고 하는 얘가 누구냐면요,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냐면 얘들아, 명사를 수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예문을 하나 줘볼게. I know a girl whose father is an a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한 여자아이를 아는데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actor, 배우인 그 여자아이를 알아 라고 했어. 그러면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줘야 돼. Whose father? 이라고 하는 명사가 와줘야 되는데 지금 얘들아 여기 봤더니 동사가 바로 오고 있어. 즉,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우리 여기 안에 뭐 넣기로 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관계대명사 넣어줘야지.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ich나 혹은 that을 넣어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뭐를 머릿속 안에 넣어놔야 돼? 아, whose라고 하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러면 뒤에 바로 명사를 가져와야 되고,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까지 오늘 새로 한번 메모해 보세요. 알았죠?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 또 나올 거거든.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오늘 한번 정리를 꼼꼼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넘어갈 거고요.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process of crossing cultures challenges the very ba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화를 넘어가는, 문화를 건너가는 그 과정은요, challenges, 도전을 하게 만든대요. 뭐에 도전을 하게 만드냐면요, the very basis of who we are as cultural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문화적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지? 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거에 challenge, 도전장을 내민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it offers opportunity for new learning and growth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야? 문화 간에 넘어가는 거. 문화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자, 즉, 얘들아, 여기서 문화를 넘어가는 거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주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지금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당장 내년부터 하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 걸 이제 문화 간의 이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주하는 것은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는데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자, being unrooted from our h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것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주어 누구야?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것이라고 해서 예 지금

동명사 주어 나오고 있네. 동명사 주어는 우리 동사로 뭐 받아? 단수동사 맞잖아. brings라고 하는 단수동사 너무 잘 오고 있고요.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졌다는 것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요. 우리에게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준대. 자, 형식 보면 not only A, but also B.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줄 거냐면 of the people and their culture in our new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but of ourselves and our home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그 고향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가져다 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비록 the difficulties, 어려움,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 여태껏 한국에 살다가 하와이로 이주했을 때그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 that can arise from crossing cultures.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are often shocking. 보통은 어때? 아, 너무 충격적일 수는 있겠지만, but success stories are everyw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성공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despite 얘들아 despite 하면 뭐예요? 품사가 전치사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 뭐가 올수 있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올수 있다. 자, 그런데 despite 혹은 rather because of라고 등장하고 있어. 자, 그러면 뒤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오겠네.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들 혹은 상반되는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거나 혹은 or rather because of 이러한 고통 그리고 상반되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뭐할수 있다? We gradually,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걸 찾을 수 있냐면요. Uniquely privileg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뭔가 독특하게 특권을 받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find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오형식 동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찾는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찾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잘 왔는데 얘들아, 너네 선배들이 이 문제에서 왜 많이 틀렸는지 알아? 이것까진 잘 잡았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까진 잘 잡았는데 너무 좁게 본 거야. 어? uniquely가 왔네? 보어 자리에 부사 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라고 해서 얘를 X를 그어버린 거지. 근데 얘들아, 문장 구조는 조금 크게 봐야 돼.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독특하게 특권을 받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사실 privilege라고 하는 형용사가 오고 있는 거고 앞에 나오는 독특하게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을 뿐이야. 자,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온거 괜찮고 이 형용사를 앞에 부사가 꾸며주고 있으니 문장에서 너무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얘 맞겠네.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거쳐가면서 문화를 넘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러한 고통들 덕분에 혹은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 굉장히 독특하게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대. 자, 왜 특권을 받았을까? To define ourselves and others an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With clarity and insights that we could not have cultivated without leaving h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 기를 수 없었던 그 명확성이나 혹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독특하게 특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 Adapting to a new and unfamiliar culture then is more than surviva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적응하는 거, 새롭고 이런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얘들아, 여기 뭐로 시작하고 있어?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네. 자,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뒤를 봤더니 뭐가 있어? 단서.

동사가 잘 오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뭐 이상이다. 단순히 생존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t is a life-changing journey. 이렇게 문화를 옮겨가는 것 자체는 인생을 바꾸는 여정 같은 것이고요. It is a process of becoming 어떤 과정이다?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냐면요. Personal reinvention, 사람의 재창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Transformation,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growth,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하면서? Reaching out, 도달하면서 beyond the boundaries of our own existe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그 범위 넘어서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서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문화를 옮기는 것이 생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The process does not require 이러한 과정은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That we abandon our former personalities and the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격들 혹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화들을 버릴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은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 봐. 자, 그런데 이런 문화는 문화인데 어떤 문화냐면 We were bor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문화는 를 버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4번에 그러면 위치에 밧줄 잘 그어졌니? 라고 확인해 보려면 앞에 문장 한번 먼저 보자. 아, cultures라고 하는 선행사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문장 뒤에도 볼까? We were born 이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 등장하고 있어? 완전한 문장 등장하고 있잖아. 완전한 문장 들어가면 안 되지. 왜?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여기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관계, 부사나 역시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좋겠죠? 앞에 culture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계부사 뭐? where로 바꿔주거나 혹은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는 into,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쳐주면 좋겠네. 그쵸? 그러면 답은 잡았고요. 9번, rather 그보다는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버려라고 하지 않는데 그보다 it compels 여기서 등장하는 it은 그 과정 말하는 거겠죠? 그 문화가 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냐면요. find ourselves 우리 스스로 찾을 것을 강요한대. 얘들아, 여기 뭐가 있어? 제기대명사 있어. 제기대명사 등장하면 쌤이 뭐 보라 그랬어? 이 find의 주체를 찾아보라 그랬었어. 자, 스스로 찾을 것을 강요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이때 찾는 주체가 누구야? 우리잖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찾아보도록 강요한다. 마치 모인 것처럼 as if for the first time. 너가 첫 번째 주체성을 찾는 것처럼 한번 너 스스로를 탐색해봐, 찾아봐 라고 할 것을 강요한대. 자, 그랬을 때, particularly, 특히나, those cultural invariants with us, within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내부에 있는 문화적인 불변의 것들, 즉, 우리 내에 남아있는 주체성 같은 거를 찾아보라고 하고요. aspect, 그 관점은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야? That we hold dear and refuse to comprom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고, 즉, 우리의 민족성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고, 무엇하는 것을 거부하는 compromise라고 하면 얘들아 타협하다 하거든요.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 측면들을 스스로 한번 탐색해보게 만들어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역시나 지금 4번이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얘를 뭐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문법 공부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저희는 7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수능입니다, 이제는. 얘들아, 수능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 그치? 2024학년도 수능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A number of studies provided substantial evidence of an innate human dispo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연구가 보여주는데요. 제공해 주는데 무엇을 제공해 준대? 상당한 근거들을 제공해 준대. 뭐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해 주냐면 innate human disposition, 사람이 타고난 성향에 대한 많은 근거들을 제시해 준대. 사람이 어떤 성향을 타고 나는데 to respond differently to social stimuli라고 나오고 있으니 사회적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 성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그 신생아들은요 will orient preferentially toward the human face and voi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생아들은 우선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인간의 얼굴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 쪽으로 선천적으로 향하게 된대. 자, 그런데 뭐 하면서 seeming to know,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라고 지금 해석해 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아는 것처럼 보이는 주체가 누구야? 마치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의 주체를 찾아보자면요. 지금 앞에 등장하고 있는 infant. 맞아요. 잘 찾으셨습니다. 신생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생아가 아는 것처럼 보인대. 무엇을 아는 것처럼 보이냐면 that such stimuli, 이러한 자극,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극은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이런 거겠지. 이러한 자극들이 are particularly meaningful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분사 구문에서 ing, 현재 분사가 쓰이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얘 주체가 누구라고? infants, 그 신생아들이라고, 신생아가 아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현재 분사 오는 거 괜찮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신생아들은요 register this connection ac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머릿속에 새기려고 한대. 자, 무엇이냐면 imitating 하고 있어. 자, 역시나 여기서도 뭐가 등장하고 있어? 뭐뭐 하면서 하는 분사구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분사구문 등장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분사구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생아들이 이런 연결고리들을 자기 머릿속에 잘 기억하려고 하는데 뭐 하면서? 모방하면서 A variety of facial ges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묘사하면서 모방하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hat are presented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얼굴 표정들,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모방하면서 그들 머릿속에 이런 연결 관계에 대해서 좀 집어넣으려고 한대. 아, 뭔가 화가 나니까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뭔가 행복하니까 웃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나 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ongue protrusions, lip tightening and mouth ope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혀를 내민다든지 혹은 뭐 입술을 오므린다든지 아니면 입을 벌린다든지 그런 행동을 따라하면서 모방하면서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They will even try to match ges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생아들은 심지어 이런 행동들을 연결시키려고 한대요.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을 연결시키려고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냐면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앞에를 봤더니 gesture라고 하는 선행사가 잘 오고 있는데 얘들아 문장 뒤에 봐봐.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은 몇 어려움을 갖는다 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 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이 문제 세 번째 풀고 있거든. 이번 시간에만 이제는 알아야지. 아, 쌤,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못 오고 뭐가 올 수 있어? 관계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 수 있겠군요. 파악하는 건 좋아요. 자, 그런데 gesture라고 하는 게 얘들아, 행동이잖아. 행동이 관계 부사가 적절한 게 올만한 게 있을까? 행동에 관련된 관계 부사가 적절한 게 올 수 있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they have some difficulty에 연결될 수 있는 전치사 뭐가 있을까? with라고 하는 전치사 생각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with,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고치면 너무 좋겠어. 자,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 행동을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with which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이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매치시키려고

시키려고 했대. 일치시키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뭐 하면서? Experimenting with their own face until they succe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각자의 얼굴에 실험을 하면서 뭐할 때까지? 그들이 성공을 할 때까지 자기 얼굴에 막 여러 표정을 지어 보면서 뭐 하려고 했대? 그런 행동들을 match 일치시키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hen they do succeed 그들이 정말 성공을 했을 때 자, 얘들아 여기서 do succeed 할때 얘가 뭘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얘 지금 뒤에 봤더니 succe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어. 근데 앞에 또한 번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네. 얘 뭐라 부르지? 강조하기 위한 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성공을 했을 때라고 해서 아,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누가 왔다? do라고 하는 동사가 와줬구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진짜 성공을 했을 때 They show pleasure by a brightening of their ey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기쁨을 표했고요. When they fail, they show distr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거에 실패했을 때 무엇을 보여줬다? 뭔가 실망감, 낙담 이런 것을 보여줬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신생아들은요. Not only A, but also B. 무엇뿐만 아니라 have an innate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할수 있는 능력이냐면 for match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Match A with B라고 하면 A와 B를 연결시키다, 일치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선천적인 능력이 있대.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대? Their own kinesthetically experienced bodily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한 몸의 움직임과 무엇을 연결시키는 선천적인 힘이 있냐면 those of others that are visually perceiv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한 다른 사람들의 그것 을 일치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ose 누굴까를 살펴본다면 솔직히 얘는 해석을 하지 않고는 풀수 없는 문제였어.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 those가 누구를 가리킬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앞에 나오는 bodily movement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시각적으로 인식한 다른 사람들의 몸의 움직임과, 즉, 본인이 직접 몸소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한 그런 신체적인 움직임을 일치시키는 뭐가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they have an innate drive to do s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과 내가 직접 몸으로 하는 그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뭐도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기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러면 문법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이때 those가 뭘 가리킨다 그랬어? bodily movements라고 해서 복수 형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복수형 대명사 those가 오는 것까지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얘들아, 그래서 대명사, 대동사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우리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해석을 정확히 하자.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가 정말 어떤 애를 받고 있는 건지를 우리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That is, 즉, 무슨 말이냐면, they seem to have an innate drive to imitate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은 모인 것처럼 보여? 뭔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 뭐 하고자 하는 동기?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m they judge to be like me 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whom이라고 하면 얘 뭐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겠네? 잘 비어 있어? 잘 비어 있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 그 사람들을 to be like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때 관계대명사 절은 몇 형식 문장이야, 얘들아? 그들은 판단한다. 그들,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으니까 5형식 문장이네. 그치? 대절 안에는 5형식 문장이야. 5형식 문장, 즉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보어 자리 안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너무 잘 들어갔다 라고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문제로 한번 향해서 가볼 거고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Accepting whatever others are communicating only pays off if their interests correspond to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길어. 그치? 자, 그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의사소통하던지 간에 받아들이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즉,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던지 간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과를 낼수 있는데, 어떨 때만 성과를 낼수 있대? If their interests correspond to ou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할 때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성과를 낼수 있대. 즉,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아직 확실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As far as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is 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의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관한 한 Such commonality of inte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관심사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거. 너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가 공통적으로 모여있는 이 부분은 여기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이스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여기 동사 올 자리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앞에 부사구를 싹 떼봤을 때 such commonalities라고 하는 진짜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얘들아? 단순해.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interest, 얘가 주어 아닌 거 다들 알고 있지? 지금 그거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로의 관심사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is 단수 동사 잘 받고 있습니다. is rarely achieved, 거의 달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다른 사람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딱 일치하는 그 공통성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거의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고요. Even a pregnant mother has reasons to mistrust the chemical signals sent by her fet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임신한 엄마가 뭐에 대한 불신이 있대요. 그 chemical signals sent by her fetus 그녀의 태아로부터 보내진 그 화학적인 신호도 불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즉, 그만큼 정말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아이가 보낸 신호도 불신할 만큼 우리는 뭐다? 우리의 관심사에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fortunately, 다행히도 There are ways of making communication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방법이 있대.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Even in the most adversarial of relationship. 심지어는 그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자,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 A prey. can convince a predator not to chase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prey라고 하면 먹잇감이잖아요. 그 먹잇감은 설득시킬 수 있대. 누구를? 포식자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설득시킨대? not to chase it. 아, 나좀 쫓지 마. 라고 설득할 수 있대요. 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이때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혹은 it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앞에 나오는 chase의 주체를 찾아보면 되겠다. 얘들아, 쫓는 건 누가 쫓고 있어요, 지금? Predators라고 해서 이 포식자가 쫓고 있거든. 그러면 그 포식자와 그것을 당하는 그 prey라고 하면 먹잇감이라고 했잖아요. 먹잇감이 서로 다른 주체야? 맞지. 지금 주어에 나오는 이 포식자와 여기 목적어에 등장하고 있는 그 prey, 먹잇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인물이니까, 오케이, 제기대명사 못 들어오고, 그냥 대명사 들어오는 거잘 들어왔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자면 먹잇감이 포식자한테 아우 나좀 쫓지 마 이렇게 말을 할수 있대. 근데 얘들아,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뭔가 좀 조건이 있어야 될것 같아. 그쵸?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쥐가 고양이한테 아우 나좀 쫓지 마 제발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듣겠어? 그치? 그랬을 때 but for such communication to occur 이러한 의사소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there must be strong guarant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보장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야 될것 같대. 자, 근데 보장은 보장인데 어떤 보장이냐면 여기 봤더니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네. 앞에 봤더니 guarantee라고 하는 선행사가 잘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만 불완전하면 돼. 맞지? 자, 뒤에 문장 볼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received a signal? 그 신호를 받은 사람. 즉, 아까 전에 앞선 예시에서는 포식자 되겠지? 그 신호를 받은 그 사람이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 말을 듣는 것이 아,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 자, 해석은 됐는데 얘들아, 진짜 이 which라고 하는 뒤에 부분이 불완전해? 한번 살펴볼까? Those.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those를 꾸며주고 있고, those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그것을 믿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얘들아.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와서는 안 되지.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줄 수 있겠는가? 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데 앞에 문장에 선행사까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우리 뭐를 써줄 수 있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것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동격의 that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추상명사일 때, 즉 여기서 보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보장인데? 우리 확실한 개념을 잘 모르잖아. 즉 앞에 추상명사가 오고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 우리는 뭘 쓴다? 동격의 that을 쓸수 있다. 라고 해서 자, 3번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얘 뭐가 들어간다? 동격에 that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the message have to be kept on the whole hon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시지,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유지되어져야만 한다? honest, 진솔하게, 진실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honest가 들어갈 자리가 맞아?를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런데 앞에 문장 구조를 봤는데 have to be kept라고 해서 수동태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장에 수동태가 나오면 문장 구조 알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기로 했었지. 원래 문장으로 지금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수동태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본다면 someone 여기 지금 by 이하의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someone이라고 할게요. 자, someone has to keep the message honest 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 아, 진솔하게, 진실되게 유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이때 honest가 들어오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어 자리지. 자, 그래서 우리 수동태 나올 때 문장 구조를 원래대로 돌려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다? 문장 구조를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오케이, honest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고 있어? 형용사 오고 있는가? 오케이, 너무 잘 왔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 진솔하게 유지시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In the case of humans, 인간의 경우에서는요, 이런 진솔함,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데 어떤 거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냐면요, cognitive mech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지 기제, 즉 인지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evaluate communicated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되겠지. communicated이라고 하면 의사소통된, 즉 전달된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 얘들아? 바로 뒤따라 나오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그 전달된 정보를 평가하는 인지적인 기제에 의해서 이러한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 지금 communicated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 잘 왔어?

그렇네. 자, 뒤에 나오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되는 거야? 의사소통 된 거지. 이 정부가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과거 분사 온거 너무 잘 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오고 있는 cognitive mechanism을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these mechanism, 이러한 mechanism, 즉 이러한 체계는요, allow us to accept most beneficial messa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얘들아 문법 구조 하나 또 보인다. allow A to B라고 하는 거 우리 이번 시간에 한번 문법으로 출제된 거 봤었었거든. 그러니까 아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얘들아 눈여겨봐야지 나중에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쉽게 맞다고 찾아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To be open,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While rejecting the most harmful messages to be vigil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면에 뭐 한대요? 거절하고 거부한대. 가장 유해한 메시지들은 뭐 하면서? 경계하면서 거절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지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득이 되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유해한 정보는 거절하면서 어떤 효과를 내준다는 거야? 우리의 의사소통 자체가 어떻게 될수 있도록 honest, 진실되고, 아, 뭔가 솔직해질 수 있도록 유지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 너무 수고 많았고, 지금 다루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예습을 먼저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당연히 먼저 풀고,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칠 거야, 이게 맞을까?를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다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까지도 철저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빌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0: 오늘 제가 온 곳은 부여초등학교. 부여초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이쪽인가 봐요.
1: 정말 잘 지냈나요?
2: 네.
1: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요.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친구만 안녕. 어서 와요.
2: 반가워요.
0: 반가워요, 친구들.
3: 자,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부여의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여가 백제의 수도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2: 네.
3: 그렇다면 백제 시대 때 부여의 옛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2: 네요.
3: 인철이 한번 발표해 봅시다.
4: 사비입니다.
3: 그렇죠. 백제 시대 때는 부여를 사비라고 불렀습니다.

0: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백제의 수도 사비를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겠죠?
1: 네.
0: 그래서 도시 전체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그 성의 이름이 바로 나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봉이가 나성에 직접 가서 닷사를 해왔다고 해요.
2: 네, 제가 직접 나성에 다녀왔어요. 그럼 발표해보겠습니다. 답사간 곳 부여 나성. 날씨는 구름 조금. 여기가 나성이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 백제사비를 지키는 나성에 왔습니다.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길 즈음에 나성이 만들어졌는데요. 사비도성을 쭉 둘러싼 성이에요.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수도 전체를 둘러싼 방어성이 생긴 거라 더욱 의미가 있답니다. 이 나성과 함께 수도를 보호하는 성이 또 있었는데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거기 계시죠? 저 천봉이에요.
3: 천봉아! 뭐라고? 천봉아! 아이고, 안 들리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사비도성을 외곽에서 지키기 위해 만든 산성, 가림성입니다.

0: 사비도성은 모두 3단계의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사비도성이 멀리서 보이는 외곽에 청마산성, 증산성, 석선산성, 가림성 같은 1차 방어선을 만들고요. 나성이 2차 방어선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어선은 나성 안, 그러니까 도성 안에 있는 도소산성이 되는데요. 백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비도성의 방어체계를 만든 건 봐서 도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고자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왕궁을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방어선인 나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실 때가 됐는데.
0: 천봉아, 안녕.
1: 아, 선생님.
0: 와, 사비도성 잘 지키고 있었어요?
1: 그럼요. 선생님 오시면 같이 둘러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0: 나성은 사비도성의 북쪽과 동쪽을 지키는 6km가 넘는 아주 긴 성이에요. 그런데 사비도성의 서쪽과 남쪽은 백마강이 자연스러운 방어시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비도성의 경계가 되는데 안쪽에는 왕과 귀족의 궁궐과 집, 그 다음에 이 나성 바깥쪽으로는 무덤이 만들어져 있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되기도 하는 곳이지요.
1: 그런데 1500년 전에 이렇게 큰 성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0: 도시 전체를 방어하는 성이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어요.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을 모두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첨단 기술이라면 어떤 건가요?
0: 첨단 기술은 성벽을 쌓는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나성은 산지, 평지, 저습지를 지나기 때문에 각각의 장소에 맞는 특별한 공법을 써서 성을 쌓았던 거죠. 보통의 경우는 중국에서 받아들인 판축 공법을 백제에 맞게 활용해서 서로 다른 흙을 번갈아 다져서 시루턱처럼 쌓은 거예요. 그리고 성벽에 박은 흙을 잘라서 경사면을 만들고

0: 밑에는 돌을 다듬어서 성벽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거죠.
1: 그럼 물이 많은 저습지는 어떻게 해요?
0: 아, 물이 많은 저습지는 바닥이 약해서 성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바닥에 갈대와 낙엽을 깔아서 성벽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1: 그래서 나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나 봐요.
0: 맞아요. 백제의 그러한 기술과 지혜 덕분에 나성이 지난 1500년 동안 끝없이 튼튼하게 여기에 남아있게 된 거고요. 그러한 기술과 체계는 이웃나라 일본에게도 전달이 됐는데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다자이우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성곽 모습을 보면은 백제의 사비도성 방어체계와 닮아있어요.
1: 선생님,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을 봤는데요. 그럼 최후의 방어선은 어디에 있나요?
0: 사비도성의 최후의 방어선은 왕궁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위급한 시기가 오면은 왕이 그쪽으로 몸을 피신하는 곳이죠.
1: 오,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성 안으로 답사를 가야겠네요. 고고! 출발! 네.

0: 수능을 마치고 입시를 앞둔 학생들만큼 바쁜 이들.
1: 현장은 명료한 난리가 더 많아요.
0: 학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성균관대 홍보대사들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열의에 찬 학생, 글로벌 리더학부 1학년 김규동군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2: 홍보대사를 하면은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멘토링을 한다던가 제만의 공부법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하면서 저 나름대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0: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공부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규동군. 이렇게 누구에게나 자신감 있게 소개하고 싶다는 그만의 공부법은 무엇일까?

0: 공부는 인내심이라고 생각했던 규동군. 중학교 때부터 성실하고 꾸준하게 공부했던 습관 때문일까. 전 과목을 골고루 잘하던 학생이었지만 수학만큼은 쉽지 않았다.
1: 수학을 공부할 때 항상 부담감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왠지 제가 수학을 포기해버리면 뭔가 수학에 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잘 풀리지 않아서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0: 하지만 수학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수학에 흥미를 붙여야겠다 마음먹었던 규동구는 학교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
2: 안녕.
0: 친분이 없었음에도 무작정 멘토링을 요청했던 규동구. 처음엔 당황했던 선배도 규동군의 당찬 모습에 멘토링을 해주기 시작했고 그때의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던 학교 선배예요. 그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맞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었는데 형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잘 가르쳐줘가지고 덕분에 성적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0: 사실 규동군에게 공부를

0: 누나한테 질문을 하면, 너네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질문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학교 선배한테 제가 궁금한 모든 거를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맞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계속 들었는데,
1: 선배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홍보대사까지 맡아서 했던 규동군.
0: 수학의 재미도 느꼈었고.
1: 공부의 왕도 1대1 밀착 멘토링을 앞두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모교 대신 찾아온 곳은 서울에서 1시간, 남양주에 위치한 덕소고등학교다. 특별히 이 학교를 찾은 이유가 있을까?
0: 홍보대사 활동 가운데 캠퍼스 투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덕소고등학교 친구들이 캠퍼스 투어를 하러 왔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줘서, 이번 기회에 이 덕소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멘토 멘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1: 캠퍼스 투어 중 학교에 대한 질문 외에도 공부법에 대해 물어왔던 독소고등학교 학생들. 더 많은 이야기를 못해줬던 것이 본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찾은 것이다. 멘토링 소식을 들은 학생들 역시 규동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0: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뭐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도움 받고 싶은지랑 평소에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부담없이 적어.
1: 규동군이 그랬듯 학생들 역시 수학이 쉽지는 않은 모양. 수학 중에서도 자신 없는 파트와 그 이유까지 자세히 적어가는데, 멘티 지원서를 받아든 규동군. 마치 과거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것만 같다. 누군가 방향만 잡아주면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았던 간절함. 그 간절함이 지원서에 녹아있기 때문인데. 과연 누구의 멘티 지원서가 규동군의 마음을 움직이겠을까? 그 주인공은 덕소고등학교 2학년 김수경 양. 최근 노력을 해서 성적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장본인이다.
0: 친구가 신청서 작성하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진지하게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싶은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고요. 무엇보다 신청서 오른쪽 귀퉁이에다가 저는 꼭 하고 싶어요라고 적어 놨었는데, 그 부분이 특히 인상에 남아서 뽑게 된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뭐 배워?
2: 확률학 통계.
0: 그거는, 아, 시험범이야?
2: 네.
0: 그거는 어려운 거 없어.
2: 그거요? 어려운 거 많죠. 확률 통계라 그래서 중학교 때 했으니까, 내가 뭐할수 있는 표준편차 막 이런 거 평균 이런 거 분포 이런 건줄 알았는데 여기 고등학교 수학은 다르더라고요.

0: 문제는 잘 풀려?
1: 문제요? 여기 앞에 풀 때 그냥 풀었는데 진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답지 보고 다시 풀고.
0: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어떻게 고치냐면, 네. 다른 파트를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확률과 통계 파트는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돼.
1: 아, 진짜요?
0: 왜냐면, 확률과 통계 파트는, 우선 확률은 되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많아.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방법만 답지에 소개가 되어 있잖아.
1: 네.
0: 근데 그 답지,

0: 쓰여진 방식을 보고 너가 유추를 해가지고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확통을 공부할 때는 답지를 보고 이해를 하고 나서 네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을 꼭 해줘야 돼. 충분하게 이해를 했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 표지만 따로 해두고 넘어갔다가 한 2, 3일 뒤에 다시 그 문제를 풀어. 답지 풀이를 읽을 때도 왜 이렇게 풀이를 했을까? 어떤 부분에서 단서를 찾아서 풀이를 이렇게 적었을까를 이해를 해야 돼.
1: 확률과 통계의 해답을 해설지에 모두 녹여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푸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강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0: 내가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노가다를 하는 거야. 노가다 좋아하니?
2: 아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0: 아, 그래?
2: 네.
0: 근데 확통에서 노가다를 빼놓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너가 힘들겠지만 다 적어보고 그리고 나서 뭔가 규칙성을 찾아서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 공식을 적용을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8장이 같은 티셔츠를 서로 같은 4개의 선물 상자에 담을 때빈 상자가 없도록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3: 2, 4, 2, 1, 1. 5, 1, 1.
0: 5, 1, 1, 1.
3: 네.
0: 4개. 너가 이렇게 경우 수를 적고 답을 확인을 해봐. 답이 5잖아. 그럼 뭔가 우리가 한 방법에 있어서 뭔가 빠뜨린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할 때도 너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야 돼.
4: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나열해 본다. 이때 무작정 경우의 수를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적어 나간다. 이후 경우의 수를 나열한 규칙을 통해 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는 사건의 중심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항을 기준으로 잡게 된다. 이렇게 규칙과 기준을 찾기 전까지 일일이 모든 경우의 수를 적는 것이 중요하다.
1: 사실 일일이 세는 방법은 확률과 통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학습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세는 그 일일이 세기를 통해서 모든 결과들을 나열하고 나면 왜 그런 공식이 유도가 됐는지 훨씬 스스로 잘 체득해서 알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소 걱정스러운 거는 항상 나열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나열을 하는 것만 고집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나열을 통해서 항상 마무리를 규칙성을 찾고 거기에서 공식을 만든다든지 자기만의 그 나열한 것에서 빨리 문제를 풀수 있는 규칙을 항상 마무리를 짓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기준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0: 예를 들면은 백설공주랑 7명의 난쟁이를 서로 다른 마차 3개에 나누어 태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 근데 백설공주는 혼자 탈수 없다라는 게 뒤에 붙어 있거든. 백설공주가 한 명이랑 같이 탈 것인지, 두 명이랑 같이 탈 것인지, 이렇게 백설공주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아예 백설공주를 생각을 안 하고, 7명의 난쟁이를 3개의 마차에 어떻게 나누어 태울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백설공주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 3개 중에 마차를 하나 고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에도 뭐 2개 이상의 기준을 세워서 문제 풀 수가 있는데, 너가 2개 다 해보면 가장 좋은 거고, 2개 중에 하나를 너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으면 돼. 만약 내가 문제를 푼다면 나는 난쟁이를 먼저 태우고 마지막에 넣는. 왜냐하면 이 7명의 난쟁이를 서로 다른 마차 3개에 나누어 태운다는 거는 자연수 분할 개념을 조금 쓰면 공식을 바로 쓸수 있잖아. 그러니까 7을 1 이상의

0: 자연수의 합 세 개로 나타내는 공식을 먼저 쓴 다음에 이거 세 개를 이제 ABC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공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가 ABC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너가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 풀이 과정에서 뭔가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네.
1: 백설공주를 먼저 넣을 건지 난쟁이 먼저 넣을 건지 했잖아요. 그것처럼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제가 생각한 기준대로 그냥 똑같이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도.
0: 내가 방금 예시를 든 문제도 백설공주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난쟁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시험 시간에는 물론 한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문제를 풀어보고 같은 정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그래. 내가 기준을 제대로 세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2: 확률과 통계 문제풀이 방법. 경우의 수 세 개를 통해 규칙과 기준을 찾았다면 기준별 각기 다른 문제풀이 방법을 모두 익히며 공부를 한다. 추후 실전에서는 본인이 정한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
3: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옳은 풀이가 될 수도 있고 틀린 풀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잡으면 올바른 답이 나오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잡으면 틀린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고 그런 풀이를 다시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0: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내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야.
4: 감사합니다.
0: 그래. 궁금한 거 없지?
4: 네.
0: 그래.
4: 이거 드실래요?
0: 색깔마다 맛이 다른 거야?
4: 네.
0: 아, 그러면 오늘 배운 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하나 더. 여기서 넌 무슨 색깔 좋아하니?
4: 전 초록색 좋아해.
0: 초록색? 내가 이렇게 잘 입고 있잖아.
4: 네. 초록색이요.
0: 너가 먼저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데 너가 초록색을 먹고 내가 노란색을 먹을 확률. 노란색이 4개고 초록색이 3개.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지? 각각의 확률을 곱하잖아.
4: 네.
0: 그치? 그러면 두 개 곱한 확률이 내가 낸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지?
4: 네.
0: 이렇게 간단한 일상생활이라도 확률과 통계에 있어서는 뭔가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서부터 나는 기준 찾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너가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확률과 통계 부분은 다른 파트와 다르게 되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 할 수 있겠지?
4: 네.
0: 색깔이 좋아.
2: 1차 멘토링이 끝나고 다음 날 방과후 멘티가 도서관으로 향했다. 수학 포기 직전이었지만 2학년 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공부했던 멘티. 조금씩 올라가던 성적이 침체기를 맞아 속상했는데 멘토링을 하게 된 것이다. 간절함이 가져다준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고맙고 멘티의 공부법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그래서일까? 공부가 쉬는 시간까지 이어진다.
5: 내장 속에 확률 뭐가 있을까?
6: 그 어른들이 하는 로또 있잖아요. 아니 너가 밤에 머리를 감고 잘 확률
5: 맨날 까봐.
7: 아 아침에 눈이 올 확률.
2: 수다 떨듯 재미있는 공부를 마치고 2차 멘토링이 시작되었다.
0: 지난번에 만났을 때 숙제를 두 개 내줬잖아.
4: 네.
0: 뭐였는지 기억나?
4: 그 개념 복습이랑 숙제.
0: 문제 푸는 거랑 거. 하나 더 있었어.
4: 하나 더요?
0: 응.
4: 아, 그 일상생활에서

0: 확률.
1: 응. 해봤어?
0: 네, 애들이랑 해봤어요.
1: 아, 애들이랑 같이 해봤어?
0: 네,
1: 그거 되게
0: 친구랑.
1: 좋은 것 같아. 못 찾았어.
0: 로또도 찾고,
1: 맞아. 전형적인 확률 문제지.
0: 맞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올 확률.
1: 눈이 올 확률? 그건 어떻게 구한 거야? 눈이 올 확률이 어떻게 돼? 나도
0: 그거는요.
1: 궁금해졌어.
0: 아, 근데 제가 사실 기사를 봐가지고.
1: 크리스마스에 눈올
0: 눈
1: 확률이 몇
0: 확률은
1: 퍼센트라고 나왔었어?
0: 35%다 하고 나와가지고 애들이랑 그 얘기하고.
1: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0: 네.
1: 알겠지? 그리고 문제는 풀어보니까 어땠어?
0: 이렇게 조건 주어진 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드는 것도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친구한테 또
1: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가 중학교 때 배웠거나 심지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라도 혼자 이렇게 직접 찾아보는 게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혼자 직접 찾아봄으로써 다른 부분의 개념을 너가 한번더볼 수도 있는 거고, 너가 직접 찾아봄으로 인해서 그게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 효과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가 직접 찾아보는 걸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개념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 풀이법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 파트에 해당하는 개념을 문제 풀이할 때 옆에 적어 놓는 것도 되게 좋거든. 사실 지금은 내가 너를 멘토링을 해주고 있지만, 나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잘 못해서 학교 선배한테 멘토링을 받았었거든. 그래서 근데 그 멘토링 받았다고 해서 그 선배가 공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건 아니야. 너가 언제든지 너한테 맞게 고쳐나가면 돼.
2: 규동군이 제안하는 자신만의 공부법 만들기. 먼저 멘토링 받은 부분의 목차를 보며 배운 개념을 차분히 되새긴다. 목차를 보고 바로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메모를 해둔다. 이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점검한다. 하루에 수학 공부를 얼마나 할수 있는지, 지금 당장 필요한 공부는 어떤 파트인지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개념 공부, 문제풀이 등 어떤 공부가 부족한지 파악한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선배들의 공부 방법을 자신의 공부법으로 만든다.
1: 무조건적으로 내 공부 방법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공부를 하면서 너 나름대로 뭐 추가하고 싶은 건 추가하고 빼고 싶은 건 빼고 하면은 이제 너만의 새로운 공부 방법이 나오는 거지. 나한테 멘토링을 받더라도 수경이만의 공부 방법이 나오는 거야.
0: 그러면은 그 방식대로 계속 공부해도 되는 거죠? 아, 그게 제 거니까.
1: 너만의 공부 방법이 되고, 너도 나중에 다른 수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이건 나만의 공부 방법이야, 이라고.
3: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체득화를 했을 때 사실 그것이 정말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체득한 방법을 다시 한번 멘토링 해주는 선배에게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 너가 이제 고3 올라가잖아. 이제 수능을 쳐야 되니까. 수능 칠 때는 모의고사 푸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를 몇개 들고 왔어. 너가 싫겠지만. 수학 모의고사 칠때 시간은 뭐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
4: 저요? 못 푸는 문제가
1: 못
4: 있어서.
1: 푸는 문제가 많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풀고 내가 시간을 체크해본 다음에 너한테 맞는 전략을 세워줄게. 준비.
0: 이거부터요?
1: 응. 준비. 시작.
2: 모의고사 1번부터 14번까지 평소처럼 풀어보는 멘티. 규동군은 멘티가 문제 푸는 모습만 보고 멘티에게 맞는 시간 배분 전략을 세워줄 수 있을까?
1: 알았어?
0: 네.
2: 1번부터 14번.

0: 까지 푼 시간은 약 16분?
1: 모의고사를 풀 때도 무작정 막 푸는 게 아니라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모의고사 문제를 난이도 순으로 4단계로 나눠서 풀었어.
0: 난이도별로 문제를 풀었던 규동군. 1번부터 14번까지 객관식 문제는 1단계. 22번부터 28번까지 주관식 문제는 2단계. 15번부터 20번까지의 객관식 문제는 3단계. 21번, 29번, 30번의 고난도 문제는 4단계로 지정해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1: 이 정도의 문제를 완벽하게 너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2단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그 이후 문제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2: 만약에 1단계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 문제를 계속 잡아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문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될까요?
1: 지금은 1단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 단계잖아.
2: 네.
1: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를 넘어가도 너가 명쾌하게 문제풀이를 하기보다는 애매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것 같아. 그래서 1번부터 14번의 문제를 뭐 단순 계산 실수를 하는 것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뭐 개념이 헷갈린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명확하게 너가 정확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 그래서 너한테 일단 필요한 거는 1단계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시간은 지금 한 16분 정도 걸렸거든. 그래서 1번부터 8번은 정말 눈으로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3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9번에서 14번을 약간 이렇게 식을 적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네. 한 10분 잡아서 1단계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0: 1단계와 2단계의 문제 풀이 시간은 각각 15분씩. 3단계의 문제는 20분. 4단계 문제는 40분의 풀이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푼다. 나머지 10분은 점검을 하는 데 사용을 했고, 최대한 해당 시간에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3: 상위권이나 뭐 중상위권 또는 최상위권의 학습 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실전 대비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4등급 학생이라면 거기서 약간 문제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조금 변형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 29번, 30번은 아무래도 어렵고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느니 내가 만약에 3, 4등급이 목표라면 그냥 그 문제를 빼버리고 나름 다른 문제 내에서 시간 배분을 자기의 기준에 맞게끔 배분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제가 3, 4단계까지 마스터할 수 있겠죠?
1: 앞에 너가 개념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 그런 것들 보완해서 1, 2단계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너가 정시에 좀 더 집중을 한다고 하잖아.
2: 새로운 공부 방식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오빠한테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0: 오늘의 멘토가 모든 수험생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다.
1: 저도 항상 수학 공부를 할 때 자신감이 없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부감도 전혀 없고 오히려 수학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지 말고 좋아하고 싶은 이유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 진짜? 맞아. 찍어줘요. 멀리서 보면 잘생겼다. 가까이서 봐도 잘생겼는데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멀리서 봐야 더
1: 되게 애인 사이트 하는 거.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5: 2027 내신만점 수능특강 13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고민으로 이제 수학문제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고 싶다라는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엄청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한 방법으로 풀고 나면 다른 방법으로 딱히 막 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 방법으로 풀고 싶다라는 고민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맞춘 문제도 이제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하거나 뭐 강의를 듣잖아요. 그럴 때 나랑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이해를 하면, 그걸 완전히 소화를 해내면 다음에 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하나의 풀이 방식이 뭔가 좀 헷갈리거나 이럴 때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진짜 풀긴 풀었어. 근데 완전히 확신 없어. 그럴 때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맞추셨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3강에서는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개념을 먼저 보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오는데, 접선의 방정식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그 어떤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죠? y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됩니다. 우리 미분계수 기하학적 의미 할 때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a, fa를 지나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이렇게 될 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그러니까 이것만 알려준 거예요. 이것만. 그럼 당연히 우리 이 값이 주어지면 A가 얼마인지 찾아주면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요. 셋 다 똑같아요. 뭔가 다르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셋 다 동일하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접점을 모르면 설정하자. 접점. 접점을 모르면 설정하자. 자, 요것만 알면, 접점만 구하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여기에서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요 내용을 배웠는데, 요거 기억나세요? 자, 로레 정리는 뭐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자, 조건을 기억을 해봅시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양 끝에 함수 값이 같을 때, A와 B 사이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C값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요게 롤의 정리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이제 A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양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것이 평균값 정리였어. 그러니까 로레 정리는 좀 특수한 상황이고 평균값 정리는 보다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 자, 증가, 감소 개념 기억나시나요? 증가라는 것은 뭘까? 증가. 자, 증가라는 거는 x1보다 x2가 더 크면, 즉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지는 거예요. 요게 증가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은 오른쪽 위쪽으로 향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감소라는 거는 뭐냐? 당연히 줄어드는 거겠죠. 근데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x값이 커질 때 함수값은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요게 감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이런 개형이 되겠죠. 요게 이제 증가 감소의 의미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함수의 부호와 함수의 증가 또는 감소의 관계. 우리가 이제 원래 함수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도함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배운 건데 도함수의 부호랑 함수의 증가 또는 감소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 f'이 0보다 크면 f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도함수가 양수면 그 범위에서 f는 증가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항상 이 양쪽 방향이 잘 되나? 안 되면 이유는 뭐지?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f가 증가한다고 해서 f'이 항상 0보다 큰 건 아니에요. 반례가 뭘까요? 반례. 안 되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 반례는 fx가 x세제곱일 때 이런 반례가 있습니다. 이 fx는 항상 증가지만 0에서 미분 계수가 0이에요. 그래서 반대쪽을 맞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f가 증가하면 f'은 0 이상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감소도 마찬가지야. f'이 0보다 작으면 f는 감소한다. 요거는 맞는 말인데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세제곱 요런 반례가 있습니다. 자, 반대를 맞게 만들고 싶다면 f가 감소하면 f'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요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 극대와 극소는 뭘까? 자, 요거는 국소적인 최대 최소다. 국소적인 최대 최소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극값과 미분계수. 극값과 미분계수. 요거는 또 어떤 관계가 있었지? fx가, x는, fx가 미분 가능하면서, f가 미분 가능하면서,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라는 관계가 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반대쪽은 될까요? f'a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거기서 극값을 가질까요? 이건 또 아니야. 그쵸? 이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안 되는 예시 마찬가지로 X

세제곱이라는 발레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극대와 극소는 어떻게 판정하면 될까? 일단 우리 방금 여기 위에서 정리했듯이 극대 극소를 갖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일단 미분 계수가 0이에요, 거기서. 근데 중요한 점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값인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방향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이 0이면서 또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 f 프라임이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그 0인 점의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면요. f 프라임이 양수에서 음수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증가하다 감소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점에서 그 x 값에서 극대가 되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면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x 값에서 극소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극대극소 찾는 방법은 이렇게 f 프라임이 0인 점들이 일단 후보가 되는데 부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거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할수 있겠죠? 자, 요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어야 문제 풀때 헷갈리지 않고 잘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 잘 정리하고 뒤에 문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이쪽에는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양쪽 방향을 정확히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문제로 오세요. 자, 우리 1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요 곡선 위의 점. 자, 또 나왔다. 위의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대입해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자, 위의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4를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x 자리에 1 넣고 y 자리에 4를 대입해주면 a 플러스 2가 4라는 소리. 그러면 a가 2라는 것을 일단 찾아낼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접선이 요 곡선과 점 1,F1에서 접한대요.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봤을 때, 기울기는 1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미분을 해보자. y 프라임은 3ax제곱 플러스 2니까 1에서의 미분 계수는 어때요? 3a 플러스 2죠. 근데 우리 a가 2라고 구해놔서 3a 플러스 2는 8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8인 상황. 근데 이 곡선과 1,F1에서 접한다라는 소리는 이 곡선의 1에서의 미분 계수도 여전히 8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1에서 미분 계수 우리 구해봅시다. y 프라임은 이거 미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곱에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 거 먼저 미분해 보면 6x제곱 마이너스 1에 fx 뒤에 건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5f1 플러스 f 프라임 1 요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요 직선이 아까 전에 이 곡선 위에 1,4에서의 접선이라 그랬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실제로 뭐냐면 y는 8에 x 빼기 1 플러스 4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8x 빼기 4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접선이 이 곡선과 1,F1에서 접한대요. 자, 그럼 이 1,F1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1을 한번 대입해보면 F1이 4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1이 4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이 곡선에서 구한 1에서의 미분 계수가 어때야 된다 그랬죠? 8이어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어때요? 요만큼이 20이니까 F'1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의 점을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랑 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바로 그 접선의 기울기겠구나라는 걸 이용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은 뭘까? 자, 2번은 보니까 이번에는 점 마이너스 2,1에서 요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점 마이너스 2,1은 접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접점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점을 모르면 설정하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접점을 모르면 설정하자. 그래서 그냥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하냐?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설정을 해보자. 그럼 y좌표는 이 곡선 위의 점일 거니까 접점은 항상 곡선 위의 점입니다. 그래서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돼. y좌표가 2t 세제곱 플러스 kt 제곱 플러스 1이겠죠. 접점을 이렇게 설정하자라는 거예요. 자, 접점을 설정하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미분에서 t를 대입하면 되니까 미분 먼저 해보면 6x제곱 플러스 2kx. 됐어요?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t 대입한 거니까 6t제곱 플러스 2kt. 그쵸?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x 빼기 t 더하기 2t세제곱 플러스 kt제곱 플러스 1. 요게 바로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점 마이너스 2,1에서 그은 접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접선이 마이너스 2,1도 지나야 돼.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1을 이 직선이 지나야 되니까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순서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1을 대입을 해봅시다. 1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살짝 써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t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kt,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t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kt제곱, 플러스 2t세제곱, 플러스 kt제곱, 플러스 1.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줄게요. 1 날라가고요. 다 좌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 4t 세제곱에, 다 좌변으로 넘기면 4t 세제곱에, 자, 요거 지금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t 제곱의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12에 플러스 k인가요? 플러스 k에 t 제곱.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4kt는 0. 지금 요렇게 되는 거 맞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2,1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가 한 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접선의 개수가 한 개라는 것은 접점도 한 개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 t가 한 개다라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가 한 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좌변이 인수분해가 좀 된다. t로 한번 묶어보자. t로 묶어보면 4t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k에 t 플러스 4k 요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요걸 만족하는 t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한 개만.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걸 만족하는 t 0 하나 보이죠? 0 하나 보이죠? 그러면 일단 0 하나가 있는데 0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0이라는 근만 나오거나 아니면 실근이 아예 나오면 안 돼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0만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거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0이라는 근만 나온다라는 소리는 4t제곱만 살아있고 이 부분은 다 사라져야 되겠죠. 0이라는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이 다 사라지려면 12 플러스 k도 0이고 4k도 0이어야 돼요. 자, 12 플러스 k도 0이고 4k도 0이고. 자, 요거를 동시에 만족할 수가 있나요? 없죠? 이걸 만족하려면 k가 마이너스 12, 이걸 만족하려면 k는 0.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요건 안 돼. 그럼 어때야 돼요? 두 번째? 이게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 즉, 저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소리죠. 어때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판별식이. 자, 그러면 12 플러스 k의 제곱, 빼기 64K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요런 소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16에다 4, 그쵸? 요거 한번 전개해보면 K제곱 플러스 24K 플러스 144.
마이너스 64K가 0보다 작아야 하니까 이거 풀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40K 플러스 14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36 해보면 K가 어때요? K가 4보다 크고 36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5부터 35까지 지금 가능한 거죠. 정수 K가. 그쵸? 그러면 5부터 35까지 정수 몇 개예요? 35에서 4를 빨리 빼주면 31개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K는 31개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 접점을 모르는 상황이어서 결국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점을 설정해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에 마이너스 2,1을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1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가 한 개라는 의미가 접점이 한 개란 소리다. 접점이 한 개라는 소리는 이걸 만족하는 t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실수 t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뒤에 노란색 물결친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찾아가시면 정수 K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접점을 모르면 설정하자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3번. 자, 지금 A, B가 두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이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F0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F0 보세요. F0은 B입니다. B. 근데 B는 자연수래요. 자연수. 양수죠, 양수. 그럼 FB의 부호는 일단 알겠어. 양수야. 왜냐면 곱한 게 음수다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부호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F0은 일단 부호를 아니까 양수다. 저렇게 표시를 먼저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양수니까 우리 좀 간단히 F1, F2의 곱이 음수다. 그다음에 F2, F3의 곱도 음수다.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자. 괜찮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 그게 떠올라야 돼. 그 사이값의 정리.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가 양수, 하나는 음수. 근데 f(x)가 지금 어때요? 다항함수니까 연속일 거예요. 양수에서 음수로 가려면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서 함수값의 곱이 음수라는 거는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고,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 함수값이 0인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 2가 있을 때, 요 사이에서 X값이 0이, 함수값이 0이 되는 X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F2 곱하기 F3이 음수라는 거는 2와 3 사이에서 또 함수값이 0이 되는 x값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f(x)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요 노란색 점에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1과 2 사이에서 하나, 2와 3 사이에서 하나.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다음에 또 뭐를 할수 있을까? 자, 그다음에 또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0 되는 거 하나, 여기서 0 되는 거 하나잖아요. 와, 로레 정리, 로레 정리. 로레 정리 기억나세요? 여기서 0이고 여기서 0이면 이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0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여기를 제가 A, B가 있어서 PQ라고 한번 해볼게. PQ라고. 자, 그러면 P와 Q 사이에서 F'C가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PQ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된다. 그렇겠죠? 요게 이제 로레 정리잖아요. P와 Q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C가 반드시 하나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한번 구해봅시다. F'X를. 자, F'X는 미분해 보시면은요. 3X제곱 빼기 2AX. 요렇게 돼요. 자, 그럼 x로 묶어보시면은 3x 빼기 2a가 됩니다. 그러면 f'x가 0이 되는 x값은 0 하나 있고요. 3분의 2a 하나가 있죠. 3분의 2a. 자, 요 3분의 2a를 잘 쳐다보면. 0은 어차피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니까 요 사이에서 미분계수가 0 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게 바로 3분의 2a.

3분의 2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3분의 2A가 P랑 Q 사이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로레 정리로부터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P랑 Q를 정확히 몰라. 그래서 우리가 PQ로 하는 대신에 P는 어쨌든 1보다는 클 거고 Q는 어쨌든 3보단 작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요 정보를 활용해 주면 3분의 2A가 어떤 범위여야 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A의 범위로 바꿔서 찾아보면 A는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9보다는 작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A가 자연수래요, 자연수. 자, 그러면 A가 가능한 게 2, 3, 4가 가능한 거 보이시나요? 2 또는 3 또는 4가 가능하다.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 자, 그럼 우리 경우를 나눕시다. 첫 번째로 A가 2인 경우. 자, A가 2란 소리는 뭐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b란 소리. 그쵸?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가번, 나번 조건으로부터 f1 곱하기 f2는 음수, f2 곱하기 f3은 음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f1 한번 구해보자. f1. 어떻게 돼요? b 빼기 1인가요? b 빼기 1? 요게 f1이고요. f2는 f2. f2는 그냥 b죠, b. 그러면 b 빼기 1 곱하기 b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b의 범위는 어때요? 0과 1 사이. 엥? 여기서 문제 생기죠. 왜요? b가 자연수라 그랬는데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a가 3인 경우. 즉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b. 자, 요렇게 되면 f1은 얼마 될까요? f1. b 빼기 있다. 그렇죠? F2는 8 빼기 12 플러스 B니까 B 빼기 4.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B는 2와 4 사이다. 와, 2와 4 사이다. 자연수 B 뭐밖에 없어요? 3밖에 없네, 3바퀴. 오, B가 3이 가능한가? 체크 하나 더 해줘야 될 게, F2 곱하기 F3도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지 체크를 한번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F2가 아까 전에 B 빼기 4였고, F3은 어때요? F3. F3 구해보시면, F3이 B죠, B.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B는 0과 4 사이, 0과 4 사이. 근데 이거 만족하는 거 맞네. 그쵸? 아, 그래서 A가 3이고, B가 3이다. 요거 가능하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우리 그래서 가능한 A, B 찾았는데, 마지막으로 A가 4일 때안 되는지 한 번만 체크하고 답을 찾아볼게요. A가 4일 때안 되는지. 자, 그럼 이때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우리 f1, f2 구해봅시다. f1은 어떻게 되냐? b 빼기 3이 되고, f2는 8 빼기 16 플러스 b니까 b 빼기 8이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아, B는 3과 8 사이구나. 일단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 있긴 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조건. F2 곱하기 F3이 0보다 작다. 자, F2는 B 빼기 8이었고, F3은 여기다 대입해보시면 27 빼기 36 플러스 B니까 B 빼기 9죠. 자, 그럼 B 범위는 어때요? 8과 9 사이. 아, 여기서 첫 번째랑 비슷하게 문제가 생긴다.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B 있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이 경우가 또안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따라서 가능한 A는 3, B는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FX가 그래서 결국에 요거였던 거예요, 요거. 요거. 그다음에 B는 3이고. 괜찮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1. 그래서 1 빼기 3 플러스 B. 요거 구해주면 되니까 B 자리에 3만 대입해보면 1이 답이다. 요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그 함수 값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를 통해서 그 사이값 정리를 통해 이제 fx가 0이 되는 x값이 어떤 구간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거랑 그두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로레 정리까지 활용을 한다면 f'x가 0이 되는 x값이 어떤 범위에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와 로레 정리를 모두 활용해서 해결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해결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사이값 정리와 로레 정리를 모두 활용해서 해결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리와 로레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자, 4번 문제 보시면 열린 구간, 저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저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역함수 존재.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요거를 보면 이거랑 똑같은 말 뭐죠?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알고 계세요? 이거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1대1 대응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은 그게 좀 반만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인 경우와 연속이 아닌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연속일 때만 맞는 말이에요. 연속이 아니면서 1대1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막 감소하고 이런 그래프가 이제 이한 그래프에 모두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항상 올라가고 항상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연속일 때만.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보면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된다라는 게이 문제에서는 가능해. 왜냐하면 fx가 다항함수니까 항상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땐 가능해. 근데 그게 항상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선 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어느 구간에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느냐를 찾아봐야 되니까 증가 감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뭐예요? 도함수의 부호. 자, 그래서 이걸 미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 좀 써보자. 연속일 때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 그래야지 1대1 대응이다. 근데 이 항상 증가한다라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로 따지면 0 이상이라는 거예요. 0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x세제곱 같은 거 떠올려 보세요. 다음에 항상 감소라는 것은 f'이 0 이하라는 거의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f'x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빼기 5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호를 따져봐야 돼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x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 자, 근데 이 열린 구간에서만 봤을 때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 구간에서 f'이 항상 0 이상이거나 0 이하여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게요. 항상 0 이하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이 범위에서 f'x가 항상 0 이하이려면 이런 구간에 있으면 되겠죠. 근데 어디까지 가능하냐? 딱 여기까지. 즉, 오른쪽 끝 a 플러스 2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항상 감소하려면 a 플러스 1이 a 플러스 2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또는 또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 열린 구간이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도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근데 어디까지냐면 왼쪽 끝. a 빼기 1이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f'이 0 이하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a 빼기 1이 5 이상이다. 요때는 이제 f가 항상 감소해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요거 우리 조금만 간단히 a 범위 찾아주면 a가 마이너스 1 이하거나 또는 a가 6 이상이 돼요. 아, 그래서 요때는 역함수 존재하는구나. 그다음 두 번째. 항상 증가하는 경우, 항상 증가한다는 소리는 요 열린 구간이 요 1부터 5까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는 가능하겠죠. 그래야 0 이상이 되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왼쪽 끝 a 빼기 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a 플러스 2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a 플러스 2가 a 플러스 1이 아 a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거나 같고

6, 7, 8, 9, 10. 요렇게 총 7개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7개. 그래서 7개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요 개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1대1 대응이란 소리고, 이 1대1 대응이란 소리는 그래프의 의미로 따져봤을 때, 연속인 경우, 연속이 아닌 경우 생각해보면, 연속일 때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 형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f'이 0 이상이거나 0 이하인 범위가 되도록 이 구간을 잘 설정을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갑시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조건을 보세요. x1보다 x2가 더큰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대소관계는 나와 있다. 그쵸? 그럼 x1 빼기 x2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 이게 음수야. 이건 0보다 작아. 근데 곱해서 양수가 나오려면 이거 어때야 돼요, 요거? 요것도 음수여야 되죠. 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x1보다 x2가 더 크면, 이게 음수란 소리는? 이게 0보다 작다란 소리는? fx1보다 fx2가 항상 더 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 요거, 뭐라 그랬죠? fx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말이죠.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 f가 증가한다라는 의미예요. 아, 이 조건이 알려준 게 fx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좀 어렵게 써놓은 말이구나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f가 증가해야 된다. 그럼 f가 증가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f'x를 구해봤을 때0 이상이면 되겠죠.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f가 증가하려면 f'x가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겨서 항상 0 이상이면 돼.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따라서 0 이상 a가 12 이하라는 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수 a의 개수는 13개다. 요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f가 증가하려면 도함수가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2차 함수니까 판별식을 통해서 0 이상인 범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괜찮죠? 자, 이렇게 5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비슷하게 변형 문제로 한번더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제가 요 조건에서 x1보다 x2가 더클때 이번에도 요게 음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곱해서 0 이하가 돼야 돼. 그럼 곱해서 0 이하가 되려면 요게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도 써보면 x1보다 x2가 더클때 fx1보다 fx2가 이번에는 더 작거나 같아야 돼. 어?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일단 감소한다라는 건데요. 같아도 된대요. 그럼 사실은 계속 일정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fx가 지금 3차 함수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을 거야. 그쵸? 중간에 뭔가 일정한 부분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3차 함수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주나 이렇게 주나 똑같아요. 일정한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럼 어쨌든 감소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f'x 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감소하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된다. 자, 그러면 생긴 꼴은 살짝 달라졌지만 결국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a제곱 플러스 12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12 이상 0 이하. 요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똑같이 정수의 개수니까 13개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할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보고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도함수의 부호로 이제 정보를 얻어내는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듣고 있죠? 이렇게 변형 문제까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두 문제 남았습니다. 6번. 실수 t에 대해서 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1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a의 개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1이 돼야 된대요. 자, ft가 뭐냐면은요. 요 그래프랑 직선 y는 t가 만나는 개수예요. y는 t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x축에 평행하거나 일치하게. 이게 t값을 움직여봐도 요 그래프랑 항상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 돼. 항상. fx가 항상 1이 돼야 되니까 항상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지?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요,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y는 t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도 항상 한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그래프는 안 되겠죠. 세 개에서 만나는 점도 있고 두 개에서 만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안 돼. 근데 이런 건 어때요? y는 t가 얼마든지 간에 항상 한 개의 점에서 만나죠. 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이 3차 함수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생기려면 어때야 돼요? 요 함수가 요 3차 함수가 항상 증가해야 되는 거야. 항상 증가. 그쵸? 아, 그러면 fx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요 3차 함수가 항상 증가해야 되는구나. 자, 항상 증가한다라는 건 뭐였죠? 도함수가 0 이상이다. 자, 그래서 도함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플러스 마이너스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미분해 보자. y 프라임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 빼기 a제곱 요건가요? 요거죠. 근데 원래 함수가 항상 증가한다라는 것은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다.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생겼다라는 소리. 그쵸? 자,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쵸? 자, 근데 판별식 4분의 d를 구하는 게더 쉬울 것 같아서 4분의 d로 한번 구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3배의 2 빼기 a제곱. 아,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자, 그럼 간단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4a제곱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쵸? 자, 그 말은 a제곱이 2분의 3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되죠.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 2분의 3이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해보면 돼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은 얼마죠? 루트 2분의 3. 2분의 루트 6 맞나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이상 2분의 루트 6 이하. 아니면 사실은 여기다 그냥 바로 찾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그쵸? a의 정수 마이너스 1, 0, 1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2 넣으면은 2제곱은 4니까 얘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만 되겠다.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긴 하겠다. 그쵸? 근데 정확히 a 범위 구해보면 요렇게 될 거고, 이게 대략 루트 6이 2. 얼마 얼마여가지고 2분의 루트 6은 1. 얼마 얼마예요. 요건 당연히 마이너스 1. 얼마 얼마겠죠. 그래서 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 a는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있다. 따라서 정수 a의 개수는 3개 다 요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아까 앞에 문제는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걸 어떻게 줬냐면은 요렇게 줬어요. 증가한다라는 정보를 요렇게 줬어.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더라도 아, fx가 증가하는구나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요 문제에서는 증가한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줬어요? 요렇게 줬어요. 요렇게. ft라는 함수를 새롭게 이 그래프와 이 직선 y는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이렇게 줬고요.

그 FX에 대한 정보가 항상 1위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F가 증가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찾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보고, 아, 이게 어떤 정보를 준 거지?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결국에는 같은 정보인데 힌트를 다르게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 텐데, 7번입니다. 레벨 1에 8번 같이 가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나왔다. 연속이다. 연속인데 1에서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다. 그럼 일단 A 나오지 않을까요? A가? 자, 1에서의 좌극한. 1 살짝 대입해보면 1에서의 좌극한 얼마죠? 6이 나와. 그쵸? 1에서의 우극한은 여기다 살짝 1 넣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A가 얼마 나와요? 아, A가 8이구나. 그쵸? 그 다음에 fx의 극값이 되는 k들을 모아놓은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집합의 표현으로 주어졌는데 결국에 뭐냐? fx의 극값을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fx의 극값은 또 어떻게 구하지?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부분 찾아주시면 되겠죠. 증가함수가 바뀌는 부분 찾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 함수식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fx 함수식을 a 우리 찾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지금 이렇게 fx가 생겨 있는 상황인데 도함수를 우리 한번 찾아보자. 도함수. 이거 미분해 볼게요.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는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일단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미분해 주면 3x제곱 플러스 6x. 일단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1보다 클 때도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근데 1에서는 주의해 주셔야 돼요. 1에서. 1에선 지금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는 상황인데 실제로 1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여기다 살짝 1을 넣어보시면 9고요.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이 불가능해요. 1에서는. 아, 그렇구나. 1에서 뭔가 뾰족한 상황이구나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f'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 1보다 작을 때는 3x제곱 플러스 6x가 된대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긴 거다, 그쵸? 여기가 1. 그다음에 여기가 9. 여기가 마이너스 2. 지금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래요. 아,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구나.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린 게 뭐냐면 y는 f'x예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fx의 극값입니다. 극값. 자, 극값 찾으려면 증가감소가 변할 때가 언제냐? f'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데가 언제냐를 찾아주시면 돼요. 어디예요? 마이너스 2에서 일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렇죠? 자, 첫 번째 후보 마이너스 2. 요게 극값의 첫 번째 극값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또 부호 바뀌는 거 0에서 바뀐다.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f0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끊어져 있지만 1 좌우에서 부호 변화 보이시나요? 1보다 좀 작을 땐 어때요? 양수였다가 1보다 좀 커지니까 음수가 됐어. 아, 1에서도 그 값을 갖는구나.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되셨죠? 그래서 이세 개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우리 실제로 구해 보시면 f-2는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 함수식에. 자,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더하기 2니까 6이 나올 거고요. F0은 얼마 나와요? F0? 또 여기다 넣어보면 2가 나와요. F1은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6이 나와요. 아, 그래서 그 값이 6, 2, 6이구나. 근데 우리 어차피 아까 그 문제에서 집합기호 있죠? 2, 6. 동일한 원소는 한 번만 써도 되니까 2, 6이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집합의 원소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8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실제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했을 때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은 마이너스 2와 0, 그리고 1에서 증가 감소가 변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감소하다가요. 또 0과 1 사이에서는 또 증가하다가요. 1보다 클 때는 미분계수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우리 마지막 7번까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은 극값을 찾고 싶으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부분 찾으면 되고, 그것은 도함수가 연속이 아닐 때도 동일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함수가 불연속일 때도 극값 찾는 것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13강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잘 한번 복습해보시고, 우리 14강 활용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 봤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도 장혜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3강이고요. 3강에서는 이제 중력장애 운동. 정말 아주 본격적인 물리학2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포물선 문제는 좀 많이 어렵게 나온다면 진짜 어려워서 우리 3강하고 좀 4강의 한 중간 정도까지 강의를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공식 관련된 부분, 또 학교에서 나올 만한 개념 부분, 또는 서술형으로 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까지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살펴볼 내용은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가만히 잡고 있던 물체를 놓았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중력뿐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요거야. 뿐! 중력뿐! 뭐 중력밖에 없다는 얘기는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중력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니 바로 요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하나, 둘, 세 개, V는 V0 플러스 AT. 다 외우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에요. 만약에 가만히 잡고 있다가, 처음에 가만히 잡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속력이 없을 거잖아. 따라서 요게 0이 되고, 여기도 통째로 0이 될 것이고, 여기도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 자리에 중력 가속도를 쓰기 때문에 이 식이 다음과 같이 V는 GT, S는 2분의 1 GT 제곱, EGS는 V제곱,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게 되면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고요.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리를 우리는 보통 낙하거리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 S 자리, 여기 있는 요 S 자리에 낙하거리인 H를 써주면 요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식이에요. 왜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식을 디테일하게 쭉 이렇게 유도까지 했느냐? 우리가 공부하는 중력장 내 운동은 총세 가지입니다. 자유낙하 운동,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그런데 그세 가지가 받는 힘이 전부 다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식을 이용해서 그세 가지의 운동을 다음과 같이 식으로 탁탁탁 쓸수 있어야 하고, 시험 보기 전에는, 직전에는 저 공식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로 여러분 문제 풀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유낙하 운동은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으니까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지. 그러면 식을 세운 다음에 V제로 없애고 A를 G로 바꾸고 한 다음에 이거 얻으면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건 여기 두 번째 식을 보세요, 여러분. H는 2분의 1 GT 제곱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자유낙하 운동할 때 시간을 구하는데 그 시간이 루트, 요거 제곱이니까 다 옮기면 루트가 되겠죠? G분의 2H 라고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물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H만큼 있다? 놨다? 떨어진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G는 중력가속도예요. 아마 학교에서도 중력가속도를 10으로 주실 겁니다. 계산하기 편리하게. 그러면 H만 얼마 주면 여기에 10 집어넣고 그준 값을 집어넣어서 루트까지 계산하면 아 얼마 걸리겠구나 몇초 걸리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땅에 닿을 때 요때 땅에 닿을 때의 속력 나중 속력을 V라고 할게요. 그 V를 구하는 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함께 써놓겠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 식. 요거 중요한 식인데 2번이 더 중요하고요. 요건 약간 요거보다는 좀덜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모든 물체의 운동은 시간이 결정하는 거야. 시간만 알면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대신에 자유낙하할 때요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 V라고 한다면 그 V는 두 가지로 쓸수 있다. 자, 요거는 루트 있는 요거는 요 3번 식에서 나온 거. V를 없애면, 요 제곱 없애면 루트가 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3번 식에서 V로 제곱을 없애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 아, H 알고 있고 G는 어차피 줄 거니까 그걸 알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 속력을 구할 수 있구나. 또 하나는 요게 있어요. 요게. 이렇게. 시간을 이미 알고 있다면 오른쪽 식을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 속력 구하는 요두 가지 식까지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비교. 우리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이제 일 운동 에너지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 공부할 때 이렇게 뭐 기울기가 세타 합시다. 세타인 어떤 빗면에 마찰은 없습니다. 물체가 여기 있어요. 질량은 m이에요. 물론 m은 필요 하겠지만 처음에 가만히 잡고 있다가 얘를 놨어. 놨더니 이만큼 예를 들면 뭐 여기 2s라 할까? 2s만큼을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서 속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속력. 여기를 s라 하지 말고 이걸 똑같이 h라 합시다. 2h.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30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연직 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게 빗변이 2h고, 거기에 30도니까 요 연직 높이는 h가 될 거거든요. 그때,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놨을 때쭉 떨어진 여기서 이 속력은, v는 바로 루트 EGH가 됩니다. 공식은 똑같아. 공식은 똑같지만 개념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 루트 EGH를 이용한 속력을 구하는 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땐 어디까지인지 또 기말고사 어디까지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물리학 2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또 하나 자 오른쪽으로 잠깐 갈게요. 나중에 우리 뭐까지 배우냐면 단진자라는 거 배웁니다. 단진자는 그냥 실에다가 물체를 딱 매달고 잡고 있다가 놓으면요. 얘가 이렇게 진자 운동, 띡띡 왕복 운동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진자 운동을 할 때 여기 최고점이 있고 여기 최하점이 있습니다. 요 차이를 H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바닥에서 양쪽 끝에서는 그냥 내가 잡고 있다가 놓은 거니까 속력이 0이거든요. 이때는 속력이 0인데 여기서의 바닥에서의 속력, 최대 속력이죠. 그 최대 속력은 루트 EGH가 돼서 여기에도 또 이 루트 EGH가 나옵니다. 여기. 물론 우리는 지금 요거 배우고 있지만 자유낙하 운동에 들어가 있는 요 식이 굉장히 쓰이는 곳이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고,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나중에 또 요 부분을 배울 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를 시켜 드릴 텐데, 지금은 요 부분. 별 3개짜리 있고 2개짜리 있고.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요소고,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선생님, 물투는 왜 이렇게 공식이 많아요? 여러분, 공식이 많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공식들은 우리의 머릿속을 말끔하게 정리를 시켜주는 그런 요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제 보통 우리가 공식을 외운 다음에 그 공식에 값을 대입해서 얼마라고 하는 건 거의 중학교 수준이야. 그 물투 정도 되는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공식에 대한 그 개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 개념을 문제 속에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셔야죠. 자, 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이란 뜻입니다. 이때 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에 수직하게 던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뿅! 처음에 V0로 던지는 거죠. 자, 이 물체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에 잡고 있다가 놓는 경우에 V0는 0입니다. 그죠? 근데 공통점은 뭘까요? 이 물체를 던진다 하더라도 던지고 난 다음에는 나는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잖아? 결국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뭐밖에 없다? 그쵸? 중력밖에 없다. 공기와의 저항에 맞춰 무시한다면. 그리고 이때는 중력을 일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중력만 맞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때도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G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중력이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다라고 하면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개씩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첫 번째씩 V는 V0 없애면 안 되죠. 처음에 있으니까. 플러스 A 자리에 G가 들어가서 GT 이렇게 쓰면 되고요. 두 번째, S긴 하지만 낙하거리로 집중해서 낙하거리 좀 초점을 두면 H라고 쓸 수 있고 V0T 플러스 2분의 1 GT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3번식은요. EAS 자리에 A 자리에 G S 자리에 낙하거리 H 넣어주면 되고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렇게 식 세 개 쓸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그냥 A 자리에 G만 넣어주면 되죠.
물론 이제 S를 H로 바꾸긴 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도 잘 이해해두면 좋겠죠. 이런 부분의 문제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빗면이 있어요. 여기에 딱 물체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놔요. 마찰하는 빗면이니까 점점 빨라지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올 텐데 이때는 X 방향의 속도 성분 이거하고 Y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면의 끝을 지날 때에는 처음에 이 부분의 속력을 처음 속력으로 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의 물체 운동이죠. 물론 이 물체 운동 궤적은 포물선 운동이에요. 이제 포물선 운동 우리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연지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도 잘 알아둬야 포물선 운동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잘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V0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거는 V0 코사인 세타. 요거는 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함수도 함께 이용하면서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 요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때또 도움받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종류가 세 개. AT, VT, 그다음에 ST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자, 던졌어요. 던지고 난 다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G라는 일정한 가속도로 합니다. 따라서 중력 가속도로 일정한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이죠. 그래서 AT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VT는요. 처음에 V0로 던졌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일정한, G로 일정한 그런 운동하면 되고 그다음에 ST 그래프는요. 점점 이렇게 S도 되고 아니면 H도 낙하거리니까 H도 되고 해서 그렇게 제곱으로 가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죠. 뭐 이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프도 충분히 여러분이 파악해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장 우리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리고 시험에서 여러분이 오답을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가겠습니다. 연직 위로 던졌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평면하고 수직하게 던진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지 않거나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올라갔던 길로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맞죠? 근데 올라갔던 경로와 내려오는 경로가 겹쳐버리면 우리가 좀 공부할 때 나쁘니까 올라갈 때는 이쪽에, 내려올 때는 이쪽에 그림을 그린 것뿐입니다. 원래는 같은 경로여야 돼. 맞죠? 그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잡고 있다가 던졌어요. V대로 던졌겠죠? 그러면 V대로 던지고 난 다음부턴 나는 이 물체에 힘을 줄 수가 없어. 내 손을 떠난 물체는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면 뭐밖에? 그쵸. 중력만 받는 거죠. 중력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력을 받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중력 방향은 아래쪽. 처음에 던진 처음 속도 방향은 위쪽. 방향 반대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자, 자유낙하 잡고 있다가 놨어요. 떨어졌어요. 운동 방향 아래쪽. 가속도 방향 아래쪽. 그게 뭐 그냥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G라고 썼단 말입니다. 그다음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처음에 V0가 있다 뿐이지, 이렇게. 운동 방향, 아래쪽. 그 다음, 가속도 방향, 아래쪽.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은 이 운동 두 개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기 때문에 부호에 대한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고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어때요? 다르죠. 처음에 위로 던졌어요. 처음 속도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입니다. 근데 중력 방향은 아랫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느 걸 기준 잡을까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준을 잡으면 반대는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래를 플러스 잡으면 위는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물리하는 사람들끼리 가만히 보니까, 그래?

처음에 던진 속도가 있네. 그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대 방향인 아랫방향의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g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g가 있는 이유는 처음에 던진 방향이 플러스, 윗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을 뿐이다. 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 마이너스 g니까 점점점 올라갈수록 뭐 해야 됩니까? 속력이 느려져야겠죠. 점점 느려집니다. 느려지다가 멈춰요. 멈추는 곳이 뭐예요? 최고점, 꼭대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다시 빨라지겠죠. 바로 연직위로 던진 물체 운동에 마이너스 G 있는 가속도의 방향까지 생각해서 부호 마이너스 G를 꼭 이해할 것. 사실 이것만 이해가 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마이너스 G가 생각보다 여러분의 머리를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 물체는 내 손을 떠난 다음에 중력만 받는 그런 물체 운동이니까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잖아, 방향과 크기가. 그러면 얘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조심할 건 가속도가 마이너스 g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한번 써봅시다. 등가속도 운동식이니까 세개 나오겠지. 세 개가 있을 것이고 그세개 중에 V0는 없으면 안 돼요. V0가 살려야겠죠. V0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자리에 마이너스 G를 쓰면 됩니다. 자, 1번씩. V는 V0 마이너스 GT. 이렇게 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씩.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입니다. 물론,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긴 하지만 그 A 자리에 마이너스 G를 넣은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빼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EGH. 여기도 마이너스 G니까 E 마이너스 G가 아니라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쓴 거지, 이렇게. 그리고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H는 뭐예요? 변이에요, 변. 여기랑 여기에서는 그냥 떨어진 만큼 낙하거리, 낙하거리. 어차피 처음 높이보다 다 아래쪽이야. 그지?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던집니다. 여기서 뿅 던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떨어집니다. 요 높이를 만약에 대문자 H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던진 거 어느 방향? 윗방향. 윗방향이 플러스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도착한 곳은 밑에 있네. 내가 던진 위치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 변이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식쓸때 마이너스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을 써야 돼서 여기 요 마이너스를 빼면 큰일 난다. 이 정도 개념만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저 부호와 방향과 함께 연관된 벡터량에 대한 이해가 제일 우선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스칼라와 벡터를 이제 처음 배웠을 텐데, 아니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물리학적인 어떤 요소나 또는 개념에 들어가 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걸잘 명심하고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머릿속으로 정리가 말끔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자, 식 요거 세개 반드시 익혀두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프 갑시다. 자, 그래프는 일단 AT 그래프인데 지금 가속도가 뭐지? 마이너스 G란 말이야, 마이너스 G. 그래서 다른 그래프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의 AT 그래프예요. 두 번째, VT 그래프 갑시다. VT 그래프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왜? 처음에 던질 때는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플러스 플러스, 왜? 방향이 위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가다가 아래로 내려오면 아랫방향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물리학에서 방향이 바뀔 때에는 뭘로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V0로 던졌지만 점점 이렇게 속력이 느려지다가 멈춘 다음에, 여기 꼭대기죠? 멈춘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다시 빨라지는 그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기울기가 가속도기 때문에 마이너스 G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HT 또는 뭐 ST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속력 점점점 느려지다가 꼭대기에서 멈춘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이렇게 빨라지는 그런 그림으로 HT 또는 ST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요세개 그림 중에 가운데 있는 요 그림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식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식과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려면 요거예요. 마이너스 G라는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이 잘 유념하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꼭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잠깐 갈게요. 좀 문제를 풀려고 보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요 상황 한번 봅시다. 어떤 물체를 딱 잡고 있어요. 처음에 정지 있습니다. 가만히 잡고 있다 놨어요. 그 뭐예요? 자유낙하겠죠. 떨어집니다. 바닥에서 뭐 V로 바닥에 닿기 직전에 V가 됐다 합시다. 요 높이 H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속도는 중력가속 G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요걸 반대로 생각해서 어떤 물체를 위로 V로 던지면 올라가면서 느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합니까? 정지하겠죠. 이때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G입니다. 이때 가속도는요? G죠. 잘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의 가속도 방향과 크기가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 G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G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걸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그건 요것 때문이야. 처음에 던져 올린 방향. 특히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경우에는 던져서 점점점 느려진 다음에 꼭대기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같은 높이에서는 여기가 V면 여기는 마이너스 V, 방향만 반대고요. 여기가 V0면 여기가 뭐 V 프라임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V 프라임. 같은 높이에서는 방향만 반대고 속도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가운데를 중심으로, 꼭대기를 중심으로 왼쪽 운동과 오른쪽 운동을 보면은요, 여기서는 올라갈 때 처음 속도 방향이 윗방향, 플러스 Y 방향. 근데 가속도 방향이 아랫방향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바로 이 오른쪽의 운동은 운동만 딱 떼어놓고 오면 누구랑 같아? 요거랑 같은 거지. 이렇게 같은 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을 좀더 수월하게 풀거나 많이 공식을 덜 적용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운동만 따로 생각해서 자유낙하로 문제를 풀어도 수월해진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부분들을 꼭 한번 연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하면서 우리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정리 좀 끝낼게요. 자, 처음에 V0로 던졌습니다. 올라갑니다. 꼭대기에서 정지. 최고 높이 요거를 우리 뭐 대문자 H라고 쓰고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야. 근데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고 싶어. 어? 시간? 얘는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네. 등가속 직선 운동에서 꼭대기 시간이 나와 있는 건 1번식과 2번식이야. 근데 H를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1번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

있네. 1번식은 V는 V0 마이너스 GT인데 꼭대기에 가면 정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던진 거 V0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GT. 그럼 이제 시간 T로 정리하면 T는 G분의 V0. 이렇게 식을 쓸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식. 아, 2번식이 된다. 두 번째는 최고 높이 H. H를 구하는 식. H를 구하는 식은 2번식을 활용해 볼게요. 2번식은 시간이 제곱으로 들어있으니까 3번식을 써야겠다. 3번식을 쓰겠습니다. 3번식을 쓰면 마이너스 2GH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에서 그죠? 이렇게 쓸수 있고 자, 마이너스 2GH는 여기 대문자 H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대문자 H로 바꿀 거고요. 꼭대기에서는 정지했으니까 요거 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주인공은 높이 H니까 H로 정리해주면 H는 2지분의 V0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할수 있나요? 충분히 요 부분 식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고, 요것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포물선 운동. 좀 이따 포물선 운동 정리할 건데, 포물선 운동 정리에 아주 필수적으로 나오는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등가속도 운동, 아니, 그, 뭐야, 자유낙하 운동부터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 그래도 자유낙하나,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아, 그지? 그런데 이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G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내용들 잠시 정지하시고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 포물선으로 넘어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공식이나 개념들 이런 것들은 우리 내신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둘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런 포물선 운동 중, 그 연직으로 던진 물체 운동 중에서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풀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통 예제라고 쓸 건데, 예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꼭 하고 가야지. 자, 처음에 바닥에서 10m per s 로뿅 던졌습니다. 그다음에 꼭대기 정지합니다. 자, 이때 중력가속도의 크기는 10m per s 제곱으로 놓고 풀게요. 중력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인데, 자, 첫 번째,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냐라는 거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V는 V0 마이너스 GT에서 여기 0 잡고 V0가 10이고 G는 10이고 시간 T니까 T를 얼마? 1초.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죠. 그런데, 자, 요건 기억풀이고요. 니은, 나 공식 외웠는데, T는 G분의 V0야. G는 10이야. V0가 10이야. 따라서 1초야.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요게 더 단순한 것 같죠? 사실은 위에 있는 식을 아래로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그 다음, 디귿. 지금은 던진 게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도는 마이너스 G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마이너스 G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G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10m per sec 제곱이면 이게 무슨 말이지? 1초에 속도가
마이너스 10m 퍼 세크씩 변하는 거야라는 겁니다. 지금 던진 게 얼마예요? 10으로 던졌죠. 근데 1초가 지나면 마이너스 10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만 감소하고 나면 여기 0이 되겠네. 꼭대기네. 그럼 얼마 걸린 겁니까? 1초 걸린 거죠. 그렇게 G는 마이너스 10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1초라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지만 그래도 좀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려면 두 번째 거죠. 첫 번째 것도 물론 잘했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비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이번에는 최고 높이 h라고 쓸까요? 최고 높이 h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공식 쓰는 거지 뭐. 마이너스 EGH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이 공식에서 자, 마이너스 E, G는 10, H는 몰라요. V는 꼭대기니까 꼭대기는 정지. 처음에 10이니까 제곱하면 100. 그러면 요거 플러스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건 20. 그다음에 위에 건 100. 얼마? 5m.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 공식 외웠는데 H는 EG분의 V0 제곱. EG는 20. V0가 10이니까 제곱하면 100. 이렇게 해도 5m가 나옵니다. 물론 아래 있는 요식은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했지만 이 부분도 잘한 거고요. 둘다 같은 풀이에요. 여러분이 능력껏 위에처럼 유도해서 풀어도 괜찮고 아래에 있는 요식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식은 포물선 운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식이기 때문에 이걸 좀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런 방법도 있다. 지금 저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은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이동 거리를 평균 속도 구한 다음에 시간 곱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평균 속도는 나누기 2분의 처음 거 더하기 나중 거. 나중에 꼭대기에서 멈추니까. 그리고 우리 시간이 1초인 거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얼마 나옵니까? 그죠? 5m.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딱 출발점 여기 있고요. 도착점 여기 있고, 이제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문제를 푼다! 시작하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고, 다 사람마다 다른 풀이가 생길 수 있는 이유도 지금 우리 시간 구할 때도 세 가지 방법으로, 최고 높이 구할 때도 세 가지 방법으로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풀이, 여러분만의 느낌으로 문제를 딱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좀 방법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막 진도를 빼려고 막 앞으로 축축축 전진하는 것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또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여러분이 조금 난해한 문제들 또 변별하는 문제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침없이 그렇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의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가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오래 되었지만 이제 물2에서 요런 내용들을 함께 한번 정리하고 나면, 아, 그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도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뿅 던져요. 던지면, 여기서 뿅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때,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을 조금 더 수학적인 x, y 좌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x는 그냥 x 방향이라기보다는 수평 방향이라고 쓰면 더 좋아요. 그다음 y 방향은 y 방향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더 좋아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XY 평면 하면 우리 운동장 생각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운동장이랑 혼동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 캡처본인데 거기에는 이제 X와 Y의 관계를 포물선 경로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XY로 썼을 뿐 우리한테 좀더 좋은 것이 수평 방향, 연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왼쪽에 있는 XY 평면과 혼동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 땅이죠. 이게 바로 수평면이에요. 그래서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 항상 수평면이 등장한다. 수평면보다 높은 곳. 그죠? 수평면보다 높은 곳에서 뭔가의 물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수평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수평면을 똑같은 높이로서 이렇게 여기를 수평면이라고 잡아주면, 자, 처음에 물체는 여기 있었어요. 던집니다. 그러면 던졌을 때 X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죠. 왜? 좀 당연히 작용하는 힘은 연직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으니까 힘을 받지 않는다는 건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같은 시간 간격 동안 똑같은 거리를 가면 되죠. 1초, 2초, 3초라고 한다면 이 간격이 일정해야 합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연직 방향만 생각하는 거야. 내 손을 떠난 이 물체는 중력이 당겨요. 중력이 당기는데 처음에는 연직 방향의 속력이 0입니다. 처음 연직 방향 속력이 0이기 때문에 마치 자유낙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유낙하는 무슨 운동이죠? 등가속도 여기다 좀더 아쉬움이 있어서 직선 운동이에요.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도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쓰면 물투 개념을 이해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이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그들이 시작했을 때 여기에 있다가 뭐 1초 합시다. 1초 뒤에는 X, Y, 여기. 2초 뒤에는 X, Y, 여기. 3초 뒤에는 X, Y, 여기. 그들을 매끄럽게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포물선 궤적이 될 것이고, 이 포물선 운동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물투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인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 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X 방향의 수평 방향의 등속도 운동 성분과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하는 물리량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래? 처음부터 바닥까지 이렇게 높이를 예를 들어서 H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 얼마나 걸릴까? 라는 걸 생각한다면 시간 t는 뭐예요? g분의 2h죠. 이거 어디서 나왔지? 바로 자유낙하 공식에서부터 얻은 거 아닙니까? 왜?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자유낙하 운동할 때는 요 높이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우리 이미 이건 앞에서 배우고 온 거네. 아, 결국에는 포물선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유낙하 운동을 열심히 정리하고 복습을 해둬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두 번째. 여기 바닥에 딱 도착할 때, 여기에 도착할 때의 속력 얼마냐라는 겁니다. 여기는 속력이 지금 X 방향의 수평 방향의 등속도 운동 성분하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자유낙하 운동의 속력이 있어서 그 둘을 합성한 것이 우리가 진짜로 구하려는 부위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부위는 수평 방향 속력 V0X라고 쓰겠습니다. V0로 돼 있으니까 V0 쓸게요. 그럼 V0에 제곱한 거랑, 그 다음에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의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요거를 제곱하는 거니까 EGH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온다거나 아니면 루트 V0 제곱에 요걸 제곱한 거 GT 제곱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올 수 있고 하나는 높이를 알고 있을 때 하나는 낙하 시간을 알고 있을 때 쓰는 용도가 달라요. 그 부분도 우리 자유낙하운동에서 했던 것들 그대로 잘 이어서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포물선 운동은 어차피 자유낙하,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울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는 연직 아래로, 연직 위로 그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포물선 운동 중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수평면에서, 요거는 이렇게 있는 수평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X나 Y가 있는 건이 궤적이 포물선 운동인 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수학적으로 확인하려고 써놓은 것뿐이고요. 우리는 보통 요 수평 방향,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자꾸 부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 비스듬히 땅에서 비스듬히 땅과 세타의 각으로 V0로 던져요. 여러분,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오, 농구! 농구공 이렇게 갖고 뿅!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 아니면 골키퍼가 저 자기 선수들한테 공 주려고 뻥! 차면 이렇게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대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땅에서, 수평면에서 세타각을 이루면서 V0로 던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내가 만약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 손을 떠난 공이나 물체는 다시는 나한테 힘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받는 힘은 뭐예요? 중력밖에 없다고요. 여기도 중력. 여기도 중력, 중력, 중력, 중력, 중력, 중력. 다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지.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뭘 받을까? 없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등속도 운동하는 처음 속도는 V0에 바로 요 성분이기 때문에 세타가 여기 있네요. 코사인 되겠죠?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조심할 건 얘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V0 코사인 세타가 결정되면 여기도 V0 코사인 세타, 여기도 V0 코사인 세타, 꼭대기에서도 V0 코사인 세타 계속 앞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V0 코사인 세타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따라서 포물선 운동에서 저 멀리까지 떨어지게 하는 것중그 관여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이 X 방향,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이 되겠죠. 그 부분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은 요건데, 요거는 얘랑 크게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V0야? 요게 세타야? 그럼 요거는 사인 세타게 돼. 아, 그래서 이렇게 V0 사인 세타가 나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건이 V0 사인 세타는 영원하지 않아요. 왜? 점점 올라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느려져야 돼요. 느려지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꼭대기에서는 속력이 Y 방향, 그 연직 방향 속력이 0이 됩니다. 이때는 수평 방향 속력만 남죠. 그러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점점 빨라지다가 여기 얼마? 바로 요거를 뒤집은 값인 V0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딱 그림을 보니까 여기 꼭대기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이 대칭되게 그려놨는데 이쪽에 있는 요 속력과 요 속력은 같아요. 그죠? 요 속력과 요 속력도 같죠. 같은 높이라면 속력이 같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둘 수 있어야 한다. 아,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다.

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이니까. 그리고 이들의 궤적인 포물선 운동은 바로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해서 운동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구별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동의 각각의 성분들 함께 한번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꼭대기까지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멀리 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이 굉장히 공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공식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물리학인데 찾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는데, 공식은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리학 법칙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수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끔히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원의 강의를 맡은 저는 심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에 앞서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미적분 원을 처음 접하시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거보다도 이제 개념편, 뭐 그냥 유형편이라는 네임이 안 붙은 그런 강의를 접하고 그래도 유형 정리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수학 공부, 근데 수학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부들이 개념을 하면서 유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출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하는 이 세트가 학습의 그냥 공식적인 어떤 코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형편이라고 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그냥 문제 연습만 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개념도 다시 한번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좀 심화된 개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살짝살짝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이 유형편의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에 대해서 1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저는 개념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려요. 어떤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또 어떤 문제는 잘 안 풀려요. 저한테 문제는 문제 해결력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 막상 그 친구가 문제 해결력이 문제인가 라고 해서 접해보면 개념의 부재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래, 우리가 개념을 안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뭐, 딱 들었을 때, 나 저거 아는 내용이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그대로 컨트롤 C 대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컨트롤 V 딱 완벽하게 싱크로율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학생 수준의 개념, 선생님 수준의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해 보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유형들 문제 풀어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학교에서의 시험이라면 학교 기출 문제들을 접해보고 아니면 전국연합학력평가라면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거를 점점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요번에 개념, 요 유형편 네, 일주일 만에 다 끝내버리겠어. 뭐 이런 거라면 강의 없이 여러분들 가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냥 교재만 풀어보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예,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가급적 뭐 2월, 3월, 뭐 3월이 넘어서까지 이 강의가 만들어지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방학 동안에 많은 공부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갈 거고요. 또한 가지 사심이긴 한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 대수가 끝났어요. 2학년 1학기 때 미적분 1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2학년 1학기 때 바로 미적분 1을 배우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도 학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차게 담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뭐 예습 이런 거보다는 저는 복습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날 배운 내용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다 온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단원이라는 게 우리가 미적분 원이라는 게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소, 그 다음에 2단원이 다항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3단원이 다항함수의 적분, 이렇게 3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원은 2개의 챕터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극한, 그 다음 함수의 연소, 그 다음에 우리 미분계수와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예, 그 다음 부정적분과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이렇게 챕터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극한.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내용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할 거냐? 시험에는 뭐가 나오는 거냐라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목표 적어드리면 극한 값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는 이 과정에 있는 겁니다. 아직 극한 값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극한 값을 구해내는 게이 챕터의 목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x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C 가까워질 때, 이 fx가 있겠죠? fx, 이 보통 우리가 fx, y 이퀄 fx라면 그래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이런 함수에서 fx가, 이 fx 값이, 이거가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C 가까워질 때, 이 fx는 알파에 수렴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장 상당히 길죠? 네. x 값이 a가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을 놓고 얘기해도 되겠죠. 예. 내가 너한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너랑 완벽하게 일치할 순 없어. 아니면서 너한테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 그림상에서 표현을 해준다면 뭐 이런 fx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y fx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a야. x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건 얘를 향해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X가 A를 향해 가는 거야. 어느 쪽에서 오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A 한없이 가까워져. 그때 여기를 보면 여기 값을 알파라고 제가 놔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X가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잘 보면 얘를 이렇게 따라 여기를 따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따라가잖아. 여기를 따라가고 있죠?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의 값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 값을 잘 보시면 여기 알파라는 거를 향해서 따라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알파라는 값에. 알파가 아니잖아, 여기는. 근데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의 그림을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말로 표현된 거를 그림으로 이해하시라는 얘기지. A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면 얘를 따라서 이렇게 점들이 가겠지. 그 값이라는 건이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장도 너무 길어. 이걸 기호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기호를 쓴다 이거예요. 리미트. 이 리미트라는 게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LIMIT, 리미트. 극한, 제한, 뭐 이런 뜻이죠. 그랬을 때 IT만 지운 거예요. LIM, 보통 이렇게 쓰죠. 이 극한이라는 것도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 배우고 개념을 다져 나가는 시기니까, 요렇게 쓰는 거, 흘려쓰기보다는 요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에 숫자를 이렇게 필기체로 좀 써주는 걸 저는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1? 아니, 이 극한 나중에 계산할 건데, 11배를 하겠다? 그럼 이게 1인지 L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그런 거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리고 X가 그 밑에다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X는 A가 아닌 겁니다.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때 fx 이거의 값이 알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요런 표현으로 얘를 적어준다라는 얘기죠. 요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 글자 내용을 기호로 수학은 간단하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요렇게 적어버린다 이거야. 아, 요런 표현이 어떤 y 이퀄 fx가 있었는데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때 이 fx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요거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는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선 이 알파를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극한 값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납득되시나요? 별거 아니네요. 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거를 극한 값이라고 우리는 읽을 거고, 이 극한 값을 찾는 게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 이 함수의 fx를 제가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우리가 뭐 2차 함수 정도는 그릴 수 있으니까, 뭐 1차 함수로 해도 되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어서 아래로 볼록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일 겁니다. 이렇게 가는 함수일 거예요. 납득되시죠? 자, 이럴 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접했다라고 생각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fx 이거의 극한값을 찾아봐라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보는 거야. x가 여기가 0이잖아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얘를 따라서 이렇게 가겠죠. 얘를 따라서. 그 값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여기를 향해 가고 있잖아. y 절편이잖아요. y 절편. y 절편이 얼마죠? 2잖아. 0, 0, 너 보니까 2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게 0에 가까워질 때 여기 점들을 따라가, 여기를 따라가, 그런데 그 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2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2가 바로 극한 값이 돼버리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요. 예. 네. 아니면 여기를 보세요. 이거 뭐 2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3이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럼 3의 제곱 9. 여기 마이너스 9 없어지고 2가 나오겠죠.
완벽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얘가.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 또 풀어봐. limit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fx, 이 극한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한번. 그러면 x가 3에 가까워진다고. 3은 아니야. 3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럼 너를 따라갈 거고, 너를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결국 얘 보면 2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극한값이 얼마다? 2다. 이런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십니까? 예. 아니면 다른 예를 한번 또 봐. 근데 조금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 y라는 함수가 제가 함수를 조금 바꿔보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거는 x가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보다 크다. 1보다 큰 경우. 뭐 당연히 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올 거 아니야. 절대값 없이. 절대값 x가 있었을 때 x가 양수면 그냥 나오는 거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1보다 크면 그냥 나와?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돼 버리는 거고, 그러면 너랑 너가 약분 돼 버릴 거 아닙니까? 예, 1보다 크니까 얘는 0이 아니야. 1보다 큰 값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분해버리면 x 플러스 1이 돼버릴 겁니다. 여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뭘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얘가 약분되더라도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럼 선생님,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뭔지는 알았어요. 1일 때는요? 1일 때는 이거의 값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의 값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다 1 넣어봐? 그러면 0의 절대값? 0? 이게 뭔데? 이건 수가 아니야. 예.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딱 정해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여기 1이 기준이 되는 거야. 1.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이야기한다면 예, 여기서부터는 예,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가버릴 겁니다. 1인 직선으로. 여기는 없죠. 뚫려 있는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오는 그래프가 돼버릴 거다라는 얘기야. 이런 그래프. 그냥 뭔가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내실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지. 아니,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값을 갖다가 우리가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야. 절대값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1보다 클 때는 양수, 1보다 작을 때는 음수. 그 양수일 땐 그냥 나와서 약분해버리면 x 플러스 1,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으니까 약분하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준 얘가 되는 거야. 그럼 y좌표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여기는 기울기가 1인데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 중에 1보다 큰 것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2라고 잡아보겠습니다. 2. 2라고 잡아보면 자, limit x가 2로 가까이 갈때 fx 2로 가까이 갈때이 fx 극한값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봐보세요. x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너를 따라가. 너를 따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이 얼마였어? 이 값이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아니, 그냥 직선으로 봐보세요. 여기가 2일 때 얼마야? 여기다 2 넣어주니까 3딱 가잖아.
그 얘 한없이 가까울 때 여기 한없이 가까워지고 여기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고, 그거의 값이 아 3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거의 극한값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극한값 읽어내는 거 그냥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딱딱 잡아주면 끝나게 되겠네, 이렇게 납득이 되시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찌됐든 그래프가 우리가 딱 그려낼 수 있으면, 그래프만 있으면 극한값 읽어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어디로 가든지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럼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맞춰내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극한값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때 이런 그래프를 하나 제가 잡아볼게. 여기 뭐 2가 있고 여기 2가 있는데 그림이 뭐 이렇게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뚫려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문제. 자, 그때 제가 질문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이게 fx라고 할게요.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 이쪽을 가고 있는 거잖아. 하나같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여기를 향해 가고 있죠. 요값. 맞나요? x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여기를 따라가고 있잖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잖아. 이거 극한값이 0이다라는 얘기야. 이거의 극한값이. 그러니까 극한값이라는 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의 그대로를 이해해 보라는 거야. x가 2가 아니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너를 따라가고 있어. 너를 따라가고 있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그래, 걔가 극한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존재했냐 안 존재했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거다. 극한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다. 아니면 뭐 다른 그림 또 하나 뭐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fx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라는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이제 함수의 극한 다음에 함수의 연속 배우잖아요. 그 연속에서는 1에서 연속은 아닌 거야.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또 함수값이 정의도 안돼 있어. 그러니까 뭐 함수값은 여기 있었다. 뭐 얘는 4. 뭐 이렇게 잡아주면 모든 실수에서 정의는 돼 있지. 그런데 극한값을 볼때 이거의 극한값은 여러분들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라고. 1에 한없이. 그럼 여기를 따라갈 거 아니야. 따라갈 거 아니야.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봐. 3을 향해 가고 있잖아. 여기를 향해 가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가 값이 3을 향해 가고 있고, 이렇게와 3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3이다라는 얘기야. 실제 제가 왜이 개념 설명을 하냐면, 이게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읽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등장을 한 적이 아주 많아. 그런데 평가원 시험에 이거를 2제기로 올린 학생이 있었어. 아니,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어떻게 극한값이라는 게 3일 수 있냐?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 친구는 이 정의 자체를, 약속 자체를 무시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3은 없어요. 3일 1에서 요 값이 뚫려 있는 거야. 값을 갖지 않아. 이 여기 그래프상에서. 그럴지라도 극한값은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불연속일지라도 극한 값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냥 이걸 보는 거야. x가 a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져? fx가 어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 그 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구별하는 거는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걸 구별합니다.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거를 비교할 거야. 근데 극한은 극한인데 좌에서 왔냐? 우에서 왔냐? 우리 친구들 좌우 정도는 알겠죠?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A보다 작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얘를 따라가겠네요. 여기를 향해 가고 있잖아. 요런 거를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얘를 따라가네. 여기를 향해 가고 있잖아. 이게 우극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호로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 좌극한이라는 건 리미트 fx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 이렇게 a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 우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다라는 의미에서 플러스 a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다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한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좌극한, 얘를 우극한. 그런데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이렇게 같게 됐을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요렇게 적는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인데 좌극한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건데 우극한에 대한 이 값이 만약에 알파고 얘가 베타가 나와서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달랐다면 이게 달랐다면 우리는 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좌극한 값은 존재할 수 있어. 우극한 값 존재할 수 있어. 하지만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이두 개가 같았다면 극한 값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여기에서 예를 들어 드린다면 그림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죠. 여기 1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1. 이게 fx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건데 좌극한 fx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건데 우극한 fx 이걸 보자라는 얘기야. 그럼 먼저 좌극한부터 볼까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야. 얘를 따라가겠네. 그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고 있잖아. 너의 극한 값은 1이야. 좌극한 값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좌극한 값이 1이야. 이렇게. 우극한 값 보겠습니다.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너를 따라가겠네. 그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2를 향해 가고 있잖아. 너의 극한 값은 2야. 그래서 이 fx에 의하면 좌극한 값은 1이고 우극한 값은 2예요. 그러면 너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너가 이렇게 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존재했는데 만약에 얘가 같다면 이거의 값도 존재하는 거지. 만약에 이거의 값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했어? 그러면 3으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값도 얼마라는 얘기야? 2. 3으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값도 얼마라는 얘기야? 2란 뜻이죠. 그래서 이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여태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극한 값이 존재한다.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까요? y 콜 x제곱, fx 이퀄 x제곱이라고 할게요. x제곱 이런 함수 우리 알고 있습니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납득되시죠? 그때 리미트, 예, 이 fx에 대해서 극한을 볼 건데, 다른 뭐 x가 뭐 1로 간다, 2로 가까이 간다, 뭐 이런 거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x가 그냥 한없이 커져버리는 거야. 이쪽을 향해 가는 거야, 그냥. 예. 그걸 우리는 양의 무한대, 이 팔자를 눕혀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무한대라고 얘기해요. 무한대라는 건 수가 아니에요.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거 아니야. 계속 너의 값이 쭉 올라가기만 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해. 발산. 그러니까 수렴이냐 발산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는 거야. 수렴이라는 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거고, 발산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뭐 한없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이었다라고 하면 x값이 커짐에 따라 값이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이야기해 버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함수일 수 있는데요. 이런 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제곱분의 1. 이런 거. 선생님, 저는 그런 그래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는 x분의 1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나요? x분의 1이라는 함수. 그걸 뭐 해버리면 되죠? 제곱해 버리면 되지 않나요? 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곱한 거는 1보다 큰걸 제곱하면 1보다 커지지 않아요? 1보다 작은 거를 제곱하면 1보다 더 작아지겠죠. 이런 그래프야. 근데 이거를 제곱하면 다 양수로 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y축 대칭인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타나진다고요. 이런 그래프. 대충 생각해 본 겁니다. 예. 네. x축, y축 있다면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y축 대칭인데. 자, 0에서의 값이 없어. 분모가 0이잖아. 0의 제곱은 0이고. 0분의 1? 이런 값이 없어요. 분모가 0일 때그 값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때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에 이 fx 극한값이 있냐? 그러면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 거야. 왜? 0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얘를 따라가. 얘를 따라가. y값이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 쭉 올라가고 있죠,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어떤 교재에서는 때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적기도 해. equal 무한대? 근데 무한대라는 거는 수가 아니야. 극한 값이라는 건 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엄밀성에 의해서 그냥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 그냥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뭐 아니면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 그럼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그럼 0으로 가까이 갈때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얘는 아니야. 아니, 함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극한 값을 구하는 게 타겟이라고요. 그러면 수렴할 때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이 얼만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들이 전부 수렴하는 상황에서의 극한 값을 찾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거라고요. 학교 내신에서는 간혹 이럴 수 있겠죠. 다음 중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찾아봐라. 뭐 이런 문제를 줄수 있지.

그때는 뭐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발산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하셨을 거라고. 그럼 그런 것만 메모해가지고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거지. 이게 주인공은 아니다. 이 챕터에 이한 편의 영화라고 이야기한다면 함수의 극한에서의 주인공은 극한 값이야. 극한 값이 있었어? 그게 얼만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지금 타겟이 극한 값이라고 했어. 그런데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다면, 그래프가 있어. 뭐 어떤 복잡한 그래프든지 간에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딱 제시가 됐어. 그러면 극한값 읽어내는데 문제가 있나요? 전혀 없지 않나?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아, 함수의 그래프가 딱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이 극한값 구하는 거다할수 있어.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뭔가 막 복잡해.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힌트는 준 거야. 뭐 여기야 3이고 여기가 뭐 2야. 뭐 이렇게. 그러면 3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너를 따라가, 너를 따라가? 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2를 향해 가고 있어?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야? 2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주어지지, 그러면 모든 함수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는 상황도 있지만, fx 제가 뭐 식으로 적어드린 것도 있었잖아. 당장 여러분들 fx를 제가 뭐 이렇게 잡아볼까?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이런 그래프 그리실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 그리실 수 있을까? 이거 그리려면 여러분들은 미적분 2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미적분 2에 들어가야지 이런 함수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개형을 그려내실 겁니다. 물론 이 그래프 뭐몇개좀 찍어보면 알 수도 있지. 예. 이거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될 거고, 뭐점몇개 찍어가지고 원점 대칭 시켜버리면 전체에서 뭐 그려낼 수 있겠지. 그런데, 뭐, 만약에 fx 이렇게 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극한값을 구해라? 그럼 내가 그림만 그려내면 나는 극한값 다 알아낼 수 있는데, 못한다라는 거죠. 그릴 수 있는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요즘은 편해졌죠. 예. 워낙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그래프 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뭐 AI한테 물어봐도 그래프 그냥 그려버리죠. 이런 그래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이 모든,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래프가 딱 주어졌어? 그럼 극한값 읽는 건 나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그럼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fx의 어떤 식으로 줬다면 나는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무조건 첫 번째 방법, 대입입니다. 대입하라 이거야. 그 대입을 했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어떤 값으로서 내가 읽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걔가 극한값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실제 출제됐던 적이 있는 문제를 제가 제시해 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7이라는 이런 문제가 이게 평가원, 수능 관련된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가. 그럼 여러분들, 만약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릴 거 아니잖아. 그럼 지금 말씀드렸죠? 일단 뭐 해보라고? 대입. x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그냥 2를 넣어보는 거야. 2를 넣었어. 2에서 1 빼니까 얼마? 1분의. 2의 제곱 4에다가 7 더하면 얼마? 11. 1분의 11이 얼마야? 11. 아니, 11이라는 값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 그냥 수로 딱 나온 거잖아요? 너가 극한값이야. 너가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더라도, 아, 그냥 대입을 했어. 그런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어떤 값이 딱 나와. 그러면 걔가 극한값이라고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건데, 뭐, x제곱 플러스 1.

아까 뭐 3x 제가 이랬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몰라? 그런데 대입해 볼 거야. 1의 제곱에다 1 더하니까 얼마야? 2. 여기다 1 넣어주니까 얼마야? 3. 2분의 3. 아, 선생님, 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분수예요. 분수가 왜 이상한 건데? 왜 여러분들 유리수를 거부하는 거야? 이, 뭐 수는 자연수하고 정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잖아. 유리수 되잖아. 그냥 이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2분의 3인 거야.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럼 선생님, 뭐 웬만해서는 대입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다 없겠군요. 아니요? 대표적인 거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1분의 x제곱-1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나 이거 뭔가 그래프? 몰라. 몰라. 뭐알 수도 있겠죠, 이 그래프.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들 x-1, 얘 인수분해 하면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겠지. 예, x가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아니야. x가 1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하고 너 약분될 거고 그냥 x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y, fx,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고 얘가 fx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잖아. 여기가 1이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잖아, 그냥. 이런 그래프고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데 1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그래프다라는 얘기야. 얘는 1에서도 정의가 되는 이 값이 있는 건데 얘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왜이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얘가 뚫려 있는 거, 얘는 뚫려 있지 않는 거. 쭉 가는 거. 그래,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1로 가까이 갈때 한없이 가까워져. 그럼 너를 따라가고 있잖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2를 향해 가고 있어. 그래, 너의 극한값은 2야.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냈잖아. 그런데 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어떤 단계? 대입하랬잖아. 그래서 대입을 해봤어. 1에서 1 빼니까 얼마야? 0. 1의 제곱에서 1 빼니까 얼마야? 0. 자, 그럼 0분의 0이야. 이걸 0분의 0이니까 아, 0이네요. 이럴 거야? 아니, 0분의 0이라는 게왜 0인데? 0분의 0이라는 거는 0이라 이 값을 0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0이야? 이 값은 우리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는 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이거는 대입했을 때 정상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거는 정상적인 거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거 보겠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야. 유리함수, 분수함수라고 얘기하는 거. 그1 대입했어. 2분의. 1 대입했어. 0. 2분의 0은 얼마입니까? 아니, 2분의 0이 0이다라는 거를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 요 정도는 되겠죠. 근데 분모가 0이면, 분모가 0이면 이건 정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여기에 뭐가 오든지 간에 정의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런 것들을 구별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다면 난 그래프 함수의 극한값을 읽어낼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나는 뭐를 할 거야? 대입을 할 거야. 대입해서 이상이 없으면 걔가 극한 값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이상한 게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꼴. 꼴. 두 번째는 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꼴의 유형이 있는 거야. 0분의 0꼴. 이거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순서대로 가는 거고, 나중에는 그냥

해봤더니 얘다라고 하면 클리어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꼴에는 풀이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풀이 방법을 제시해 줘요. 그러니까 아 꼴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시라는 거죠. 0분의 0꼴. 저는 그냥 응꼴이라고 얘기합니다. 응꼴 이렇게 봐도 되겠지. 어떤 형태냐면 다항식분의 다항식 요런 형태야. 그러니까 뭐 x값인데 x에 대한 뭐 1차식 2차식 x에 대한 1차식 2차식 이런 다항식분의 다항식 대입을 해봤더니 0분의 0이 나왔어. 그런데 봤더니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을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그리고 약분해 약분해 그리고 다시 대입을 시켜. 그러면 극한값이 구해져. 아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리비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먼저 대입해보라 했어. 일러줬어, 일러줬어. 그랬더니 0분의 0꼴이 나온 거야. 응꼴 됐네. 됐네. 그러면 순서대로 뭐하라고? 다항식분의 다항식. 맞잖아? 그러면 인수분해를 각각 해달라는 거야. 얘는 x-1, 너는 x-1,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인수분해 했어? 그 다음 뭐가 일어나? 약분이 일어나. 약분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얘는 없는 거잖아. 약분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대입해. 그래서 답이 2가 나오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 안 그리고 지금 극한값을 찾아냈죠. 아까 선생님이 그려드렸죠. 거기에서 극한값 분명히 2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꼴 이렇게인데 0분의 0꼴에서 또 이런 형태도 있어. 아니 대입을 해봤더니 0분의 0꼴이 나왔어. 그런데 그게 근호를 포함한 식이야. 근호를 포함한 식이었어.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되죠?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할 겁니다.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해. 그러면 얘가 1로 가든지 아니면 1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유리화까지 했어? 그래서 1로 가서 이렇게 가시든지 아니면 유리화해서 바로 약분해서 가시든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 플러스 8 마이너스 3 분의 여기 위에 x제곱 마이너스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거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함수 그래프 그릴 자신 있어? 없어? 그러면 나는 대입을 할 거야. 일러줬어. 일러줬더니 9 루트 씌우면 3 3에서 3 빼면 0분의 자 1의 세제곱 1 1의 제곱 1 1 1에서 1 뺐어 1에서 1 뺐어 0분의 0꼴 나왔어. 그런데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아니고 근호를 포함한 식이야. 그러면 근호가 있는 쪽을 뭐 한다고? 유리화시킬 거라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여기다가 루트 x 플러스 8 플러스 3을 곱해줄 거야. 그럼 여기다가도 루트 x 플러스 8 플러스 3을 곱해주면 우리 이런 거 아시죠?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x 플러스 8, 이거 하면 마이너스 9.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이 돼버렸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것도 인수분해 가능하지. 1학년 때 배웠죠? 조립제법이라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개수의 합이 0이니까 1이 들어가. 1, 1, 0, 0, 1, 1,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1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우리가 근호를 포함해서 0분의

1분의 0골이었어? 근호를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 약분이 일어나.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대입시켜버리라고. 여기다 대입해주니까 1의 제곱에다 1 더하니까 얼마? 2 곱하기 1 넣어주니까 9에다가 루트 씌우면 3. 3 더하기 3은 6.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다? 12다 라는 극한값을 계산해 주실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이 함수의 극한에서의 타겟은 뭐라고요? 극한값을 계산하는 데 있다. 정의? 이거를 갖다가 막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 좌극한, 우극한. 그런데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문제에 딱 주어져 있으면 난 극한값이 있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럼 그런 함수의 그래프가 없는 상태에서 식으로 줬을 때 극한값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대입을 해보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걔가 답이야. 근데 대입을 했을 때 이상한 건 꼴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배운 꼴이 0분의 0꼴. 이걸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인 형태가 있었고, 근호를 포함한 식이 있었던 거야.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이렇게. 근호를 포함한 식은 유리화하면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요 꼴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자, 비행기가 이제 이륙할 때 총 연료의 몇 프로를 쓰는지 아세요? 무려 절반인 50%를 이륙하는 데만 쓴다고 합니다. 일단 뜨고 나면 멀리 가는 데는 연료가 소모되지 않지만 아주 작게 소모되지만 이제 땅에서 발을 떼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거든요. 자, 1강을 클릭한 여러분은 이 강의의 이륙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자, 네 개 문자, 서로 다른 네 개죠. 요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자,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선택해 한 줄로 나열할 때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죠. 양 끝에는 서로 다른 문자가 놓이는 경우의 수는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조건이 달린 친구와 조건이 없는 친구를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거든요. 자, 지금 네 개 문자를 배열할 거니까 자리가 총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네 개가 있겠죠. 그리고 양 끝에는 서로 다른 문자가 놓여야 되니까 여기 있는 네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순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양 끝을 나열하고요. 양 끝을 나열하면 남은 자리가 두 가지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나열하는 두 가지 사건으로 따로따로 계산할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두 사건은 어때요? 연속하는 두 사건이죠. 따라서 어떤 법칙을 쓰면 된다? 그렇죠. 곱의 법칙을 쓰면 되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양 끝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네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친구를 선택해서 한 줄로 배열하는 거니까 순열이죠. 그래서 4P2다. 예를 들어서 뭐 배열했다 칠게요. AC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자리가 있을 텐데 이 두 자리는 어떻게 배열할 수 있을까요? 자, 중복을 허락하니까 일단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친구는 어때요? 이때도 중복을 허락하니까 선택진 역시 네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4P는 어떻게 하면 될까? 4P는 4 곱하기 3이 되고 4를 두 번 곱했으니까 16이 돼서 이걸 잘 곱하면 답은

이해시키면 좋거든요. 그래서 공이 지금 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E가 있고 6개니까 한개더 있겠죠? 여기 바로 뭐다? 공이 되겠다. 그리고 주머니가 4개 있죠? A, B, C, D. 여기다가 이렇게 잘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는 주라고 쓸까요? 주머니. 자, A에는 공이 2개만 넣는 경우의 수. A는 좀 특별 대우를 하겠다. 그러면 특별 대우를 받는 A와 그렇지 않은 B, C, D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사건, 동시에 발생하는 두 사건으로 나눠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A에다가 먼저 담은 다음에 나머지 B, C, D 한번 담을 건데요. 지금 A에는 몇 개를 넣겠다? 6개 중에서 2개를 넣겠다. 근데 이때는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2개를 선택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순열이 아니라 뭐다? 조합이다. 그래서 6개 공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2개를 선택하는 사건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데, 일단 공을 2개 선택했으면 A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뭐 A, C를 이제 A에다 집어넣었다고 할게요. 이제 남은 공은 몇 개예요? 이제 4개 공이 남았죠. 그러면 이제 B 같은 경우는 B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C에 넣을 수도 있고 D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B는 어디 들어갈래? 선택지가 3개니까 경우의 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도 선택지가 3개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 들어가니까 3개가 되고 그리고 E도 선택지가 3개고 F도 선택지가 3개니까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 바로 주머니 BCD에 나머지 4개 공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걸 좀 갖고 와 보면 6C라는 것은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눈 것이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좀 계산이 복잡하거나 많으면 이런 간단한 계산은 선생님이 암산으로 할게요. 근데 지금 뭐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3을 4번 곱했죠. 그러니까 81이 되겠네.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3, 5, 15. 15에다가 곱하면 되죠. 81을 이렇게. 그래서 잘 곱해보면 뭐가 되냐면, 자, 1215. 답은 1215가 되겠다. 이렇게. 자,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주머니 4개가 있는데, A는 특별 대우를 받는다. 그럴 때는 특별 대우를 받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나눠서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두 개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공들은 선택지가 각각 세 개씩 있다. 중복을 허용하니까 각각 동등하게 선택지가 세 개씩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중복 순열을 풀고 있는데 사실 중복 순열이라는 것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서 우리가 배웠었던 곱의 법칙으로 자유자재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자, 서로 다른 종류의 볼펜이 4개가 있대요.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공책이 2권이 있는데요. 학생은 몇명 있다? 예, 3명 있대요. A, B, C. 자, 남김없이 나눠줄 때 이런 게 중요하죠. 자, A는 적어도 한 자루의 볼펜을, 그리고 A가 받은 볼펜의 개수와 공책의 개수 같을 때, 자, 볼펜의 개수와 공책의 개수가 같을 때, 그리고 주의할 점은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공책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요 사건을 잘 보면, A는 최소한 한 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책의 개수와 볼펜의 개수가 같은데, 중요한 것은 공책이 몇 개다?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A란 친구는 볼펜과 공책을 하나하나 받을 때와 볼펜과 공책을 두개두개 받을 때로 나눌 수 있잖아요. 세 개, 세개 이런 건안 되잖아. 공책의 최대 개수가 두 개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도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여기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뭐 A1, A2, 그리고 A3, A4라고 할게. 네 개니까. 자, 그다음 공책이 두 개다. 그러면 공책은 B1, B2, B3가 있는데, 여기 있는 볼펜 공책을 세 명의 학생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A, B, C가 있고 볼펜과 공책을 나눠줄 건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A는 적어도 한 개의 볼펜을 받고요. 볼펜의 개수와 공책의 개수가 같대요. 그럼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A가 불펜 하나와 공책

하나를 받을 때. 그다음 나머지 경우는 뭐예요? 두개 받을 때죠. 딱두 개까지밖에 안 돼. 그 이유는 공책의 최대 개수가 두 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B2까지죠, 사실. 두 개니까. 네 개와 두 개니까. 최대 두 개까지. 둘둘. 근데 여기 있는 두 사건은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그럼 지금 A한테 볼펜 하나를 나눠줄 거예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네개 볼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되잖아. 그다음 공책 하나를 줄 건데요. 두개 볼펜 중 공책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다. 이게 바로 A한테 볼펜과 공책을 배분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한 개씩 줬다고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 볼펜은 누구한테 줄까요? B 아니면 C한테 줘야 되니까 선택지가 두 개야. 나머지 친구들도 선택지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2를 3번 곱한 2의 세제곱을 곱하는 것이 나머지 3개 볼펜을 B, C한테 배분하는 경우의 수고, 남은 볼펜 하나도 선택지가 두 개죠. B한테 갈 수도 있고 C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2의 1제곱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볼펜 두 개를 받으니까 볼펜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고, 공책은 총두 개인데 두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아까와는 좀 다른 게 이미 두 개씩 다 선택이 됐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 두 친구들은 선택지가 B한테 갈 수도 있고 C한테 갈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2의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공책은 A한테 다 갔으니까 경우의 수는 뭐한 가지 없다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을 구했는데 우리는 합의 법칙을 통해서 1번의 경우의 수와 2번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잘 계산해 보면 4, 2, 8이죠? 8 곱하기. 자, 2의 세제곱과 2의 1제곱 곱하면 16이 되고요. 자, 그리고 4C는 간단한 계산은 그냥 할게요. 6이에요. 1이고. 그래서 6 곱하기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자, 6 곱하기 18, 16은 자, 정정. 8 곱하기 16은 128이 되고요. 64는 24가 되니까 잘 더하면 자, 152. 답은 152가 되겠다. 자,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는 곱의 법칙을 잘 썼다면 이 문제에서는 합의 법칙을 쓰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그 안에선 또 곱의 법칙이 있었죠. A한테 볼펜과 공책을 나눠주는 사건과 B씨한테 볼펜과 공책을 나눠주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선 곱했고요. 여기선 더했었다. 자, 그래서 3번은 좀 의미가 있죠, 문제가.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문제인 3번까지 풀었는데 어때? 응? 좀 풀만해? 자, 그 다음 문제는 대표 문제. 자, 숫자가 0, 1, 2, 3이 있고요. 중복을 허락하여. 자, 네 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는 네 자리 자연수. 이 자릿수가 나오면 어때요?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조심하면 되죠. 그리고 짝수니까 뭐가 중요해? 1의 자리가 중요하죠. 네 자릿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1의 자리만 보면 되잖아. 1의 자리가 짝수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을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빈칸은 4개가 필요하죠? 이때 주의할 것은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짝수가 되려면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와야 돼? 짝수인 0 또는 2가 와야겠죠. 그럼 시작해볼까? 자, 천의 자리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0을 제외한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3실.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네개 중에서 누가 와도 괜찮다. 그다음 1의 자리. 1의 자리는 0 또는 2.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되죠. 그 선택지가 두 개고요. 각각의 자릿수를 결정하는 개별적인 사건들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다. 자, 3, 4, 12, 48 곱하면 96. 답은 96이 되겠죠. 이렇게 자릿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기본 문제로 자주 나오죠. 쉬운 만큼 틀리면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문제 풀때 약간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도 자릿수 문제인데요. 자, 3개를

택히 한 줄로 나눠 만든 세 자리. 근데 이때는 첫째 자리에 0을 피할 필요가 없죠. 이미 선택지 자체에 0이 없으니까. 홀수의 개수. 아까 거에 비하면 훨씬 쉽네. 일단 빈칸은 몇개 필요하다? 세 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1의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홀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1의 자리에 홀수만 오면 되는데 지금 1이 오거나 또는 3이 오면 되죠. 자, 나머지 친구들은 제한 조건이 없어요. 얘네들은 1, 2, 3 중에서 누가 와도 괜찮으니까 선택지가 3개나 있고요. 얘만 선택지가 2개로 좁혀지죠. 이렇게 곱하면 답은 뭐다? 18. 답은 18가지가 되겠다. 간단하다. 3번에서 좀 고생했는데 4번이랑 5번이 수월하다. 6번은 어떨까? 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이때도 0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다. 자, 4자리 자연수 중에서 3,000 이하. 3,000 이하의 4자리 수의 개수는 이번에도 자리가 4개가 있을 텐데 아까는 짝수홀 쓸 때는 어떤 자리가 중요했죠? 1의 자리가 중요했잖아. 근데 지금은 3,00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건 누가 중요하겠어? 바로 1,000의 자리가 중요하겠죠? 3,00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1,000의 자리에 뭐4 같은 친구가 올수 없잖아요. 3이 와도 안 되죠? 만약에 3이 왔다면 여기 000이 와야지 조건을 만족할 텐데 0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1 또는 2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지가 1,000의 자리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이렇게. 그 나머지 자리들은 자유롭거든요. 선택지가 다 3개, 4개씩 있죠, 이렇게 4개. 그리고 각각의 사건은 뭐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렇게 곱의 법칙을 잘 적용했을 때 답은 뭐가 되겠다? 128. 답은 128이 되겠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떤 문제가 좀 추상적일 때는 이렇게 도식이나 그림을 그려서 좀 쉽게 푸는 전략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7번. 자, 이번엔 0이 좀 섞여 있으니까 아까보다는 신경 쓸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자, 5자리 수.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는 것은 피하자. 되죠? 그리고 5의 배수는? 5의 배수니까 어떤 거에 신경 써야 돼요? 1의 자리에 0 또는 5만 와야겠다. 자, 그럼 뭐 어렵지 않지. 일단 자리는 5개를 마련하고요. 자,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오는 것만 피하자, 이렇게. 그리고 1의 자리에는 5의 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0이 오거나 아니면 5만 올수 있다. 자, 요 점을 고려해서 풀어보면 0을 제외한 선택지는 3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4개 중 누가 와도 괜찮아. 이렇게. 1의 자리는 0 또는 5. 이때는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니까 21, 2가 돼서 이거 곱하면 되겠다. 3, 4, 12, 48. 그리고 요 곱하면 192. 요까지 곱하면 384. 답은 384. 어때요? 대충 패턴이 보이죠? 뭐, 특별한 수보다 크거나 작을 때, 뭐, 짝수일 때, 5의 배수일 때, 이런 조건들 걸면서 문제를 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각각의 자릿수들을 결정하는 사건을 동시에 발생하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본 다음에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곱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다. 자, 이번에 0이 섞여 있네. 선택지는 3개가 있고요. 자, 4개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빈칸은 몇개 필요하다? 4개 필요하다. 자, 4자리 자연수니까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는 것만 피하자. 피하자. 자, 이때 2는 두 번만. 이거 좀 어렵네. 2는 두 번만 쓰래. 이거는 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2가 만약에 첫째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0을 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두 개가 첫 번째 자리에 안 오고 다른 데온 거야. 그때는 얘를 생각할 때 0을 피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 첫 번째 자리 2가 오고요. 나머지 3개 중 하나가 2일 때. 2를 두 번만 쓴 건데, 첫째 자리 2가 온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뭘까? 이번에는 첫 번째 자리 2가 안올 거야. 여기 2 말고 다른 수가 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서

들어갈 거야. 어때? 그럼 지금 첫 번째 자리는 2로 이미 고정됐으니까 경우의 수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세 가지 중에서 2가 들어갈 두 자리를 선택할 거야. 자, 세 가지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두 자리 선택할 거야. 요렇게 선택했다고 칠까? 2가 안 되지. 자, 선생님 잘못했지? 2는 두 번만 들어가는데 일단 한번 썼잖아. 그러니까 세개 자리 중에서 이 하나가 들어갈, 이 하나가 들어갈 자리를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자, 요 자리 선택했다고 할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선택지가 몇 개일까? 2는 두 번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썼기 때문에 2를 쓰면 안 돼, 이번에는. 0 또는 1. 얘는 선택지가 두 개고요. 얘도 선택지가 두 개가 되겠죠. 조심해야 돼. 2를 두 번만 쓸 건데 이미 썼기 때문에 얘네들은 2를 제외한 0, 1 중에서 와야겠다. 자, 그 다음 경우를 볼까요? 이때는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올수 있을까? 일단 2를 두번 다른 데서 썼기 때문에 오면 안 되지만 0도 안 되잖아. 네 자리 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요.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 1이 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3개가 있는데 3개 자리 중에서 두 자리 2가 와야 되죠. 그래서 3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그두 자리 2를 집어넣자 하고요. 이렇게. 나머지 자리에 누가 올까요? 2는 이미 두번다 썼기 때문에 2를 뺀 나머지 두개 중에서 하나가 오면 되겠다. 이렇게. 근데 두 사건은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3이고요. 2이니까 얘를 잘 계산하면 12가지. 얘는 3 곱하기 2니까 6가지가 돼서 더하면 자, 답은 뭐다? 18. 답은 18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풀어본 것 중에서는 좀 어려웠죠. 자릿수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좀 거대하고 복잡할 때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건을 쪼개면 돼요. 쪼개가지고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들로 쪼개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도 되고 아니면 연속하는 두 사건으로 세분화해서 곱의 법칙을 써도 되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짠. 자,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했대. 그러니까 선택지는 5개인데 그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데 중복 오케이. 네 자리 자연수. 아, 첫째 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되겠다. 느낌 오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자, 10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모두 짝수이다. 자,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는 모두 홀수이다. 이거 좀 거창해 보이지만 매우 쉽다. 그림 그려보면 명확하다니까? 자, 지금 빈칸이 몇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하잖아. 여기 보면 100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얘네들은 선택지가 몇 개예요? 얘네들은 짝수 중에서 선택해야 돼. 짝수는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실 두 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된다. 자,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 중에서 선택해야 돼. 중복을 허락하니까 둘다뭐 경우의 수가 똑같죠. 1, 3, 5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3실 세 가지 얘도 세 가지가 되고요. 여기는 네 가지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이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66에 36 답은 36이다. 자, 문제는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쉽지.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지금 풀고 있고요. 자, 이제 개념을 좀 다뤄볼까? 자, 이 강의는 개념 강의는 아니잖아요. 문제풀이 강의긴 한데,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 싶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은 좀풀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자, 중복순열을 이용하면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m개고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n일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총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x는 원소가 m개니까, 1부터 m까지의 자연수를 포함하는 이렇게 집합이라고 하겠다. 자, y는 1부터 n까지의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이 되겠다. 자, 이제 1 같은 경우는 어디로 보낼까? 1이 갈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n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n개 중에서 한 층으로 갈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선택지가 이렇게 n개가 되겠다. 뭐 정확히 말하면 n-1. 근데 함수에서 얘가 2로 갔다.

있다고 해서 그 다음 친구도 이로 못 가란 법은 없잖아요. 뭐 1대1 함수나 이런 특별한 조건이 걸려 있지 않다면 2도 1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가 갈수 있는 선택지도 몇 개다? n이 되죠.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의 선택지가 n개고요. 각각의 원소들이 화살을 쏘는 사건들을 잇따라 발생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볼수 있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잖아. 결과적으로 n을 몇개 곱한 거예요? n을 m개 곱한 거니까 결국 가능한 함수의 개수는 n의 m제곱계고요. 이것은 바로 n파이m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좀 눈여겨볼 것은 이 n이란 친구가 뭐예요? 공역의 개수죠. 그래서 n 공역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있는 m이란 친구는 정역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래서 n 정역.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외우기 편할 겁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이걸 특별히 의식하진 않아요. 그냥 곱의 법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이걸 어떻게든 좀 공식을 외워서 문제에 적용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중복순열을 통해서 본 함수의 개수를 공부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두 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함수는 총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냐? 자, 곱했더니 홀수래. 곱했더니 홀수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셋다 홀수가 되어죠. 셋 중에 한 친구라도 짝수가 섞여 있으면 곱은 홀수가 될수 없잖아요. 그리고 F2보다는 F4가 크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사건은요.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을 볼수 있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적용할 거야. 가 사건의 경우의 수와 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되잖아. 맞죠? 이제 가부터 가볼까? 자, 지금 여기 F1, F3, F5가 있는데, F1 같은 경우는 누굴 가질 수 있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F1, F3, F5. 곱이 홀수라는 것은 각각 모두 홀수란 얘기다. 그러니까 F1은 선택지가 몇 개예요? 1, 3. 두 친구 중 하나로 가야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자,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들은 뭐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볼수 있으니까 결국 2의 세제곱. 가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8개다. 됐지? 자, 나로 갈까? 나는 어떤 사건이야? 지금 2와 4만 생각해 볼까? 2와 4가 이제 화살을 쏠 거야. 자, 관역은 뭐냐면 1, 2, 3, 4예요. 그런데 일단 F2보다 F4가 크잖아. 근데 그말 안에는 F2와 F4가 다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 친구 중에서 이두 친구가 선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두 친구가 이 친구들의 화살을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 친구가 화살을 맞을까? 그래서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사건이 있고요. 두 개가 화살을 맞는다고 쳤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F2보다는 F4가 커야 되니까 2는 작은 쪽으로 가고요. 4는 큰 쪽으로 가서 그 다음 경우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사실상 조합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죠? 4C는 뭐예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6이 되죠. 그래서 가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정정. 경우의 수는 8이고요. 나 사건의 경우의 수는 6이 되잖아. 그래서 지금 가 사건과 나 사건은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고요. 각각의 경우의 수는 8과 6이니까 곱의 법칙을 잘 적용했을 때 답은 48. 이렇게 답은 48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복순열 지금 풀고 있지만 사실상 중복순열이라는 말 자체를 계속 얘기하지 않고 곱의 법칙,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쓰려다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막히고 제한적인 실력에서 머물러야 되고요. 결국에는 공식을 잊어버려야 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자, 11번. 자, 두 집합이 있대요. 자, 두 집합이 있는데 XY, X는 5개, Y는 7개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요. 집합 X의 모든 원소 small

x에 대해서 x 플러스 fx의 값은 짝수이다. 느낌 오니? 더했을 때 짝수란 얘기는 뭐야? 더했을 때 짝수란 얘기는 x가 만약에 홀수야. 그러면 fx도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돼. 그리고 x가 짝수면 fx도 짝수가 돼야 돼. 홀짝이 만났을 때 더하면 홀수가 되니까요. 이렇게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요. 중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쓰면 되겠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홀수는 홀수에 대응되고요. 짝수는 짝수에 대응된다. 자, 그래서 보면 F1, F2, F3, F4, 그리고 F5예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대상은 뭐예요? 이 중에 한 친구를 가져야 돼. 근데 여기 있는 F1, F3, F5는 홀수의 함수 값이니까 홀수가 돼야 돼. 그래서 1, 3, 5, 7 선택지가 4개예요. 그래서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여기도 사실이 되고요. 여기도 사실이 되겠다. 이렇게. 짝수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짝수로만 가야 되죠. F2와 F4는 선택지가 2, 4, 6, 3개 중 하나예요. 3, 4, 1, 3, 4, 1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사건들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될까? 4, 3, 12 곱하면 48 곱하면 뭐가 될까? 144. 얘까지 곱하면 576. 답은 576. 선생님, 왜 이렇게 암산을 잘하시나요? 선생님, 여러 번 풀어봤잖아.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암산을 하지 말고 직접 여기다 계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40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뭐살한번더 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446, 446, 4 이렇게 해서 576을 직접 구해야 돼. 응? 자만했다 틀리면 너무 아쉽지. 다 풀었는데. 이 정도 문제는 뭐 난이도가 중 이하가 되겠다. 자, 조금 도전적인 문제 없나? 이건 약간 좀 어렵죠? 전 문제보다. 두 집합 XY가 있는데요. 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 자,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6이 된다. 그러니까 치역이 뭐예요? 여기 있는 공역 중에서 뭐 화살을 맞은 친구들의 모임이 치역이 되잖아. 어떻게 풀까? 일단 여기 있는 숫자들을 잘 더해서 6을 만들면 되는데, 6이란 친구는 뭐 1을 두번 쓰고 이렇게 4를 한번 쓰면 만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안 될까? 선생님, 여기 있는 공역의 원소를 이용해서 합이 6인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봐봐. 요게 치역이란 얘기잖아. 응? 치역이기 전에 뭐예요? 집합이야. 집합에서는 원소를 더블해서 쓰지 않잖아. 중복해서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 뽑아서 합이 6인 걸 만들 때는 같은 숫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숫자만 써야 돼.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6이라는 친구를 뭐1 플러스 4 이건 안 되겠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건 되죠? 서로 다른 숫자들을 이용해서 더했잖아. 한 가지 더 있어. 뭐가 있어요? 2 플러스 4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를 구해서 합의 법칙을 통해서 각각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1, 2, 3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치역이 뭐다? 1, 2, 3이 된다. 그리고 2, 4가 있다는 얘기는 치역이 이렇게 2와 4가 있다. 자, 가볼까? 지금 정의역은 A, B, C가 있다. 그리고 공역은 1, 2, 3, 4가 있는데 누가 화살을 맞았다? 1, 2, 3 이렇게. 그 ABC가 화살을 쏠때 어떻게 쏴야 돼요? 서로 중복 없이 쏴야 되잖아. 3대 3이니까. 그러니까 A란 친구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3개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놈은 선택지가 3개가 되죠. A가 먼저 쐈다고 했을 때 B란 친구는 선택지가 2개죠. 그래서 얘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2가 되고요. 근데 얘는 선택에 뭐 여지가 없지. 1로만 가야 되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1가지고요. 여기 있는 ABC의 화살 쏘는 사건들은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들이니까 곱의

규칙을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3, 2, 1 곱하면 6가지. 답은 6가지. 이 문제 답이 아니야. 이 경우의 수는 6가지. 그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요거 좀. 왜냐하면 지금 ABC에서 이제 화살을 쏠 거잖아. 자, 화살을 쏠 건데 지금 보기는 1, 2, 3, 4가 있어요. 근데 누가 화살을 맞는다? 2, 4만 맞을 거야. 화살을 맞는 친구와 쏘는 친구의 지금 개수가 어때요?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잘 봐. A라는 친구 선택지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개. 이렇게. B라는 친구도 선택지가 두 개잖아요. C라는 친구도 선택지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곱의 법칙을 잘 적용하면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만 몰리면 안 되잖아. 얘가 소에 대해서 치역이 이사란 경우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만 몰려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쪽에 몰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두 가지는 빼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여섯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섯 가지고요. 여기도 여섯 가지가 되는데 여기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두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쓴다? 합의 법칙을 써야 돼서 6과 6을 이렇게 더해줬을 때 답은 12. 답은 이렇게 12가 되겠다. 이해돼요? 한번 정리할게. 자, 두 집합 XY가 있을 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래요. 이때 조심할 것은 치역이기 전에 뭐다? 집합이다.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수를 두번 이상 중복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수들로 더해서 6을 만들었을 때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치역이 1, 2, 3일 때, 두 번째는 2, 4일 때. 이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순열을 쓰면 되잖아요. 이거 3팩토리얼이죠. 여기는 세 친구를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하지만 이때 조심할 것은 각각의 친구들은 선택지가 두개 있지만 한쪽으로 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빼줘야지 치역이 이상인 경우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친구는 어떤 사건이에요?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두 사건이고요. 요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12번 풀었습니다. 자, 이제 강의가 점점 중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 아주. 자, 집합 U는 전체 집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집합 문제와 결합된 경우의 수인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고 이거 너무 유명하지 않아? A 교집합, B 여집합. 이거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에 대한 B의 차집합. 그래서 A 빼기 B 아니야. A에 대한 B의 차집합. A의 원소 중에서 B에도 속하는 원소를 뺐더니 A 자신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 A, B는 서로 소 관계다.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자, 만약에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면 되고요. 근데 지금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야. 그러니까 얘가 2개면 1개, 1개면 2개. 이런 식으로 경우들 나눌 수가 있겠다. 이때 A, 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푸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해 볼게. 이렇게 두 친구를 지금 더했을 때 어때요? 세 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지는 않지만 이때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3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케이스가 몇 개가 있어요? 0이면 3, 1이면 2, 2이면 1, 그리고 3이면 0. 사건이 지금 몇개 있는 거야? 사건이 4개가 있고요. 이 사건들은 서로 중복되지 않으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자, 가볼까? 자, 지금 원소가 5개가 있는데 5개 원소 중에서 A에 들어갈 0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거야. 따라서 O, C, 0. 쉽게 말하면 한 가지다. 그럼 이제 또 5개 원소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B에 들어갈 3개 원소를 선택하면 되죠? O, C, 3. 그리고 뭐 A에 들어갈 원소를 선택하는 사건과 B에 들어갈 원소를 선택하는 사건은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이니까 여기 안에서는 곱의 법칙. 그리고 여기서는 합의 법칙.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이번엔 A의 원소가 한 개네요. 그러니까

3개 원소 중에서 한 친구를 선택해서 A를 구성할 수 있고요. 자, 이미 하나를 써버렸기 때문에 몇개 남았어요? 선택지 4개밖에 안 남았어.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2개를 선택한다. 어때? 괜찮지? 세 번째, 이제 속도를 높여볼까? 자, 5개 원소 중에서 A에 들어갈 2개 원소를 선택하고요. 2개를 이미 썼기 때문에 3개 중에서 B에 들어갈 1개를 선택하면 되고, 자, 이번에는 5개 원소 중에서 A에 들어갈 3개 원소를 선택하면 되고, 3개를 썼기 때문에 2개가 남았지만, B에는 안 들어갈 거야. 그래서 EC0, 1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OC0은 1이죠. 간단한 계산 내가 할게. 요거는 1이에요. 그리고 OC3은 뭐랑 똑같아요? OC2랑 똑같잖아. 그래서 2팩분의 5 곱하기 4니까 이건 10가지가 돼요.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얘는 5고요. 이건 좀 계산해야겠다. 4C를 잘 계산해 보면 6이 돼요. 6 이렇게. 얘는 10이고, 3이 돼서 30이 되고, 자, 얘는 OC3이니까 OC랑 똑같아서 10이 돼서 이렇게 곱하면 얘는 30이고, 얘도 30이 돼서, 자, 10, 30, 30, 10이 돼서 이 친구들의 합을 잘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80. 답은 이렇게 80이 되겠죠. 다시 한번. 자, 이 문제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집합과 연관된 문제죠. 이건 사실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고요. 뺐는데 그대로란 얘기는 두 친구의 공통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출제자는 두 집합이 서로 소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따라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중복되지 않는, 겹치지 않는 사건들로 뭐 했다? 분할했다. 왜?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했는데, 각각의 사건 안에서는 또 어때요? 연속하는 두 사건이 있죠? 또 곱의 법칙이 깨알같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13번을 풀었습니다. 자. 판서량은 좀 많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제 14번. 자. 집합 U는 원소의 개수가 6개가 있고요. 지금 A는 B에 포함되고, A와 B의 공통 부분의 원소는 3개가 있다. 자, 이 문제는 나름 좀 별표를 칠게요. 왜냐면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놓치는 학생들이 있거든. 앞에 문제는 어땠어요? 각각의 영역들의 원소가 몇 개일지가 특정돼 있었잖아. 3개면 0개, 2개면 1개, 1개면 2개 이런 식으로 영역들의 원소의 개수가 특정돼 있었잖아. 이때는 아니거든. 잘 봐. 일단 두 집합에 공통 부분에는 원소가 몇개 있다? 3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A는 B에 포함된대. 아, 그럼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자, A가 B에 쏙 들어간다. B 안에 A 있다. 어떤 드라마의 명대사죠. 근데 교집합은 뭐야? 그 A잖아. 다시 말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영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지금 A를 결정할 거야. 먼저 A에 들어갈 원소 3개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 있잖아. 나머지 원소들이 어디로 갈지. 나머지 원소들은 꼭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밖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 말은 원소들의 선택지가 몇 개다? 두 개란 얘기예요. 잘 봐. 어쨌든 여기 있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할 거란 말이야. 일단 A란 친구는 여기는 6개 중에서 3개를 가질 거야. 그러면 조합이지? 6C3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세 친구가 A에 들어갔다고 칠까? 3, 4, 5 이렇게. 자, 이거 딱 지우고 얘는 3, 4, 5를 포함한 거 이렇게. 그 물어봤어. 1. 너는 어디로 갈래? 여기로 갈래? 여기로 갈래? 1의 선택지는 몇 개예요? 두 개잖아. 그 다음에 2. 너는 어디 갈래? 저도 선택지가 두 개예요. 두 개잖아. 이런 식으로 나머지 친구도 선택지가 두 개가 돼서 곱의 법칙을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지? 아까 문제랑 완전히 다른 거야. 두 문제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63은, 자, 계산량이 뭐 얼마 없으니까 친절하게 써줄게. 6부터 4까지 곱한 거에서, 3부터 1까지 곱한 거에서,

자, 그러니까 6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죠? 얘는 8이야, 8. 8, 이렇게. 그러면 3, 2, 6, 5, 4, 20. 자, 8과 곱했을 때 답은 뭐다? 160. 답은 160이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까 문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이제 원소 개수가 특정됐지만 얘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원소들의 선택지는 여기 두 개다. 그 차이가 가장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4번을 맞췄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번으로 갈게요. 자, 15번이 좀 자, 집합 U의 부분 집합 AB가 있대요. 요 문제 중요해. 요 조건.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야. 그 말은 아까와는 다르게 합집합 바깥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체라니까. 이 바깥에 원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바깥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 특징이고요.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래. 여기 두 개죠. 이렇게. 느낌 오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원소를 여기다 선택하면 나머지 원소들은 선택지가 몇 개다?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면 밖에도 선택지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할 것은 A를 결정하자. A의 원소 두 개를 결정하고, 아니지. 지금 특정된 것은 교집합이니까 이렇게 써야지. A, 교집합 B, 원소 두 개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의 거취, 위치를 결정하면 되겠다. 근데 두 사건은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이니까 이렇게 곱의 법칙을 쓰면 되는 거죠. 자, 지금 교집합에는 원소가 두개 필요하니까 여섯 개 중에서 두 친구를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두 원소가 선택됐다고 치자고. 1, 너 어디로 갈래? 여기 아니면 여기요. 바깥에는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들은 선택지가 두 개. 얘도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결국 뭐예요?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 이런 특징이 있네, 이렇게. 자, 6C는 잘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이 친구는 6 곱하기 5를 이렇게 2 곱하기 1로 나눈 것이고요. 곱하기 16이 되죠. 그래서 사라지고 지워지면 3이 남죠? 3, 5, 15. 결국에 15와 16의 곱이야. 15 곱하기 16의 곱이고요. 이걸 잘 계산하면, 자, 240. 답은 24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었다. 어때요? 자, 이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풀었던 문제는 어땠어요? 이렇게 NA, NB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이렇게 확실하게 특정이 됐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푼 문제와 앞서 푼 문제들은 한 영역의 원소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쪼갠 거예요. 원소의 개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집합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영역을 나눠가지고 일단 이거 먼저 해결하고 남은 원소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정확히 고려해서 곱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뭘 배웠죠? 예, 중복순열 배웠습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뭐예요? 중복을 허용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순열하는 것은 n, 파이, m이라고 쓰고요. 이 친구는 n의 m제곱입니다. 그 어디에 활용되냐?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보통 함수의 개수에 활용됐었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정역과 공역의 원소가 몇 개인지가 중요했었고, 만약에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m개고, 그리고 공역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n일 때 이때 가능한 이 함수의 개수는 바로 뭐였다? n파이 m이었죠. 이때 특징은 왼쪽에 있는 친구는 정역이 아니라 바로 공역의 원소가 몇 개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뭐냐? 바로 정역의 원소가 몇 개냐를 통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이제 곱의 법칙을 통해서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사고력이 제한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쳤는데요. 어땠습니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첫 발을 떼는 게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은 그첫 발을 뛴 겁니다. 정말로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요. 선생님은 두 번째 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에요. 대수 첫 번째 시간에는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예정인데 여기 개념 간단하게 언급을 한 다음에 유형연수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 A의 거듭제곱근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A에 거듭해서 제곱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듭한다는 게 뭐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고 네 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켜서 우리는 n번 제곱한 것 해서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A의 n제곱근. 그럼 A의 n제곱근이라는 건요. 말이 근으로 끝났잖아요. 우리가 근 하면 생각나는 것은 네, 방정식입니다. 그럼 어떤 방정식이냐? n제곱된 n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그럼 얘를 다시 풀어서 쓰면 x의 n제곱. 근데 a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는 방정식 x n제곱은 a의 모든 근을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했죠. 모든. 예. 모든이라고 강조했는데 우리 보통 근을 여러분들이 구할 때는 실근 위주로 많이 구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공통수학에서 네, 허수도 배웠어요. 그래서 수가 복소수까지 확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x n제곱은 a의 모든 근에서 이 모든의 의미는요. 실근도 언급하는 거지만 허근도 언급한다라는 걸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말의 뜻, 정의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8의 세제곱근. 그러면 얘는 무슨 방정식의 모든 근이냐면요. 세제곱된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8의 모든 근을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이 모든 근들을 우리 방정식 풀어보도록 할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는 0. 그럼 실근이 하나 나오고 허근이 두 개가 나와요. 실근 여기에서 나오죠? x는 2 또는 허근은 우리 근의 공식 써서 구하면 되는데 근의 공식 써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옵니다.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2이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 돼요. 2 말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까지 총 몇 개? 네, 3개를 언급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쌤 문제마다 이거 허근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던데요?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또 실근에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근. 그래서 이 방정식의 모든 근 중에서 실수인 것. 네. A의 n제곱근의 근들 중에서 실수인 것만 또 구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실수인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든요. 네, 우리 이 방정식을 눈에 보이게끔 하면 그래프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고 어떤 것의 그래프냐라고 한다면

함수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랑 함수 y는 a의 그래프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저 방정식의 실근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거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x n제곱은 a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함수 y는 x n제곱, 함수 y는 a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 근들 중에서 실수인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직접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y는 x n제곱이랑 y는 a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n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 모양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n의 상태에 따라서 얘의 그래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n이 짝수일 때의 그래프는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y는 x의 제곱 그래프가 있잖아요. 걔 어떻게 생겼었어요? 네. 얘는 아래로 볼록 0,0 지나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홀수인 경우는요, y는 x의 세제곱이 이제 대표적인 샘플인데 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울 건데 어쨌건 개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y는 x의 n제곱 그래프를 지금 제가 각각 그려놓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y는 a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y는 a의 그래프는 상수함수예요. 네. x축이랑 평행한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죠. 그러면 y는 a가 이때 이 a가 플러스 양수일 때 y는 a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각각. 네. 그러면 교점이 짝수일 때는 몇 개가 생기냐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고요. 홀수일 때는 이렇게 한 개가 생겨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N이 짝수고 A가 양수인 경우는 몇 개? 네, 두 개가 생기고 N이 홀수고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가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개수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짝수의 경우는요. 이렇게 양의 방향 쪽에서 만나는 X의 값, 그 값을 우리가 수학 기호로 n제곱근 a라고 표기를 합니다. 반대편에도 하나 있죠. 근데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n제곱근 a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읽는 법도 n제곱근 a 순서대로 왼쪽부터 차례대로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된 이 값은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입하면은 그때 y좌표가 다 a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것의 말뜻이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는 a가 음수인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음수면은 얘는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얘도 이렇게 작성이 될 텐데 교점이 여기에서는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네. y는 x의 n제곱 그래프랑 y는 a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근은 없습니다. 빵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떨까요? 네. 여기서는 교점이 몇 개? 한 개가 생기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요. 실근인 것은 항상 한 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 a에 대해서 요 자리의 위치의 값은 n제곱근 a가 되는 거고요. 네. 이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a는 양수 a고요. 여기서 말하는 a는 음수 a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값을 지칭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내용들이 뭐냐면 거듭제곱근이 갖고 있는 성질들입니다. 네. 거듭제곱근이 갖고 있는 성질은 이렇게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언급했던 이 n제곱근 a의 기호가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아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n번 곱해서 ab가 되는 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각각 n번을 곱하게 되면 n번 곱해서 a 나오고 얘도 n번 곱해서 b가 나오니까 n번 곱해서 ab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이 오른쪽에 있는 식에 n번 곱해서 얘네들이 곱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식에 n제곱근

그러면은 나누니까 요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종류가 어떻습니까? 종류가 달라요. 얘는 세제곡근으로 돼 있고 얘는 여섯 제곡근으로 돼 있고 얘는 세제곡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 얘를 뭘로 바꿔주고 싶구나. 똑같은 종류인 세제곡근 형태로 바꿔주고 싶어 해서 제곡근의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념 저득제곡근의 성질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MP제곱 그리고 A의 MP 얘가 누구랑 같다? N제곱근 A의 M제곱과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4번도 한번 써볼게요. 그래, 그럼 4번에서 세제곱근 16이고요. 나누기 나누기 6제곱근에 16이었는데 그 16을 제가 2의 4제곱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쓴요 성질에 의하면은 똑같은 수만큼 나눠도 되죠? 똑같은 수만큼 나눌게요. 그러면 세제곱근 하고 2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럼 얘는 이제 똑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방금 전에 써드린 두 번째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쓸수 있고요. 그럼 세제곱근에 16 나누기 2, 2, 4가 될 거예요. 그럼 뭐죠? 네, 세제곱근 4. 문제에서 이거 세제곱근 4라고 했네. 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네, 할수 있죠? 자, 이제 다섯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거는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보려고 봤더니 얘도 개념이 필요한데 네 번째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n제곱근에 m제곱근 a는 nm제곱근 a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거듭제곱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세제곱근에 루트 8로 되어 있던 거 있죠? 그러면 6제곱근 8로 작성을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걔도 6제곱근 8로 작성을 할수 있어서 얘는 6제곱근에 88에 64가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는 서로 곱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1번 성질. 그러면 6번 곱해서 64가 되는 수, 뭐가 있을까요? 네. 2를 5번 곱하면 32. 거기다 2를 한번더 곱하면 64니까, 얘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2라고 작성한 부분은 아니고 2라고 써야지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4번은 지금 거듭제곱근의 성질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래서 계산 문제들을 좀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은 극복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5번 볼게요. 네. 자, 우리 거듭제곱근들끼리 연산을 할 때는 같은 종류여야 돼요. 지금 보면은 똑같은 종류인데 다른 종류가 껴있죠. 그래서 어떻게? 네. 거듭제곱근 종류를 통일시켜 주시면 그냥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 계산하듯이 막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종류 통일하는 데에는 어떤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쓰이냐면 NP제곱근 A의 NP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 네. 요게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 3으로 일치시켜 주고 싶은데 마침 요게 4예요. 그래서 6제곱근 4는 얘가 6제곱근에 2의 제곱이니까 요 성질을 쓰면 2, 2 나누면 세제곱근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같은 종류니까 이제 막 곱하고 나눠도 돼요. 그래서 막 곱하고 나눠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처리. 세제곱근에 108 나누기 2 곱하기 2. 네, 그럼 이제 나눠볼까요? 2를 나누면 54. 2를 한번더 나누면 27. 그럼 이 기호의 의미는 뭐예요? 네, 세번 곱해서 27이 되는 수. 뭐죠? 네, 3이죠.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n제곱근 a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웬만한 문제도 다풀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네, 6번도 뭔가 네, 거듭제곱근에 또 다시 거듭제곱근이 들어있으니까 떠올려야 되는 개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n제곱근에 m제곱근 a다. 그럼 nm제곱근 a 요거를 써주셔야겠죠.
그러고서는 한번 쭉 봅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전체를 다 씌웠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씌웠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씩 적용된다고 하면 요 성질에 의해서 4, 3, 12의 제곱근에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요게 사실은 루트인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1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 2, 8에 8제곱근 2. 얘도 마찬가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2, 3, 6제곱근에 2. 얘도 2 생략되어 있는 거에 4를 곱해서 8제곱근에 2. 이렇게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종류가 지금 얘는 10이고, 얘는 8이고, 얘는 6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같은 종류니까 연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8제곱근 4로 계산을 하면 되고, 위에 거는 못해요. 위에 거 못하지만 우리는 같은 종류로 통일하면은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를 통일할 건데, 얘가 1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12로 똑같이 통일을 해주고 싶어요. 그 내용, 우리 방금 전 5번 문제 풀면서 썼던 성질입니다. MP의 제곱근 A의 MP는 N제곱근 A의 M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라는 내용. 그럼 요거를 12로 일치시켜주고 싶으면 여기에 곱하기 2, 여기에도 2를 얹어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12제곱근에 4가 될 거고요. 곱하는 거니까 두개 그냥 막 곱해도 되죠? 12제곱근 8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봅시다. 얘는 4가 2의 제곱이네.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2의 제곱. 종류를 통일시켜주고 싶어서 봤더니 8, 2, 자, 공약수 2죠. 2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4제곱근 2로 쓸수 있고요. 얘도 12, 3, 공약수 중에 3이 있죠. 그럼 3으로 나눠주면 요 성질에 의해서 4제곱근 2로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분자 분모가 똑같구나. 정답은 얼마다? 1이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는 거, 요두 성질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여러 개가 겹쳐져 있네.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 얘. 그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났더니 똑같은 것들끼리는 연산을 할수 있지만 같지 않으면 연산을 할수 없어. 거듭제곱근에 얘를 통일을 해준다. 그래서 이 문제 아이디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듭제곱근 종류를 통일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얘가 종류 통일하는 것의 대표적인 성질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지수의 확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을 다 지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지수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강에서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 거다? 여러 개가 겹쳐져 있어? 아,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얘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n제곱근 a, m제곱근 a는 mn제곱근 a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불일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연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통일시켜 주셔야 돼요. 그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쓰이는 개념이 mp제곱근의 a의 mp. 얘가 n제곱근 a의 m제곱이랑 같겠구나라는 내용.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첫 번째라고 하고요. 얘를 뭐두 번째라고 쓰고서는 쭉 한번 얘네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할수 있겠네요. 그죠? 첫 번째 성질. 그러면 얘네들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는 루트에 a 곱하기 12제곱근 a. 얘는요, 4제곱근에 a 곱하기 6제곱근 a 이렇게 작성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결과적으로 얘가 전체가 다 씌워져 있으니까 전체에서 얘한테도 영향을 주고 얘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전체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4제곱근이라는 것은 a한테도 영향을 주고 6제곱근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하면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12제곱근

n 플러스 3. n 자리에다가 n 더하기 3을 대입하면 세제곱근에 2n 더하기 5. 그럼 두 식을 곱해서 3 되는 걸 찾으라고 합니다. 요 식에 그대로 대입할게요. 세제곱근에 2n-1하고 세제곱근에 2n 더하기 5. 두개 곱한 것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세제곱근에서 통일해서 2n-1, 2n 플러스 5를 쓸수 있고요. 그 값이 문제에서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세번 곱해서 이거 나오는 수잖아요. 그럼 양쪽에 세 번을 곱합니다. 그럼 2n-1, 2n 플러스 5가 3의 세제곱, 27 되게끔 하는 수를 계산해서 n 값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 n이라는 거는 자연수예요. 그럼 여기서 1, 2, 3, 4 대입해 보면 1, 3, 5, 7, 9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홀수가 돼요. 그럼 얘도 그거보다 얼마 큰? 6큰 홀수니까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애들은 자연수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기보다는요, 6 차이가 나는데 곱해서 27 되는 자연수 찾으면 되니까 저라면 그냥 얘를 소인수분해 하려고요. 1 곱하기 27, 3 곱하기 9. 근데 얘보다 얘가 6이나 더 크잖아요. 그럼 끝났네. 3, 9구나. 그래서 아, 2n-1이 3이구나.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구나? 2가 되는구나 해서 바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방정식 굳이 인수분해 풀어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자연수면은 소인수분해에서 푸는 게 훨씬 더 계산이 간편합니다.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이게 같은 종류로 되어 있으면은 대소를 파악하기가 편하죠. 개념. A가 B보다는 만약에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n제곱근 A가 n제곱근 B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양수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양수로 생각한 다음에 할게요. 요 밑을. 그럼 이걸 이용해서 풀고 싶으니까 지금 같은 종류면은 크기 비교가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거듭제곱근 종류를 통일해야 된다. 그럼 대소관계가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종류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네, 여러분들하고 지난 계속 카페 풀면서 했습니다. MP제곱근에 MA의 MP제곱. 얘는 N제곱근에 A의 M제곱이랑 같았다라는 내용.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거듭제곱근 종류를 통일을 할 겁니다. 그럼 통일해 봅시다. A가 지금 루트 2고요. B는 세제곱근 3이라고 돼 있었는데 얘를 네, 2고 3이니까 6제곱근으로 통일해 볼게요. 루트 2는 결과적으로 6제곱근에 2의 세제곱, 즉 6제곱근에 8이 되겠죠. 그럼 B도 마찬가지겠네요. B도 원래는 세제곱근 3으로 돼 있었는데 6제곱근으로 하고 싶으면 제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6제곱근에 9, 8, 9 누가 더 큰가요? 9가 더 크죠? 그래서 아, 얘는 A가 B보다는 작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랑 C랑 비교해 볼게요. A랑 C, 2랑 5의 최소공배수 10이죠? 그래서 아, A를 10제곱근 하는 순간 2의 5제곱이 될 거고요. C는 10제곱근 하는 순간 5의 제곱이 될 거예요. 우리 요 개념을 활용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10제곱근에 32가 되고요. 얘는 10제곱근에 25가 되죠? 자, 25가 32보다는 당연히 더 작겠죠? 그래서 C가 A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보면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 B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 중에 C, A, B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시죠? 네.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번 문제 쓰면서 거듭제곱근 종류 통일을 지금 안 주었어요.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 문제도요, 지금 보시면은 크기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거듭제곱근 종류가 통일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어떤 수로 통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관심 있는 게 n이에요. 자연수, n의 개수. 그럼 당연히 n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숫자가 12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도 각각 다 12로 통일을 해주면은 좋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자, 루트가 양쪽에 다 분배되어 있는 상황.